0: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 일요일인데 어떠십니까? 자녀들한테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 시간 평일보다 좀 늘려주시나요? 인터넷 사용 시간은 주 7일이 다 같은 양으로 정하셨습니까? 그런 제한 아니면 아예 두지 않으시나요?
1: 왜 우리가 월요일 3, 4부 백인에게 묻습니다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를 다뤘어요. 당당이님들은 자녀의 SNS 제한해야 한다. 이쪽에 표를 몰아주셨습니다.
0: 네, 맞아요.
1: 이 문제는 지구촌 전체에서 뜨거운데 지난번에 영국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위의 나이 16세, 17세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금지하겠다. 영국의 고등학생들 요즘 이 문제로 예민하겠습니다.
0: 그러게요. 돌아보면 호주는요. 2025년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요. 위반하면 벌금도 500만 원 이상으로 세답니다.
1: 세다.
0: 또 인도네시아도 올해 올 3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SNS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요.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같은 유럽 여러 나라는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학부모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전문가들 견해도 참고하셔서 일단 우리 집 규칙, 우리 가족 약속을 마련해 보시는 건 좀 어떨까요? 단, 엄마 아빠 위주로만 끌고 가시면 곤란합니다. 금요일에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에서 배우신 대화법 기억하시면서 민주적으로 아주 유연하게 오늘 화목한 분위기 꾸리시길 바라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 선연료.
1: 아우,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욱신거린다고요?
2: 뭘 먹을 때마다 부은 잇몸 때문에 불편하시다고요?
1: 치주 전문가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2: 여성시대 잇몸 건강 특집은 파로돈탁스 치약과 함께합니다.
1: 이제 뭐 7월도 내일부터는 하순 들어가요. 그죠?
2: 벌써 그렇게 되네요.
1: 네, 7월도 3분의 2가 갔어요.
2: 네, 예전에 뭐 저 7말 8초 그래서 한창 뭐 휴가 시즌,
1: 네,
2: 뭐 피서철이다. 왜냐면 아이들 방학이랑도 겹치고 하니까.
1: 네.
2: 예. 근데 고맘때쯤 늘 비가 내렸던 기억도만 나요.
1: 아, 그래요?
2: 예. 저는 이렇게 뭔가 화창한 날에 바다로 어렸을 적 놀러 간 기억이 잘 없어요.
1: 아, 그래? 그랬군요.
2: 늘 바다에 가면 먹구름이 껴 있었다.
1: 아, 그래요?
2: 그런 기억이 나요.
1: 하기사 뭐 또 어떤 사람은 날씨 요정이라 그래서 자기가 가면 언제나 흐리던 것도 개고 뭐 그런다고 자랑을 하던데.
2: 저는
1: 그게 없으시구나.
2: 요정까지는 아니. 그리고 늘 돌아오는 날이 제일 화창하지.
1: 그렇구나.
2: 어디 놀러 갔는데 돌아오는 네. 날이 제일 화창해.
1: 아이, 나는 속상하게 왜 모든 휴가는 7말 8초로 몰리는 것일까 했더니만 뭐 어쨌든 큰 기업에서 또
2: 네.
1: 그 휴가를 받으면 뭐 하청업체들도 그러고 또 거기 맞춰서 뭐 학원도 어쨌든 일제히
2: 그렇죠,
1: 그때
2: 그렇죠.
1: 방학을 하니까 예. 그 때를 놓치면 떠날 수 없다 하는 얘기잖아요.
2: 맞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반대로 이렇게 여름 한참 뜨거운데 뭘 어딜 가.
1: 굳이.
2: 예. 그래서 잘 선선해질 때 여유 있게 다녀오시는 분들도
1: 그것도 괜찮아요.
2: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렇게 집에서 여성시대 들으시면서
1: 예.
2: 나른하게
1: 맛있는
2: 시원하게.
1: 메뉴를 생각하면서
2: 예 얼마나 좋아요.
1: 좋죠. 제일 편하죠.
2: 네.
1: 자, 오늘 첫 사연은 경기도 고양시의 이은주님의 사연입니다. 며칠 전 저는 홍천으로 여행을 다녀왔죠. 동행자는 큰 이모의 막내 아들, 셋째 이모의 막내딸, 큰 외삼촌의 큰딸, 넷째 이모의 딸인 저와 제 동생 이렇게 5명이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구남매인 우리 엄마는 넷째 딸이셨고 어려서 저는 방학이나 명절마다 외갓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그때마다 외사촌들을 만나 정신없이 놀다 온 추억이 참 많았죠. 저녁이 되면 어느 한 집에 모여 밤새 잠도 안 자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뭐가 그리 웃기고 재밌었는지 깔깔대며 웃다 보면 헤어질 시간이 아쉬울 뿐이었죠. 큰이모의 막내 아들은 26, 셋째 이모의 막내딸은 21, 넷째인 우리 엄마 딸인 저와 제 동생은 19과 20살, 큰 외삼촌네 큰딸은 17이었습니다. 적당한 나이차도 있었고 다른 외사촌 30여 명 가운데서도 유난히 친했던 5명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차츰차츰 만남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넷째였던 우리 엄마가 암투병 끝에 가장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연스레 외갓집에 갈 일도 줄어들었어요. 그 후로는 집안의 경조사가 생길 때마다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잠깐 안부만 나누고 헤어지기 바빴고 세월이 더 흘러서는 서로 또 자녀들을 출가시킬 때나 잠깐씩 만나곤 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어린 시절의 추억은 추억으로만 남았고 그렇게 각자 도생한 지도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조사가 많아지면서 얼굴을 자주 보다 보니 어려서 친했던 우리 5명이 다시 한자리에 모일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여행을 제안했고 서로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 2달 만에 드디어 홍천으로

0: 떠나게 된 것입니다. 평택, 수원, 동탄, 일산에서 모인 다섯 명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큰 이모의 막내 아들 태수 오빠가 운전을 맡아 여동생 넷을 태우고 기사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차 안에 여자 넷이 있으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저도 어딜 가든 대화를 주도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도무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였어요. 대화의 스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보기에는 숨도 안 쉬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의도치 않게 아주 점잖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여행을 함께 가보면 서로의 면면을 더 잘 알게 된다 하잖아요. 40년 전 풋풋하고 어리숙했던 어린 사촌들은 다 어디 가고 환갑을 넘겼거나 이제 환갑이거나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중년의 아저씨, 아줌마가 된 모습만 남아있는 걸 보니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숙소에 도착해서는 환갑을 맞은 셋째 이모의 막내딸 생일도 축하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밤새워 놀았을 분위기였겠지만 이제는 체력이 따라주질 않으니 하나 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더군요. 그런데 새벽 4시부터 드런드런 말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이제는 새벽잠이 없어질 나이라 꼭두 새벽부터 죄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기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그 자리에 40년 전 우리 부모님들이 앉아 계신 겁니다. 나이 들어 둘러앉아 있는 우리 모습이 그 시절 우리 엄마와 이모들이 앉아 이야기 나누시던 모습과 데자부처럼 겹쳐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태수 오빠가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1: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정말 대견하다.
0: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주며 남은 세월 재미난 추억 많이 만들자고 다음 여행도 기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관계가 있지만 이종사촌으로 수십 년 동안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어린 시절의 우정을 잊지 않은 우리 사촌 형제들에게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우리 사촌들 정말 대견하고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와 큰이모, 셋째 이모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게요. 이렇게 우애 깊고 사이좋게 함께 여행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의 패턴이 바뀌었죠. 네, 일찍 주무시고.
0: 네, 거기서 웃었어.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1: 그래, 밤늦게까지 노는 게 아니라.
0: 네,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1: 새벽에 오히려 모이셔가지고. 참.
0: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서부터 얘기했어. 새벽에 갈 수 있는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1: 그렇죠. 아침 일찍 눈 떠지니까.
0: 네. 슈퍼마켓도 그렇고 뭐 24시간 하는데 말고 좀 일찍 문 여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1: 그러게요. 네. 또 그런 시장을 또 노리는 분들의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을 텐데.
0: 네. 네.
1: 앞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0: 그 어린 날의 추억서부터 워낙이 뭔가가 잘 맞았던 다섯 분이니까.
1: 40년 만에 어쨌든 다시 여행을 계획해서.
0: 그래도 어색함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가족이니까.
1: 떠나신 거죠. 야, 40년 이게 좀 굉장히 긴 시간인데.
0: 보통 시간이 아니죠.
1: 네.
0: 오랜만에 만나도 그냥 단박에 여행까지 가는 거죠.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저도 이종 사촌들 가끔 가다 놀러 오면 뭐 지금은 다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데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그 장난꾸러기 개구쟁이 같은 모습이 이렇게 펼쳐져 보이고 그래요.
1: 참 신기하다. 예. 하긴 저도 뭐 큰 이모네 작은 이모네 조카들
0: 네.
1: 어렸을 땐 같이 어울렸는데 제가 제일 그 큰 형으로
0: 맏형.
1: 예. 못 본 지 더 오래됐는데 그 친구들도 다 성인이 됐을 텐데.
0: 그렇죠. 그렇죠.
1: 한번 봐야겠다. 자, 이어지는 사연은 손편지로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글을
0: 너무 이쁜 글씨체 아니에요?
1: 파란 편지지에 보내주셨습니다.
0: 내가 너무 좋아하는 글씨체야. 이런 글씨체.
1: 그러시구나.
0: 네.
1: 충남 부여군 홍산면에서 41님이

0: 주신 손편지입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고 계획도 없는 날 오롯이 내가 쓸 수 있는 하루를 머위와 놀기로 했다. 줄지어 서 있는 매실나무가 우거진 언덕, 그늘진 풀밭에 수북하게 올라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싱그러운 잎새들. 아마 양지바른 언덕에 있었다면 이렇게 잎까지 먹기에는 철이 좀 늦었을 텐데 다행이다. 80 노인네 둘이 살면서 밥을 풀 때마다 많다 적다 하는 남편 투정에 아예 밥주걱을 넘긴 뒤로 이제는 남편이 주는 대로 먹고 있지만, 입이 두껍고 짧아 도톰하고 귀여운 머위 잎을 바로 데쳐서 흰밥과 되직한 찹쌀고추장을 얹어서 싸먹으면 평소에는 조금만 주세요 하던 사람도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게 만드는 머위 쌈이다. 화단 영산홍 아래 새순이 돋아나는 동안 따다가 데쳐 볶으면 다른 반찬 손이 안 가는 봄철 밥도둑이다. 머위 잎으로는 간장 장아찌를 만들어서 고기 먹을 때 곁들이는 것이 전부였는데, 올해 봄 인터넷에서 보고 만든 고추장 장아찌가 이제는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반찬이 되었다. 이파리를 데치고 매실청, 고추장, 간장 등의 단맛에 아로니아 식초를 더했더니 처음 먹어본 친구들도 너무 맛있다며 레시피를 물어본다. 한 장 펴서 차곡차곡 개켜야 하는 수고가 있지만, 매끈한 대접을 엎어놓고 그 위에 한 장씩 곱게 펴얹는 그 시간이 지루하기보다 즐겁게 느껴지는 건 작은 것에 숨어있는 행복을 찾으려는 나만의 몰입 시간이 안온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이렇게 바뀐 게 참 신기하다. 젊은 시절부터 가끔 들르던 서점에서 새로 나온 요리책을 사 모으는 게 책장 두 칸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는데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스마트폰 하나에 온 세상이 들어있는 듯 어떤 궁금증도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다 알려준다. 요리 선생님이 정말 많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내가 담근 김치가 맛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며 받았던 젊은 날의 푸대접을 보상받는 기분이다. 장아찌로 쓸 잎을 자르고 남은 줄기는 국물 자작하게 볶으면 또 얼마나 맛이 좋은지 따로 국을 끓이지 않아도 된다. 바글바글 끓여서 건진 머위떼를 찬물에 잠시 담가 놓으면 쓴맛이 빠진다. 하나씩 껍질을 쭉 벗겨서 나란히 놓으면 같은 크기로 자르기도 쉽고 보기에도 예쁘다. 다시마와 멸치로 우린 국물에 들깨가루를 넣어 볶은 아삭아삭한 머위떼 나물. 이렇게 머위를 만나는 철만 되면 더 생각나고 그리운 두 분이 계신다. 외증조 할머니와 외할머니시다. 떠올리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외갓집의 추억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외증조 할머니의 머위떼 껍질 고추장 장아찌다. 모내기 철에 요긴한 반찬인 머위떼 볶음을 하기 위해서 벗겨낸 껍질이 수북해지면 외증조 할머니께서는 그 질기고 투명한 껍질을 버리지 않았다. 방앗간이 없던 시절 직접 절구에 찧어 체에 친 고운 고춧가루와 시루로 찐 찹쌀을 넣고 벗겨낸 껍질로 삭힌 고추장을 만드셨다. 돌로 쌓은 장독대 위 항아리 안 퐁 하는 소리가 들릴 듯 소금이 녹아 생긴 붉고 맑은 물 아래 찰진 식감의 그 고추장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귀한 맛이었다. 전수받아 만든 이가 없으니 아쉬울 뿐이다. 외할머니는 그 고추장 밑바닥에 머위떼 껍질을 박아두셨다가 맛이 들면 머위떼 껍질을 잘게 썰어서 참기름을 넣고 무친 뒤 통깨를 솔솔 뿌려주셨다. 고기가 귀하던 시절 입안에 오래 머물던 그 맛이 지금도 생생해서 오늘은 두 분이 더 그립다. 초등학생 때도 방학식만 끝나면 마루 끝에 가방을 집어던지고 30리길을 혼자 걸어 찾아다녔던 우리 외갓집. 이제는 할머니들 연세보다 더 오래 살아 흰머리 수북한 손녀는 오늘도 머위와 함께다.
1: 참, 야, 그러니 옛날 어르신들은 그

0: 머위 껍질을 싹싹 벗겨낸 그것도 버리지 않고 놔두셨다가
1: 예.
0: 그 머위 때 맛이 밴 고추장을 또 만드셨어.
1: 그러네요.
0: 머우 고추장. 어머나.
1: 예. 아마 우리 맛있었겠다. 특히 희은누님도 이런 쪽에 일가견이 많으시니까
0: 네.
1: 이 사연 들으시면서 아, 뭐 공감하시는 분 많으셨을 거예요.
0: 버리는 게 하나도 없으시니까.
1: 옛날
0: 어머님들 그 또 할머님들 증조 할머님들
1: 네.
0: 워낙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1: 그 집에서 또 이런 고추장 뭐 이런 걸 다 담그신
0: 담그셨죠?
1: 거 아니에요?
0: 담그셨죠? 다
1: 담그셨죠.
0: 아우 항아리가 얼마나 많았게. 경기도 항아리 다르고 전라도 항아리 다르고
1: 어?
0: 항아리가 생김이 다 달라요.
1: 지역마다 또 달라요?
0: 네 달라요.
1: 또 신기하네요.
0: 빚으시는 그 옹기쟁이들 그 모습이 다 달라요. 네. 자, 네.
1: 이런 손맛을 이어가는 분들이 점점 없죠. 없다 그러면 나중에 네. 어떻게 되려나.
0: 아유 속상해라.
1: 말이죠.
0: 네, 첫 사연 주신 이은주님께는 웰빙 꾸러미, 두 번째 사연 손편지로 써주신 사일림 씨께는 굿데이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1: 자, 우리 희은누님의 행복의 나라로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희는 2부 여성 살롱으로.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지금은 강릉과 안동, 전주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지역으로는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 다시 비구름대가 강화하면서 경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고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천이나 저지대, 산사태 위험지역의 출입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습도가 높은 더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남과 전남, 제주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오늘 서울과 대전이 30도, 광주 29도, 대구가 32도까지 기온이 올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이 밖에 평택 시흥선 시흥 방향 서평택 분기점, 청주 영덕선 청주 방향 부귀성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지식과 교양을 쌓는 여성시대 일요일 순서 여성살롱. 7월에는 시원한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몸이 놀라서 식은땀을 나게 하고 또 그 땀이 식으면서 서늘함을 느끼기 때문에 여름에는 공포영화와 또 무서운 이야기가 환영을 받는다 하죠.
1: 그래서 7월의 여성살롱도 그런 서늘함, 그런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 우리 민간 신앙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우리 조상님들에게 무서움을 주기도 하고 경건함과 유머를 주기도 한 존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0: 7월의 여성살롱 선생님은 민속학자 김종대님입니다. 우리는 종대쌤으로 정겹게 부르고 있죠. 종대쌤 어서 오십시오.
2: 네,
0: 어서
2: 안녕하십니까.
0: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내가 김종대로 보이니? 종대쌤 반갑습니다.
0: 종대쌤은 국립민속박물관 관장과 중앙대 국문과 교수를 지내시면서 우리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러주셨습니다. 여성살롱 첫 시간에는 도깨비에 대해 가르쳐주셨고 또 지난 시간에는 성주신, 조왕신, 업신, 측신, 대문신, 삼신 등등 가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런 질문이 왔어요. 우리나라 도깨비나 가신 이야기를 다룬 예전 문헌이나 또 오래된 사료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2: 네. 그 도깨비와 관련돼서는 15세기에 석보상절 같은 데 독갑이라고 해가지고요. 한글로 순수한 한글로 표현된 거는 그 석보상절이 처음입니다. 15세기에.
1: 네.
2: 그 세종대왕이 그 세조 그때 수양대군이었죠.
0: 네.
2: 수양대군한테 얘기해가지고 불경을 언해할 때 네. 거기에 도깨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0: 아,
1: 근데 15세기에 기록에.
2: 예, 그렇습니다. 예. 한글로 그때는 원문이라고 해야겠죠.
0: 어. 그렇죠.
2: 예, 처음으로 나온 건 15세기고요. 그 이후로는 그 한글로는 도깨비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0: 네.
2: 그러니까 대개는 귀신 귀짜하고 혼동했었습니다.
0: 아.
2: 그래서 그런 문헌들을 보고 예, 근데 그 용적 담적기라든지 그런 책들을 보면은
0: 네.
2: 예, 그 내용이 서사 구조를 봐서 아, 얘가 귀신을 얘기하는 건지
0: 음흠.
2: 도깨비를 얘기하는 건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0: 아, 네.
2: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도깨비하고 귀신을 혼동해서 쓰신 거.

0: 같아요. 네. 예. 이렇게 하면 예컨대 귀신한테 홀렸다 하거든요. 그럼 귀를 뺏기는 건데 그거를 도깨비한테 홀렸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네. 네. 같이 쓴 거죠.
1: 그렇죠.
0: 그러한 도깨비와 관련된 얘기들은 부분적으로는 문헌에 나타납니다. 제가 그 박사논문 쓸 때도 거기에 그 문헌들을 여러 편 예,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가신신앙 얘기는 사실은 문헌엔 잘 안 나타납니다.
1: 아, 그래요? 어,
2: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부엌에 있는 신, 예, 뭐 문지방에 있는 신 뭐 이런
0: 그렇습니다.
2: 거.
0: 그렇습니다. 그 성주는 그 무속신화에 나타나는데 네. 무당이 굿할 때 성주본풀이 같은 데 나타나긴 하는데요.
1: 네.
0: 다른 내용들은 잘. 그래서 사실은 성주본풀이도 구비전승된 거예요. 무당이 굿할 때 부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런 그 가신신앙이 구비전승된 것이고 사실은 산신 같은 경우도 그 국가가 주재한 그런 제의에서는 많이 기록이 되옵니다.
1: 아, 근데 그 산신령.
0: 그렇죠, 산신령.
1: 산신.
0: 예. 인간에서 그 마을 제의에서 산신을 모셔서 제사 지내는 거는 그 이런 어떤 그 문헌에 나타났다고 그 마을 마을에서 네. 보관하고 있는 그 개인 그 마을 문서들 예. 거기서는 부분적으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근데 그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냐면 이 산신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재한 제1회에서만 그 모실 수 있는 대상이다.
1: 네.
0: 그런데 민간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2: 네.
0: 그러니까 마을의 진산에다가 산신을 모셔놓고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기원하는 형태로 해서 산신을 모셨죠. 요것이 아마 풀린 시점이 15세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음사로 배척을 했어요. 민간에서는 못하게 배척을 했는데
1: 네. 네.
0: 그거를 이제 풀어준 것이 국가가 풀어준 것이 이제 예, 한 17세기 정도.
2: 17세기나 돼서야 네. 이제 국가에서 풀어준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민간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 뭐예요?
0: 그 우리가 지금 조상님 상차림 하잖아요.
1: 네, 네.
0: 그 주자가래식으로 하는데
1: 네.
0: 그런 식으로 허용하는 대신에 산신제도 마을에서 하는 것도 풀어준 겁니다. 마을 제사에서 주자가래식으로 제사상을 차리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볼 거 아니겠어요.
2: 네.
0: 아 저런 식으로 차려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확산이 된
1: 네,
0: 거죠.
1: 네.
0: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홍동백서 뭐 이런 거 따지는 것도
2: 예.
0: 사실은 그러한 것. 하고도 이런 전승이라고 볼 수가 있고
2: 그러네요.
1: 네,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에는 산신제를 나라에서만 지내다가 17세기 무렵부터는 이제 민간인들도 민간 예. 백성들도 할 수 있게.
0: 뭐 민간에서도 지내긴 했지만은 이제 음사니까 몰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2: 네, 역사가 있군요.
0: 네네.
2: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깨비나 가신을 미신의 측면이 아니라 민속학의 측면에서 민간 신앙으로 살피시면은 그 옛날 분들의 풍성한 정신 세계를 또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그렇겠죠.
2: 네. 오늘은 무서운 네, 귀신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여름에는 또 빼놓을 네. 수 없잖아요.
0: 그렇습니다.
2: 저희는 귀신이라고 하면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민속학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이 민속학에서는 예, 귀보다는 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2: 아~
0: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예컨대 지난번에 그 가신신앙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집에도 부분에다가 위치에 자정하는 네. 신들이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뭐 마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산 같은 경우도 예컨대 국가가 고려시대 때 그 양주 가막산 같은 경우는 거란군이 침략했을 때 산을 보고 거란군들이 군사들이 있는 줄 알고
1: 네.
0: 도망갔대요. 나라가 나중에 거기다가 호를 내려줍니다. 그 산에다. 산신에다 내려준 거죠.
1: 네. 네.
0: 그런 식으로 영향들 많이 끼친 그러니까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2: 그러니까 귀신을 귀와 신으로 나뉘는군요.
0: 그렇습니다.
2: 예.
0: 원래는 귀와 신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2: 귀신하면 죽은 영혼이 막 우리
0: 그렇죠.
2: 막
0: 귀를 해치고. 얘기하는 뜻이죠.
1: 아. 네.
0: 근데 중국 같은 데서는 귀신하면은 네. 신을 얘기해요.
1: 아, 그래요?
0: 예. 우리나라도 원래는 귀신하면 신을 많이 얘기했어요.
2: 예.
0: 근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일제 침략기 거치면서 귀신은 되게 어떤 귀적인 속성이 강한 존재로 예, 전락을 한 상태가 된 거죠.
1: 그렇군요.
2: 귀신이 원래, 있는 건가요?
0: 그러면 그 귀신론이
2: 조선 시대에
0: 그 학자들 간에 엄청난 논란이었습니다.
1: 이게. 아, 그렇군요.
0: 일정하게 통일된 게 아니에요.
1: 네.
0: 저도 그 논문 쓸 때 인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김시집의 금호신화에 대한 그 네, 네. 나온 거를 얘기를 해요.
1: 네.
0: 예컨대 기화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다. 근데 신은 양기가 강해가지고 양기가 극성해서 사람들의 그 모심 대상이 되면은 신이 되는 거고
2: 네.
0: 양기가 음기가 강해서 떠돌게 되면은 그건 귀가 되는 거죠.
1: 아,
0: 아주 네. 명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의 요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어서 된 게 아니에요.
2: 어허.
0: 그거는 인물들이 만들어져서 그 요괴가 된 것들이고
2: 예.
0: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귀신은 여하튼 죽어서 돼야 돼.
1: 네, 네.
0: 그게 있어야 됩니다. 걔가 그게 혼이 있고 막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그런 것은 그 어떤 그 사람이 죽어서 된 형태를 말하는. 이거는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 서양에서는 화형 그 옛날 마녀 사냥에서
2: 화형 그 네, 불로 꼭
0: 왜 화형 시키는지 아세요?
1: 네.
2: 모르.
1: 다시 못해요.
0: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문화가 들어오면서 화장 문화가
1: 있죠.
0: 있잖아요.
1: 네.
0: 서양에서는 화형을 시키면은 혼까지 없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녀들을 화형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장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는 화장을 해더라도
2: 네.
0: 육체가 다 없어져도 혼만은 남는다고 믿은 거죠.
2: 아, 그건 혼까지 없어져도
0: 제사 지내는 거죠.
2: 화장을 그렇죠. 못하죠, 그러면.
0: 그렇습니다. 예, 예.
2: 혼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귀와 신으로 나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저희가 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0: 네.
2: 귀신하면 흔히 우리가 떠오르는 요즘 네, 그리고 신 말고 귀의 느낌 하지만 편하게 귀신으로 묶어서 부르겠습니다. 여름 되면 정말 귀신 이야기 귀신 영화가 많고요. 놀이동원에도 이제 귀신의 집도 있어요. 혹시 우리 종대쌤은 뭐 귀신의 집이든 뭐 어떤 귀신이든 제일 무서운 귀신이 있으세요?
0: 제일 무서운 게 천녀귀신이죠.
1: 천녀귀신이요?
0: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다.
2: 그래요?
0: 구비문학에도 많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그 민담에서 많이 나오는 게 천녀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도깨비 동화책을 쓰고 나서
1: 네.
0: 한국의 귀신 동화책 쓰려고 했는데
2: 예.
0: 쓸 수가 없더라고요.
2: 왜요?
0: 이게 여자를 죽여야 돼요.
1: 아, 네. 아,
2: 천녀귀신이 되려면 예, 예, 예. 한 많은 여자가 죽어야 되는구나.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구비문학 설화를 조사했을 때 보니까는 그런 얘기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는 얘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만 쓸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네.
0: 뭐 어떻게 죽여가지고 뭐그 처녀가 혼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그 남자를 그 원한을 갚았다.
1: 네, 네.
0: 우리나라에서의 제일 중요한 화두는 해원 문제예요.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면은 아마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조선시대 때 문제가 된 것이 아닐까. 예컨대 아랑의 전설 같은 거 아주 좋은 사례예요.
2: 예.
0: 아랑이 그 저 밀양에서 유명한 지금 아랑 축제도 있잖아요.
1: 네.
0: 예. 아랑이 원래는 밀양 부사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밀양 부사가 낳는데 유모가 그 어느 뭐 정월 보름이 됐는지 4월 초파일이 됐는지 그 밤이 이제 불 밝히니까는 너도 한번 놀러 가라 했는데 웬 그 하인 놈이 그 아랑을 예. 겁탈을 한 거예요. 겁탈하다가 실패를 해서
2: 예.
0: 아랑을 죽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당하니까.
1: 네네.
0: 그래서 아랑이 죽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 네네.
0: 계속 밀양 부사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부사가 내려올 때마다 아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사들이 놀래서 다 죽는 거죠.
2: 아.
0: 기절해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밀양 부사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올 수 없어요. 내려볼 때만 죽으니까.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기가 센 사람이 한 사람이 선비가 나와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는 밤에 똑같이 아랑이 나타난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내가 어느 하인한테 겁탈 당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이 원한을 풀어달라. 그래서 그 부사가 그 원한을 풀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랑이 안 나타났다.
1: 아, 네.
0: 이 유형군들이 그 만들어진 것이 이제는 그 오라의 공동묘지.
1: 아 그런 거군요.
2: 그런 의미로 접근하면 천녀귀신은 진짜 얘기 잘 들어주고 그 원한만 풀어주면 우리한테 해를 끼치진 않죠. 그냥 등장했더니 무서워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사건을.
1: 그렇죠.
2: 그렇죠.
0: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러한 유형군들이 많이 축적이 됐다는 것은 아마 속담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서 설이 내리는
1: 거 그렇죠, 그렇죠.
2: 예, 네.
0: 그것이 바로 이런 유형군들의 하나예요.
2: 예.
0: 그래서 그 천녀귀신에 대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성곽시와 관련된 건데
2: 네.
0: 이 천녀귀신들이 그 이야기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곽시를 어떻게 해원을 시켜주냐 예컨대 이제 민간에서는 송각시 같은 경우가

0: 만약에 죽으면은 네. 어떤 뭐냐면은 그 저기 저 그 밤에 밤중에 몰래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있잖아요.
1: 네.
0: 거기다 몰래 묻는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면 천으로 죽었기 때문에 네. 원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음만 있는 거 아니에요?

0: 귀신. 그렇죠. 천녀 귀신이 있으면 몽달 귀신이 있어야죠. 예, 예. 네.
1: 그 이제 황진이를 매우 사모하던 그 총각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그 상해 식구선 가는데 황진이 집 앞을 갔는데 그때 못 떠난 거예요. 여기 상해가
0: 머물러 있는 거예요.
1: 거예요.
0: 상여가.
1: 예예예. 예, 예. 그래서 황진이가 자기 속옷하고 빨리 가서 편히 쉬어라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상여가 갈 수 있었다. 그게 몽달 귀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을 풀어야 되는데 네. 이 천여 귀신처럼 그렇게 세지는.
2: 몽달 귀신이랑 총각 귀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예. 총각 귀신을 몽달 귀신이라고. 예. 예.
2: 그렇구나.
0: 달걀 귀신도 있었어요. 우리
1: 뭐 달걀 귀신도 뭐 여러 가지 유형군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유형군들을 같이 묶어서 네.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요괴 문화와 약간 유사한 면들이 있습니다.
0: 아, 네.
1: 그런데 김우울 같은 경우에 볼펜을 쓰다가 네. 얘를 그냥 획 버렸다. 그럼 사람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요괴로 등갑한다. 이런 식의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요괴 문화가 그 발달하게 우리나라도 약간 유사한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엄청나게 무덥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를 약간 이제 저기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장치로 밤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네. 무서운 얘기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0: 아, 네.
1: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괴 문화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백기아행 같은 경우가 이제 만들어진 일본 문화가 만들어진 게
0: 네.
1: 그러니까 일본은 요괴가 엄청 많죠. 근데 한국은 어? 그거하고 다르게 귀신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예요.
0: 네. 네.
1: 그 한 몇 한 십몇 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본의 포켓몬 디지몬처럼
0: 네.
1: 그걸 개발해가지고 우리도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2: 왜요?
1: 너무 부실해서.
2: 아, 부실해.
1: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0: 많지 않아서.
1: 그렇습니다. 예. 그 귀신도 도깨비 혼자서 쓴 것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귀신 문화를 발달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안았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천여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천여 귀신도 머리 산발하고 이 피 흘리고
2: 네. 흰 소복에
1: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예, 예. 아, 그러니까는 일반화되어 있어서
1: 사실은 이게 만약에 흰 소복을 입었다면은 이게 무슨 아마 뭐 임산부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상이 났을 때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냥 그 본 모습을 갖고
0: 네.
1: 그대로 나타나는 게 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슷하게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0: 네.
1: 예, 예. 근데 얘는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더 무서운 거는 그 월화의 공동묘지 제가 저 대학교 그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용산극장에서 동시상영할 때 봤거든요.
2: 네, 네.
1: 이게 무서운 게 귀신이 나타날 때 시그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2: 어?
1: 아, 그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어.
0: 아,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1: 드라큘라라든지 이런 거 뭐 서양의 그런 그 공포 영화를 보시면은 이게 나타날 때 시그널을 뿌려요.
0: 네.
1: 근데 월화의 공동묘지는
2: 등 돌리고 있다가 돌아보면 나타나던데.
1: 그래서 예.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저도 가끔 가다가 그 밤에 운전할 때
0: 네.
1: 천여 귀신이 나타나.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0: 네네.
1: 아예 꼼꼼한 데가 있어요. 가로등도 없는데
2: 네.
0: 많아요 지방도로는.
1: 예. 네. 근데 한번 갈 때 아무도 예. 없을 때
2: 예.
1: 저는 천여 귀신 나타날까 봐
2: 예.
1: 그 음악도 크게 크고
0: 네.
1: 하이빙 키고 가요.
2: 아, 직접 만나신 진짜? 적은 없고
1: 아, 만나신 적은 아, 만난 적은 없죠.
2: 아, 그러니까 예. 난 또
1: 나타날까
2: 봤다고 또.
0: 아 이건 무서워라.
2: 그러니까 그건 맞아. 그렇게 깜깜한 데 다니면 저도 가끔 룸미러 한 번씩 보고 네. 혹시 뒷좌석에
1: 맞아요.
2: 누가 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보고.
1: 그 얘기도 많이 나.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옛날에 그 어느 저수지를 가다가 택시 기사가
0: 네.
1: 여자애를 태웠대요.
0: 네.
1: 그래서 어느 집에 데려다 달라 해서 데려다 줬는데 자기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 돈 달래가 나오겠다.
2: 맞아. 손님이 그러고 간 거잖아.
1: 그러니까 한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2: 네.
1: 기사가 열받은 거지. 그래서 들어갔더니 똑똑 두들겼는데 웬 아저씨가 나왔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웬 이렇게 이렇게 생긴 여자애가 택시비 들어가서 주겠다고
0: 예, 예.
1: 나오겠다고 했는데 한 시간 전에도 안 나왔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2: 그렇지.
1: 오늘 걔가 죽은 날이라고 우리 딸이
2: 오늘 우리 딸의
1: 제자 날. 그래서 택시 기사가 딱 봤더니 뒤를 봤더니 물이 젖어 있었던 거야.
2: 아.

0: 그렇군요.
1: 그런 이야기. 왜 이건 일본에도 많아요. 예. 일본에는 이제 인력거꾼 먼저 생긴 거는 인력거꾼.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진화되니까는 이제 택시로.
0: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겠네.
1: 그래서 이것이 그 살모찌에 나오는 물귀신 같은 거 같은 경우도 가장 무서운 게 가끔가다 제가 요새 그 민물낚시를 가끔가다 가는데 네. 밤낚시를 안 해요.
2: 왜 무서웠어?
1: 물귀신 나타날까 봐. 왜냐면은 이 물귀신이 거기서 물에 빠져 죽으면은 네. 하나에 한 명은 희생양을
2: 잡는다고. 어머, 그럼 물귀신 무섭대요.
0: 아, 자기가 잡아당겨서.
1: 예, 예.
2: 살모찌 보니까 예. 무섭더라고 진짜. 깜짝깜짝 놀래 주는 게
1: 그냥. 이게 그 문헌을 찾아봤더니
2: 예.
1: 그 물에 귀신들이 있어서 무서우니까 강이나 바다를 건너갈 때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그전에 네. 다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금과 은이라든지 세부치를 갖고 타야지 물귀신이 무서워했답니다.
0: 금과 은을 왜 무서워했을까요?
1: 그래서 그건 정확히 그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배를 탔다라는 예, 기록이 있어요.
2: 네. 네. 아니 우리 민속학자이신 김종대 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아니 우리 종대 쌤은 학문적으로도 정말 뭐 이렇게 논문이라든지 네. 과거 문헌들 이런 거 참 많이 조사하시면서 예, 연구를 네. 많이 하셨을 텐데도 그 이야기에 이렇게 흠뻑 빠져 계시네요. 그죠?
0: 무섭다고
2: 네,
0: 그러신가
2: 봐요. 무서움을 느끼시고.
1: 문헌 민속학은
2: 네.
1: 문헌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학문이에요. 현장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2: 아, 네네.
1: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도깨비나 가신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은 현장을 조사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귀신 문화 이 귀신을 일제 침략계 1929년인가 그 무라야마시인이 그 조선의 귀신이라는 책을 냈어요.
0: 아, 그래요?
1: 그 왜 냈겠어요? 조선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 거예요. 정신적인 거를 밝혀내기. 네. 그래서 왜 그런 걸 했냐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해야지만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잘 통치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기 위한 전략으로
0: 무섭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진짜.
1: 그래서 그 책을 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귀신 얘기보다는 신들 얘기가 많아요.
0: 아.
1: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미신을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갖다 썼어요.
0: 아.
1: 그러니까 조선 사람 통치하기 편하게 하려고
0: 네, 네.
1: 전략 중에 하나였죠.
0: 아, 네. 참.
2: 그러다 마지막으로 궁금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귀신을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하시려던 말씀은 뭘까요?
1: 권선징악.
0: 네.
1: 나쁜 짓을 하면은
2: 벌 받는다.
1: 그게 벌 받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것 같아요.
2: 아, 맞네. 네. 그치. 하나의 주제가 항상 있죠.
0: 그렇죠?
2: 네,
1: 그렇습니다.
2: 예. 어, 벌써 마치는 종소리가 들려요. 자, 오늘은 한국의 귀신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일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귀신도 이제 원한이 있다. 그러니까 맺힌 한을 잘 풀어주는 방식으로 대하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또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고요. 자, 7월의 여성 살롱 우리 민간 신앙 속으로 시원하게 풍덩. 다음 주에는요. 여고 괴담을 비롯한 학교 괴담 안으로 싸늘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0: 김종대 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예.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네,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이제 3, 4부에는 명곡극장 이어집니다.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은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4: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시작된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24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소방관 탈진과 부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6층에서 시작된 불은 7층으로 확산됐고 가연성 물질인 생활용품이 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 6시 50분쯤에는 붕괴 우려로 소방대원에게 비상 탈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안전관리를 하던 40대 소방관 한 명이 탈진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고 사다리차를 활용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다른 40대 소방관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오전 8시를 기해 경북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했습니다. 오후부터 대구 경북에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지반이 약화된 지역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란의 타격으로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가 8일째 이란을 겨냥한 야간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18일 이번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더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요르단의 미군 장병을 공격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신속히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날 이란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주둔 미군 두 명이 전사하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이 적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란 국영 TV를 통해 발표한 서면 성명에서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인근 도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택 100여 채가 소실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 오슬로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드람맨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시작된 화재가 강풍을 타고 주택 밀집 지역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50에서 100mm, 충청, 광주, 전남은 20에서 60mm, 서울 수도권은 5에서 10mm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26도입니다. 날씨는 구름 많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8: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쉬는 날에도 할 일이 참 많죠. 밀린 동영상을 몰아보고 SNS도 훑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리커버리 노믹스라고 해서 휴식에 집중하는 취미 활동이 유행하는 겁니다. 휴대폰을 가져갈 수 없는 곳, 이를테면 사우나에서 땀을 빼거나 사찰에 가서 잡념을 떨치는데요. 덕분에 나 자신에 몰입할 수 있고요. 전자기기 사용이 줄어서 환경에도 이롭습니다. 소모가 아닌 회복을 추구하는 생활습관, 지속가능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잘 모셨고?
10: 잘 모셨어.
9: 어디로?
10: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9: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9: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1: 화재 사고.

0: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2: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3: 김일중입니다. 출근을 하든 안 하든 일요일 아침은 확실히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흘러가죠. 같은 길을 달려도 뭔가 마음이 조금 더 가볍고 들뜨는 시간. 지금부터는 추억 속으로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2: 여성시대 명곡 극장.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듣고 싶은 추억 속 명곡 문자나 미니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번호는요. 문자 #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또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쓰시면 무료예요.
3: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는
2: 여성시대입니다.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2: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1: 여성시대
2: 명곡 극장.

0: 첫 곡 문자로 주셨네요. 4654님. 저는 수영장에서 일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수영하시는 회원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라이프가드예요. 무덥고 습한 여름이 되면 실내 수영장 온도가 무려 34도까지 올라가는데요. 높은 습도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 막히지만 또 수영장 물은 차가울 만큼 시원해서 회원분들은 수영장 오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몸은 힘들어도 참 보람을 느껴요. 우리 당당이님들도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수영장으로 피서 오셔서 건강도 챙기고 더위도 한번 날려보세요. 신청곡은 윤종신의 팥빙수입니다.
1: 네, 아우 시원한 선곡까지 해주셨는데요. 아니, 수영장의 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가요. 실내 수영장이. 그렇구나. 하지만 그래도 수영장 물은 시원하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시원하게 또 수영도 즐기시겠죠. 맛있는 노래 듣겠습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0: 야, 네. 팥빙수 어떻게 잡수세요?
1: 저요?
0: 팥을 더 주세요. 아니면 찹쌀떡을 더 주세요. 아니면 연유를 더 부어 주세요.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1: 팥을 더 달라고 한 적은 없고요. 네, 연유나 그 위에 올려 있는 그 인절미떡.
0: 인절미떡.
1: 그게 너무 맛있어서.
0: 어, 그렇군요.
1: 예.
0: 저는 뭐 빙수라고 뭐 어느 호텔에 무슨 빙수를 먹으려면 뭐 얼마를 기다려야 되고 뭐 가격은 뭐
1: 비싸고 막
0: 20만 원 돈이 다 돼가는 그런 액수로
1: 예.
0: 그래서 아니 그걸 누가 사 먹어? 그래도 그걸 그렇게 줄을 서서 근데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그 네. 액수를 내면 한 4-5 분이 잡수실 수 있는 거예요.
1: 뭐 과일 같은 것도 아주 뭐 아주
0: 완전히 만수산을 쌓아두고만
1: 준다고 하더라고요.
0: 에베레스트 산처럼 쌓아두고만 망고를 체리 빙수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비싼 체리를 이만큼을 쌓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제 친구 만나서 제가 먹은 건
1: 네.
0: 진짜 시원했어요. 수박 빙수.
1: 수박 빙수 드셨어요.
0: 팥은 별로 없습니다. 팥은 없고 수박을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1: 오, 네네.
0: 방울도마도 크기로 잘라서 또 산을 쌓았어요.
1: 그걸 또
0: 그래서 산을 그거를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그 큰 그릇에 부으면 김이 휙 올라와요.
1: 오,
0: 드라이 아이스에 물을 부으면서 이제 예. 그야말로 무대에서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 깔리듯이 그런 게 쫙 되고 하여튼 뭐 좀 신기했어요. 야 이런 게 그 비싼 수박 빙수와 망고 빙수와 뭐 체리 빙수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먹었어요.
1: 저는 근데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제일 맛있는 건 그냥 밀크 빙수.
0: 아 그렇죠 사실.
1: 예예 예. 밀크 빙수.
0: 맞아 맞아.
1: 예. 아우 우리 윤종신의 팥빙수. 네,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빙수 얘기를 한참 나눴네요.
0: 네.
1: 근데 또 수박 노래를 또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2995님의 명곡인데 두 분은 초복에 뭐 드셨어요? 저는 노래로나마 챙겨 먹고 힘내려고요. 강산에 할아버지와 수박 신청합니다.
0: 아 이거 좋죠.
1: 하셨어요.
0: 초복이 지난 수요일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예. 일종 씨는 여름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1: 전 진짜 콩국수 좋아하고.
0: 아 콩국수.
1: 예예. 예. 뭐 냉면도 좋아하고. 확실히 이렇게 시원한 면류가 좀 땡기는 거 같아요.
0: 면류 맞아요. 쉽게 예. 넘어가잖아.
1: 초복 얘기를 그날 아침 방송부터 우리가 계속했지만
0: 우리가 했죠.
1: 예. 막상 예. 따로 챙겨 먹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0: 그래요?
1: 그날 예. 뭐 좀 드신 거예요? 초복에?
0: 그렇죠. 제가 먹은 게 수박 빙수예요.
1: 아, 수박 빙수를 초복에 드신 거구나.
0: 네.
1: 저희도 그러면 노래로나마 시원하게 한 통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에의 할아버지와 수박.

0: 네, 할아버지와 수박 강산에의 노래였습니다.
1: 강산에 씨랑 우리가 동네 수영장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시간에 어떤 남자 한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에요.
0: 예, 그 수영장에서 그 넓은
1: 그 수영장에서. 누님 안녕하세요. 저 사내예요. 그래서 뭔 미친 사람을 다 봐. 지가 사내지 그럼 지가 계집애야.
0: 아.
1: 아니 무지가
0: 진짜?
1: 그러더니 또 한참 있다 또 와가지고 저 사내예요. 그래서 아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진짜. 아니 사내지 그럼 내가 사낸 걸 모를까봐. 세 번째 와서 사내예요 강사네. 그런 바람에 아이고 야. 너무 웃긴다.
0: 그러게 우리가 항상 가수 이름 뭐 이런 애인 이름들
1: 세자를 부르죠. 그쵸? 양이은이야, 강산애야, 뭐 이렇게.
0: 근데 산애예요.
1: 저 산애예요, 산애.
0: 아이 그렇게 오해할 법
1: 아니,
0: 하네요.
1: 아니 뻘건 대낮에 웬 수영장에 지랑 나랑밖에 없는데 지가 자꾸 와서 산애래.
0: 아 웃긴다. 아, 그 저 충분히 그럴 수 있네.
1: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끝나고 예. 나서.
0: 저 일중이에요. 아, 뭐 네가 일하고
1: 있지? 일하고 있겠지. 일중이겠지. 노는 중이요?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0: 자, 아 웃긴다. 자, 이어지는 다음 명곡입니다. 9931님. 저는 팬클럽을 여러 개 가입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클럽 H.O.T부터 가수 김현철 씨 팬카페인 동네 사람들 활동까지 세상에 덕질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오랜만에 김현철 2집 그런대로 들려주세요.
1: 네, 김현철 씨 팬 카페 이름이 동네 사람들이군요. 김현철 씨 노래에서 따왔나 봐요. 그 동네라고 있잖아요.
0: 아, 있죠, 있죠. 네. 맞아요.
1: 네.
0: 예. 어, 그럼 이름 기가 막히게 지었다. 팬카페 이름.
1: 동네 사람들.
0: 혹시 좋다. 팬카페가 생긴다면 네. 우리 누님의 팬카페 이름은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1: 저는 느티나무 언덕.
0: 느티나무 언덕.
1: 네.
0: 오.
1: 제가 어려서 맨날 노래 부르던데 느티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는데 우리 집 앞에도 있고 우리 집 안에도 있고.
0: 예.
1: 우리 집에 언덕에 있었어요. 그래서 느티나무 언덕이 좋을 것 같아요.
0: 어, 느낌 있다.
1: 그래요? 그럼. 다행이다.
0: 느티나무 언덕 거기 그루터기 이렇게 딱 앉아갖고.
1: 네, 제 자켓 사진도 그런 사진이 있죠.
0: 우리 희은 누님이 통기타 치면서 다 노래 불러주는 상상을 하면.
1: 두 번째 음반이 그런 자켓이었어요. 오, 네.
0: 그렇구나. 아, 좋습니다. 저도 만약에 생긴다면 저는 한 가운데.
1: 일중.
0: 가운데 중자를 쓰진 않지만 그냥 우리 팬분들 모두 한 가운데로 모이세요.
1: 네.
0: 자. 구구살림인의 신청곡 김현철의 그런대로 저희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명곡극장 4부로 다시 옵니다.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 줄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비가 좀 잦아들자 무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과 경상도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시간에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겠고요. 물을 자주 드시고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지럼이나 두통,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0도, 전주 30도, 부산과 제주가 31도, 대구가 32도까지 기온이 올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 사고 있습니다. 진부 3터널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3km 구간 정체고 면원에서 또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제철 음식만큼이나 좋은 제철 음악. 요맘때 내 몸에서 땡기는 노래들 신청해 주세요. 여성시대 명곡극장.
1: 군산에서 주셨네요. 8890님.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군산 당당이 배경희입니다. 최근에 낭도로 문어 낚시를 출항했었는데 아쉽게도 빈손으로 입항했네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는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훌쩍 도망가버린 저의 동생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듣던 곡이에요.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 신청합니다.
0: 야, 너무 이른 나이에.
1: 그러네, 정말.
0: 하늘나라로 훌쩍 도망을 가버린 동생. 자, 신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

0: 아,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 네. 이 곡을 김종서 씨가 맥주 한 잔 마시고 15분 만에 작곡을 한 노래라고 하죠. 네.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명곡이 의외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1: 짧은 시간에 빨리 나오죠.
0: 있다고 해요.
1: 김종서 씨도 우리 동네로 이사 왔다 그래 갖고 바로 예.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 집까지 더 가면 한 2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그 여기 김종서 씨 이사 왔어요. 김종서 씨 댁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서 씨 그 그룹에 많이 도와주는 네. 그 로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막 짐을 뭐 날르고 그러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형 사시 아저씨 왔어요. 사시 아저씨 왔어요. 날 보고 사시. 아. 창문 사시.
0: 창문 사시.
1: 아휴.
0: 사시 아저씨가 왔더니.
1: 네, 내가 목소리도 이렇게 째랑째랑한데 그 목소리를 듣고 형 사시 아저씨 왔어요. 나 보세요. 진짜 아, 웃겼어. 맞다. 김종서도 텔레비전에 나가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 아니 내가 어디를 봐서 사시 아저씨냐? 어? 사시 아저씨였습니다. 제가.
0: 사내예요 이후로 샤시 아저씨.
1: 네.
0: 아 그 동네는 정말 저 가수들이
1: 그렇죠. 김종서도 살았고 뭐 저기 네네. 오. 강산에도 살았고 뭐 그다음에 김원희 씨도 살고 네. 꽤 많이 살아요 일산에. 뭐,
0: 특이하다. 여성분들은 다 머리가 짧은데 남자 가수들이 다 장발 가수들이 사실.
1: 그렇죠. 맞아.
0: 자 다음 명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523님이 주셨어요. 조성모의 아시나요 신청해 봅니다. 어제 극장에 다녀와서 그런가 오늘따라 감정선이 오물오물하네요. 문득 고등학생 때 사귄 여친도 떠오르고 그때 요즘 같은 세련된 카페 말고 작은 시골 다방 같은 커피숍에서 파르페 같은 걸 시켜놓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덧 또 저도 마흔줄인데 그 시절 우리가 참 좋아했던 노래 아시나요? 들려주세요.
1: 오 표현이 독특하셨어. 감정선이 오물오물하다 그러셨어.
0: 근데 왠지 알 것 같죠?
1: 네, 왠지 마음이 좀 뭔가 네.
0: 몽글몽글.
1: 네, 그럴 것 같아. 네. 네.
0: 아, 이 마흔 줄에 들어서면서 마음이 더 싱숭생숭하고 아닌데, 그럴 수 있죠.
1: 작은 시골 다방에서의 파르페 시켜놓고 앉아 있으면 모두가 날 좀 멋있다고 쳐다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긴 유리컵에 예. 정말 색색까지 온갖 아이스크림과 뭐 과일 그
0: 그렇죠.
1: 액상 같은 거 진하게 나온 거
0: 색깔
1: 이런 거 색깔 진한 걸로 뭐 초록색도 있고 네. 빨간색도 있고 뭐 핑크도 있고 그랬죠.
0: 거기 무슨 이쑤시개로 만든 것 같아. 우산도 꽂아주고
1: 어, 우산도 있었죠. 우산도 네네. 있었고 체리 열매가 항상... 하나 이렇게 딱 있었죠. 아,
0: 머릿속에 다 그려지네요.
1: 고등학생 때 이거를 파르페를 시켜놨다고.
0: 가격 좀 나갔을 텐데.
1: 어휴, 대단하네요.
0: 그러니까 네. 진짜 사랑한 거네요.
1: 잘난 척한 거네요.
0: 예.
1: 네.
0: 자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발매된 곡이에요. 조성모의 아시나요?

0: 조성모의 아시나요? 예, 뮤직비디오도 생각이 납니다. 이게 제작비만 10억을 썼다고 우리 당시에 정말 엄청난 큰 돈을
1: 그렇죠,
0: 들인 거죠.
1: 그렇죠.
0: 이 베트남 전쟁 중에 피어난 사랑 얘기, 신민아 씨의 신인
1: 너무
0: 시절
1: 너무 이쁜 어린 신민아 씨 얼굴이 보이고,
0: 그죠? 허준호 씨, 정준호 씨 군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막 헬기까지 막 뛰어가면서 찍었던.
1: 그게 대단했지.
0: 네, 그런 뮤직비디오였습니다.
1: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이 드라마를 뺨칠 정도의 뮤직비디오가 많았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특히 그 조성모 씨가 많이 찍었죠. 네.
0: 투 헤븐에서는 이병헌 씨가 또 나와가지고 그게... 김하늘 씨하고.
1: 아유, 네, 대단했지.
0: 뮤직비디오에서 누군가 한 명은 꼭 죽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랬구나.
0: 그야말로 뮤직비디오 르네상스 시대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이어지는 명곡은 미니로 배승철님이 주셨습니다.
1: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학창시절에 옆 동네 사는 누나를 짝사랑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짝사랑하다가 어느 날 그 누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을 신청합니다. 그러셨는데.
0: 이야, 저도 정말 좋아했던 노래. 아, 시원한 고음 착착 질러주죠. 김현정 씨가.
1: 그렇죠.
0: 귀를 때린 강렬한 비트까지. 정말 몸이 제대로 반응하는 노래. 그녀와의 이별.
1: 네, 요즘 MZ세대들도 이런 노래 틀어주는 클럽을 좋아한다네요. 레트로 느낌이 나는. 네? 우리 막내 작가도 가고 싶어 하더라고.
0: 아, 좋죠, 좋죠.
1: 이런 음악이 나오는 클럽.
0: 이제는 좀 공감할 나이가 됐나? 예. 진짜 이런 레트로 노래 틀어줬던 데는 아예 너무 어린 예, 성인들은 들어오지 마라. 30대부터 들어와라.
1: 아, 그래요?
0: 뭐 이랬던 것
1: 그랬구나.
0: 같아. 예. 빰빰빠밤 빰빠바바바바밤
1: 고만 고만 고마마마마만
0: 들어보시죠. 자, 신청하신 곡은 저희 광고 후에 들려드릴게요.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8: 백조싱크.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6: 자, 여러분 신나게 흔들 준비되셨나요? 오늘 끝곡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준비했습니다.
7: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다양한 볼거리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선수들의 유니폼을 구경하는 재미죠.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은 오른팔 소매에 공식 엠블럼 패치를 달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데뷔 패치입니다. 금빛 월드컵 로고와 함께 데뷔라고 새겨진 이 패치는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한 선수만 데뷔 전 단 한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처음을 기억하는 마음.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도 결과가 전부는 아닌 것 같죠?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오전 8시를 기해 경북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0: 서울, 경기, 인천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했습니다. 오후부터 대구, 경북에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지반이 악화된 지역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시장 퇴출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방송에 출연해 단일 종목 ETF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10조 이상 형성돼 있는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학생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주둔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가 효력을 잃었다고 선언했으며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성명을 통해 적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미군 장병을 공격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신속히 응징하겠다며 이란 주요 도시에 8일째 야간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미국 기생충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미국 전역에서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CNN은 농산물 공급업체 테일러 팜스가 27개 주에서 기생충 오염 가능성이 있는 양상추를 리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생충이 오염된 양상추를 먹으면 사이클로스포리아증에 걸려 설사, 식욕부진,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34개 주에서 약 7천 건이 확진됐습니다. 테일러 팜스가 유통한 농산물로 인한 집단 감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024년 맥도날드 양파 대장균 집단 감염, 2015년 코스트코 치킨 샐러드 리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5천억 원 상당의 재건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IMF로부터 조달한 3억 4,600만 달러, 우리 돈 약 5,155억 원을 주택과 기반시설, 공공서비스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누적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섰고 2만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은 식수 부족과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축구 스타 음바페가 메시를 넘어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음바페는 잉글랜드와의 북중미 월드컵 3위 결정전에서 두 골을 기록하며 월드컵 통산 22골로 메시를 한 골 차로 제치고 통산 최다 득점 선두가 됐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50에서 100mm, 충청, 광주, 전남은 20에서 60mm, 서울 수도권은 5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2도 등 25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인사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강승윤입니다.
0: 인사해 주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김윤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아, 주말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교통도 엉망이고 시설물 피해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부디 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1: 환인제약.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
2: 네, 이번 주에 또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이 정말 많이 소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고언 충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기존에 비판했던 것처럼 뭔가 의도를 갖고 굉장히 날선 비판을,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이번에?
3: 저는 유시민이라는 분이 과거 학생운동 때부터 어떤 스탠스로 쭉 몇십 년을 지나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 시절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르지 않기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비슷한 얘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얘기 이렇게 쭉 해오셨던 분이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아, 이 정도로 비판을 할 수는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관이 다르니까요.
2: 네.
3: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배출된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틀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다만 단어 선택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비판의 정도가 현직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정도가 심해서 그 부분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표현이 좀 수위가 많이 높다. 뭐 그거는 똑같은 목소리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진위에 대해서?
4: 저 일단 일반적 사회적 기준이랑 정치적 기준을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반적 사회적 기준에서 듣는 사람이 원치 않는 조언과 고언을 계속하면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하죠. 그래서 참 유시민 전 장관이 그냥 꼰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 사회적 기준으로는 정치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통령은 비공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언을 받습니다. 특히 유시민 전 장관처럼 이 정도 수위의 고언을 할 거였으면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면 비공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시민 전 작가는 공개적인 방송에서 그것도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인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0: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어떤 함의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함의도 함의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놓고 저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유시민 작가는 확실히 본인만의 노선을 가겠다는 거를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지금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1: 우리 진보 패널께서는 당연히 되게 비판적이실 텐데 그러면 이게 누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방향 존중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내용 중에서 이거는 뭐 그래 인정할 만하다 뭐 이런 부분은 뭐가 있으셨을까요?
2: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저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 말씀하시는 걸 좀 반갑게 들었어요. 차라리 선명하게 처음부터 저렇게 하시지. 딴지 게시판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은 예전부터 한 몇 달 전부터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인사라든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할 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친명인데 왜 자꾸 갈라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돕고 응원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를 분리시키냐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을 비난을 해왔단 예. 말이죠.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저렇게 가는 건 분명히 중간에 누군가가 막 눈을 흐리거나 귀를 흐리거나 닫게 만들거나 장난을 치는 걸 거야. 그래서 뭐 김인석 총리를 비판하기도 하고 뭐 민정수석을 비판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대통령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차라리 선명하게 아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아 대통령 뜻이었구나. 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어. 라고 선명하게 저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하는 도움이 되긴 되겠구나. 선명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콘텐츠들이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이제 내 눈에는 다 보면 보인다. 머릿속에 도파민이 터진 사람들이 보인다. 눈빛, 행동 뭐 그런 것들이
1: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예.
2: 본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파장과 사회적 효과를 야기할지는 그 정도 되시는 지식인이시면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뭐 맞는 말이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 생각에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1: 근데 그 정도로 절박하게 네. 위험성을 나는 감지하고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2: 뭐가 그렇게 위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3: 저는 뭐 이번 주까지만 유시민 전 의원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 몇 번 했는데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그만하자.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나마 좀 들을 게 있었나?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주장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근거라고는 그나마 대통령의 어떤 보수 인사에 대한 통합, 포용의 인사에 대해서 조금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사례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감정적이었고 그러면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이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저는 별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검찰개혁도 본인이 이렇게 정말 보안수사를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이라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대통령이 반대한다 뭐 이렇게 뇌피셜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조국 대통령 만들기 저는 이게 주제였다고 보고 부제는 친문 세력의 부활 그리고 과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해야 되고 합당하기 위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액션 플랜으로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그다음에 뭐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을 사용하셨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게 저는 역풍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정청래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합당도 안 될 것이고 조국 전 대표에게도 정치적으로 위태로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식의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어떤 분열과 뭐 이렇게 갈라치기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럼 유시민 작가가 하는 얘기의 진정성은 뭔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이런 거를 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럼 지금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석을 한다면 유시민 작가는 왜요?
3: 그러니까 조금 선회를 한다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친문 세력에 대한 부활 그리고 본인들이 민주당의 진짜 대주주다 뭐 이런 선민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유시민 전 의원이 지금까지 예측하고 주장했던 것들이 우리가 과거 레코드 실적으로 보면 거의 틀리거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지금 와서 뭐 김대중 대통령을 뭐 이렇게 존경하지만 과거에도 본인의 스승이었던 조순 씨를 대통령 후보 돼야 된다. 반 김대중 정서가 있다. 하지만 결국 대통령 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어땠습니까? 집권 2년 차에 기고문 써가지고 실망하기에 2년은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판단력을 잃었다라고 했어요. 하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IMF도 극복하고 아니 남북 정상회담도 잘 해가지고 결국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한미 FTA 때 본인이 국무위원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그런데 2011년에 본인이 국민참여당 야당 대표였어요. 근데 농민단체 가가지고 말을 뒤집었어요. 죄송하다고. 자 그러면 2026년에는 그 FTA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주장도 막 바뀌어요.
1: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늘 논란이 되다 보니까 거의 파면 수준으로 과거의 이제 행적과 발언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발언의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 대규모 정계 개편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대단히 지금 시점에서 위험한 일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4: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나중에 평가니까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 분위기가 어땠고 근데 그 분위기에 따른 어떤 의견을 굉장히 강한 방법으로 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민주 진보 진영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연성화돼 있는데 그래서 연성화됐다는 뜻은 더 유연해지고 지고지순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어느 정도는 여유를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짙어졌을 텐데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진보 4기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중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조금씩 가는 거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진보 진영 대통령이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 이거는 증축이 아니라 재건축이야. 또 하나 더 생각하면 그런 가운데 그럼 우리는 낙오가 된다. 여기서 빠져지고 완전 동떨어진 정치 어떤 집단이 된다. 아마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러니까 소규모 증축이 아니라 대규모 정계 개편 아예 재건축이라고 네.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 진영의 그 토대를 근본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치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다시 허물고 새로 써야 되는 식으로의 확장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런 거예요. 일단 동기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유심 작가가 아마 그 합당론이 때요. 조국혁신당하고 합당론이 올 연초에 그게 폭탄처럼 이야기가 터졌을 때 한동안 방송을 쉬다가 내란정국에서는 또 뭐 신경안정제라는 칭호도 얻으면서 그렇게 지위가 높았지만은 그때 합당론이 때 나와가지고 방송하시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강력한 비토에 직면했었거든요. 아마 공론장에서 그 정도로 비판받으신 게 처음이셨을 거예요. 그때 저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좀 그 뭐랄까 감정이 격앙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것들이 나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모욕을 하고 나의 과거의 민주화 경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의 과잉과 표현의 과잉으로 저는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을 좀 배제하고 표현의 수위 높음도 배제하고 메시지를 좀 선회를 해서 그래도 밝혀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정계 개편 모든 건 정계 개편을 염두하고 있는 행보다 대통령이
1: 네네.
2: 검찰개혁 관련된 것도 다 정계 개편 염두하고 지금 보수 쪽에 손 내미는 거다. 그 정계 개편의 핵심은 뭔가 기존의 민주당을 덜어내고 보수 정치와 뭔가 연합을 하는 뭐 그런 게 정계 개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저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이제 감성기피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력한 어떤 비토 정서를 가졌던 근원도 무슨 아들의 뭐 비리 혐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촉발제에 불과했던 거고 심리적 거부는 왜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 세력인 김종필 같은 사람하고 손을 잡냐. 손잡아가지고 권력을 얻겠답시고 어떻게 야합을 해도 적이랑 야합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극렬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부심. 비슷한 구도거든요. 뭐 아무리 나라를 잘 운영하든 뭐 정권을 안정적으로 재창출하든 그 대의 명분 좋은데 그래도 내가 극렬히 적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저쪽하고 자꾸 뭘 같이 하려고 하느냐. 그게 지금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좀 벌써 25년이 넘어가.

0: 있는데 25년째 저는 이 정서가 변함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게 젊은 세대가 판단했을 때에는 공감을 못하는 거죠. 이런 비토 정서에는.
1: 근데 그 이제 인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요 요직에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 이른바 명픽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기용을 하고 앉히려고 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올 거고 이제 그러면 당의 해체가 시작될 거다. 이런 시각이잖아요.
2: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볼 때 민주당은 유시민 전 작가는 적어도 이제 주류 싸움을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당대회 이후로까지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전당대회 이후를 염두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 3자적 시각에서 봤었을 때 지금 민주당의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청래 대표가 거의 사실상 거의 힘을 못 쓸 거다. 유시민 작가는 힘을 못 쓸 거다로 다 기결이 되는데 만약에요. 정청래 대표의 득표율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었을 때는 그때 되면 이건 완전히 계산이 복잡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정청래 대표나 유시민 전 작가가 갔던 노선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득표율이라는 것이. 그랬을 때 어떻게 대한 대안책이 있는지 저는 안 그러면 정계 개편 일어날 것 같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왔었을 때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원팀이야 웃으면서 손 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전장으로 다들 유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시민 전 작가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선거 전략을 보면 파면 논쟁, 그다음에 적통 논쟁, 그다음에 본인이 언더독 이미지로 가겠다는 건데 유시민 작가 그 판을 깔아주면 송원석 후보나 김민석 후보가 거기에 안 말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끌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는데 나머지 방송에 나오신 분들 얘기도 쭉 들어보면 유시민 전 작가가 과거 얘기를 했는데 같이 송원석 원내대표나 송영길이나 예. 김민석 후보 두 분 다 각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이후가 더 걱정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네. 그 전제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선전하고 오히려 뭐 당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전제란 말이에요?
3: 네, 사실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분열이나 뭐 갈등이 심해지면 네. 사실 그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예. 과거의 사례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분당을 원하겠죠. 근데 저는 분당까지는 안 가고 굳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따지면 뭐 조국 혁신당으로 몇 분이 가시는 정도? 그럼 결국에는 우리 진영에서 큰 대의 아래서는 같이 연합하고 연대할 거니까요. 저는 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정청래 대표가 뭐 적통 문제 얘기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 얘기 꺼내는데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께서 후보께서 적통이 아니라는 것만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는 괜찮다. 근데 다만
1: 걱정 안 하셔도 되네요.
3: 지금 이제 그 유시민 전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예. 구조적 다수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진보 정치 하시는 분들은 신념에 의한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신념에 의한 정치라는 것은 나의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 정치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집권을 하지 못하고 선거에서 질 때 지더라도 우리의 가치를 지켜내는 게 더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확장이라는 게 구조적 다수라는 게 이 조국 혁신당 혹은 조금 더 왼쪽 이쪽 진영과의 어떤 구조적 다수를 생각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보수로의 포용을 통해 가지고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상도 다르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를 제가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탄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문수라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49대 4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통령의 그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부산에서도 겨우 이겼습니다. 부울경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선전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걸 따졌을 때 저는 확실히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수 포용을 통해 가지고 통합을 가서 우리가 구조적 다수를 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유시민 전 의원과 정청래 후보가 주장하는 이 핵심 코어층의 이탈은 네.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들은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상단에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잘 국정운영을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저는 핵심 지지층의 더 바람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1: 그 정치 그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인 신념 뭐 지향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들의 어떤 집단인 네. 건데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그런 가치가 다른 쪽으로까지 포용하고 확대하는 것이 과연 너무 일시적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잘 저는 관찰해 보면은요,

0: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중도 보수를 자칭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원래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 울타리 안에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기도 하고 보수 정당이기도 하고 이게 둘 다 되는 거냐? 노선 투쟁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근데 그 갈등의 양상을 보면은 이게 진짜 노선 투쟁이라면 저는 뭐 민주노동당 출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용시장 유연화 이런 거를 막 이재명 정부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진보 정당에서 고용시장 유연화 이런 걸 할 수가 있냐? 우린 비정규직이나 사회적 약자에 더 몰입하는 진보적 가치를 평등의 가치를 더 추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나 토론을 뭐 노정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수 사람 쪽하고 자꾸 손잡냐. 사람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는 정책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진보적 가치가 우리는 중시되는데 왜 대통령은 이런 불평등 문제를 방치하세요? 뭐 이렇게 토론을 걸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그 노선투쟁 같지도 않고 오로지 사람과 세력에 대한 혐오, 진보가 뭐냐? 국민의힘 싫어하는 게 진보예요. 아하. 국민의힘 없애는 게 진보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 유 작가가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개혁이 지체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수사기소 분리를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의 이제 언급은 자제를 하고 있는 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밝혀야 된다 이렇게 했던데 이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2: 뭐 진영 내부에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대통령이 답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만큼 대통령의 입장은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답을 하나하나 할 수는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은 궁금해요. 이 대통령 생각이 정말 뭐고 수사기소 분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보안수사권은 수사권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보안수사권을 검찰 공소청에 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부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국회로 지금 떠넘기고 실제적으로 민주당에 떠넘긴 거죠. 그 안에서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늘 주장하지만 대표 시절부터 그 전부터 확실히 그 진영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록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참 지지 기반이 공고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비판 같은 것도 이렇게 회자가 되는구나. 그 현상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1: 광고 듣고 오시죠.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암베스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암베시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 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습하고 더운 기온이

0: 올라옵니다. 현재 제주에는 폭염경보가, 충청, 전라도, 경상도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뜨거운 시간에 외출을 삼가하셔야겠고요.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비가 그치면서 차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 10km 구간 이후로 수원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군산 휴게소, 일찍에서 금천 구간으로 차량 모아졌습니다. 강원권도 차량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으로 가는 길 진부, 평창에서 둔내터널, 횡성 휴게소에서 새말 구간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3: 네, 여러분께서는 이정민의 정치 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안수사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이게 완전 폐지를 추진했던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견들이 아예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11명이 모여서 보안수사권 존치 법안을 냈습니다.
4: 전 뭐 아주 환영하고
3: 네.
4: 제 생각에는 이제야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토론의 장이 이제야 열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릴 게 대통령께서 어떤 뜻인지 혹은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어떤 뜻인지 하고 전혀 무관하게 저는 지금 한국에서 보안수사권 존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보안수사권을 남용할 여지가 없는가.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염려하시는 별건 수사나 인지 수사나 혹은 뭐 정치검사의 행태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면 그걸 입법으로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실효적으로. 그걸 논의하는 게 맞지. 보안수사권 없애는 것을 절대 명제로 해놓고 그게 곧 검찰개혁이라고 그냥 대명제를 박아놓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를 해보자. 이건 완전히 틀린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도 제가 제일 유감으로 생각하는 표현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안 한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보안수사권 하나 때문에 그걸 대통령이 안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저는 너무나 문제적 선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기관을 분리를 해놓고 한 기관이 다 가지고 있으면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혹은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대충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기관을 일단 분리하자는 아이디어인 것이고 해외 사례에서도 다 발견되지만 분리된 기관끼리 그럼 담 쌓고 연락도 안 하느냐. 수사 단계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견제하고 협력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 다리를 다 끊어놓고 검사는 사회악이고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제부터는 수사에 그 어떤 뭐 냄새도 맡지 말라. 입도 떼지 말라. 그렇게 골방에 처박아 놓고 서류만 갖다 주고 그냥 넌 기계적으로 기소해.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는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평소에 소통을 원활하게 한 다음에 보완할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인가 아니면 좀 소통을 끊고 평소에는 수사할 때는 입 떼지 말고 다만 수사가 끝난 다음에는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그 구멍을 메울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검사는 나쁘다 해서 전제를 하니까 조금 더 논의가 시작이 안 되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도 전부 다 자꾸 보안수사권 남기자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저 검찰 세력들하고 야합하나 보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영 논리 속에서 갇혀 있다는 거예요.
3: 그래서 이제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 보안수사권 존치에 대한 의견을 내는 일부 의원들을 소위 말하는 좌표 찍기를 해서 비방의 어떤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지금 강경파의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 과거의 폐단이 이제 회귀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검찰권의 오남용 불씨를 아예 살려두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5: 그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게.
4: 그렇죠.
5: 수사권의 예외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을 뺏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외라면은 제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이름만 수사자가 들어가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별건 수사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이 갖고 있는 걱정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임에도 그것을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이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 이걸 가지고 정치 투쟁하고 있는 그 강성 지지층 또는 그 좀 센 의견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모아놓고 있는 형국이라서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는

0: 강성필 부대변인 자주 말씀하셨던데 지지자들이 검찰에서 너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런 현실적인 안타까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다. 저 전당대회 이후에 잘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분당은 안 될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정청래 의원이 어느 정도 득표하냐에 따라서는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을 정도면 그 의견에 열광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새 후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증폭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 덕분에 한 가지 분명히 알려진 사실은 검찰 개혁을 하면서 민주당이 제도적 개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적으로 개혁할 것 같으면 이 제도를 개혁했었을 때 발생하는 그런 후폭풍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부실한 문제 수사라든지 이게 제도적 개혁이나 보완할 수 있는 것도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보완 수사권을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지금 평의 의원님들만, 그러니까 일부 의원님들 나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용기 내셔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급으로 나오실 분 정도라면 공인이시고 더나 단순한 공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결국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지지층을 설득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전당대회 유권자는 당원들인데 그 당원들의 반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만약 그 캠프 참모라면 이렇게 좀 못 드리겠어요. 근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의 숙명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을 민주당에서 지금 안 보이고 있고 이 11명의 의견 내신 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박수 보낼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조차도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이 민주당 분들 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전향적으로 생각도 하셔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강 대변인님 지금 네. 말씀하신 네. 그 제도적 개혁이라기보다는 이념적 개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이거는 동의하세요?
3: 저는 뭐 이념 다 섞여 있죠.
2: 아, 예.
3: 근데 결론은 그래요. 제가 국회에서 이제 오래 일해봤지만 그 어떠한 법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보완수권을 완전 폐지해도 문제점은 생기고 일부 전체도 문제는 생깁니다.
2: 네.
3: 근데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 검사들의 문제인 거예요.
2: 네.
3: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건데 그러면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어요. 보완수권도 없어요. 그런데 기소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인 장치로 우리가 재정 신청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또 영장 청구권도 지금 검사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경찰도 함께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된다. 근데 이거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완수권을 완전 폐지하려면은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법적으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확실하게 답을 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법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비전문가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이렇게 선동하고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사건 수사기소 분리돼서 뭐 입장을 확실하게 내야 된다? 몇 번을 냈어요. 과거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을 충분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의회에 넘길 수밖에 없던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네. 최소한도로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이것을 결판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2: 그럼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좀 보면요.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14일에서 16일까지 무선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면 폐지 의견보다 3배가량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와 폐지 의견이 오차 범위 안에서 좀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구도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4: 그럴 수 있죠. 지금 벌써 시간이 그래도 한 달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토론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주자 중에 저는 적어도 김민석 총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입장을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반드시 찬성 반대 이렇게 일도 양단적 그게 아니라 시기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방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전향적인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 보고 그 여론조사 좀 깊게 보면 흥미로운 게 그
2: 예.
4: 보안수사권 존치에 대한 의견이 전 연령대가 다 높아요. 근데 유일하게 확 튀는 연령대가 딱 하나 있습니다. 50대. 50대만 그 폐지론이 그 상당히 높아요.
2: 예.
4: 다른 곳은 거의 3배 가까이 압도적이거든요. 존치가. 근데 그 50대가 소위 말하는 기존의 그 뭐랄까 김어준 씨와 거의

0: 괴를 같이 하는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중적인 연령층이란 말이에요. 그 시청층이 주로 그래요. 근데 그걸 제가 무슨 적대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검사에 대한 적개심, 과거의 나쁜 기억 이런 것들을 가장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다. 저는 그래서 그건 인정은 하는데 다만 이제 개혁을 할 때에는 검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권은 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접근하니까 하나도 안 풀린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책임 여당은 해야 될 논의는 가령 보안수사 요구권만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그럼 보안수사 요구를 계속 받는 경찰 입장에서 이게 원활하게 될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 현재 경찰을 불러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자꾸 경찰 출신 변호사 이런 사람들 토론 들을 게 아니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경찰, 일선에 있는 경찰들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도 공문장에 안 나와요. 그리고 수사하고 있는, 기소하고 있는 검사. 이 사람들 얘기가 공문장에서 많이 돌아야 되는데 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느냐?
1: 네.
0: 그 당사자들을 공문장에 내면 또 뭐 막 욕설이 쏟아지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들이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책임 있는 여당이 이런 식으로 논의를 끌고 가느냐. 보안수사 요구를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하도록 의무 규정을 주겠다. 말 안 들으면 징계하겠다. 수사관 교체하겠다. 혼내는 안만 쭉 나오는데 지금 경찰들이 보안수사 요구권 체제 하에서 수많은 벌써 사건들을 처리해왔지만 3개월 안에도 못 끝내가지고 사건들이 3배 가까이 폭증하고 이런 사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인데 그럼 경찰의 인원을 얼마나 늘릴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책임 있는 여당들이 정밀하게 해줘야 되는데 경찰 수를 늘리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1: 아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이들이 공론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0: 깔아야죠.
1: 마련해서 토론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네. 국민들에게 듣게끔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런 노력을 왜 안 하는 거죠?
2: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역 의원들 간에 네. 그리고 지지자들 간에 확실한 의견 정리가 좀 안 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 이 기간 중에 이런 논의를 해버리면 이게 뭐 우리가
1: 지금은
2: 당대표
1: 뭔가 예.
2: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다 이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게 선행되어야 됐다고 보고 근데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왜 그럼 여론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차원에서 메부시와 유시민 전 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의원이 그랬잖아요. 언론에 알려라. 그게 말입니까? 그러면 언론에 알릴 때 기준은 뭐예요? 뭐 동대문구에 있으면 동대문구에 위치한 언론사에 알려야 되고 뭐 중구에 있으면 뭐 조선일보에 알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맞고 또 그래요? 피해자가 그러면 수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그 수사에 참여를 시켜? 그럼 피해자 위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킥스가 만능입니까? 증언물도 못 올린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의견이 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국민들이 봐도 아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 이렇게 여론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완이 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공론의 시간은 제가 봤을 때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졸속으로 가서는 안 된다.
3: 전당대회 전에는 안 하는 거 확실합니까?
2: 저는 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뭔가 좀 왜곡될 수 있다. 전당대회에 오히려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런
2: 이번에 장윤기 사건도 예.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찰이 뭐 이제 전국 순환보직제 뭐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네. 제가 어제 경찰을 만났어요. 예. 경찰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일정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 물론 다른 폐해도 있겠지만 대신 그 안에 휴민트라는 나름의 정보원이 있어서 수사에 효율성이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버리면
1: 그렇더라고,
2: 거기서 새로운 그렇더라고요. 어떤 예. 휴민트는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급하게 졸속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1: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보안수사권을 놓고 네. 그 주체들이 토론을 존치냐 폐지냐 직접 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네. 검사 출신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맞짱 토론이 이것과 관련해서 성사가 됐다가 하루 만에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이건태 의원이 직접 올린 글을 보면 당원들 의견과 조언을 받아들여서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당 내부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보셨으면 재밌었겠다 싶었는데
4: 재미도 있고 국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도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국민들께서 보안사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워낙 토론도 잘하시고 설명도 잘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태 의원께서 피하셨죠. 요즘 표현으로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쫄? 이 정도라 아. 편해요. 근데 민주당 정신이랑 안 맞아요. 민주당에 예전에 그 쫄지마 정신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전 다 피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거기다가 한동훈 의원이 이건태 의원에게 그 뭐 시간이랑 방송사며 장소까지 다 양보해 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버렸다는 거는 결국 이건태 의원이 본인이 국민의 이 보안수사권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뭐

0: 했는데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쫄 때는 또 쫄아야 됩니다. 이게 TPO를 잘 알아야 돼요.
1: 아, 일단 쫄은 맞아요?
0: 아, 쫄으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예. 저는 이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걷어들였다. 그래서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또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인정하면 될 일인 겁니다. 잘못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전 더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보안사건 완전 폐지 그리고 존치 일부 예외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과 반성으로 반대로 지금 갈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먼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세력들과 아, 혹은 의견이 다른 분들과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당내에서도 아직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훈 의원하고 한다는 거는 맞지가 않, 순서상 맞지 않다고 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동훈 의원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너무 좀 우여에 앞서신 게 한동훈 의원께서 이건태 의원이 민주당 대표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건태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대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서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저희 민주당 안에서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한번 더 생각할 일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1: 애초에 이건태 의원이 토론을 하겠다고 한 것부터가 잘못했었다. 그러니까 네. 지지자들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나서 손을 털었다. 외교 결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편집된 영상을 올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앞뒤 맥락이 있었던 영상이었잖아요.
2: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영상을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짤방만 봤다가 전체 풀 영상을 다 봤는데 주진우 의원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영상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김혜경 여사가 대통령 몽골 대통령 앞에서 손을 털었다. 이거는 좀 결례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건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2: 화살을 땡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전통화살 땡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손이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외교 상황인 거잖아요. 외교 상황에서 손을 대통령 앞에서 터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1: 네.
2: 그런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지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약간의 편집을 해서 이렇게 비판을 공세를 가한다면 이런 식으로 역공당하기가 쉬운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주진우 의원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있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께서 사과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고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저희 예전에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 조명 사건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때도 과도하게 비판하셨었고 근거가 없었지만 불구하고도 그때는 고소는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주당 의원들도 전향적으로 좀 열어주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근데 주진우 의원께서 사과하신 다음에 그 후에도 법조정 하겠다라고 하면 그 지적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을 더 황당하게 만드는 어이없는 변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세 개거든요. 첫 번째는요. 표현의 자유래요. 이게 표현 거짓말하는 게 악의적인 편집하는 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편집의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도 있고 편집의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말에 따르면은 마음대로
1: 본인이 알고 편집을 했다는 전제예요.
0: 제가.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화를 쏜 다음이었다고 하더라도 몽골 대통령 앞에서 선턴 것은 외교적 결례였다라고 하면 앞에 두 가지가 아닌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께서도 한번 역지사지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밝혀졌는데도 책임은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좀 주진우 의원에게 좀 비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시장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 유죄 판결 내용을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조인들 보시기에는 이게 똑같이 1대1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3: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닌데

0: 그 많은 말씀을 들어보니 사건 자체 구조가 달라서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법조 실무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진짜 이건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다.
1: 자, 법조인이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2: 오세훈 시장 저는 유죄로 봅니다.
1: 예.
2: 유죄라고 봐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너무 다른 게 윤석열 사건은 그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거예요.
1: 예.
2: 공짜로. 근데 여론조사도 금전적 이익 아니냐. 정치자금법상 수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인데 오세훈 시장은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비용을 냈어요.
1: 예.
2: 그러니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
1: 응?
2: 이게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차원이 달리 하는 문제인 거예요.
1: 그럼 대납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공모했냐. 이제 이게 쟁점인
2: 그렇죠.
1: 거잖아요.
2: 그렇죠. 쟁점은 나는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응? 김한정 그분이 돈 냈는지 몰랐는데요. 이제 이거예요. 예. 우선 시장 주장을 요약하자면. 예? 예. 이게 과연 객관적인 증명과 증언들의 바탕으로 했을 때 오 시장이 전혀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기 때문에.
1: 그럼 거기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유죄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2: 그렇습니다.
1: 거예요?
2: 그렇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사실 공통점은 뭐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오세훈 서울시장이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한 여론조사를 잘 왜곡하고 조작하는 명태균 씨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대가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명태균이 원하는 일종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으로 지불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김한정 씨를 통해 가지고 3,300만 원으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김한정 씨가 3,300만 원 이 지불한 것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지를 했던지 동의를 했던지 그게 관건이다. 그걸 증명하는 게. 그렇지 구조는 똑같죠.
1: 네.
3: 선거 이기기 위해서.
1: 그래서요.
3: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내느냐가 관건이다.
1: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3: 그건 특검이 아니겠죠.
4: 근데 그게 네. 지금 그 관건이 명태균 씨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 씨를 만나본 법조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명태균 씨 말은 너무 거짓말도 많고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법원 가서 정말 법정에서 판사가 판단할 때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냐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전 들었는데.
3: 아니죠. 3,3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잖아요.
4: 근데 3,300만 원 뿐만 아니라 1억 네. 넘는 돈이 더 추가로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1: 예.
4: 그러니까 3,300만 원은 여론조사 비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생활비라든지 명태균 씨의 정치 브로커로서 그렇게 돈을 또 받아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3: 결국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내역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특검이 증명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1: 네. 이번 주에 지켜보죠.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2: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육해상계통계 정치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김윤형, 강수영, 강성필,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3: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경북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했습니다. 밤사이 경북에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안동과 의성 등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안동에는 한때 시간당 65.5mm, 의성에도 시간당 4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안동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캠핑카에 있던 두 명이 구조됐고 안동 구미 등에서는 침수 주택에 고립된 주민들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사흘간 20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로 강원도 곳곳에서 낙석, 침수, 고립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화천군 5번 국도, 영월군 국도 31호선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지만 추가 낙석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전면 통제했습니다. 영월에서는 어제 저녁 8시쯤 주천강 보를 건너던 40대 낚시객이 물에 빠져 실종됐고 원주에서는 반곡동 굴다리 옆 벽돌이 무너져 양방향 통행을 차단 중입니다. 북한강 수계 댐들은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는데 청평댐과 팔탕댐은 10시 현재 각각 초당 900톤과 1500톤의 물을 방류 중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시작된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24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소방관 탈진과 부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6층에서 시작된 불은 7층으로 확산됐고 가연성 물질인 생활용품이 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 6시 50분쯤에는 붕괴 우려로 소방대원에게 비상탈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안전관리를 하던 40대 소방관 한 명이 탈진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고 사다리차를 활용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다른 40대 소방관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라면 달리 봐야 된다며 초고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은 공시가격 등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며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거쳐 7월 말 세법의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민간주택을 LH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 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주둔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가 효력을 잃었다고 선언했으며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성명을 통해 적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미군 장병을 공격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신속히 응징하겠다며 이란 주요 도시에 8일째 야간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미국 기생충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미국 전역에서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50에서 100mm, 충청, 광주, 전남은 20에서 60mm, 서울과 수도권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2도 등 25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예, 손석희 12시 일요일 순서를 시작했습니다. 방금 나간 곡은 80s의 Bad란 노래입니다. 요즘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 곡이 타이틀곡으로 수록된 앨범은 지금 그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의 정상에 올랐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런 경사가 있었나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 곡을 처음 제대로 들어봤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 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매력 하나로 정상까지 가게 된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일요일 사색의 주제도 매력입니다. 혹시 다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요일은 사색이라는 주제를 세워서 네 사람의 각각의 색깔 다른 의견들을 듣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는 무엇에 끌리는지 어떤 매력이 사람의 관심을 붙잡게 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기능성 채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채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채초 효과 타타타.
1: 채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일요일 오후 생각하는 즐거움을 만납니다. 네 개의 색깔, 네 개의 시선, 사색.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고 있는 작가 김겨울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사색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시선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사색에 빠질 분들 소개해드리죠. 오늘도 저 끝에 편안히 앉아계신 손석희 DJ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1: 아나운서 같으십니다.
0: 감사합니다. 어우, 네. 극찬인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인드마이너 송기랑 작가 오늘도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송기랑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웹툰 작가이자 프로듀서 이종검 작가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이종검입니다.
0: 네, 그리고 오늘은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있는데요. 12시의 인기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코너죠. 지구촌 사이드 B 코너를 맡고 계신 이선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4: 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오늘은 오색이네요, 오색.
0: 그러니까요.
4: 네, 그러게요. 오색이네요.
0: 네, 오늘 일요일 코너 함께 하시는 소감 어떠신지.
4: 이게 사실 제가 발제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요.
3: 그러니까 끌려오셨다고 들었어요.
0: 산채로 잡혀오셨다고.
2: 이게 회사에서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해야 돼요.
4: 그러니까요. 그게 팁인데 말을 네. 하지 말걸.
3: 하지만 너무 좋은 주제였어요.
0: 그러니까요.
4: 농담이었고요. 사실 네. 지난주 방송 보면서 저도 언젠가 한번 하면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던 차에 초대를 해주셔서 저야 뭐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0: 아유, 오늘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촌 사이드 B에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4: 감사합니다.
0: 네, 부탁드려보고요. 오늘 방송도 라디오와 애플리케이션 미니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 검색해 보시면요. 사색뿐만 아니라 여러 알찬 영상들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하이프라는 기능도 생겼거든요. 댓글창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가 있습니다. 하이프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안 계시겠죠?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사색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매력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제자이신 이선영 아나운서께서 매력이란 주제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주제를 제안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4: 아니, 제가 그 한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는 미혼이어서인지 자신이 이 미혼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이제 많은 시선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기혼인지가 좀 됐으니까 그런 고민을 좀 안 하게 된 것 같아서 돌아보니까 이제 저를 정의하는 면들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냥 아나운서인 것, 그러니까 저의 일에 대한 것과 이제 최근에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육아. 난 너무나 단면체인 사람이구나. 다면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 그동안 나태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4: 아,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언제 다면체인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화를 했던 친구만 해도 굉장히 다독하고 전시회도 많이 가고 취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만 설명할 순 없지만 적어도 나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면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면이 많은 거니까 매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의 자녀에게 매력이라는 거는 내 면을 깎아서 만들 수 있는 어떤 후천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됐네요.
0: 아니 근데 지구촌 사이트 B에서 네. 항상 본인에 대한 좋은 댓글을 찾아서 가져오시고
4: 그러니까
0: 하잖아요.
4: 얼마나 그게 귀찮으니까.
0: 근데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면서 되게 그런 나에 대한 좋은 댓글 가져와서 딱 저 이런 댓글 좋은 댓글 있었는데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되게
4: 아니, 저희 부모님조차도 네. 그거 하지 말아라.
0: 왜요? 좋은데.
4: 그거 너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0: 전 좋던데.
4: 아 그래요? 네. 이게 참 진짜 매력이라는 게 이렇게 주관적인 것
0: 그럼요.
4: 같아요.
0: 그럼요. 그래서 이 매력이라는 말이 참 다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사전적 정의는 이렇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인데요. 각각 이제 네 분은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정의를 내려주셔도 되고요. 어떤 요소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
3: 저는 근데 네. 매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직업군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3: 왜냐하면 주인공이 매력을 못 주면 아예 만화는 처음부터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늘 그 얘기를 하는 직군인데 정의를 따로 내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다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길까 혹은 지금의 사람들은 어떤 인간을 보고 싶어 할까 가지고 얘기하면서 대화가 좀 풍성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0: 네네네.
2: 저는 심상으로 봤을 때 지나갔는데 누구였지? 또 돌아보게 만드는
4: 다시 보고 같아요. 싶은 사람
2: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는 무언가 끄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0: 손디는 어떠세요? 매력이란?
1: 그러니까 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사전적 정의, 네.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끄는 힘. 이 세상에 사전만큼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 예, 그걸로 사실 다 정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뭐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저는 그 송기령 그 마인드마이너의 생각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사람. 그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건 차차 얘기 나오면 하도록 하고요.
0: 네. 그러면 좀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매력에 끌리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나는 이런 매력에 끌리는 편이다.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이선영 아나운서 어떠세요?
3: 진짜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4: 너무 어려워요.
3: 사실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4: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자꾸 이성 문제에 제가 한정을 짓게 되는 것 같아요.
2: 좋아요. 그런 얘기 괜찮습니다.
0: 저는 되게 반가워하시네요.
4: 저는 미혼인 시절에는 주로 나쁜 남자들 좋아해서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은 사람들.
0: 치명적인 매력.
4: 그리고 좀, 좀 성격이 별로 안 좋은데 나한테만 좀 착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0: 연애사가 좀 궁금해집니다.
4: 그 얘기하면 이제 3박 4일 잡아야 됩니다.
3: 그렇죠.
4: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가 정의하기로는 일종의 과도한 자기 확신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3: 나쁜 남자
4: 저렇게 취향이요? 나쁜 남자도 나한텐 잘해줄 거야. 나는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야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일종의 자의식 과잉이었다라고 지금은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3: 로맨스 작가님 누가 밤새 술을 먹으면서 했던 얘기들이 막 떠오르긴 하거든요. 반드시 서브 남주는 나빠야 되고요.
0: 그래요?
3: 있어요.
2: 법칙이 있군요.
3: 이거는 메인 남주는
4: 착해야 돼요.
3: 혼란 속에 있어야 돼요.
4: 근데
3: 착한 남주는 서브 남주도 안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0: 서브 남주가 착한 경우도 있잖아요.
3: 있죠. 그럴 때 메인 남주가 북부대공 나쁜 남자인 거죠.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할 게 떠오르긴 합니다만.
0: 그러면 본인은 어떤 매력에 좀 끌리세요?
3: 저는요. 시기에 따라 달랐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처음 기억하는 와 이 사람 되게 매력적이다 라고 떠올렸던 사람은 이현세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상징했던 정점에 오른 사람이 거기에서 오는 여유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데뷔를 막 준비해서 경주하고 있던 시절에는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성작가가 되고 나니까 반대로 지망생 중에 미친 듯이 다 앞만 보고 달리는 학생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시기가 그 당시 매력을 정해준다는 걸 깨닫고 요즘 저 그 질문을 바꾸죠. 지금 내가 어디에 매력을 느끼나를 좀 고민하는 편이고 작가로서는 지금의 독자들은 어떤 종류의 인간상을 보고 싶어 할까를 맨날 구경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현세 선생님 아니면 이제 뭐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 같은 캐릭터도 보면 요즘에 별로 보기 어렵다고들 하는 젊은 사람 이미지거든요. 그렇게 근성으로 막 달려가는 젊은 사람 별로 없다고들 얘기하지만 실제로 교단에 서면 많이 보여요. 막 수업 시간에 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알바 3개쯤 하고 지금 와가지고 수업 듣고 이제 또 원고를 해야 된대요. 그럼 분명히 빛나죠. 저는 요즘에 그런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낍니다.
0: 송기영 작가는 어떠세요?
2: 저는 자기 주장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취약합니다.
0: 자기 주장 있는 사람?
2: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틀려도 되잖아요. 네. 용기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이제 배울 것도 있고 또 그 얘기 자체가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틀린 얘기 했을 때 이제 반론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 틀렸네 내가.
3: 맞네요. 이렇게
2: 그런 사람. 너무 좋아요.
0: 맞네요. 네.
2: 그 순간부터는 이제 토론이 가능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아집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로 배울 게 없거든요. 저는 거기에 취약해요.
0: 그러면 손디는 어떠신가요?
1: 그건 뭐 다 맞는 말씀드린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기서 매력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면서 새롭게 느끼는 거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때는 그야말로 돌진하는 일만 열심히 좋죠. 일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고 또 많이 알고 다 매력 있는 사람들인데 요즘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게 티가 나요. 누가 봐도. 한눈에 보면 알 수 있고 한두 마디 나누면 금방 알죠. 근데 그걸로 끝이죠. 똑똑하기만 하면. 자기는 매우 똑똑하다는 걸 알지만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 똑똑함은 굉장히 건방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특히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0: 그렇죠. 그럼 매력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좀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이

0: 손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실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원래는 아 손디가 생각하는 자신의 매력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답변 안 해주실 것 같아서.
1: 그래도 한번 던져보시는 게 어때?
0: 에?
1: 그래도 한번
0: 한번 해볼까요? 해주실 수 있나요?
2: 던지지 마세요. 네.
0: 그래서 제가 한번 돌려서 네, 서로가 서로의 매력을 좀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아, 그런 식으로.
0: 네, 그래서 일단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본 손디의 매력 포인트 무엇인지.
3: 저는 이 질문은 깊게 고민 안 했어요. 저는 사실 손석희 선배가 유니콘 같은 분이잖아요.
1: 약간
3: 저희
1: 그렇죠.
3: 업계에서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긴장을 했었거든요.
1: 네.
3: 너무 무섭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다정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3: 저한테 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다른 제작진들에게도 정말 너무나 다정하셔서 저렇게 다정하신 분이구나. 그게 엄청 큰 매력이 다가왔어요.
2: 과거에 저랑 일했던 사람들이 이 라디오를 지금 듣고 있으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지금 변해가는 거니까.
0: 네.
2: 뭐 다행히 지금 얘기 들어보면 좋은 방향으로 변하긴 했지만 과거에는 좀 그랬었거든요.
0: 네, 예. 그랬었다는 게 뭘까요?
2: 뭐 다른 사람들이 불편했을 수도 있죠. 예, 네네. 제가 굉장히 좀 친절하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나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좀 많이 저도 바뀌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죠. 예.
3: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2: 아, 그거 이제 영어 단어 중에 only time will tell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이 말해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도 있고 물론 뭐 사람 바꿔 쓰지 못한다고 하지만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방송하는데 후배들 괴롭혀서 뭐가 남겠어요. 네.
0: 그렇긴 하죠. 예. 다정하다.
3: 너무나 다정하세요.
0: 네. 그러면 손디가 이선영 아나운서에게 화답을 해주신다면.
2: 아, 이선영 씨가 어떤 사람인가?
0: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2: 아, 예.
0: 네.
2: 이선영 씨는 우선 열심히 해요.
0: 열심히 한다.
2: 예. 굉장히 열심히 해요.
4: 좀 너무 기대하시는 얼굴이시거든요, 지금.
3: 지금 부족합니다.
2: 그리고 늘 저렇게 칭찬에 목말라 있죠. 아까 그 김겨울 씨도 말씀하셨잖아요. 코너 시작하기 전에 댓글 소개해 준다고. 칭찬에 목말라 있는 거는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늘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은 면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긍심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자긍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굉장히 진지해요. 네, 생각보다 진지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 좀 젊은 분들 이렇게 보면 진지함을 잘 못 나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쑥스러워가지고. 예. 근데 이선영 씨는 그 진지함을 나타내는데 쑥스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매우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저희 프로그램의 국제뉴스 사이드 B를 맡기에 최적화된 아나운서입니다.
4: 아 근데 요즘에 확실히 진대라는 표현 쓰잖아요.
0: 진대. 진지한 대화.
3: 진지한 대화.
4: 진대 못해요가 아예 프로필에 붙어있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0: 아 그래요?
4: 많아요.
0: 그러니까
4: 모임에 있을 때 그런 진지한 이슈로 빠지는 걸 좀 싫어한다를 아예 천명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현재 그런 진지한 얘기를 나눈 것 자체를 굉장히 희소한 상황으로 자꾸 몰고 있단 말이에요. 뭐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시대 정신 상황에서는 확실히 매력의 요소가 되죠.
3: 저는 반대로 그 진지함이 좀 저를 깎아먹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뭐 달리 말하면은 고리타분하고 고루한 걸 수 있잖아요. 진지함이라는 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그것도 손 선배한테 너무 기분 좋네요. 네.
0: 자 그러면 저희는 뭐 저희끼리 한번 해볼 텐데요. 뭐 저희끼리 해보기 전에 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끼리 한번 칭찬 매력 칭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오늘 매력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오늘 특별히 모신 이선영 아나운서의 곡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3: 저는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갖고 왔는데요. 그냥 너무 매력적이죠. 이 남성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네.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도 이제 나와 반대로 작용하는 힘에 이끌린다라는 거니까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오존 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오늘 중부지역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남부지역은 오후부터 다시 비구름대가 강해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에 최대 80mm, 충청, 강원, 호남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사고입니다. 서울 방향 동서천 분기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에도 사고입니다. 인천 방향으로 진부 3터널 전시간 사고가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km 구간에서 꽉 막혀 있고 이후로 평창에서 두뇌터널, 횡성에서 새마을 또 여주휴게소 일대로 차량 모아지면서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6: in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냄새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 매력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셋이서 한번, 저랑 이종범 작가, 송기령 작가 셋이서 한번 서로의 매력 포인트 이야기 해볼까요?
1: 서로 품앗이 한번 해볼까요?
0: 서로 저희는 저희끼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1: 네, 송기령 작가님의 매력 포인트를 키워드로 정리해봤어요.
0: 아, 이종범 작가님, 네.
1: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에 어떤 대성직자 키베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네. 그 키베인이라는 인물이 하는 대사 중에 재미를 아는 사람은 절대 패배주의에 빠질 수가 없단 말이죠. 아. 그래서 저희끼리 어떤 인물을 볼 때 이 사람이 강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몇 개의 신호 중에 제일 큰 게 호기심 가득한 눈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생존의 위험이 있는 사람, 그 약자는 호기심을 가질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재밌는데 하고 눈을 빛내고 있다는 건 아,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가 없구나. 이 상황을 충분히 핸들링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캐파가 되는구나라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송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눈이 그래요.
0: 반짝반짝하시죠.
1: 네. 당황을 잘 안 하겠구나라는 예상도 되지만 되게 재미있어하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보여가지고 볼 때마다 되게 그 매력 포인트 아닌가 생각했죠.
2: 그게 매력이 될 수 있겠네요.
1: 그럼요, 그럼요.
0: 되게 소년 같은 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기심이 살아있는 눈.
1: 아, 호기심이 네. 죽어있는 눈이 진짜 심심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실제로 만나보면.
0: 네.
2: 오늘 제가 할 얘기 중에 그게 좀 들어있어요.
1: 아, 그럼요?
2: 깜짝 놀랐습니다. 네.
0: 그러면 송기령 작가는 제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아, 정말 부끄럽네요, 이 질문.
2: 김 작가님은 제가 처음부터 함께 하자고 막 졸랐던 케이스라 이미 매력이 충분한 분인데
1: 그렇죠.
2: 함께 일을 해보니까 감사합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안정감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여기 둘이 깔깔이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1: 그렇죠.
2: 전혀 개의치 않고 진행을 해나가시는 게 베테랑 진행자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방송 진행만을 억울할 수 있었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매력입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뭐 이렇게 프린트해서 뭐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는지 오프닝 때 아나운서 칭찬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종범 작가님 매력이 약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1: 아, 두 가지 너무 좋네요.
0: 일단 외면적으로는 네. 수염이
1: 아.
0: 수염이 너무 멋있게 아. 이렇게 나셔서 그 관리도 하시는 이렇게 멋있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1: 이거 거의 뭐 도트 단위로 뽑으면서 만든
0: 거죠. 그러니까요. 선이 다 이렇게 있어요. 수염에.
1: 픽셀 수준으로. 픽셀로 만들죠. 아,
0: 그러니까요.
1: 너무 기쁘네요. 그
0: 수염이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거를 본인의 아 이게 나의 매력이다라고 본인이 확신을 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수염의 매력이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네, 그 외향에 있어서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면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앞서 하신 말씀이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덕질이라고 하죠. 하나를 네네. 집요하게 좋아하고 막 연구하고 습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파보는 그런 능력을 10분 발휘하시는 측면이 있잖아요.
1: 집요함이요?
0: 그 마음속에 곳간이 꽉 차있는데
1: 아.
0: 경험도 다양하시고 콘텐츠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곳간이 꽉 차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곳간이 꽉 차있다는 티를 잘 안 내세요.
1: 아, 그런가요?
0: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 딱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오픈하기 전까지는 딱 갖고 계시다가 저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면 그게 쫙 나오는 그런 친구.

0: 면이 저는 항상 이렇게 너튜브에서 보면서도 멋지다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1: 아 확실히 이제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하시네요. 이거 이렇게 포장한다고? 오타쿠 얘기를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떠드는 거를 저렇게 표현한다고요? 어떤 아저씨가 10시간 동안 게임 얘기를 해요 이러고 있는데
0: 아 열심히 포장했는데
1: 정말 잘 포장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정말 재밌어요. 듣고 있으면은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끼리 한번 저희의 매력 포인트 나눠봤습니다. 서로 칭찬해 주니까 되게 좋네요. 네네. 훈훈한 시간 함께 보내고 있고요. 자, 저희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밸런스 게임입니다. 매력 밸런스 게임이고요.
1: 밸런스 게임 어떤 분은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밸런스 게임 부조리합니다. 네, 불합리하고요. 두 가지 예시를 드릴 텐데요. 그중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첫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 A는요. 주말에 막 전화를 해요. 야 이번에 AI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어. 내가 80쪽짜리 논문 너 보냈거든. 우리 이거 같이 읽고 토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진취적인 친구고요. 이 친구의 특징은 아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친구입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막 같이 공부하자고 하고 이런 친구고요. 반대로 친구 B가 있습니다. 친구 B는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돈을 더 벌면 뭐 하겠냐. 나는 삼각김밥만 먹어도 평화와 행복을 느껴. 이런 친구인데요. 늘 현재에 만족하는 친구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겠죠. 자, 친구 A와 친구 B가 있습니다.
1: 이미 지금 손님께서 못마땅하세요.
0: 네, 지금 벌써 막 하고 싶은 말씀이 막 많으신 것 같은데.
2: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0: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고르신다면. 밸런스 게임.
2: 저한테?
0: 네, A, B 중에 고르신다면.
2: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하자면 밸런스 게임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부질없어요.
0: 그 부질없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2: 그러나 뭐 그것도 즐거움이라면 저는 B를 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뭘 읽었냐면 그 휴일이더라고.
1: 주말에 전화해서.
0: 주말에.
2: 저는 휴일이 여기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1: 유관성 있는데요. 유관성.
2: 그리고 성공이란 게 그렇게 자신이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지 이런 친구 뒀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B를 택하겠습니다.
0: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느끼는 친구 B. 그러면 이성현 아나운서 어떠세요? A와 B 중에.
3: 저는 최근에 제가 매력을 느끼는 쪽은 B인 것 같아요. 저는 손 선배님이랑 마찬가지의 결론인데 이유는 좀 다른 게 원래는 이런 진취적인 친구들이 제 성향이었거든요. 막 뭐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런 게 제 취향이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한 풀 꺾여서 힘이 빠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유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딘가에 쫓겨 살지 않고 막 무슨 화산에서 용암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말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저 여유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저랑은 다른 것 같아서 B를 선택하겠습니다.
0: 두 분 다 친구 B 선택하셨는데 송기영 작가 어떠세요?
4: 저는 B요.
0: B. 오.
4: 이유가 제가 A예요.
0: 네, 너무 이해가 돼요.
4: 너무 미안했어요. 이분에서 나네? 그러면서
0: 주말에 막 전화하세요?
4: 주말에도 전화하고 그냥 생각났을 때 바쁘니까 이제 그가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제가 여유가 있을 때 얘기를 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선한 의도였는데 상대에게는 압박이었거든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0: 갑자기
4: 약간 좀 그 변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성공시킨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0: 그래요?
4: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몇 분에게 굉장한 커리어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감은 있다. 다만 미안하다. 그래서 B입니다.
0: 이종범 작가님요?
1: 저도 B죠.
0: 그래요?
1: 마감 중인 삶을 살고 있는데 A까지 있으면 이제 폭발하거든요. 지금은 필요한 사람이 B고 일단.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저는 B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겨울 작가님도 B 아니에요 혹시?
0: 저는 사실은 저는 A예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저는 성공엔 관심이 없는데요. 뭔가에 몰두하고 덕질을 하고 막 그 파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듣는 걸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막 게임 얘기 10시간 정도 작가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너무 흥분해서 신이 난 거잖아요. 트렌드가 바뀌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내가 80쪽짜리 논문, 자기는 읽은 거잖아요. 이거 보냈으니까 우리 읽고 대화를 좀, 얘기를 좀 해보자.
3: 저도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요. 전 포인트였어요. 네. 난 이거를 다 읽을 자신 없어. 아, 에너지가 없어요.
0: 저는 그냥 읽고 같이 대화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1: 겨울 작가님이 전혀 네.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어떤 세속적인 문제에 네. 대해서 80쪽짜리를 줬어요. 네.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전 상관없어요.
1: 와, 굉장하다 이분도.
0: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재밌어하는 걸 두고 대화를 하는 게 재밌어요.
1: 저는. 아 진짜요?
0: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걸 좋아하는지가 궁금해요. 아,
4: 저희 과십니다.
0: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2: 가능하면 평일에 하세요.
0: 제가 할 제가 걸진 않습니다. 저는 B에 가깝기 때문에 이종원 작가님도 B 고르셨죠.
1: 저도 B죠. 예.
0: 여기는 B가 압도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밸런스 게임은요 상사입니다. 상사. 일단 상사 A는요 공과 사를 철저히 지킵니다. 워라벨 보장해줍니다. 근데 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회사 밖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아는 척 금지입니다. 각자 삽시다 이런 스타일이고요. 상사 B는요 내 인생의 지분 51%를 요구합니다. 아 우리 가족 같은 사이 아니냐. 패밀리즘 과몰입 상사고요. 대신 내가 힘들 때는 가족처럼 나서서 도와주고 막아주기도 하고 나서주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사 A와 상사 B 중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이종훈 작가님부터 한번 골라보시죠.
1: 근데 B 상사는 회사가 아니라 약간 그 식구들 챙기는 맞아요. 조직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요즘 거의 없지 않나요?
3: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조직에도. 내가 회사에 들어갔다고 치면 전 지금은 A예요. 각자 삽시다.
0: 각자 삽시다.
1: 근데 저는 B를 추구했던 때가 있었어요. B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만화계는 도제식이잖아요. 사실에 그렇죠. 들어가는 순간 그쵸.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덜 받아도 일을 배우고 내가 힘들면 데뷔하는 곳 알아봐주고 그런 곳 있다 보니까 아, 누구든 과몰입해줘 나에게 그런 지망생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각자 삽시다. A의 마음에도 끌리긴 합니다.
0: 근데 막 어씨가 막 와가지고 네. 우리 가족 같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 그런 어씨는 존재하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딱 이제 밑색 깔고 배경 넣고 네. 퇴근하겠습니다. 이게 아, 기본이거든요.
0: 칼퇴로.
1: 근데 만약에 그런 어시스턴트나 문화생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해요. 더 챙겨주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교수가 전공생에게 그렇게 접근하는 건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교수는 무조건 A를 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A화 된 것 같아요.
0: 송기영 작가는요?
4: A죠. 일단 요즘 쓰는 단어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상사 부하란 말 이제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동료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0: 동료.
4: 그래가지고 수평적이 나오니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베풀어준다는 것도 업무에서 뭐 그만큼의 정보를 줄 수 있으나 그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회사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 같은 회사라는 게 희화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A다.
0: 손디는요? 어떠세요?
2: 둘 다 싫으신가 봐요. 네, 대표적으로 극단적이어서 부질없는 밸런스 게임이죠. 어떻게 길에서 만나는데 모른 척 하겠어요. 나 하여간 뭐 그 질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건 뭐 이건 더 물을 것도 없이 A죠. 예. 근데 나름대로는 B를 추구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사람이 인연이 그 시절 인연이 있고 평생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2: 시절 인연은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면 시절 인연이죠. 함께 일을 했다가 일 안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제 선배 중에 한 사람은 MBC 선배인데 한 번 일을 같이 하면 평생 이렇게 인연을 잘 이어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보기 좋았고 부러웠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자연히 끝나는 인연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전혀 추구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A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1: 사회통경?
2: 예, 현실적이지도 않고 예,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는 택하라면 A를 택하지만 그게 저도 편하고 근데 그런 세상은 좋은 세상은 아니다. 예.
0: 이선희 아나운서는요?
3: 편한 건 A죠. 근데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는 아니지만 떠오르는 사람들이 각각 있거든요. 근데 B가 짜증날 때가 있죠. 근데 스며들어요. 그 사람한테. 너무 피곤해 하면서도 왠지 저도 그 사람을 챙겨주고 싶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회사 생활이 따뜻해질 때가 있어서 그래서 선택하라면 저는 B. 제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해도 그래도 B. 그렇게 예, 결정했습니다.
1: 사실 뭔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 B 쪽이긴 하죠.
0: 그렇긴 하죠.
1: A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니까.
4: 손님 말씀해 주신 것도 내가 베풀어 주긴 하는데 기대하진 않겠다는 얘기니까.
2: 아, 그건 정확하죠. 예,

0: 한창 예. 이렇게 베풀어준 만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러면서 아. 복잡해지는 거라서.
1: 맞아요. 예. 맞아요.
2: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말씀하신 게. 예.
3: 근데 그런 지지라.

0: 라는 주제랑도 좀 연결될 수 있겠지만 평소에는 너무 오지랖을 부려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내가 힘들 때도 오지랖을 부려주고요.
1: 맞아요.
0: 평소에 나랑 전혀 관계없이 칼같이 지내는 사람이 내가 힘들 때도 칼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나한테 좋은 것만 취사선택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저도 A가 편하긴 하지만 B도 이해는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밸런스 게임. 이번에는 동료입니다. 동료 A와 동료 B가 있는데요. 자, 동료 A는요. 일 처리를 정말 잘합니다. 일 처리 하나는 기가 막힌데 아, 독설을 합니다. 독설로 사람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동료이고요. A와 함께 일을 한다면 초고속으로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존감도 초고속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동료 B는요. 일은 좀 못합니다. 사고를 많이 쳐요. 하지만 마음씨만큼은 날개 없는 천사입니다. 착해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힐링입니다. 마음을 좋게 해주지만 B 때문에 야근을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동료 A와 동료 B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이것도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선영 아나운서 고르신다면?
1: 이거는 포인트를 조금 바꿔서 관점을 내가 둘 중에 어떤 민폐해가 되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전 차라리 그냥 A가 될래요. 이게 일을 못해서 사고를 치면 진짜 힘들어요. 동료들이.
2: 네. 동료의 마음을 갈갈이 찢겠다. 이게 밸런스 게임의 문제예요.
0: 그러니까 피곤하게 만드는 방식이 다른 거죠.
1: 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착해도 일을 못해서 늘 사고만 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다면 그래도 정말 이제 동료들이 필요할 때 쓰임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저는 그냥 A가 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2: 회사가 맥락이니까 또.
1: 네.
0: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일 못해서 패기 치는 걸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A를 고르겠네요.
0: 그렇죠. 손디는 이 극단적인 두 사람의 사례에서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3: 아마 그 저하고 과거에 일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A라고 할 거예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엊그저께 그 저 브랜드 매니저 노희영 대표를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처음에 굉장히 독설을 많이 날리고 그 직장 내에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독설을 날려도 성과를 내면 성과의 열매는 다 같이 나눠가는 게 아니냐.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셨대요. 그래서 좀 미안하대. 과거에 자기의 독설로 상처 입었던 사람들한테.
0: 네.
3: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대응을 해드렸냐면 아니 이제서야. 그리고 같이 웃고 끝나긴 했는데 그래서 A가 아닌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분도 이제 뭐 환갑 지내시고 나이가 좀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게 조금 달라지셨을 수 있죠.
0: 네.
3: 저한테 굳이 택하라면 저는 지금은 B를 택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그 문장 중에 승진 얘기가 나오는데 A 없어도 승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관계를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없어야 승진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엔.
0: 네.
3: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B를 택하겠어요.
1: 그럼 저도 B로 바꿀게요.
0: 소신을 만들고 나가세요.
1: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영혼의 난도질은 못한 것 같아. 바꾸겠습니다.
0: 그냥 지금 A를 하시고 한 30년 있다가 B로
1: 계속 A 할게요. 네. 바꿔야겠어요.
0: 네. 송기룡 작가는 어떠세요?
4: 일단 B는 회사에 들어오면 안 돼요.
0: 그런가요?
4: 역량이 안 되는데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일을 하기로 모인 건데 이거는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그분의 처음에 영입할 때 실제로는 최근에 기업에서는 A 같은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해요. 이유는 그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가서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체크를 해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나갔는지 그거를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특히 스타트업도 그래요. 지금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는 무조건 A는 위험합니다. 그러면 조직이 망가져요.
0: 조직 전체가. 사실 뭐 B는 어떻게 보면

0: 적합한 부서를 찾아주면 해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1: 처음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0: 잘못.
1: 왜냐하면 그분이 다른 곳에서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일이랑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0: 이정모 작가는요?
2: 저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내가 왜 만화가를 계속 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변수가 그 없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창작의 제일 좋은 점은 그거거든요. 인간 대 옆에 있는 인간관계의 의미나 목적에 일이 없다. 다 힐링이나 좋은 관계면 된다. 이게 되게 좋아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나 기지상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1인 창작을 지속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B를 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못한 일을 내가 늘 해왔기 때문에. 근데 약간 마지막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시잖아요. 당연히 뭐 김겨울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만화가들이 캐릭터를 만들 때는 A인 사람이 B 같은 표현을 할 때 매력이 시작된다. 혹은 B인 사람이 A 같은 행동을 하는 순간 매력은 시작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답하기 어렵죠. 저는. A 같은 상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B같이 행동하는 어느 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0: 벌써 재밌어. 막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2: 맨날 야근만 하고 뭐 말도 안 거는 대리님이 갑자기 다르게 행동을 했을 때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매력이라는 건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모순이 붙을 때 시작된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편인데.
0: 이종훈 작가님 아까 그 도입부 약간 이선영 아나운서가 좋아하실 법한 나쁜 남자 도입부 같은
3: 아니, 그런 진짜 거 재밌어요. 이종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2: 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3: 그거를 이제 생명이 이미 있는 개별적 인간한테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2: 네, 저는 그렇다고 믿죠. 왜냐하면 이야기라는 것이 인공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삶에 대한 은유가 이야기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보던 것들이 농축돼서 캐릭터가 된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어떤 캐릭터에게 매력을 느끼나를 잘 보다 보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로부터 엑기스를 모아온 거예요.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 보면은 또 좋죠. 그래서
3: 희망이 생기네요. 가면체 인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듭니다.
0: 아, 그럼요. 그 캐릭터의 매력 공식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저희 송기령 작가가 골라온 곡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1: 제가 고른 곡은 잭슨 5의 I Want You Back. 네. 이 노래가 1970년에 빌보드 넘버원을 했거든요. 발표는 69년도에 했었는데 이때가 마이클 잭슨이 11살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만든 싱글이 넘버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곡 내리 넘버원을 했어요.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아 타고나는구나. 그러니까 그 목소리의 그루브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소울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질투나는데 아 이런 사람이 있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0: 네, 자 잭슨 5의 I Want You Back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은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류 급경사 계곡으로 집중호우 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한시 뉴스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라면 달리 봐야 한다며 초고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은 공시가격 등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며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거쳐 7월 말 세법의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민간주택을 LH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 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시작된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24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소방관 탈진과 부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6층에서 시작된 불은 7층으로 확산됐고 가연성 물질인 생활용품이 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 6시 50분쯤에는 붕괴 우려로 소방대원에게 비상 탈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안전관리를 하던 40대 소방관 한 명이 탈진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고 사다리차를 활용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다른 40대 소방관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사흘간 200mm의 육박하는 집중호우로 강원 곳곳에서 낙석, 침수, 고립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화천군 5번 국도, 영월군 국도 31호선은 응급복구를 완료했지만 추가 낙석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전면 통제했습니다. 영월에서는 어제 저녁 8시쯤 주천강 보를 건너던 40대 낚시객이 물에 빠져 실종됐고 원주에서는 반곡동 굴다리 옆 벽돌이 무너져 양방향 통행을 차단 중입니다. 북한강 수계댐들은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는데 청평댐과 팔당댐은 10시 시각 기준 각각 초당 900톤과 1500톤의 물을 방류 중입니다. 밤사이 경북에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안동과 의성 등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안동에는 한때 시간당 65.5mm, 의성에도 시간당 4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안동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캠핑카에 있던 두 명이 구조됐고 안동 구미 등에서는 침수 주택에 고립된 주민들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주둔 미군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됐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가 효력을 잃었다고 선언했으며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성명을 통해 적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미군 장병을 공격한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신속히 응징하겠다며 이란 주요 도시에 8일째 야간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미국 기생충 감염 사태 원인으로 지목돼 미국 전역에서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CNN은 농산물 공급업체 테일러 팜스가 27개 주에서 기생충 오염 가능성이 있는 양상추를 리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50에서 100mm, 충청, 광주, 전남은 20에서 60mm, 서울 수도권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2도 등 25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5: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손석희 DJ,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 그리고 매력을 탐구하기 위해 오늘 사색을 찾아온 이선영 아나운서와 돌아오겠습니다.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6: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5: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6: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5: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6: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7: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오늘의 주제 매력이죠. 저희 밸런스 게임도 함께 해봤는데요, 매력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다면적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마이클 잭슨 노래 듣고 왔는데 사실 마이클 잭슨 정도면 정말 거의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8: 그렇네요.
7: 가능할까요?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람.
9: 그도 역시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수많은 음해도 있었고 스캔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받으니까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어려웠던 게, 지나고 보면은 왜 그랬을까 싶은 일들도 많이 생겼으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7: 그렇죠.
8: 모두의 친구는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라는 말을 만화과에서 참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 악플이 달리면 그 수많은 댓글 중에 비판적인 악플 하나만 기억나고 내마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꾸 안 봐요. 그래가지고 지망생들이 데뷔하고 마음 많이 다치거든요.
7: 네.
8: 그래서 모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화를 그리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만 집중하라는 멘탈 트레이닝을 해요, 전공해줘도. 근데 정작 교수들도 잘 못해요. 자기들도 다음 차기작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악플 달리면 계속 보고 있어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람이란 건 없다는 전제를 다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뭐.
7: 그게 어떤 사람에겐 되게 매력적인 요소가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결점이나 빈틈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게 모두에게 매력적인 건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매력에 있어서 그 사람의 결점이나 빈틈 이런 게 좀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까요?
10: 아, 그 예전에 그 MBC 라디오에 정말 목소리 카리스마라고 불리었던,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라디오 DJ가 있었죠. 그런 분들이 여기 나가서 보면 왜 저 골든 마스크
11: 골든 마우스
10: 마우스. 예. 근데 이제 그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뭐 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호감도 높은 사람이 가장 비호감도도 높은 경우가 많아요. 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동시에 다 높아요. 그건 뭘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정말 끌리는 매력도 있지만 안 끌리고 싶은 매력도 있는 거겠지. 굳이 분석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무조건 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예, 저는 그 선호도 조사가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11: 근데 저 사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결점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00개 중에 1개의 악플에 속상해하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 없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대중에 노출되는 직업을 하면서는 정말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8: 그렇죠.
7: 그래서 왜 슈퍼스타는 항상 안티가 있어야 슈퍼스타라고 하잖아요.
8: 양쪽을 다 미치게 한다.
7: 양쪽을 미치게 하는, 팬과 안티를 미치게 하는 게 슈퍼스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또 결점이라는 게 매력이 되려면 그 결점을 매력으로 승화시킨다든지 뭔가 모든 결점이 매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떤 결점들이 매력이 될 수 있을까요? 송기랑 작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9: 일단 어느 정도는 자기 게 있어야 결점이라는 것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통은 이제 남의 것을 긁어모아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만큼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거는 아 저분은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건 돌볼 사람의 생각이 없거나 바쁜 분이야 이제 이런 멋있어지는 거죠. 예. 일단 내 걸 만들어야 된다 이쪽입니다.
7: 내 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매력 공식 네. 드디어 들을 때가
11: 너무 궁금해요.
7: 너무 궁금해요. 네, 이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8: 그 공식이라고 해봤자 작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은 말일 수도 있지만 또 깊게 들여다보면 꽤나 울림이 있는 말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그 결점 얘기했을 때 그게 떠올랐어요. 확실한 건 당사자가 아직도 그 결점 때문에 본인을 미워하고 있으면 그 결점은 매력을 방해하긴 해요.
7: 그래야죠.
8: 근데 그 본인이 나는 그 부분이 결점이긴 해. 근데 어쩌겠어. 라는 식으로 안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매력적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관계를 많이 얘기하기는 해요. 일단은 매력적인 주인공들의 요소를 저희가 정리해놓으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냐.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싶냐. 그 사람이 궁금해지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응원하고 싶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7: 네.
8: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좋아했던 만화 주인공이나 드라마 주인공은 이 중에 몇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뭐 능력, 목적, 성격, 동기 이런 걸 이용해서 이 넷 중에 하나 만들곤 하거든요.
7: 네.
8: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다면적인 사람이 매력적이냐? 저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11: 그렇지도 않나요?
8: 오히려 애매하게 다면적인 사람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요. 선명하게 한 가지 단점과 한 가지 장점이 있어도 매력적일 수 있어서
11: 그렇군요.
8: 핵심은 그래서 내가 나를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별로 매력이 없는데 다면적이지 않은데도 나는 근데 확실히 이건 있지. 난 그런 내가 괜찮을지도? 이러면 또 매력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와의 관계로 저희는 많이 해석하는 편이에요.
7: 자신감.
8: 그쵸, 자기의.
7: 자기의.
8: 자기 이해라고 할까요?
7: 자기 이해.
11: 자기 이해.
9: 주장하는 사람.
7: 주장하는 사람.
9: 주장해야지 우리가 매력을 느낄 수 있지. 본인도 그렇죠. 모호한데 그걸 사랑하기 어려워지거든요.
8: 그렇죠.
7: 거기서 확고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군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가, 곁에 두고 싶은가, 또 응원하고 싶은가, 궁금해지는가
8: 네,
7: 그런
8: 맞아요.
7: 기준들. 그러면 만약에 이 네 분 매력의 공식, 내가 원하는 매력의 공식이라는 걸 만약에 만들어 본다면 어떤 요소들을 좀 이렇게 뽑아서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보기를 저희가 좀 드렸는데 다양한 보기들이 있습니다. 뭐 재능, 외모, 자신감, 여유, 유머, 센스, 뭐 취향, 친절함, 경청, 안목, 뭐 공감 능력, 호기심, 솔직함 기타 등등 다양한 옵션을 드렸는데요. 나는 이 중에 요거는 꼭 들어가면 좋겠다. 나는 요런 요소들을 넣어서 매력의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요소들을 좀 원하세요? 이성희 아나운서 뭐 고르시겠어요?
8: 야, 이거 좋은데요? 설렌다.
7: 본인의 어떤
8: 고르시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7: 오늘 약간 고민 해결의 장이니까
8: 쇼핑이라고 생각하시고
7: 네, 한번 쇼핑을 해보시죠.
11: 할 수 있는 거예요?
7: 네네네.
11: 너무 좋다.
7: 한번 골라보시죠.
11: 저는 일단 조금 전에 뭐 마이클 잭슨 얘기하기도 했지만 재능.
7: 재능.
11: 모두가 인정하는 재능. 이거 하나만 있어도 참 살기 편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재능에 기대서. 그리고 제가 좀 취향이 확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취향이 확고하고 호불호가 강한 사람들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고르고 싶고 그리고 저는 제가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위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한 상황에서도 위트로 그냥 스르륵 넘어갈 수 있는 그 유머 이것도 좀 사고 싶어요. 이렇게 세 개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재능, 유머, 취향에 확고함 후천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건지 이제 또 거기서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7: 할 수 있나요? 이정범 작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8: 제가 아까 그 복채를 내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7: 네네.
8: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재능이란 말 자체의 정의가
7: 찾기 나름 아닐까요?
8: 내가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는
11: 맞아요.
8: 예를 들면 부모의 재력도 재능 중에 하나잖아요. 심지어.
11: 타고났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8: 근데 저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재능이 아닌데 딱히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재능이 다들 있다는 주의라서
7: 저도요.
8: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천재다. 그쪽에 내가 원하던 항목이 아닐 수도 있지만
7: 저 어디서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동생이 뭐 그냥 아르바이트로 두부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 해보는 건데 두부를 너무 잘 만드는 신의 손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줄을 서서 두부를 사가고 네. 이랬다는 그 인.

0: 인터넷에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발견이 안 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재능이라는 게.
1: 그래서 결국은 네. 나 이쪽에 재능이 없어라는 단어 문장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폐 중에서 뭐가 재능이야 도대체. 이거를 찾아보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2: 그 아까 비사원은 딴 데 가셔야.
0: 그렇죠. 네, 아,
2: 날라갈 텐데 네. 여기서 괜히 혼나고 있는 거죠.
0: 그러면 손디는 이 중에 어떤 걸 골라보시겠어요?
3: 네. 뭐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몇 가지는 제외하고 네.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를 꼽아봤어요. 딱 한 가지만 하죠. 뭐 일관된 친절.
0: 일관된 친절.
3: 네. 저는 사실 뭐 이걸 저도 못 지킨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끔 반면 교사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과거에 어느 그 유명한 가수 한 분이 저하고 복도에서 만나면 친절하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뭘 저도 하고 근데 그분이 점점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점점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4: 네. 선배님만큼 유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3: 어쩌다가 그랬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도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그 연예인의 예를 들었지만 네. 같은 사원 동료 중에도 어떤 땐 반갑게 인사하는데 어떤 땐 안면을 딱 이렇게 들고 가요. 특별히 그 사이에 저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너무 이렇게 좀 취해 있다든가 뭐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었겠지만 상대방에게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매력 면에서 보자면 빵점이죠. 예, 근데 이거는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재능이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네. 그걸 저는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싶어요.
0: 일관된 예. 친절.
3: 예.
0: 사실은 일관된 친절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1: 저렇게 들으니까 되게 귀한 덕목이긴 하네요.
0: 그러니까요.
1: 처럼 없네요.
0: 체력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
1: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0: 그렇죠? 맞아요.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1: 필요하다.
0: 그렇습니다. 송기령 작가는 어떠세요?
2: 진정성은 곱하고요.
0: 네.
2: 일관성은 더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보이려는 마음은 나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원디렉션 노래 중에서 그거 있거든요. 그 What Makes You Beautiful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의 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는 참 아름다운데 본인이 아름다운 걸 몰라. 그래서 더 아름다워. 본인이 너무 잘하는 걸 알면 그다음부터는 아 바라보는 눈빛이 그래 알겠는데
1: 맞아.
2: 우리가 뭐 거기까지 같이 동의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 너 이미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2: 그렇죠.
1: 우리 사랑은 필요 없겠네.
2: 그냥 묵묵히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 그래서 본인은 이게 잘한지도 몰라. 그랬을 때는 이제 진짜 매력이 뿜뿜 되지 않을까.
0: 아, 맞아. 그 소위 말하는 하하버스라는 표현을 쓰죠. 이럴 때 자기는 정말 잘났는데 그걸 몰라.
2: 그렇죠.
0: 이런 상태. 네. 그러면 이정문 작가는요?
1: 저는 항상 옛날부터 유머하고 여유를 같은 항목으로 쳤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늘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항상 제일 먼저 꼽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말을 주로 하는 자리에 가다 보니까 경청이라는 듣기를 가지고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일종의 향수가 좀 있어요. 옛날에 학생들하고만 있을 때는 주로 들어주다 보면 애들이 얘기하다 울고 나가고 그래서 좋았어요. 난 울린 적이 없거든요. 네, 난 잘 들어. 네. 원고를 하러 원고가 안 돼서 와서 내가 잘 들어주고 그랬구나. 그리고 나면 애들이 알아서 울고 나가요. 오해가 많았죠. 아 네. 저 방에만 가면 운다 애들이. 잘 들어줘서 우는 건데.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땡큐브나 저희 채널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때가 좀 더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경청이 진짜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인 사람들이 요즘 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저는 그쪽을 고르고 싶습니다.
0: 저도 경청 골랐는데 아니, 저도 비슷한 이유로 경청을 골랐고요. 참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소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자 그러면 각자 정말 이 캐릭터 정말 매력적이었다. 아니면 뭐 이 사람 정말 매력적이었다. 이런 사례들 혹시 있으세요?
2: 스토리 캠프 연구하네요.
0: 그러니까요. 저 하나 있습니다. 닥터 프로스트의 닥터 프로스트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정범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이고요. 저는 시즌 1부터 4까지 전부 다 봤고요. 주인공이 닥터 프로스트라는 주인공이고 되게 세부적인 이 사람의 매력 포인트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 사람의 어떤 본명부터 해서
1: 아, 백남봉 선생님.
0: 백남봉이라는 그러니까 정말 샤프하고 멋있게 생긴 심리학자이고 머리도 백발이고 정말 멋있는 캐릭터이고 이름이 닥터 프로스트인데 본명이 백남봉인 이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시즌을 거듭하면서 되게 의외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되게 차갑고 정말 그냥 지식을 가지고 날카롭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가 점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변화하는 모습도 되게 매력적이었고
1: 아, 네, 감사하네요.
0: 닥터 프로스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 그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장 흔하고 별거 아닌 거 하나를 완전히 없애보자. 혹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 빛나는 재능 하나만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미생의 장그레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그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것 같고 그 모순이 붙을 때쯤 좋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모순적인.
1: 너무나 차가운 선배가 갑자기 툭 챙겨주는 뭐 이렇게 영양제.
0: 그렇죠.
1: 설레거든요. 아니면 맨날 사람 좋아 보이고 항상 웃고 있지만 그 사람이 야 내가 캐리할게 이번에. 그리고 싹 달려갈 때 어떤 모습 그런 거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모습인가 봐요.
0: 그럼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있나요? 매력적인 캐릭터.
1: 제가 혹시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0: 네, 네.
1: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는 그 로스 보요스 에르마노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빌런이 있잖아요. 그 빌런이 저는 항상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무섭고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인데 너무나 나쁘다는 걸 알면서 왜 나는 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의 살아있는 전사들을 잘 보여주잖아요. 저한테 계속 너도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주거든요. 저 그래서 약간 엉성하게 착한 사람보다는 진짜 나쁜데 그런 거였어 이해해버렸다. 그런 순간에 마음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0: 이성희 아나운서는 좋아하시는 캐릭터 있으세요?
4: 저는 지금 떠오르는 캐릭터 하나는 왜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에서 조승우 씨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근데 저는
1: 황심옥 검사.
4: 네, 황심옥 검사 네.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서동재 검사를 좋아했어요.
1: 끝내주죠.
4: 네, 그 서동재 검사의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이어서 이제 나중에 스피노프로 그죠. 좋거나 나쁜 동재라는 네. 드라마가 맞아, 맞아. 또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좋거나 나쁜 동재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서동재라는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근데 그게 너무나 뒤틀린 욕망이지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욕망이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4: 다 이해가 가는 욕망. 그래서 이 서동재라는 캐릭터가 분명히 서브고 거기서 악역인데 뭔가 정이 가고 매력이 갔던 매력을 느꼈던
0: 역시 나쁜 남자를 좋아하신다는 게
4: 그러네.
0: 일관성이 있네요.
1: 절대 미워할 수 없잖아요.
4: 절대 미워할 수가 없죠. 서동재 검사.
0: 송영 작가는요?
2: 저는 그 주성치 감독 배우를 많이 애정하는데요. 그중에서 옛날 영화가 있어요. 서유기 2부작이 있습니다. 그게 월광보합이랑 설리기연 그 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서유기의 주인공은 손오공이니까 네. 손오공 역할을 했던 주성치 역할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낙차가 커요. 그러니까 막 그냥 거의 막 살고 네. 그다음에 막 거짓말하고 막 허황되고 엄청 웃기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딱 본인이 각성하는 거죠. 그 각성의 과정에서도 엄청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뭐였냐면 이 얘기였어요. 이 사랑이 기한을 둬야 한다면 만년이야 만년. 근데 그게 처음엔 농담으로 대충 때운 거였는데 나중에 그 얘기가 사실로 돌아와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뭐 그야말로 일상적으로는 그냥 웃고 떠드는 것 같지만 깊은 게 있구나. 누구나 그만큼의 각성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캐릭터를 너무 애정하고요.
0: 네.
2: 근데 주성치의 영화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웃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페이소스나 혹은 그 깊이가 결코 낮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자, 저희가 매력적인 캐릭터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이쯤에서 캐릭터 전문가 이종범 작가가 골라온 곡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노래 골라오셨나요?
1: 저는 클로이 키샤라는 뮤지션의 21st Century Cool Girl이라는 노래 갖고 왔어요.
0: 네.
1: 언제부턴가 사람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이 노래 좋아하라고 했을 때 제가 모르는 노래가 많아지는 걸 보고 항상 음악을 곁에 두고 살지 않고 있구나 요즘. 그래서 요즘 어떤 게 좋지 하고 들었을 때 최근에 제 귀를 제가 사로잡았던 곡이어가지고 네. 이걸 갖고 왔습니다.
0: 네, 그러면 클로이 키샤의 21st Century Cool Girl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비가 소강 상태에 대면서 고속도로 충청권에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또 수원에서 신갈 구간 정체고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음성휴게소에서 일주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바란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 사고 여파로 서평택 분기점부터 3km 구간에서 어렵습니다. 또 군산에서 동서천 분기점, 일찍에서 금천 구간 지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모두 27km 구간에서 밀립니다.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횡성에서 새말,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 구간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감곡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6: 호우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2: 백조싱크.
1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5: 유동 골뱅이.
1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손석희 DJ,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 그리고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매력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력이라는 게 저는 또 너튜브를 몇 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시기, 우리가 보통 전성기라고 부르는 어떤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약간 그 호소가 사그라드는 시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매력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사람들이 좀 이제는 슬슬 좀 지겨운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튜브를 하다가. 이 매력에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매력이라는 건, 본질적인 매력은 계속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품성? 내지는 성향?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특정한 어떤 어트리뷰트라고 그러는데 방송용으로 적합하지가 않네요.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의 외모라든지 아니면 그가 성취했던 것들인데 어떤 정규적인 코스를 밟아온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자격 같은 거기 때문에 있는데요. 요즘은 재밌는 게 더 길게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10년간 뛰어왔다면서? 그러면 대단해. 아, 꾸준히 십자가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잔잔히 많은 분들에게 읽힌다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만큼 힘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이 좀 길어지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0: 긴 서사로 사람을 보는 좀 그렇게 된 걸까요? 이 정도
2: 한편으로는 또 어그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걸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곧 매력이다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 관심이라는 희소 자원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썼을 때
0: 자극적인 뭔가를
2: 소위 그 어그로라는 말이 나올 만한 요소를 썼을 때 그때 딱 보면 아, 유통기한이 짧은 요소로 매력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관심이 1번 목적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나 원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살던 대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 시작하는구나. 이 순서로 가는 사람들은 꽤나 유통기한이 긴 무기로 매력을 만들지 않나요?
1: 그건 이제 발견된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다 발견된다.
2: 그렇죠.
1: 기업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궐기대회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2: 궐기대회.
1: 열심히 그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해왔어? 그때 이제 진정한 사람들의 환호가 따라온다는 거죠.
2: 가장 유통기한의 짧은 종류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1: 그 있잖아요. TV에 나오면 없어진다는 밈 같은 거.
2: 아, 그런 거. 네. 그렇죠. 외모도 약간 그런
0: 외모,
2: 거.
0: 네.
2: 그렇죠.
0: 손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 예전에 그 박중훈 씨라고 영화 배우 있었잖아요.
0: 네네.
3: 박중훈 씨하고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박중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 동안 사랑받는 그 배우나 뭐 누구든 뭐 어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귀여움의 코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2: 너무 맞다.
0: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0: 귀여움.
3: 와, 그 정치인 중에도 심지어

0: 귀여움의 코드가 있는 사람은 오래가요. 뭐 배우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 전 속으로 박중훈 씨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맞는 얘기 같아요. 예.
1: 그러면 선배님도 오래 가신 분 중에 하나니까
2: 지금 귀여움이 뭐 있다는 방송 40년 넘게 하고 계시니까
3: 사실 이게 사색의 목적 아니에요?
2: 그렇죠.
3: 여기에서
2: 이런 모습이
3: 손석희 아나운서가 당황을 한다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좀.
2: 근데 또 지금까지 길게 방송하셨으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또
0: 제 얘기로 옮겨갈 필요는 전혀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게 뭐 다는 아니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오래 가는 사람 중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이렇게 볼 때 저 사람한테도 귀여움이 있을까? 그러면 어떤 때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래 이렇게 활동해온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뭐 직장 생활이라면 그 자기보다 상사한테나 혹은 후배한테도 그런 면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매력 포인트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가끔 뭐 박중훈 씨의 얘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예.
2: 귀여운.
3: 적어야겠어요. 귀여운 그러니까 영원하다.
2: 귀여운
4: 비법을 배웠네요.
3: 귀여운 영원하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2: 근데 만약에 다른 비결이 있으시다면 사람들이 손석희 DJ의 매력을 오랫동안 느끼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0: 그거는 뭐 제가 거기에 대답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다른 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보다 훨씬 오래된 이 저 방송계에는 김동건 아나운서가 계시잖아요. 네. 또 우리 6시 FM 하고 계신 배철수 DJ 그분들의 공통점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귀여움의 코드와 함께 한울무물만 봤기 때문일 거예요.
2: 네.
0: 예, 다른데 전혀 견눈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 귀여움과 한우물 파기.
0: 예.
2: 이선희 아나운서 뭔가 힌트를 또 얻으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여움과 한우물 파기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노력해 보겠습니다. 귀여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2: 그러면 뭔가 매력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1: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를 뿐인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매력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관점이 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매력을 타인이 평가하는 거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엔 나와의 대화, 나에 대한 어떤 관찰 그 자체가 매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라면 자신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매력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풍기는 것이다. 그런 정리를 조금 하게 됐어요.
2: 그러면 이 매력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요구되는 매력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 송기영 작가님은 또 사람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관찰을 해오셨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매력의 정의나 실체가 좀 달라지나요? 그게 데이터상으로도 좀 보이나요?
4: 이번 주제를 이선영 아나운서께서 정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매력이 뜨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뜨는 키워드를 어떻게 하셨지?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공부했던 거를 좀 알려드리면 예쁘다 뭐 그런 형태의 표현보다 매력 있다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또 멋있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2: 멋있다.
4: 예전에는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형상의 분들 이런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선망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자기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멋진 걸로 갈 만큼 우리 사회 분화가 빨라지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만큼 각자가 하는 일이 소중하게 느껴질 만큼 여유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정해져 있는 몇 개의 의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요즘 그게 아니라 뭐 나는 나의 스타일대로 살고 있는데 그 대신 그걸 열심히 하고 그만큼 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광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져서 굉장히 흥미롭게도 지금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특히 뭐가 보이냐면 자기다움이라든지 아니면 재질 같은 표현이 있어요.
2: 재질.
4: 예, 네, 결 같은 그쵸. 표현들이 좀 올라가는 게
2: 남친 재질. 네,
4: 그렇죠.
2: 쓰는.
4: 전부 다 네. 그의 어떤 자기다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키워드들이 그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우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따라할 필요 없다. 오히려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하고 만들어 나가면 충분히 사람들이 선망한 삶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좋은 점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누가 1등이야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다 각자가 있으니까

0: 뭐 이선영 아나운서니 이선영 아나운서 닮음에 대한 부분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1: 그럼 자기다움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매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걸까요?
0: 맞아요.
1: 예. 아, 각자 자기만의 네, 자기다움을 만들어 나가는 네. 매력이 훨씬 더 뭐랄까요?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내가 나는 이게 매력이야라고 자기가 선언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걸 잘 이해하는 게 결국은 매력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요새는 쇼폼 시대잖아요. 막 30초, 1분 안에 나의 매력을 어필해야 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죠. 내가 지금 매력을 못 보여주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종원 작가는 그렇진 않으세요?
2: 그러니까 그게 그 쇼폼을 예시로 들어버리시면은 매력으로 개화시켜야 될 것들을 설 익혀서 관심이라는 재화만 가지면 되는 리그로 네네네. 가기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관심을 끌어모으는 메이저 리그 중에 메이저 리그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면.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매력을 발견하는 제일 좋은 그 공식은 아니고 작가 수업 중에서 마스터 클래스 정도까지 가면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작가의 어떤 멘탈리티에 대한 수업들을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는 룸메이트를 데리고 사는 에세이를 쭉 써요. 그러니까 룸메이트인데 걔가 난 거예요.
1: 네네네.
2: 그때 해주는 말들 같은 것들을 나중에 다시 보면 매력을 발견해내고 그 매력을 키워주고 하는 쪽으로 자기를 다루는 법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숏폼에서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래 봐야 알 수 있고 가까이 가야 알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숏폼은 매력보다는요. 관심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는 꼭 같이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3: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쇼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굉장한 매력을 가진 인간이라면 자신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30초 안에 드러날 것 같거든요. 뭐 이를테면 손석희 선배가 지금 시대에 저희 MBC 아나운서국에 신입으로 들어온다. 그럼 막 별거 다 해야 돼.
2: 이
3: 막 릴스 찍고 쇼츠 하고
1: 그쵸.
3: 네.
1: 각종.
3: 근데 과연 그때 손석희 아나운서의 매력이 안 보일까? 저는 보일 것 같거든요.
2: 궁금하긴 하네요. 네.
1: 그러게요.
2: 네. 뭐 환생물로 너무 좋은 소재인데. 네.
4: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가정법 과거 알려.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근데 아마 했다면 아마도 이제 그 저 때문에 아나운서가 됐다는 오승훈 아나운서의 후배가 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그 쇼폼 담당하는 지금 아나운서입니다.
4: 네, 그런가요?
3: 네.
4: 아마 오승훈 아나운서의 후배가 돼서 이쁨을 받고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도 당연히 뭐 오승훈 아나운서가 하는 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 프로그램을 따라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여간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아마 들어오라면 제가 못 들어왔을 거예요.
1: 네. 그럴까요?
4: 예, 저는 요즘 아나운서들 후배들 보면 뭐 제가 괜히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능력 있고 뭐 저 때하고는 달라서 아주 훌륭한 후배들만 있어서 못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냥
3: 괜히 그러신다. 정말.
2: 진짜 보고 싶은 웹소설 제목이긴 하네요. 쇼츠의 제왕.
1: 쇼츠의 제왕.
2: 너무 보고 싶은 웹소설이다 이거.
1: 근데 저도 쇼폼 영상들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하나의 쇼폼 영상은 짧잖아요. 뭐 30초에서 1분, 길어봤자 2분인데 네. 그 사람의 영상을 반복해서 많이 보다 보면
2: 맞아요.
1: 거기서 드러나는 매력들이 또 있더라고요.
2: 그렇죠?
1: 정말 빠르게 요리를 착착착 해서 먹는 그런 쇼폼 유튜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상 하나는 뭐 30분, 1분이더라도 계속 보다 보면 이 사람의 반복적인 습관이나 이 사람이 요리를 대하는 태도, 이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보이면서
2: 네.
1: 그런
2: 맞아요.
1: 것들이 아, 이 사람은 이런 매력이 있구나로 좀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0: 사실은 전 느낌이 좀 그 압축 파일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보고 풀면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탐색하는 순간 그 쇼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입체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실제의 서사가 나올 만큼 축적이 돼 있으면 이분은 그만큼 우리가 애정을 두는 거고 아니면 이제 30초 이내에 소비하고 또 다음 그런 압축 파일을 꺼내는 거란 말이죠.
1: 네네.
0: 근데 슬픈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장을 돌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연하시거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여야 된대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동네에서 이렇게 동네 장사한다면 계속 오랫동안 그만큼의 유지 관리가 가능한데 그쵸. 아니면 전 세계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필요해지는 게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그거 있거든요. 갤럭시 퀘스트라고.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그 굉장히 유명한 SF TV쇼의 주인공이었는데 네. 유명한 이제 스타트렉 같은 그런

0: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어떤 점이 인간의 큰 매력이 될 수 있을까요?
1: 결국 비효율이 남지 않을까 싶어요.
0: 비효율.
1: 예, 지금 효율은 거의 끝까지 가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AI니 뭐니 나오면서 얘기하는 게 이걸 꼭 사람이 해야 돼?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럼 이제 해야 될 거는 뭐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은 뭘까? 그러면 사람은 그래도 좀 비효율에 대한 부분도 좀 탐의하고 또 우연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으니까 따뜻한 체온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비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필요하는 게 매력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해요.
2: 그러니까요. 사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키워드가 낭만인데
0: 낭만.
2: 이게 효율하고 합리에 정반대에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낭만을 붙이더라고요.
0: 그렇죠.
2: 왜 저 안전화를 신고 마라톤을 뛸까? 왜 태어난 김에 사는 것처럼 살까? 근데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AI가 할 수 있는 종류의 모든 효율과 합리에 정반대에 있는 게 인간이라는 증거니까 거기에 낭만이라는 키워드 붙여서 막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걸 최근에 느꼈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닐까요?
0: 인간적인 낭만.
2: 낭비하고 비효율에 불합리에
0: 부조리하고
2: 아 이것이 인간의 맛이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3: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요즘 뭐 하도 AI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어딜 가나 AI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지쳐요. AI 얘기 계속 들으면. 근데 뭐 그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잠깐 말씀드린 이른바 이제 대량사회. 저는 대량사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량사회하고 근대성 이건 이제 뭐 같은 얘기인데 표준화 규격화가 그 특징이죠. 그렇다면 이미 이제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는 더욱 뭐랄까 표준화와 규격화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이정범 교수께서 말씀하신 걸 그냥 축약해서 얘기하자면 바로 그 얘기 같은데 늘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격을 파할 수 있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성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것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죠.
0: 네.
3: 예, 그런 사람이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죠. 예.
4: 저는 뭐 다정함조차도 AI가 지금 잘 흉내를 내잖아요.
0: 그렇죠.
4: 화내는 인간이 진짜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1: 화내는 한 남자의 서사가
2: 계속
4: 아 그러네요.
1: 두 시간 내내 놀지 못하고 있다.
4: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저도 이제 제가 AI를 쓰면서도 아 냉정하게 말해줘. 그거 좋게 말하지 말고 직격해줘. 그러니까 그 화라는 것도 후배한테 대할 때도 생각해보면 이 후배한테 내가 애정이 있어야 조금 이렇게 끌어오르는 마음에서 야 좀 이것 좀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0: 맞아요.
4: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한테 진심으로 화내줄 수 있는 사람 얼굴이 빨개지면서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AI가 쫓아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0: 네, 되게 설득됐어요.
3: 그 AI가 나중에 화도 낼 거려.
0: 낼 수 있겠죠.
4: 그때
0: 아마
4: 예. 모방은 그것도
3: 그렇게 입력을 하겠죠. 예.
4: 근데 AI가 하면 매우 불쾌할 것 같아요.
0: 너 뭔데?
4: 다시 다정하게 해.
0: 그럴 수 있겠죠. 자, 오늘 저희 매력에 대해서 함께 사색을 해봤는데요. 두 시간 함께 하고 나서 오늘 또 이선영 아나운서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서로의 매력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이선영 아나운서의 매력 오늘 좀 느끼셨나요? 어떠셨어요?
2: 네, 저 완전 느꼈어요.
0: 완전 느끼셨어요?
4: 네. 그래요?
2: 모색 중인 사람만이 갖고 있는
1: 그러니까요.
2: 눈빛이 있어요.
1: 일관성 있게 나쁜 남자
0: 일관성 있게 네.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2: 그치. 그 칭찬에 대한 열망과
1: 그렇죠. 네. 캐릭터 명확하세요.
0: 이선영 아나운서는 오늘 어떠셨어요?
4: 저는 이제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만 보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송기령 작가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장면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일 줄이야 하는 이제 그런 매력을 느끼게 됐고 이종범 작가님은 역시 되게 그 위트 꼭 굳이 웃기려고 하지 않아도 말속에 숨어있는 위트가 너무 담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김가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안정적이셔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 아나운서들이 할 게 없습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찬을 또
4: 해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0: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제가 골라왔습니다. 제가 고른 곡은 라나 델 레이의 Young and Beautiful입니다.
2: 오 왜죠 이거?
0: 요게 일단은 그 매력이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 중에 하나가 일종의 그 퇴폐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른 게 라나 델 레이였는데 이 노래가 또 가사를 보게 되면 반복되는

0: 가사가 뭐 Will you still love me when I'm no longer young and beautiful? 계속 물어보잖아요. 내가 더 이상 젊고 아름답지 않아도 계속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줄 건가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이 매력이란 주제랑 연결이 잘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라나델레이의 Young and Beautiful 들으면서 오늘 사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여름철 폭염과 호우, 큰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폭염이 발생할 시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호우는 특보가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TV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지금까지 MBC 라디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0: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부지방에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도 내일부터 강한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6: 전국 곳곳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를 쏟아붓는 정체전선이 당분간 우리나라 부근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비구름대가 다시 강해지며 대구와 경북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잠시 주춤했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전북, 대구, 경북 등의 최고 60mm,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최고 8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고 이와 함께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경상권 일부와 전남권,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5: 밤사이 경북에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안동과 의성 등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안동에는 한때 시간당 65.5mm, 의성에도 시간당 4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안동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캠핑카에 있던 두 명이 구조됐고 안동 구미 등에서는 침수주택에 고립된 주민들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사흘간 20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로 강원 곳곳에서 낙석,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화천군 5번 국도, 영월군 국도 31호선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지만 추가 낙석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전면 통제했습니다. 영월에서는 어제 저녁 8시쯤 주천강 보를 건너던 40대 낚시객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북한강 수계 청평댐과 팔당댐은 각각 초당 900톤과 1,500톤을 방류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어제 아침 7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3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물류센터가 3단 선반구조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쌓여 있고 고온의 짙은 연기로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나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진화 시점을 밤 11시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은 모두 대피했지만 진화 작업 과정에서 40대 소방관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고 또 다른 40대 소방관은 탈진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쿠팡은 인천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에 사과하고 소방활동과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화재가 현장에 검은 연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 미세먼지 농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깨진 뒤 첫 미군 전사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0: 현지 시간 금요일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던 요르단 주둔 미군 두 명이 전사하고 한 명은 실종됐다고 미 중부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사망자는 16명, 특히 이달 초 교전을 재개한 뒤 미군 전사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과 장기전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단 이란이 미군을 살해하면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을 거론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해상 감시, 군수 지원 시설은 물론 교량 철도까지 타격해온 미군이 공습 범위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미군은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 추가 배치 계획을 통보하고 유럽 기지 내 전투기들도 다시 집결시키며 전력 증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이란도 의무 이행을 모두 중단했고 어떤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을 대악마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해각서 서명은 가치가 없어졌다며 공세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방위상이 일본도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 말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 전력을 증강하고 핀란드는 자국 내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일본도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실거주용 한 채도 초고가면 달리 봐야 한다며 초고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은 공시가격 등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며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세법의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는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퇴출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 종목 ETF에 10조 이상 형성돼 있는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미국 기생충 감염 사태 원인으로 지목돼 미국 전역에서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CNN은 농산물 공급업체 테일러 팜스가 27개 주에서 기생충 오염 가능성이 있는 양상추를 리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생충 오염 양상추를 먹으면 사이클로스포리아증에 걸려 설사, 식욕부진, 메스꺼움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34개 주에서 약 7천 건이 확진됐습니다. 테일러 팜스가 유통한 농산물로 인한 집단 감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024년 맥도날드 양파 대장균 집단 감염, 2015년 코스트코 치킨 샐러드 리콜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진 피해를

0: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5천억 원 상당 재건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데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IMF로부터 조달한 3억 4,600만 달러, 우리 돈 약 5,155억 원을 주택과 기반 시설, 공공 서비스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누적 사망자는 5천 명을 넘어섰고 2만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은 식수 부족과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계속 확산하면서 치명률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주콩고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16일 기준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2,181명, 사망자는 최근 3일간 110명이 증가한 8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디 부조형 에볼라는 바이러스 증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증상이 늦게 발현되면서 계속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시 종합뉴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안주희였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어디든 처음 이용할 땐 리뷰와 평점 많이 찾아보시죠. 한 유튜버가 평점 1점 최악이라는 리뷰만 달린 사진관에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리뷰에서 봤던 것처럼 시설이 많이 낡았고 부족한 것들이 눈에 보였지만 결과물을 받는 순간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마음에 딱 드는 인생 사진을 만난 거죠. 별점 하나가 전부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의 별점보다 내 경험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0: 이치의 달라달라로 손트라 7월 19일 일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부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 휴가 앞두고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찾아보면서 분명히 별점 리뷰 이런 거 많이 보고 정하시죠? 식당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어떤 명소를 가야 될지 괜히 리뷰를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별점이 뭐 좋든 별로여도 때로는 내가 무심코 그냥 들어간 집이 마음에 든다면 별점이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직접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남의 평가만 믿고 지나치기에는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는 매력이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손트라도 직접 들어보시고 뭐 남들이 뭐 손트라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얘기 다 귀 닫으시고 그냥 쭉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1, 2부에는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준비했고요. 3, 4부에는 손트라의 보석 상자도 활짝 열립니다. 보석 같은 라이브 귀에 걸쳐드릴게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없습니다. 이 시간엔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이어트 하다가 치팅 데이가 하루씩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딱 하루 다른 장르의 노래도 마음껏 듣는 노 트로트 데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트로트 말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고 싶은 곡들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돼요. 발라드건 댄스곡, 7080 팝송, 아이돌 노래, 샹송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청곡 마음껏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0186님께서 빨래를 돌리고 꺼내는데 옷에서 뭔가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바지 주머니에 화장지가 들어가 있는 채로 세탁기 돌렸나 봐요. 난리가 났네요. 이거 언제 다 치우나요? 세탁 전 주머니 꼭 확인합시다. 자우림 하하하송 신청합니다. 야,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으면 막 잠깐 넣어놨던 휴지 주머니에다가 두고 깜빡하고 있다가 그냥 돌려버리면, 아, 정말 그 작고 작은 그 흰색 그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찌꺼기처럼 잔뜩 다른 옷에도 붙고 말이죠. 아, 힘내시길 바라고요. 3268님께서 3교대 근무 후 주말에 쉬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평일 휴무에 느끼는 평온함도 있지만 주말에 가족들과 뒹굴거리며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들과 제잘거리며 웃던 그때가 살짝은 그립네요. 마마무 딩가딩가 듣고 싶어요. 아이고, 그럼 언제 쉰대요? 어떻게 꼭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 잘 갖길 바라면서 우리 신청해 주신 두 노래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그리고 마마무의 딩가딩가 갑니다.

방금 들은 노래 마마무의 딩가딩가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자우림의 하하하송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손트라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 사연 볼게요. 660 하나님께서 살다 보니 많은 인연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상대방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서도 관계를 이어가는 게 때론 지치기도 하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네요. 잔나비 노래 신청할게요. 노래 제목이 좀 길어요.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아주 길죠. 아 근데 참 저 얘기는 때로는 어른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내 주변에 정말 마음 맞고 친한 친구 한 3명만 있어도 인생 성공한 거다.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진짜 말 그대로 감정 쓰레기통이 돼서 내가 피해보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 주변 사람이라면 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우리 노래 띄워드릴게요. 제목이 다시 한번 길어서 잘 들으세요.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잔나비가 부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안동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고속도로 이동량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강원권과 연결된 긴 어려운데요. 영동고속도로가 면운에서 두뇌터널, 횡성에서 새마을, 또 여주에서 호법구간, 양지터널 북수원까지 모두 36km 구간에서 어렵게 이동하고요.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춘천 분기점, 설악에서 화도,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29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충청권도 차량 많아졌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천안 방향, 남논산과 정안 휴게소 차량 터널 구간 속도 떨어지고 경부고속도로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안성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2부 첫 곡으로 신화의 으쌰으쌰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1053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친정에 놀러 갔는데 창고에서 중학교 시절 열심히 쫓아다니던 신화 오빠들 잡지랑 앨범을 발견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입한 팬클럽이 신화 창조였거든요. 반가운 마음에 신화 으쌰으쌰 신청합니다. 아, 맞아요. 그 팬클럽들마다 정말 워낙 유명한 이름들 많았죠. 신화창조도 있었고, 뭐 동방신기는 막 카시오페아, H.O.T는 클럽 H.O.T, G.O.D는 팬G.O.D, 줄여서 팬지, 뭐 빅뱅은 V.I.P 이렇게 나오고. 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손태진에게는 손샤인이 있잖아요. 손샤인이 있어요. 이게 그 어렸을 때 팬클럽 활동, 아마 뭐 팬클럽 활동까지는 안 했어도 나 그 팬클럽이야 하면서 친구들끼리 막 자랑하고 막 이랬던 시절, 다이어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스티커 사가지고 막 모으고, 뭐 나는 누구 부인이다, 누구 남편이다, 내 여... 근데 그때 누구 좋아하셨어요? 저는 핑클 그리고 뭐 H.O.T 이렇게 좋았는데, 아, 우리 연진 작가님은 잭스키스파 팬클럽 활동까지 다 하셨다고 하고, 동희 작가님은 아 더블 S501, 아 그래서 한 번씩 이 노래를 또 해주시는구나. 다 여기서의 그 세대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딱 하루, 이 시간은 장르 상관없이 좋은 노래 쭉쭉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남겨주시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또 방금 팬클럽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룹 노래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사연이 되겠네요. 다음은 5558님께서 친구들과 가창 계곡에서 능이백숙 먹고 테니스 약속 있어서 먼저 내려오는데 미안해서 노래 신청합니다. 에픽하이의 트로트. 아, 아마 친구분들과 끝까지 잊지 못한 게 조금 미안하신 것 같은데, 아 이거 뭐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또 보내줍니다. 에픽하이의 트로트 함께 듣고 오시죠.
1: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는 이 세상, 너뿐이다.

에픽하이의 트로트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살펴볼게요. 우리 3026님께서 비가 많이 오네요. 적당히 오는 건 좋은데 많이 오는 비는 좋아하지 않아요. 농작물에 얼마나 피해가 클까 걱정이 많아집니다. 전국의 손트라 가족분들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비 피해도 입지 않길 바라봅니다. 신청곡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그러니까요, 적당히 정도만 딱 알맞게만 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 이 장마도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고 이 더위도 너무 무덥지 않게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084 하나님도 새로 이직한 회사에 업무를 미처 파악도 못한 상태로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 처음 맞는 휴일이네요. 부담감 때문인지 계속 새벽에 깨서 잠 못 드는 날이 여러 날이에요. 태진님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노트롯데이의 All For You 서인국 정은지 노래 들려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아자, 난 할 수 있다.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새로운 업무 그리고 적응하시느라 몸도 아마 지금 다 풀려가지고 이게 긴장이 풀리면 갑자기 아프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휴일 이제 앞으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응원합니다. 응원할게요. 우리 3026님의 신청곡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먼저 보내드리고 084 하느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서인국의 그리고 또 정은지의 All For You 두 곡 이어 들을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 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 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러분은 손태신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만큼은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신청곡들 가득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부 마칠 시간인데요.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5154님께서 방울토마토랑 고추를 키워요. 아침에 눈 뜨면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하고 비바람 부는 날에는 행여 열매가 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잠들기 전 자러 간다 인사를 건네며 화초 식물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식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요즘이네요. 신청곡 선우정아의 상상 부탁해요.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이야 얼마나 지금 이제 막 열매 필까 말까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이거 꽃도 와 너무 예쁘게 피워졌는데요.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지중지 키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 선우정아의 상상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 듣고요. 저는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

0: 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때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 40여 건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관련 혐의자는 모두 25명이며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은 14억 원에 달했고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익 5억에서 50억 원에 해당하는 사건이 8건, 50억 원 이상인 대형 사건도 1건이었습니다.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막힌 가상자산을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과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으로 사들여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교역 조건을 끌어올리며 미치는 내수 파급 효과가 과거보다 클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공개한 이번 교역 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보고서에서 반도체 경기 확장은 단기적 수급 요인을 넘어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양호한 교역 조건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국내 총소득이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 반도체 수요가 최소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AI 쪽으로만 한정해도 올해보다 내년 수요가 최소 60에서 100%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전체 반도체로 봐도 최소 50에서 60% 이상 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 늘어나는 공급량은 거의 없는 정도라며 올해보다 내년은 훨씬 더 수요와 공급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추가 연장을 정치 보복용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내일 본회의 직전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법안이 상정되는 즉시 24시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사무실 임대료만 모두 64억 원에 달한다며 세금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사무실을 차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0: 오늘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5에서 10mm, 강원 중남부와 충청권, 전남, 광주 등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권 일부와 전남권,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글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굴러떨어질 바위를 끝없이 밀어올려야 하는 신화 속 시시포스를 닮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지난한 반복 속에서도 기어이 의미를 창조하고 의미와 사랑을 쫓으며 내일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유구한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이죠.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의 힘이 될 것을 믿고 오늘의 나를 긍정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해도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5: TVX.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MBC 라디오국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있다는 사실.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보석이 돼 상자를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는데, 그 뚜껑을 열면 눈부신 목소리가 마법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소리에 이끌린다. 바로 오늘 그 전설의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 보석 상자야 열려라. 왜 안 열려? 이거 지문 인식인가? 손태진 씨 좀 도와줘 봐봐요.
2: 야, 아 도대체 이 안에 몇 곡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짜. 아 드디어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어 빛이나요, 빛이나. 어 보석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브 맛집 손트라가 2년 넘게 차곡차곡 모아온 수많은 라이브 가운데서 보석 같은 곡들만 쏙쏙 골라 들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셨고 정말 귀한 라이브들 많이 많이 우리가 쌓아놨는데, 그때 그 라이브 때만 듣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드리고 여러분들께 그날을 같이 추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거의 1000곡 가까이 쌓인 손트라 라이브 중 오늘 들을 첫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2025년 12월 29일에 출연한 박군의 한잔해입니다. 이 노래 전주만 나와도 신나잖아요. 그리고 다음 곡. 아 이분은 벌써 비싼 걸로 한잔 하신 것 같아요. 작년 6월 16일에 손트라에서 선보인 박현빈의 비싼 술 먹고까지 두 곡 이어 들을게요. 오,
3: 예. 2025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리도 많으시죠. 간이 힘들어합니다. 오늘은 네 손

박현민의 비싼 술 먹고,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노래는 박군의 한 잔에 띄워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나가는 노래들은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면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 라이브 어떤 노래죠? 우리 손트라 보석상자에서 꺼낸 보석같은 라이브 세 번째 노래는 7822님을 위한 곡이에요. 주저앉고 싶어서 2주 회사 휴가 내고 쉬었는데 다시 힘내서 일터로 복귀해요. 아자아자 힘! 신청곡 체리핑크 만보 부탁드립니다. 참 이 노래 저도 이분이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노래 진짜 괜찮은데 나도 이거 콘서트 때 하면 좋겠는데 해서 최근에 그 콘서트에서도 불렀죠. 신청하신 노래 현인의 체리핑크 만보 김장훈 씨가 올해 초였죠. 1월 12일에 손트라에서 불렀고요. 김장훈 씨 목소리로 먼저 보내드리고 한 곡 더 2025년 8월 11일 천록담 씨가 출연해서 나훈아의 공을 불러줬습니다. 이 노래까지 두 곡 함께 들을게요. 유튜브.

0: 谁。
1: 아찰록담의공나훈아의곡이었고요현인의체리핑크맘보김장훈의목소리로두곡띄워드렸습니다이번에들어볼보석같은라이브는요최근에출연하신분이네요저의조모님이죠심수봉씨의노래인데요사실이날컨디션이안좋으셨는데도신곡을라이브로들려주셨어요그때가든스튜디오에서모두흠뻑빠져서들었던기억이난데요6월29일에그날이또저희12시20분에서2시20분으로바뀌고함께했던첫째날에출연해서불러주신심수봉의품어줄안아줄신곡이죠이노래라이브로듣고4부로돌아올게요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제헌절 연휴 맞아 나들이 떠난 분들 많았고요. 오늘은 돌아오는 귀경 차량들 한꺼번에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보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부터 상남 3터널, 설악부터 화도, 또 강일 부근 포함해 총 27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가 지금은 비교적 흐름이 좀 더 좋아서 횡성휴게소부터 새말, 여주부터 이천 구간 제외하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북구미 하이패스 부근 4차로에 승용차 단독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이후로는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 구간 특히 정체 심합니다. 박소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손투라 들어야지.
1: 그럼 손투라도 최고지.
0: 최고다.
1: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태신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요일 3, 4부에는 손트라 보석상자가 열리죠. 이 보석상자에는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뚜껑이 열리면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흘러나옵니다. 혹시 우리 2년 동안 함께한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 이때 라이브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사연과 함께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라이브를 신청해 주셔도 저희가 받는 거 아시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노래 들을까요? 우리 손트라 가족이죠. 윤수연 씨, 격주로 올 때마다 라이브를 들려주는데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 2025년 5월 13일에 부른 윙크의 얼쑤. 입니다. 우리 이 곡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조항조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24년

조항조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그리고 윙크의 얼쑤 윤수연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게 라이브는 확실히 음원이랑 다른 게 그 현장감과 약간 숨소리 그리고 사이사이 이런 뭐라 그러지 애드립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그 기분 그 feel 이러기 때문에 매번 들어도 라이브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음원만의 그 맛도 있고요. 우리 손트라 보석상자에서 나온 귀한 라이브들 계속 들어볼까요? 다음 들을 노래 이분들이군요. 2025년 12월 1일에 손트라에 출연한 김나희의 사랑아 장윤정의 원곡이고 야, 이 노래 먼저 듣고요. 작년 6월 2일에 손트라 찾아주신 안성훈 씨의 라이브 사랑해요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박수와 함성이요!

0: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타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타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0: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우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1: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한강아족 네 귀에 물 빼내자.
2: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물놀이를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간 아이들이 물을 빼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 한강 아족바가 네 귀에 물 빼자.
3: 앞가랑 물이 기나 뒷가랑 물이 기나 대동강 물이 기나 한강 물이 기나.
2: 요즘 아이들은 대동강 한강이 아닌 대형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보자 뒷가랑 물이 더 기다.
4: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3, 4부 일요일에는 손트라 보석상자 나가고 있는데 오늘 또 그 노래들이 모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가수들이 직접 부른 라이브를 다시 이렇게 보내드린 겁니다. 영상으로 보고 싶거나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고 아 여기 처음 들어와 본다 한다면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해놓으시면 우리 또 보이는 라디오 할 때 알림으로 이제 방송 시작합니다 이렇게 문자 갑니다. 우리 문 닫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저기 아직 딱 하나 유독 좀 반짝이는 보석이 하나 보이네요. 뭐죠? 바로 이 곡이네요. 여름에 생각나는 노래, 시원한 바닷가가 떠오르는 노래. 우리 5850님께서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푹푹 찌네요. 사람이 예민해져요. 2138님도 바다가 나오는 노래 듣고 싶어요. 일하느라 바쁘지만 손태진 라디오를 들으면 즐거워져요. 화이팅! 2898님께서 지금 장어국 끓인다고 집안이 후끈후끈 너무 더워서 시원한 바다가 생각이 나네요. 바다의 왕자 듣고 싶어요. 이런 날 불 쓰면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그리고 2428님께서도 태진님 부르신 바다의 왕자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제가 전에 한번 부른 적이 있었죠. 손태진의 바다의 왕자 마지막 라이브로 보내드리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이게 작년 7월 2일 여름 시작했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바다의 왕자 시원함 손태진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0: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1: 자, 가시죠. 자, 아직 휴가 계획 못 세운 분들 많으시죠? 네, 그냥 그나마 이 노래로 여행 한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밖에 가든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소리 질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세이.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8: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7: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4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결정할 당시 지난 대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내부 태스크포스팀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확보했습니다.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 공직선거 절차 사무 개선 TF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21대 대선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선 TF는 21대 대선 때 사고 사례를 분석해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방선거를 대비할 목적으로 선관위가 자체 출범한 조직입니다. 합수본은 이 같은 진술이 선관위 부실 운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은폐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이틀째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가연성 물품이 많고 넓은 내부 구조가 복잡해 소방대원들이 32시간 넘게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장비 220여 대와 소방관, 경찰관 570여 명이 투입됐고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 헬기가 지상과 공중에서 물을 계속 뿌리고 있으나 검은 연기가 외부로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허석경 인천 소방 서장은 초진 전망에 대해 진화 시점은 정확하게 측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16시간 이후 시점인 밤 11시를 계략적으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글로벌 커피기업 스타벅스의 한국 법인인 스타벅스 코리아 노동자들이 지난 16일 스타벅스 지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회는 수차례 트럭 시위, 화환 시위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이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고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올해 하반기 당정이 함께 추진할 국정과제를 점검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5에서 10mm, 강원 중남부와 충청권, 전남, 광주 등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권 일부와 전남권,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0: 지구에서는 달이 뜨지만 달에서는 지구가 뜹니다. 이걸 아폴로 8호가 확인시켜줬는데요. 달 궤도를 돌다가 저 멀리서 지구가 떠오르는 장면을 촬영했던 거죠. 그 사진을 보고 아치볼드 맥클리시라는 시인이 뉴욕타임즈에 썼죠. 저 끝없는 고요 속에 떠있는 지구를 봄으로써 우리 모두를 지구의 승객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나, 가족, 친구, 길가의 꽃과 나무들까지 우린 지구라는 탈 곳에 잠시 함께 오른 승객이다. 정겹게 웃으며 기쁘게 여행하고 싶네요.
1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선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보통 여름에 왜 발냄새 안 나게 하려고 샌들 많이 신잖아요.
0: 확실히 운동화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1: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운동화만큼 악취가 심하게 날 수도 있대요.
0: 아니,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게 샌들인데 어떻게 그죠? 냄새가 나죠?
1: 그죠. 예. 근데 이게 미국 족부의학협회에서 한 말이랍니다. APMA라는 단체가 있대요.
0: 미국에 그러니까 족부를 하는 거예요?
1: 족구가 아니라 미국 족부.
0: 아, 발 부위? 족부, 연구하는 거예요?
1: 의학협회. 발과 발목 질환을 다루는 미국 전문 의료단체래요. 심지어.
0: 그래서 발은 중요하니까.
1: 이 협회에 따르면요. 발에는 다른 부위보다 땀샘이 많답니다. 특히 발바닥은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땀을 배출한대요.
0: 그래도 샌들 신으면 그 다음에 증발되지 않겠어요?
1: 이 땀이 네. 각질하고 만나면 세균이 막 증식이 되는데 샌들 같은 경우는 발바닥이 인솔하고 직접 닿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땀이 그대로 흡수된다는 거죠.
0: 그렇구나. 제가 신는 샌들은 그 발바닥 편하라고 쿠션감이 좀 있거든요. 그 쿠션 층에서는 땀도 튕겨나갈 것 같기도 한데.
1: 그죠. 네. 근데 또 습기와 땀은 거기까지도 아주 야무지게 흡수될 수 있대요.
0: 그래요.
1: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쿠션만큼 냄새가 갇혀서 안 빠지는 거예요, 잘.
0: 그럼 그 메쉬라고 해서 정선혜 씨 망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스포츠 샌들로 신으면 되겠지 않을까요?
1: 근데 이분들도 참 치밀한 게 방어가 다 되더라고. 그것도 안심할 수 없대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메쉬가 좀 거칠거칠 까끌까끌하잖아.
0: 맞아요.
1: 그 거친 소재 사이사이로 막 움직이고 비비고 하다 보면 어떻게? 네. 각질이 더 쌓일 수 있다는 거죠.
0: 아.
1: 근데 그 각질이 땀을 만났다? 세균 증식으로 이어진대요.
0: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맨발로 다닐 수도 없고.
1: 뭐 운동하건 샌들이건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건 자주 번갈아 신거나 세척을 하거나 뭐 청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네. 또 신발에 묻은 땀이 증발할 때까지 시간을 좀 줘라.
0: 그렇죠.
1: 요거죠.
0: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양말을 두 켤레 뭐 여름에 세 켤레 신는 겁니다. 갈아 신어야 돼요.
1: 네. 그래요.
0: 저는 샌들도 잘 안 신어요. 아시죠?
1: 그렇더라고. 네. 샌들 잘 안 신어요.
0: 여기 정선희 씨는 신발이 뭐 진해처럼 많으시잖아요. 발이 두 개인데 왜 신발이 100켤레인 거죠?
1: 발냄새 막으라고.
0: 번갈아 신는 거예요?
1: 나 이 족부의학 여기랑 나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0: 아, 족부라 하는구나.
1: 알았어.
0: 예.
1: 날 정족부라고 불러줘요. 는 발의 청결을 위해서 자주 갈아 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문천식 씨는 양말을 갈아 신잖아요.
0: 누나는 신발을?
1: 네, 그렇습니다.
0: 둘이 비슷합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1: 예. 좀 더 살 수 있겠다. 족부의학협회 너무
0: 그만
1: 감사해요.
0: 그만 사요 누나 운동 하지 마.
1: 운동 한 두 켤레 더 살 수 있어. 나에게 이유를 주었어.
0: 양말 사야지.
1: 아이유의 노래 준비했어요. 네. 새 신발.

0: 네, 일요일 첫 곡으로 딱 어울리는 아이유의 새 신발 듣고 오셨고요.
1: 네.
0: 정선희 씨는 땀이 별로 안 나시는 것 같은데.
1: 발에 땀은 없어요. 다행히. 네.
0: 저는 드라마 좀 많이 찍었을 때 아, 실내 씬을 찍으면 이제 스태프들 40명 정도가 우르르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0: 그러면 발 냄새가 꽤 나요.
1: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네, 이제 감내해야 되는 게 네. 그만큼 그분들이 뛰어다닌다는 거고.
0: 맞아요. 네,
1: 그만큼 네. 그분들이 네. 참으면서 일한다는
0: 진짜 거고. 고생 많으시거든요.
1: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0: 아, 그때 추억이 생각나네. 네,
1: 맞아요. 야외 촬영 네. 가면은 우리가 항상 그래서 더 죄송한 마음을 가지죠.
0: 맞아, 맞아.
1: 빨리 끝내야겠다. 시간 끌지 말고.
0: 그렇죠. 네, 자, 오늘은요. 이 발뒤꿈치를 비롯해서 어떤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1: 아,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 예. 왠지 이분은 발뒤꿈치에도 마사지 팩을 붙일 것 같아요.
0: 예.
1: 그냥 끝판왕. 자기관리의 끝판왕.
0: 근데 본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1: 여기까지
0: 예.
1: 썬데이 상암 3부에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5: 사전 예약 지레시 부킹 사연.
4: 노쇼는 노노노.
5: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 주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지라시 부킹 사연.
4: 네, 먼저 사연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해 주시죠.
5: 방송 중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어요.
4: 네,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 5630님이 아드님 선물 사러 가신대요. 자, 이쪽으로 오실게요.
5: 안녕하세요. 30살 아들 생일 선물 사러 갑니다. 아들한테 뭐 받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 아, 엄마 저 운동화 사주세요.
5: 알았어 알았어. 여자친구라도 있으면 여친이 사줄 텐데 여친도 없고 맨날 저러고 혼자 집에서
4: 응? 아, 엄마 거기서 여친 얘기가 왜 나와요. 나 혼자가 좋단 말이야.
5: 그게 나도 혼잔 말이야. 그래 뭐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아들이요 승강기 관리하는 일을 해가지고 편한 신발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떤 색깔 어떤 스타일이 좋을지 고민이네요. 아니 우리 아들 진짜 착하고 성실하고 잘생겼어. 호영아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연애 좀 해 이제.
4: 네, 어머님.
5: 라고.
4: 그거는 이제 호영 씨한테 맡겨야 돼요. 전적으로.
5: 있을 겁니다.
4: 그래요?
5: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머님은 항상 배제하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시는데 모르죠. 근데 유난히 내 아들이 샤워를 하루에 안 하던 애가 두 번 한다. 이건 100%고요.
4: 네. 그 선장직이니까 러닝 쪽이 쿠션이 좋거든요, 어머님. 그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그리고 좀 어두운 색깔 해야지 머리가 그쵸? 많이 묻으니까.
4: 네, 때묻을 수 있기 때문에 검정색 쪽이 좋을 것 같아요.
5: 네, 실용적으로.
4: 네.
5: 근데 엄마 마음 같아서는 좀 약간 데이트에 맞는 그런 뭐 파스텔 톤의 운동화 사주고 싶고 막 이러기도 할 것 같은데.
4: 아니요, 어머님.
5: 왜?
4: 본인이 좋다는 거 사주세요. 가서 시켜보면 돼요.
5: 네. 아니, 근데 엄마랑 소통이 잘 되는 아들이다. 30살인데
4: 그쵸?
5: 엄마랑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네. 되게 단단한 관계 아니에요?
4: 네. 제 친구는 아닙니다.
5: 예. 왜요?
4: 제 친구는 지금도 어머니랑 잘 이렇게 대화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 총각.
5: 아, 그래요?
4: 예. 아. 30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5: 아 그러면은 문천식 씨가 말씀하신 의도는 예. 어느 정도 되면 어머니랑 너무 네. 그 밀도 높은 관계를 네. 유지하는 게 여친을 사귀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4: 그렇죠. 혼자 좀 있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5: 어머니 운동화 사주지 마세요 그냥.
4: 예.
5: 방치해버려. 이건 어때? 아유 어쨌든 네. 너무 다정한 엄마의 마음이 네, 느껴졌어요.
4: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은요.
5: 이동욱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6: 안녕하세요. 주말에 친구 만나러 갑니다. 군대 동기로 만난 녀석인데 20년 넘게 잘 지내고 있는 친구예요. 이 녀석이 한 5년 솔로로 지내다가 한 식당에서 여성분을 우연히 만나 커플이 됐거든요. 이번에 저희 부부에게 소개시켜준다고 하네요. 아 어떤 분일지 너무 기대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SG 워너비의 내 사람 신청해요.
5: 이건 도대체 어떤 인연일까? 우연히 만나서 식당에서 어떻게?
4: 그러게요. 신기하네.
5: 극으로 만든다면 어떤 상황일까? 뭘 떨고 왔나?
4: 친구분이
5: 떨고서 주워줬나?
4: 어.
5: 아니면 문천식 씨 대로라면 가서 번따 번따?
4: 예, 걸었나? 네,
5: 인별그램 뭐 이렇게 네. 물어보고?
4: 그죠.
5: 아 근데 너무 신기해.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4: 네. 근데 여러분들 간혹 있어요 정선혜 씨?
5: 네 있어요. 네. 꽤 많아.
4: 심지어 또 잘 만나고 계시다고 하니까.
5: 네. 그렇죠? 네. 저 어쨌든 그 이야기가 뭔가 설렘 포인트가 있는데 결혼까지 이어진다면 저희 사랑극장 앞으로 좀
4: 네.
5: 연락 주시고요.
4: 네.
5: 이동욱 씨가 신청하신 SG워너비의 내 사람 듣고 올게요.

0: 정산의 문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산으로 꾸며집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먼저 4561님 사연입니다. 이발소 가신대요.
2: 아, 안녕하세요. 아, 주말에 머리 깎으러 이발소 가요. 아, 안 간 지 오래돼서 머리가 난리 났습니다. 아, 지금 헤어 완전 에라야. 아, 제 단골 이발소가 있거든요. 딱 들어가면요. 아, 말 안 해도 제 스타일 다 아시고 바로 시작하세요. 아, 아 좋아. 아, 이거 나이스. 아, 완전 시원해. 아, 시원하게 머리를 깎고 다시 올게요.
1: 아, 머리도 자기 스타일대로 이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단골이 좋은 게 가만히 있어도 네. 알아서 해주는 거.
1: 그러니까 저는 머리를 좀 변화주는 걸 좋아하는데 요새 계속 똑단발만 해서 지루해서 커트를 할까 말까 이러고 그렁그렁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냥 시종일관 10년, 20년 같은 헤어스타일 고수하시는 분의 네. 그런 애착도 저는 맞아요. 이해가 돼요.
0: 많은 네. 경우에 우리 남자분들은 연세가 좀 갔을수록 네. 한 스타일을 딱 정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게 또 다른 일 신경 쓰는 데가 많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아, 굳이 머리까지. 네.
0: 네. 맞아요. 네.
1: 개운하게 이발 잘 하셨다니까 네. 다행입니다.
0: 다음은요.
1: 아, 5314님이 보내주셨어요.
3: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감자를 무려 두 박스나 보내주셨어요.
1: 아, 감자.
3: 대박이죠. 감자채 썰어서 감자채 전으로 할 거고요. 감자 피자, 감자칩, 하루 종일 감자 파티 해볼랍니다. 혹시 두 분 감자 요리 레시피 아는 거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그리고 신청곡도 감자로 통일할 거예요.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들려주세요.
1: 감자 요리 진짜 생각보다 감자 요리를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네요. 근데 제가 일본에 이모님이 한 30년 이상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 놀러 가면 늘 자가이모라고 그 약간 감자를 들쩍지근하게 불고기랑 같이 버무려서 예, 불고기예요. 불고기 아, 맛인데 오. 감자를 숭덩숭덩 크게
0: 오, 감자가 들어가 불고기 네, 특이하다.
1: 그렇게 해서 약간 고구마 맛 나게 네. 그렇게 해서 해주는 그 요리가 되게 좋았었는데 한국에서 해먹으려니까 그 맛은 안 나요.
0: 일본 요리구나.
1: 요리라는 게 사실 현장성이 네. 있잖아요. 또.
0: 저는 전통적인 감자채 볶음이 제일 좋아요.
1: 나도.
0: 전 도시락 반찬도 그걸 엄청 좋아했어요.
1: 저는요. 카레에 감자를 정말 주먹만하게 해가지고.
0: 아, 카레도 들어가야지.
1: 네, 그렇게 당근은 정말 손톱만큼 잘라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감자 이렇게 네. 크게 뭉텅뭉텅 들어가면 그게 좋더라.
0: 근데 진짜 뭘 해도 맛있어요. 그죠?
1: 아 그리고 토마토 네. 소스 넣어가지고요. 감자랑 야채, 각종 야채 넣고 네. 그 야채 스프 끓여 드신 분 많아요. 마녀
0: 토마토 스프처럼?
1: 네. 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해장.
0: 맞아요. 그게 몸에도 좋아요, 전설 씨. 해장이 잘 되는 이유가 몸에 좋아서 그런 거예요.
1: 그렇지. 네. 토마토 소스인데 무려. 네. 어 생각해 보니까 한 두세 개 나왔다.
0: 맛있겠다.
1: 네, 맛있게 네. 드세요.
0: 맛소 좋다, 그죠?
1: 네. 네. 자, 5314님이 신청하신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명문대 합격의 사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2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지금 경북 의성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이 경북 의성 지역은 지난 밤사이 폭우 때문에 단촌면 구계리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유실돼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금 이 의성뿐만 아니라 경북 청송, 안동, 대구 군위군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들은 침수 때문에 도로가 통제되는 구간이 추가로 생길 가능성이 있겠고요. 특히 지하차도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그 밖의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옥산부터 독립기념관,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종부터 화도 구간 특히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9577님인데요. 바로 모셔볼게요.
8: 비비고 주말에 부장님 결혼식 갑니다. 저희 노부장님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만원인데 절대 결혼 안 할 걸 그러시더니 좋은 짝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막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부장님도 성격이 밝아지시고 완전 딴 사람 됐다니까요. 결혼 소식 듣고 저희 동료들이 더 신나서 축하드리러 갑니다. 노부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야무지게 사세요.
9: 야무지게 사세요. 네. 주변에도 결혼 생각 없다던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8: 그쵸.
9: 오히려 더 한 막 7, 8개월 만에 훅 결혼하더라고요.
8: 그 임자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9: 그래 이제 네. 정말 확신이 드는 그 순간 포인트가 있대요.
8: 임자 만난 겁니다.
9: 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예약 원하시는 사연 있으시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이지 시대 시대이지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어? 시대 홈페이지를 합해서 시대이지가 된 거야.
8: 눈이 너무 빠르다니까
9: 나, 나 너무 유연하지 않았어?
8: 아, 타짜냐고 눈이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아 정말
9: 손이 느려 근데
8: 예, 9577님 신청곡 있죠?
9: 네, 네. 9577님의 신청하신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듣고 지라시 코너 베스트로 함께합니다.

0: 반가워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2: 마지막에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1: 자, 그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2: 7월 8일 수요일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1: 홀로 살아 돌아온 10만인.
2: 야, 우리나라만 민담이었어요. 예, 예. 친구들과 그 산삼캐러 갔다가 혼자 돌아온 이야기였는데.
1: 네, 근데 오해를 사서 억울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2: 반전이 숨어 있어요.
1: 그렇죠. 네. 예.
2: 다시 감을게요. 옛날 조선시대 경기도 영평 땅에 양반의 노비로 일하던 김씨가 살았어요. 하루는 김씨가 산에 갔다 내려오자마자 급히 친구 두 명을 불러 모으더니,
3: 이보게, 내 친구들 특종이야 특종. 내가 방금 산삼이 잔뜩 있는 곳을 찾았거든. 근데 캐기가 힘들어서 말이지,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서 산삼을 캐고 나눠 가지는 것이 어떤가?
4: 아, 그럼 당장 가야지. 앞장서시게.
2: 그렇게 세 사람은 산삼을 캐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을을 떠난 지 닷새가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걱정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그렇게 엿새째가 되는 날 마침내 산에서 누군가 돌아왔는데, 허런, 김씨 혼자였어요.
3: 아이고, 힘들어. 아이, 문 열 힘도 없네.
2: 아이고, 왔네 왔어. 김씨, 어째서가요? 어째 혼자 와요? 우리 남편, 천식이 아버지는요?
3: 아이, 저기, 저 그게 그러니까.
2: 뭐시가? 아, 왜 그래요? 산삼 캔다고 좋다고 셋이 나갔잖아요. 왜 어쨌을까? 혼자냐고. 왜 말을 못해요, 김씨?
3: 저 사실은 우리가 산삼을 캐고 돌아오는 길에 뭘 잘못 먹었는지 토하고 막 설사하고 계속 쫙쫙쫙 하더니, 아, 둘 다 그만 죽어버렸어요.
2: 뭣이라고라거나? 뭣이 어쩌고 어째요? 어머, 완전히 나가 못 산단 게.
3: 제수씨, 저 이거 받으세요. 산삼을 캐긴 캤어요. 원래는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지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네모까지 드릴 테니까 이것으로 두 사람의 장례를 치르시죠. 아무튼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2: 이 일이 있고 마을에는 김씨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5: 땡, 김씨 말이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참 무서운 사람이야.
6: 아이, 그러게 말이야. 산삼이 아무리 탐이 나도 그렇지, 죽마고 친구들을 둘이나 죽이고 말이야.
5: 그렇지. 아무래도 김씨가 죽인 거지. 이 남은 가족들한테 삼삼 몇 개 쥐어주고서 나머지는 다 살에다 숨겨놨대잖아.
6: 그런저런저런.
5: 그게 엄청 많대요.
2: 그런데 정말로 김씨는 그날 이후 이상하리 많지 하는 일이 잘 돼서 큰 돈을 벌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더니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됩니다. 거기다 아흔이 넘도록 큰 병 한 번 안 걸리고 잘 살았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 세월은 흘렀고, 죽을 때가 된 김씨는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불렀어요.
5: 얘들아, 니들은 내가 저 옛날에 친구들이랑 산삼 캐러 갔단 얘기 아느냐?
7: 아, 예, 아버지. 잘 알고 있습니다.
5: 내 평생 그날 일을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말이야.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으니 니들에게 알려줄 거야. 근데 절대로 이 얘기를 버텨서는 안 된다.
7: 아, 예, 아버지.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요.
5: 뭐냐?
7: 예.
5: 그럼 테이프 좀 가만 보거라.
7: 갑자기요?
5: 아, 너 잘하잖아. 하루는 내가 혼자 백운산에 올라갔단다.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정상인가 싶어 보니 엄청나게 가파른 절벽이었어. 이 모양새도 신기했지.
3: 다 올라왔나? 이야, 이거 절벽 경치가 아주 장관인데.
2: 그렇게 김씨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바위 틈 사이로 눈에 익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걸 보았어요. 바로 산삼이었습니다.
1: 뭐야, 산삼이잖아. 신봤다.
2: 아이고, 근데 절벽이 너무 높아서 아무리 봐도 혼자서는 내려갈 방법이 없었고, 김씨는 다시 마을로 내려가 친구 둘을 데리고 절벽에 다시 올라온 거였어요.
1: 이거 봐, 산삼이 엄청 많지?
3: 우리 셋이 나눠 가지면 된다고.
4: 와, 세상에 이렇게 귀한 산삼이 널리고 널렸다니. 우와.
3: 자자, 그럼 내가 내려가서 산삼을 캐올 테니까 자네들은 위에서 바구니를 끌어올려 주는 거야.
4: 오, 알겠네 알겠네. 우리가 위에서 단단히 잡겠네.
2: 김씨는 가져온 밧줄을 바구니에 매달아 올라탄 뒤에 절벽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산삼을 잔뜩 해서 몇 차례에 걸쳐 바구니로 올려보냈죠. 그런데
0: 이모개들, 이제 산삼을 거의 다 캔 것 같으니까 나도 올라가겠네. 바구니 좀 다시 내려주게. 저 듣고 있는가?
2: 아무리 불러도 위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제야 김씨는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급히 소리쳐 보았으나
0: 이보기들 어디 있는 게야? 엠마!
8: 엠마!
0: 이 자식들이? 아니, 나 좀 올려줘야지! 나 좀
2: 견적 나오지. 두 친구가 산삼만 쏙 챙겨가지고 김씨를 절벽 아래에 버려두고 떠나버린 거였어. 망할놈 새끼들. 호골로 남은 김씨는 이리저리 올라갈 길을 찾아보았으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고 어두워진 산속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김씨는 짐승을 피하기 위해 구덩이를 판 몸을 숨긴 뒤 산삼을 뜯어먹으며 허기를 달랬죠. 하지만 며칠 동안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고 점점 포기하려던 그때 절벽 위에서 큰 나무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3: 뭐야? 사람인가?
0: 살려주세요! 여기 절벽 안에 사람이 있어요!
2: 그런데 그 소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몸집이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횃불 같은 두 눈을 번뜩이며 김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렁이는 공격하지 않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아유, 그 몸짓이 마치 김씨를 도와주겠다 뭐 이런 뜻 같았죠.
3: 어? 너 혹시 나를 구해주려는 것이냐?
2: 맞아. 김씨는 곧바로 구렁이의 꼬리를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묶었어요. 그랬더니 구렁이가 온몸을 비틀어서 험한 절벽을 이렇게 이렇게 스르르르르 기어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3: 야, 정말 고맙다 구렁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느냐.
2: 구렁이는 김씨를 구해주고 숲으로 들어갔고 김씨는 서둘러 마을 쪽으로 다시 내려갔는데 엄마나 깜짝이야. 글쎄 없어졌던 친구 둘이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3: 이놈들아, 나를 두고 가더니 여기 있었어? 의리도 없는 것들, 내가 니들을 가만 안 둬. 뭐야?
2: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두 친구들은 모두 눈을 허옇게 뒤집은 채 죽어 있었고 산삼은 그대로 바구니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아니, 친구들이 도대체 왜 그딴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지 알 수가 있나? 어떻게? 하는 수 없이 김씨가 산삼을 이렇게 저렇게 챙겨가지고 마을로 내려왔던 것이었죠.
5: 이렇게 된 이야기야.
4: 아니, 근데 아버지, 어찌하여 그동안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데요.
5: 말을 하면 뭐하겠어. 내 친구들은 이미 하늘이 내린 벌을 받은 것을, 그리고 남은 가족들까지 마음의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니들도 살아가면서 그릇된 욕심을 품지 말어라. 하늘과 땅은 다 보고 있어.
2: 그 말을 남기고 김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5: 깨꾸다.
2: 에이씨. 개그맨들. 훗날 사람들은 억울함 속에서도 덕을 잃지 않았던 김씨의 삶을 오래도록 전했고 그 자손들 또한 조상의 뜻을 이어받아 대대로 번성했다고 합니다.
1: 아, 방송 때 문자가 많이 왔는데 네. 3582님은 지라시를 꽤 오래 들으셨네요. 아, 천식형이 그 깨꼬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크크크 하시면서 반가워하시네요.
9: 이게 아마 86 아시안게임이나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사라진
8: 예, 표현이었죠.
1: 아, 근데 제가 미는 유행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어, 나 울어.
8: 네, 진짜 이 정도면은
1: 없잖아요.
8: 심폐소생에서 살린 거야. 이건 죽은 아이였어. 깨꼬닥은 죽은 언어였어. 이거를 굳이 살린 거야.
1: 동화를 끄는 당신들에게 제가 들려드리는 선물 같은 거예요.
5: 깨꼬닥.
8: 아, 맛있다. 예. 아, 요거 좋다.
1: 예. 또 있죠. 예.
8: 친구는 개뿔. 니들이 친구냐? 7732님이 이야기에 좀 과몰입을 하셨어요. 어떻게 산삼만 갖고 튀냐?
1: 아, 그러면서. 이분은 보니까 친구한테 좀 배신당한 있는 것 같은데.
8: 아니면 친구가 추천한 종목 샀다가 지금.
1: 아, 그거네.
8: 최소 상패.
1: 네. 아, 이입하셨네. 그죠?
8: 열이 받아.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친구 전화 안 받아.
1: 안 받죠.
8: 약간 이런 상태에서 민담을 접하신 것 같아요.
1: 1910님은 교훈. 시기 질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하다. 복권 당첨되면 입 다물고 살아야지.
8: 네, 저희가 항상 암묵적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뭐 2, 3등 정도야 함께 네. 고기 뭐 한우 투뿔 먹을 수 있죠. 그런데 1등은 조용히 짐 싸가지고 네. 네, 정리해야 됩니다.
1: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8: 그리고 그게 없는 것처럼 하면서 도울 수는 있잖아요. 있다 소문이 나서 돕는 거랑 이렇게
1: 전혀 다르죠. 달라요. 네, 네. 맞아요. 자, 방송 내용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진화 씨 코너 베스트 특기평가 퀴즈.
8: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1: 방금 들려드린 민담은 김 씨와 친구들이 산에 이것을 캐러 갔다가 생긴 이야기였죠.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여겨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8: 1번 칡, 2번 산삼, 3번 도라지.
1: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8: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문자 기다리는 동안 진심원 씨의 노래입니다. 보약 같은 친구 들을까요?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인생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B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0: TBX
1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네, 코너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주인공이 산에서 캤던 것, 정답은요?
3: 2번 산사암이었습니다. 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그렇습니다. 저희는 레드벨벳 노래 듣고 갈까요?
3: 러시안 룰렛 들으시고요. 저희 뉴스 듣고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2: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 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세일.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네 어제 또 달렸나?
3: 와 진짜 죽겠다.
2: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3: 어디? 진사골 감자탕?
2: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3: 속이 확 풀리네.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0: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1: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5시 뉴스입니다. 바둑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AI와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신진서는 오늘 센수와 한경 기신전 2국에서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와 4시간 50여 분 290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4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신진서는 비록 2점 접바둑이지만 현존 최고 성능의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와 맞붙은 공식 대국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바둑기사가 됐습니다. 10년 전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1승을 거뒀지만 AI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 시점에서 신진서의 2점 접바둑 승리는 이에 버금가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관저에선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9월 관저 이전 과정을 감사한 결과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과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면서도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은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맡은 경위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해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프랑스의 축구 스타 음바페가 아르헨티나의 메시를 넘어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음바페는 잉글랜드와의 북중미 월드컵 3위 결정전에서 두 골을 기록하며 월드컵 통산 22골로 메시를 한 골 차로 제치고 통산 최다 득점 선두가 됐습니다. 음바페는 또 이번 대회 10골로 1970년 게르트 밀러 이후 56년 만에 한 대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도움 4개를 포함해 역대 단일 대회 최다인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 득점왕 경쟁에서도 메시의 두 골 차로 앞서게 된 음바페는 메시가 내일 스페인과의 결승전에서 두 골 이상을 넣지 못할 경우 사상 최초로 두 대회 연속 득점왕에 오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70여 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한 지 사흘 만에 7살 여아를 포함한 생존자 5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수색청 구조청은 지난 15일 남술라웨시주 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한 뒤 실종된 25명 가운데 5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5에서 10mm, 강원 중남부와 충청권, 전남, 광주 등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글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굴러떨어질 바위를 끝없이 밀어올려야 하는 신화 속 시시포스를 닮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지난한 반복 속에서도 기어이 의미를 창조하고 의미와 사랑을 쫓으며 내일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유구한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이죠.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의 힘이 될 것을 믿고 오늘의 나를 긍정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해도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정설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네, 오늘 3, 4부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있는 날입니다.
0: 아, 문자 주셨습니다. 둘둘 사사님께서 김준상 아나운서 같은 아들 있으면 부모님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들도 준상 아나운서처럼 컸으면 좋겠는데 하시면서
1: 아드님 모르게 정리하는 걸로.
0: 아마 아드님 어리신 것 같은데.
1: 아, 그렇다면 뭐.
0: 아, 준상처럼 키우면 되죠 뭘.
1: 네, 어느 순간부터 그러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는 아, 저 오빠 너무 멋있다 사귀고 싶다 그러다가 네네. 조금 이제 얼추 아들 낳고 뭐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학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이돌 같은 뭐 친구들 아. 잘생기고 훈훈한 어, 그쵸, 그쵸. 변우석 같은 분들 보면 아 우리 아들도 저렇게 컸으면 어. 좋겠다. 네. 이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1: 아 그래요. 진짜 김준성 아나운서는 딱 그렇게 표본으로 정말 저렇게 잘 컸으면 좋겠다 싶은.
0: 잘생겼잖아요 일단. 네.
1: 자 김준성 아나운서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나도록 할게요.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방송 프로그램이 한 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에 TV 편성표.
1: 추억의 편성표를 들여다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0: 일요일판 콘텐츠 킬러자리
2: 썬데이 선아.
0: 왠지 땡볕에도 버스킹 가능할 것 같은데.
1: 진짜로?
0: 네, 할 것 같은데. 노래는 솔로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노래를 사랑하는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1: 잠깐만.
3: 가능하죠?
1: 37도, 37도.
3: 해봤어요.
1: 정말?
3: 발리에서 발리.
1: 대단한. 발리의 더위와 여기 네. 이게 습도가 높은 더위는 좀 차원이 다를 텐데.
3: 가능해요.
1: 그래요?
3: 한강공원에서 해봤습니다. 발리에서 굳이 버스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1: 예.
3: 응원을 좀 해줬어요. 예. 굳이는 아니고 예. 그랬더니 너 노래를 Do you like sing a song?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나 좋아해 I love song 이랬더니 Would you? 이래서 한번 해볼래? 하죠. 이래서 같이 또, 예, 피아노 치면서
1: 영어 좋다. 발리 영어 좋아.
0: 그래요.
3: 영어 뭐 디테일할 예. 필요 없어요.
1: 물결처럼 귀에 들어온다.
3: Do you like song? 그럼 끝입니다. Yes.
1: 우주 좋다. 우주.
3: 우주.
1: 우주. 예. 체리 댄스 약간 이런 느낌. 문천식 씨도 버스킹을
3: 버스킹 하세요?
1: 하라면 아니요, 할 걸?
0: 저는 쑥스러워서 안 할 거예요.
3: 하라고 하면요?
1: 하라면 할 걸.
0: 하라면 해야죠.
3: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0: 예를 들어 준상 씨가 하는데 형 혼자는 좀 뻘쭘해 같이 해야 해야죠.
1: 같이 가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3: 계획 좀 해볼까요?
0: 아 좋습니다. 해외 가서 하시죠.
3: 너무 좋네요.
1: 우주?
3: 체리? 예.
0: 자 과거 편성표 보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몇 년도로 갈까요?
3: 오늘 2022년 7월 19일 TV 편성표입니다.
1: 쇼 컴온!
0: 2022년. 최근이에요. 4년 전.
1: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예능인데 네. 이 소시탐탐이 뭐죠?
3: 소시탐탐.
0: 이게 뭐예요?
3: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제목을 보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시탐탐은
1: 소녀시대?
3: 맞습니다.
0: 진짜?
3: 예.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방송된 8부작 예능인데요. 소녀시대 결성 15주년 기념 프로젝트였습니다. 탐나는 소녀시대 탐 나는 예능 정복기 그래서 소시탐탐.
1: 잘 졌다. 제목.
0: 소시가 아니라
3: 소시.
1: 근데 이제 소녀시대 멤버들이 다 정말 재능이 많은 게
3: 그럼요.
1: 가수로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연기, 예능,
3: 개그.
0: 그 소시가 그럼 데뷔가 몇 년도예요?
3: 데뷔가 2007년입니다.
1: 이야,
3: 내년이면 20주년인데요. 소녀시대 이후에 여러 멤버들이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걸그룹이 많이 탄생했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맞아. 봐도 정말 맞아요. 과언이 아니라고
1: 사실
3: 봐요.
1: 사실 네. 소녀시대 멤버 이름은 다 외운다.
3: 다 외우죠.
1: 하는 분들이 많을걸요.
3: 진짜.
1: 이게 웬만한 또 걸그룹 멤버들 최애 빼고는 못 외우잖아요. 근데 소시는 아마
3: 소시는 다 외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소시탐탐의 멤버가 다 출연한 거예요?
3: 그럼요. 8명 완전체가 뭉쳤고 토크부터 게임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내 룸메가 끓인 라면을 맞춰라.
1: 아 너무
3: 어떻게 맞죠?
1: 이거 어떻게 맞추지?
3: 야 멤버 둘씩 짝을 지어서 네 개의 라면을 먹어보고 내 룸메이트가 끓인 라면이 뭔지 알아맞히는 거였죠.
0: 어려울 것 같은데.
1: 합숙을 오래 했고
3: 진짜 어렵다.
0: 그런가?
1: 합숙하고 밀도가 그 정도 쌓였으면 아 쟤는 좀 짜게 끓여, 아 쟤는 좀 퍼지게 끓여 뭐 이런
3: 진짜 재밌다.
1: 대략의 맛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건 멤버들 사이가 진짜 돈독해야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3: 그럴 것 같아요.
1: 맞아.
0: 어때요? 김준상 아나운서 라면 어떻게 그래요?
3: 저는 딱 그 뒤에 설명서 나와 있는 대로.
0: 어머, 이제 FM이구나.
1: 설명서를 봐요?
3: 설명서 보죠.
1: 라면 끓일 때?
3: 그거 아세요? 그리고 두 개의 상태일
1: 때는 교포도 안 보는 설명서
3: 아니에요. 봐야 돼요.
0: 저는 많이들 봐요.
1: 아 진짜?
3: 그리고 그거 아세요?
1: 아 그래요?
3: 두 개 이상 끓일 때는 물의 양이 또 달라져요.
0: 스프도
3: 아시죠?
0: 스프도 네,
1: 두 개 이상 끓일 때 물의 양이
3: 라면마다
1: 당연히
3: 조금씩 달라집니다.
1: 달라지.
3: 아 그게 그러니까 곱하기 2가 아닙니다.
1: 아 1.5.
3: 1.5까지는 아니고
0: 아무튼 예를 들어 하나에 500cc면 두 개 끓일 때는 얼마나?
3: 900? 1000뭐 이런 식으로
1: 그러니까 두 개 끓일 땐 당연히 1000이죠 잠깐만
3: 500cc면 950 이런 식으로
1: 약간 짝을
3: 원래 짝을 뒤에 적혀 있어요.
1: 그래요? 아무튼, 예. 알겠어요.
0: 알겠습니다. 예.
3: 아무튼 뭐 그리고 그거 아시죠?
1: 자기도 낯서니까 다 봐요.
0: 맞아요.
3: 아 그리고 요즘에 또 소녀시대의 효리수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1: 모습 유리,
3: 보고
1: 수영.
3: 계십니까?
1: 네.
3: 예. 이 3인조
1: 유리. 우리는 우리 살 때는 하리수가 효리수보다는
3: 그렇긴 하지.
1: 밀착력이 있지.
3: 그건 맞지. 예. 저도 알아요. 3인조 유닛 그룹인데 예. 이 새 멤버의 이름을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고 이게 효연 씨의 너튜브 콘텐츠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화제가 되면서 뭐 예능 또 가수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앞 글자는 생일 순으로 순서를 정했다고
0: 진짜?
3: 하네요.
1: 우리도 그러면 이름 좀 만들자.
3: 그러니까
0: 퓨리수 알고 전에 왜 테티서인가?
1: 아 테티서도
3: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0: 만약에 저희 셋이 유닛을 만들어서 노래를 한다고 하면
1: 뭘로 해야 돼요?
0: 뭐 뭐가 좋으세요?
2: 써니 준상 천식해서 써준 천 개천 같다.
1: 어디 써주는 천 뭐예요? 네. 써준 천이 뭐야?
2: 그러면 천식 준상 써니에서 천준서.
0: 천준서 귀엽다. 근데 그냥 성을 이렇게 떼와가지고 김정문 씨.
2: 알로에가 다
1: 저기요.
0: 김정문 씨.
1: 갑자기 왜 알로에를 팔아요?
0: 자 다음 무대입니다.
2: 예, 죄송합니다.
0: 아 정말.
2: 아,
0: 김정문 씨.
2: 직관적으로 생각나가지고.
1: 아 싫어 나 진짜.
2: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좀 햇빛이 강할 땐 좋은데.
0: 네, 천준서.
1: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2: 그럴까요?
0: 좋습니다. 소녀시대 네. 얘기 나눴으니까 소녀시대 노래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 노래입니다. Forever One.

0: 네, TV 편성표를 보면서 추억의 프로그램을 얘기 나눕니다. 썬데이 상암. 오늘은 2022년도 7월 19일자 편성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프로죠?
1: 소시탐탐이 가족 같은 멤버들의 예능이었다면 이번엔 진짜 가족이 나오는 방송입니다. 호정메이트.
2: 들어봤어요. 보기도 했고.
0: 뭐죠? 네. 호정메이트?
1: 이게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년간 방송된 MBC 예능인데요. 네. 관찰 카메라 형식과 가족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과 연예인 가족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2: 친남매, 동생, 부모님하고 따님.
1: 뭐 그렇게 나오기도
2: 이경규
1: 하고.
2: 이경규 씨가 기억이 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네. 이 호정메이트 원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2: 호정메이트. 메이트는 클래스메이트나 뭐 이런 룸메이트
0: 친구?
2: 같은.
1: 이게 가족 구성원, 뭐 형제, 자매 이런 의미이지만 우리 인터넷에서는 살짝 다르게 쓰인.

0: 있습니다.
1: 아 진짜?
0: 예를 들면 가족은 가족인데 어색한 관계, 친하지만 티 안 나는 관계, 때로는 남처럼 느껴지는 관계를 호적메이트.
1: 호적을 공유하고 있지만.
0: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1: 공유하고 있지만
0: 그닥 친하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가족인데 좀 대면대면한 그런 분위기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1: 그렇죠. 있죠.
2: 오히려 방송인들, 연예인들이라 가족 공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어떤 분들
0: 아까
2: 나오셨나요?
0: 얘기하셨다시피 네. 이경규 씨의 딸 이예림 씨와 사위분이 또 함께 나오셨고요. 그리고 배우 김정은 씨 아시죠?
1: 아, 네.
0: 김정민 남매 함께 나오셨고요. 딘딘 씨 누나와 함께 출연했고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곽윤기, 곽윤영 남매, 또 소시의 수영 씨, 그리고 친언니 최수진 씨 등등 많은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수영 씨가 언니를 한 단어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돌
1: 아이. 떠라.
2: 돌았다.
1: 아 이렇게 수영 씨 버전대로 그대로 파서 전해드리면 떠라.
0: 떠떠 떠. 그렇게.
1: 근데 그게 약간 애정이 가득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아까 준사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단체라 이 어감이 좀 약간 눈치 보이나 보다.
0: 눈치가 보여요.
1: 개그맨들 사이에서는요. 도른자.
0: 도른자.
1: 도라이 도른자. 이런 표현은 칭찬이에요.
2: 저희들끼리는 그래요.
0: 극찬이죠.
2: 네. 되게 잘하는 사람.
0: 와.
1: 아 저거 미쳤어. 이거 칭찬이에요.
0: 저 도른 아나운서 되고 싶네요.
1: 아나운서 쪽에서는
2: 안 좋은 거 아니에요?
1: 많이 돌아가면 그래요. 우리 쪽으로 아나운서. 와요 그러면. 우리 쪽으로 오면은 전현무 씨처럼 이렇게 들어와요.
0: 돌아라고 불러주세요. 돌아.
1: 아 약간 반돌.
0: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요 호적메이트 타입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이 좀 이게 길거든요. 그래서 정선희 씨만 대표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오빠와 남동생 있으시잖아요. 네네. 몰입을 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문항에 yes or no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들으면서 나는 yes다 no다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호적메이트와 손잡기가 가능하다.
1: 무슨 소리 하는 거야?
0: 안 돼?
1: 왜?
0: 나 전 누나.
2: 남매 시간에 정선이
0: 저 손은 잡을 수 있는데.
1: 절대 무슨 소리 하는
0: 절대
1: 거야?
0: 절대 안 돼요? 손깍지.
1: 뭐야?
0: 안 돼.
1: 왜 그럴까요?
0: 안 돼, 안 돼.
1: 각자 깍지는 각자 끼는 거 아니에요?
0: 안 되는구나. 오케이. 또? 노로 갔어요. 그러면 호적메이트의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준다.
1: 챙겨줘요.
0: 이야, 예스. 좋습니다. 호적메이트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1: 아 참나. 그걸 뭘 또 당연하죠.
2: 이미 정선 씨는
1: 이미.
0: 예스 예스. 호적메이트보다는 친구가 편하다.
1: 아 그렇진 않아요.
0: 노. 와 굉장히.
1: 저는 형제들 사이 되게 좋아요.
0: 지금 굉장히 끈끈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인이 생기면 호적메이트에게 보여줄 수 있다.
1: 무조건이죠.
0: 예스. 결과 나왔습니다.
2: 뭐요?
0: 결과는 비현실 스타일. 야.
1: 아, 우린 깍지만 안 끼지.
2: 아, 좋다는 거군요.
0: 가장 좋은 거.
1: 정신적 깍지를 끼고
0: 거의 있잖아. 이거는 만화 속에나 있을 듯한 유형이라는
1: 진짜
0: 정도입니다.
1: 진짜 저희는 가족 MT 가면 너무 분위기 좋아요.
0: 대박이다. 깍지 끼는 것만 좀 어렵지.
1: 정서적 깍지를 끼고 있죠.
0: 야.
1: 근데 육체적으로는 서로 경멸합니다.
0: 그러면은 여행도 같이 가신 적이
1: 무조건.
0: 있으시고. 같은 방 한 방 쓰실 수도 있으시고.
2: 펜션을 통으로 빌려서 같이 가시더라고요.
1: 펜션에서.
2: 보기 좋죠.
1: 어차피 그때는 그냥 다들 널브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0: 맞아요. 너무 진짜 만화 속에나 있을 법한
2: 훌륭합니다.
0: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1: 그렇구나.
2: 깜짝 퀴즈 부탁드릴까요?
0: 좋습니다. 호적메이트에서 이경규 씨는 사위 김영찬 씨의 제안으로 이것을 하러 가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세 사람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경규 씨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로 알려져 있으며 장소나 방식, 미끼의 종류에 따라 민물, 바다, 대, 릴, 루어, 플라이 등으로 다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아 너무 쉬운데요.
1: 그러니까 보기 주세요.
0: 1번 바둑, 2번 낚시, 3번 등산입니다.
1: 그냥 뭐 중간 설명 없이도 그냥 이경규 씨? 이런 느낌?
2: 그렇죠.
1: 그래 힌트가 필요 없을 것 같아.
0: 그래요.
1: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짧은 거 50번 긴 거 100원에 유료 문자 메시지고요.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5분 뽑아서 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2: 네. 그러면 당시 또 유행했던 노래 들어볼까요?
0: 좋습니다. 2022년 7월에 많이 들었던 곡이네요. 아이브의 이 노래가 있었네요. 러브 다이브.
2: 4년 됐어 이게?
0: 그러니까. 와. 그리고 아이들의 텀보이까지 듣고 오시죠.
1: 내 유산소 리스트다.
0: 오.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0: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오전 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유치원 및 학교에서는 야외 활동이 금지되며 오전 발령 대상 지역은 휴교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발령 지역도 업무용 차량 이외에는 교통이 금지됩니다. 오전,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경북 의성 지역에 이어서 조금 전 대구 군위군에도 호우경보가 새롭게 추가 발령됐습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져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하천 산책로와 저지대,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접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폭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북의성 부근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고요.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군위 부근 극심한 폭우 때문에 4km가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휴게소부터 남풍세, 경부고속도로 옥산부터 독립기념관 구간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성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썬데이 상암, 이번엔 어떤 얘기 나눌까요?
1: 이번엔 영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 오, 좋아요.
1: 2022년 7월에 개봉한 한산 용의 출현입니다. 아, 이거 보셨을까요?
0: 저는 봤죠.
1: 임진왜란 초기 한산섬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느린 조선수군이 일본을 무찌른 한산도 대첩을 그린 네. 영화죠. 정말 역사적인 전투였고
0: 그 전작이 명량이다 보니까 이순신 역 어떤 배우가 할까 하면서 너무 맞아, 관심이 맞아. 됐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어떤 분이 하셨어요?
1: 한산에서는 배우 박해일 씨가 맡으셨는데요. 와우. 김한민 감독님이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박해일 배우를 통해서 외유내강의 이순신 장군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오. 박해일 씨가 이미지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0: 아무래도요.
1: 그래서 장수의 강한 인상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또 강렬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2: 눈빛.
1: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고 캐스팅 일화를 밝혔습니다.
2: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원 괜찮죠. 잘해내셨을 것 같아요.
1: 네, 잘 됐습니다. 네. 72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니까요. 와. 잘 됐죠.
2: 저 이쯤 되면 이제 외군 장수 역할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1: 외군 최고의 장수 네. 와키자카가 나오는데요. 이 역할은 변요한 씨가 연기하셨습니다.
0: 변요한 씨가 너무 잘했어요. 여기서.
1: 너무 잘했어요.
2: 봐야겠다.
1: 진짜 이 아래 사진처럼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2: 네. 아, 진짜
1: 하지만
2: 카리스마, 와.
1: 그거 아세요? 이렇게 대담하고 냉철한 장수 와키자카도 한산섬 앞바다에서는 네. 이순신 장군이 거느린 조선의 수군과 하객진 전법 앞에서 무너지는 게 영화에 나옵니다.
2: 그렇죠. 이게 항상 그 해전이기 때문에 바다 전쟁의 모습이 얼마나 리얼하게 그려지느냐가 또 관건이잖아요.
1: 중요하죠.
2: 네, 실제로 바다에서 촬영한 건또 아니라네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찍은 게 아니라요.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장에 전체 크로마키를 치고 조명을 LED로 깔고 촬영을 했대요.
2: 와.
1: 그래서 바다에서 촬영하지 않은 최초의 해전 영화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네네.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촬영이 됐습니다.
2: 이젠 이런 크로마키도 정말 우리가 지금이나 얘기할 수 있지 미래는 다 그냥 컴퓨터로
1: 할 것 같아요.
2: 아바타처럼 그냥 뭐 아니면 AI로 정말
1: 맞아요.
2: 지금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AI 촬영 기법을 도입해서 만든 장면입니다. 라는 그 설명이
1: 나옵니다.
2: 들어가잖아요.
1: 예능에도 나오고요.
0: 그죠? 그죠? 꼭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1: 아 맞아요. 그건 좀 그렇습니다.
0: 네, 네. 구분이 안 되니까 좀.
2: 맞아.
0: 근데 그나저나 이순신 역할은 참 많은 배우들이 했잖아요. 그죠?
1: 예.
0: 드라마에서는 김명민 형님도 하셨고
1: 그렇죠.
0: 네.
2: 진짜 많이 하셨죠. 박중훈 씨, 최민식 씨.
1: 그리고 최수종 씨도 있었고
2: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1: 김윤석 씨도 있었습니다.
0: 했네, 맞아요.
2: 대단하다.
1: 이분들 말고 또 이순신 장군님 관련해서 네. 역할을 맡는다면 혹시 누가 하면 어울릴 것 같으세요?
2: 저는 그분.
0: 누구요?
2: 사랑하게 죄는 아니잖아. 박해준 씨인가?
1: 박해준 씨.
2: 네, 박해준 씨 버전에
0: 어울리겠다.
1: 김혜준, 박혜준 씨.
2: 박혜준 씨, 예. 박혜준 씨 아니에요? 김혜준 씨예요?
1: 아, 김혜준 씨는 최준이구나.
2: 그러니까.
1: 예, 박혜준 씨.
0: 맞아요, 박혜준 씨.
2: 커피 한 잔 할래요?
1: 커피 한 잔.
2: 박혜준 씨 버전의 그 이순신 장군도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눈에 뭔가 굉장히 번민이 좀 많이 연출이 되고 표현 잘 되는 배우이신 것 같아서.
0: 맞아요. 너무 잘하죠, 연기.
2: 예.
1: 저는 나중에 정말 이순신 장군님의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이 병사들을 통솔하고 예. 하나하나 챙기는 자상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굉장히 많은 분이래요. 사실 역사적
0: 그래요?
1: 고증을 해보면.
0: 이제 무서울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보다.
1: 전혀. 그래서 병사들이 나는 저 장군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돼 이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좀
2: 부드러운 카리스마.
1: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에서 그 요즘에 무건수행 하셔서 이슈되셨던 윤경호 씨가 맡으면 어떨까.
0: 연기 너무 잘하시죠. 네,
2: 윤경호 씨는 와키자카 쪽으로 빼는 게 어떨까요?
1: 이순신 장군님.
2: 아 그래요?
1: 어떨까.
2: 아 그래요?
1: 어울릴 것 같잖아요.
2: 그래요.
1: 은근히.
2: 버벌순신 뭐 이래가지고.
1: 귀여움이 순신. 하시는.
2: 야, 야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얘기해줘. 야, 니네는 지금 나의 죽음을 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1: 재밌게.
2: 아니 근데 정말 윤경호 씨는 지금 캐릭터가 그래서 어떤 역할을 딱 맡기면
1: 그러니까.
2: 악역은 악역대로 정말 뭐 멋진
1: 맞아요.
2: 역할은 멋진 역할대로 네. 그때마다 옷을 갈아입어요.
0: 네. 여기 진짜 잘하잖아요. 네.
1: 그러니까.
2: 진짜 팔색조야.
1: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2: 네. 네.
0: 노래 들려주시죠.
1: 당시 유행했던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네. 아 빅뱅의 이 노래가 이 시기였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빅나티 피처링 10cm가 했습니다. 정이라고 하자까지 듣고 오시죠.

0: 자, 이번에는요 김준사 아나운서가 직접 콘텐츠를 소개해주는 순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1: 맞아요.
2: 감사합니다.
0: 오늘 뭐 추천하십니까?
2: 많이 좋아해주세요. 오늘 아주 역사적인
0: 들떴네.
2: 정말 너무 중요한
0: 예예.
2: 아주 놓쳐서는 안 될
0: 뭔데
2: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네. 바로 내일
0: 월드컵이구나.
2: 월드컵 결승전. 정선희 씨 일어나세요. 제발요.
3: 아, 너무 신나요. 너무 기대가 진짜. 돼.
2: 아 진짜로
0: 정선혜 씨가 정말 박식하고 다양하게 많은 걸 아시는데
2: 스포츠
0: 축구만 잘 축구 야구만 잘 모르시는
2: 그래요.
0: 물론 저도 잘 모르지만
3: 축구 야구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2: 아니 근데
0: 왜요? 뭐 사귀었어요?
3: 아니 어렸을 때
0: 아니에요?
3: 어렸을 때 네. 축구랑 야구 결과가 네. 안 좋을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좀
2: 진짜
0: 그랬구나.
3: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0: 그런 사연이 또 있구나.
3: 심장이 좀 떨려요.
2: 아니, 근데 지금은요 우리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경기잖아요.
3: 두 분이 그러니까 한번 봐볼까라는 아니, 생각도 들 정도.
0: 저는 지금 월드컵은 봐야죠.
2: 월드컵 봐야 돼요.
0: 결승인데.
2: 결승.
3: 네. 알았어요.
2: 아, 왜 그러냐면요. 네. 리오넬 메시가 이번 월드컵에 과연 출전이나 할까? 사실 지난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축구의 전설 메시가 이번 월드컵에 나와서 또 결승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0: 과연 그의 마지막 발걸음, 이 서사가 라스트 댄스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우리가 그래도 일어나서 생방송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1: 잘못했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0: 제가 일단 네. 메시의 이번 월드컵에 엄청난 기록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너무나 놀라운 게 무려요. 11경기 동안 연속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언제가 시작이냐면요. 2022년 조별리그 2차전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요. 지금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2: 와, 이거 메시밖에 못한 거잖아요.
0: 메시밖에 못한 거죠. 네. 누가 이렇게 11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진짜. 이번 대회 성적이 8골 4도움으로 현재 8골 킬리안 음바페 프랑스 선수죠. 득점 공동 선두이지만 도움수가 더 많기 때문에 득점왕 레이스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2: 그 메시는 멋있는 게 혼자 다 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0: 혼자 다
2: 도움을 넣죠. 많이 줍니다.
0: 도움 정말 많이 줘요. 네. 혹시 4강전 보셨을까요?
2: 너무 보셨죠? 재밌게 봤습니다.
0: 야, 아니 저는
2: 봤어요. 보셨어요? 케인이 힘을 못 쓰더만.
0: 아니 정말로 네. 저는 아 여기서 끝났구나. 왜냐면요 외신들도 예상을 했어요. 아 이번에 4강에 올라간 네 팀 중에 아르헨티나의 우승 확률이 가장 낮다. 이게 통계 이 업체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 통계를 보란듯이 이겨내고 아니 정선희 씨 주무세요.
1: 아니요.
2: 정선희 씨 집중 좀 하세요.
1: 아니 그 정보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찾아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좋아요. 그 인물들을.
0: 하지만 네.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2: 맞아요.
0: 메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상대편의 수비수들이 네. 본인에게 몰린 틈을 타서 기가 막히게 준 패스 네. 중거리 슛으로 다른 선수가 이제 골을 넣어서 1대1 동점을 만들고
2: 맞아요.
0: 그리고 몇 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메시가 원래 왼발잡이거든요. 아, 오른발로 그래요? 크로스를 올려서 역전 헤딩 골을 돕는
2: 1대1 역전. 야.
0: 그리고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심상치 않은 게 역전승을 많이 했어요.
2: 그런가요?
0: 기억에 남는 역전승이라고 하면은 이집트와의 경기가 2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2대 0을 뒤집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67분 70분까지도 2대 0으로 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경기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2: 그쵸.
0: 근데 20분 남겨놓고 세 골을 몰아칩니다.
2: 대단해 진짜.
0: 진짜 이번 아르헨티나 좀 달라요.
2: 지금 아마 아르헨티나 난리 났지 않겠어요?
0: 난리가 났죠. 예. 난리가 났고
2: 진짜로.
0: 아르헨티나 경제가 어려운데 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1: 좋다. 그건 좋다.
0: 너무 좋죠. 근데 네. 결승전의 상대가 공교롭게도 네. 8년 전에 아르헨티나를 떨어뜨렸던 것과 같은 평행이론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8년 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요. 아르헨티나가 탈락을 합니다. 네. 그 토너먼트에서 프랑스에게 탈락을 하는데요. 그때 프랑스에 누가 있었냐. 킬리안 은바페라는
1: 은바페?
0: 프랑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바페의 나이가 만 19세 그러니까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그 어린 선수가 네. 아르헨티나 수비진을 뒤흔들어 놓고 메시를 탈락시켜요.
1: 대박.
0: 메시가 눈물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2: 그랬겠죠.
0: 하지만 4년 뒤에 그 프랑스하고 결승에서 다시 만나서 메시가 복수를 했거든요.
2: 우승을
0: 했잖아요. 네. 이번에 또 은바페 오면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또 매치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초신성 스페인의 라민 야말 만 18세밖에 안 되는 선수가 초에이스로 있는 지금 스페인 팀이 결승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8년 전에 평행이론이
1: 지금 목소리 괜찮아요?
2: 지금
1: 만약에 윤복희 씨 오신 줄 알았어요.
0: 입에 개거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1: 카푸치노.
0: 무슨 말씀이세요?
1: 네, 카푸치노. 게스트니까 정말로, 소중하니까 카푸치노.
0: 아니 만약에 정말 8년 전에 그 평행이론이 만약 성립이 된다면
2: 네네.
0: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무대에 메시는 결국 준우승으로 고개를 숙이게 될 수도 있어요.
1: 아니 난 메시가
0: 있어.
1: 갑자기 너무 불쌍해.
2: 왜요?
1: 왜 이렇게 다들 메시를 부시려고 오는 거야.
0: 근데
2: 살아있는 신이니까요.
0: 살아있는 신.
2: 이게 보고 있잖아 그죠?
0: 축구의 신이니까.
2: 네.
1: 그러니까 18살이도 덴벼 18살이
2: 그 메시도 준상 씨 월드컵 데뷔할 때 아마 제가 알기로 19세인가 뭐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아 메시 진짜 멋있다.
2: 천재 천재.
1: 지금, 지금 몇 살이야 도대체?
2: 지금 나이가 되게 많아요.
0: 메시가 아마
1: 그러니까 정말
0: 87년생 전사... 저랑 동갑이에요.
1: 전설이고 신화적 인물이 계속 되겠다. 메시 기록은 안 깨지겠다 당분간.
0: 네, 정말로 그렇고 근데 이 메시의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월드컵 무대가 과연 우승으로 끝났지 아니면 준우승도 너무 박수 칠 만한 일이고 너무 대단한 업적이지만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지 간에
1: 맞아.
0: 그 모든 결과가 너무 재밌는 결과일 것 같아서 이 경기가요 내일 새벽 4시거든요.
1: 일어날 수 있어요?
0: 좀 많이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도파민 자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누군가

0: 삶이 낙이 되고.
1: 아, 맞아요.
0: 그래서 축구의 순기능인 것 같아서 월드컵의 순기능 되게 좋네요. 저는 사실 축구 룰을 잘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어서 축구

0: 10년나 먹죠.
1: 아 그래요? 아
2: 그러면 재산이 조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예. 걱정 마십시오.
1: 더 많아야 돼.
2: 전용기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걱정 마십시오.
0: 예. 얼마 전까지 손흥민 걱정을 그렇게 했어요.
1: 손흥민 우리 흥민이 더 받아야 돼.
0: 우리 흥민이 우리 흥민 이러면서.
1: 아 더 받아야 돼.
2: 걱정 마십시오.
1: 알겠습니다. 예. 전화 잘할게요. 예.
0: 그래도 어차피 또 할 거예요. 내일 메시 걱정.
2: 광고 듣고 돌아올까요? 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2: 한강가족 바가 네 귀에 물 빼내자.
3: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물놀이를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간 아이들이 물을 빼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2: 한강가족 바가 네 귀에 물 빼자.
4: 앞가랑 물이 기나 뒷가랑 물이 기나 대동강 물이 기나 한강 물이 기나.
3: 요즘 아이들은 대동강 한강이 아닌 대형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4: 보자, 뒷가랑 물이 더 기다.
5: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6: 네, 김준상 아나운서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하셔야죠.
7: 허정메이트에서 이경규 씨가 딸 사위와 함께하러 간 것은

0: 2번 낚시였습니다. 이거 뭐 다 낚시셨을 것 같아요. 네.
1: 가셨겠다 그죠? 나리랑 사이랑
2: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한다.
0: 자기 좋아하는 취미를
1: 그럴까.
2: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1: 네, 김준상 아나운서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0: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꼭 소개 같이 해주시죠.
0: 아 너무 좋죠. 네. 나연의 팝 들려드리면서 함께 네. 인사드릴까요?
2: 그럴까요? 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안녕.
0: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0: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3: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0: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6시 뉴스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미 중부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 등으로 종전 양해각서가 효력을 잃었다고 선언했으며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성명을 통해 적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역시 미군 장병을 공격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신속히 응징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 주요 도시에 8일째 야간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리랑 유럽 투어로 71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스페인 마드리드와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과 독일 민헨, 프랑스 파리 등 5개 도시에서 10회 공연을 모두 매진시키며 관객 71만 7천 명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난 현지 시간 17일에서 18일 파리에서 진행된 공연에서는 회당 9만 2천 명의 관객이 운집해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펼친 모든 콘서트를 통틀어 단일 회차 최다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내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에서 팝스타 마돈나 등과 함께 공연을 펼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라면 달리 봐야 한다며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개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KBS1 TV 의료진단에 출연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적정한 가격 수준과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도 더 들어본 뒤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거쳐 7월 말 세법의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의 시장 퇴출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라 상장 폐지 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16일 중앙쟁의대책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22일까지 매일 4시간 부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사측은 월 기본급 8만 9천 원 인상과 성과급 350%의 1천만 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부족하다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5에서 10mm, 강원 중남부와 충청권, 전남, 광주 등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9: 지구에서는 달이 뜨지만 달에서는 지구가 뜹니다. 이걸 아폴로 8호가 확인시켜줬는데요. 달 궤도를 돌다가 저 멀리서 지구가 떠오르는 장면을 촬영했던 거죠. 그 사진을 보고 아치볼드 맥클리시라는 시인이 뉴욕타임즈에 썼죠. 저 끝없는 고요 속에 떠있는 지구를 봄으로써 우리 모두를 지구의 승객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나, 가족, 친구, 길가의 꽃과 나무들까지 우린 지구라는 탈 것에 잠시 함께 오른 승객이다. 정겹게 웃으며 기쁘게 여행하고 싶네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Time, weather, and...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7월 19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기타급 문제를 원점 재검토합니다. 이번 당대표 최고위원 출마자의 예비경선 기타금이 크게 인상됐는데 특히 최고위원의 경우 4배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청년과 정치 신인에겐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제안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 중심 중 하나는 돈 안 드는 선거 도입이었다. 이 개혁이 없었다면 나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고 하자 당이 즉시 재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필패 발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등판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1부 2부 찐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짚어보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 정치로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0: 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 대담. 찐텐 정치.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한남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고지 하나만 해드리죠. 청취율 조사 기간이 막바지입니다. 아하. 공의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받으시면 김치영의 주말엔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잘 듣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네 분과 이제 정치 토크 바로 시작하죠. 민주당 전당대회 기타금이 지난 때보다 대폭 올라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청년들 부담 클 거라면서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 시절 기타금을 대폭 줄였다라고 밝혔는데 전혜연 부원장님, 이재명 대통령 시절 기타금을 대폭 줄였는데 이번 전대 때는 왜 올라간 건지. 최고위원은 무려 4배가량 올랐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기타금이라는 게 일종의 최고위원 경선, 당대표 경선에 도전할 때 일종의 참가비를 냅니다. 지금 최고위원 당대표 예비 경선에 각각 2천만 원, 본 경선에 진출했을 경우에 추가 기타금이 있는데요. 네. 최고위원은 3천만 원을 더 내야 되고 후보들이 당대표는 8천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예비 경선만 보더라도 2천만 원을 당장 내야 도전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비용이 500만 원이었다는 거죠. 네. 그럼 4배나 뛴 건데 자, 더 논란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지금 청년들이 도전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2천만 원 목돈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청년 정치를 외치면서 과연 이 제도부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더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0: 이건 돌려주는 돈입니까?
2: 기타금 돌려주지 않고요.
0: 안 돌려주죠.
2: 이 기토금에 대한 설명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네. 이제 경선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요. 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하다 보니 당원수가 늘게 되면 이른바 네네. 샘플이 늘면 규모가 커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과연 이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할 정도인가,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가 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0: 민주당 요즘 어렵습니까?
2: 어렵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돈 때문에 선거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정치개혁 핵심 중 하나인 돈 안 드는 선거 도입이었는데 이 개혁이 없었다면 아마 자신도 정치는 꿈도 못 꿨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견들 가지고 계신지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좀 들을까요?
3: 실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돈 안 드는 선거 그래가지고 선거 공영제에 거의 부합하게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서 이제 후보들이 일정 득표 이상 득표할 경우에 선거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네네. 의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이 돼요. 그리고 그 국고보조금의 일정 분량은 정책개발에 쓰라고 해서 각 정당마다 연구원을 설립했고 그 연구원에 강제 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국고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그 문제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투명하게 회계보고는 하지만 이러한 선거 때 기타금을 받는 걸 봐서는 네. 사실 그 국고보조금을 선거 때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기타금을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인상한 것은 기타금에 의해서만 선거를 치르겠다는 이러한 발상으로밖에 안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들 물론 또 민주당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별도의 섹터를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청년들이 그냥 최고위원 섹터에 도전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전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이러한 방식을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면은 기타금에 의존한 선거만 치르겠다는 그 발상을 선관위에서 벗어야 돼요. 저는 그 발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네. 결론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0: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누리꾼이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당무 개입이다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무 개입도 아닌데 탄핵당할 뻔했다 명심하라라고 쓴 글에 또 반박글을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법이 그만 당무 개입은 공직선거 공천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다. 일상적 당무에 의견 내는 건 대통령도 법률 당헌 규정에 의해 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돼 당무 개입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기 대표님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4: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기탁금 논란 자체가 전참 민주당에서 이건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 아니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마 돼지 저금통 다 기억하실 거예요. 17일반 정말 동정까지 국민들이 다 모아서 정치할 수 있게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를 꿈꿨던 것인데 지금은 기탁금을 가지고서 4배를

0: 세율을 인상시켜서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하겠다라는 기득권 금권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돈과 시간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해줘야지 젊은 네. 세대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오래전부터 출마 휴직제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자. 결국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정치 할 수가 없잖아요. 피선거권이라는 게 주어져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장식적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육아휴직제를 벤치마킹 하더라도 이런 출마휴직제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민주당이라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면 조금 더 저는 과감한 그런 정책들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당무개입 같은 부분은 네네. 지금은 뭐 사사건건 말만 나오면 당무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거운동의 개념에도 단순한 의견개진은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원이거든요. 네. 이런 논리를 확대하면은요 앞으로 당정협의라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식의 좀 기계적인 이런 당정분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의 여당으로서만 지위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저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1: 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는 게 당무개입 아니다 이런 말씀
0: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시고 당무개입 네. 아니고요. 전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정부도 네. 법률안 제출권이 있거든요. 전 대통령께서도 정치의 허들을 낮추는 여러 법안들을 전 정부에서도 좀 제출을 해줬으면 하는 전 그런 바람까지도 있습니다.
1: 지금 여권 일부 지지자들이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 탄핵 하야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데 이석현 평론가 왜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보세요?
2: 왜 그럴까요?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당무개입 얘기로 계속 하시는 것 같고 정확히는 소위 구주류 문조털레유라고 지칭되는 분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의 말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왜 김민석 정민철 편 들어주냐 요거 하나로 얼마나 이게 참 협소한 네 편 네 편 마인드인가 싶어요. 사실 정민철 후보 지금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 있죠. 후보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제 공유를 한번 해주신 적 있고 그때가 공교롭게도 유 작가께서 촉법 평론가라고 이제 혹평을 했던 그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소위 그 특정 지지층 입장에서는 네네. 정민철 후보에 대한 더 예민함이 더 강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민주당 내에서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내리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
3: 뭐 공개적으로 네. 반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도 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고 네네. 저도 이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제 침묵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흐름 자체가 특정 청년 후보들에게 어떤 뭐 동정을 하게 하는 거나 아니면 당매 개입하는 시도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추자는 논의는 이미 여야 공이 계속 건의가 됐던 부분이고 제가 네. 뉴스를 찾아보니까 제가 기자 시절 하던 10년 전에도 이미 많은 언론에서 이 기탁금 문제 있다. 돈 안 되는 선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제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특정인의 편을 든다는 식으로 자꾸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탁금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정민철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이창근 평론가님과 저와 같은 원외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0: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보태자면 이게 지금 기탁금의 액수 가지고도 문제가 되지만은 원내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정청래 후보 같은 분은 후원금 걷어가지고 지금 막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원내에서 뛰는 원내 후보들은요 후원회 조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내 기득권자들은 후원금을 얻어서 남의 돈으로 정치를 하고 네. 원외에 있는 분들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정치를 못하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거 너무 심각한 저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만 더 청년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 피 선거권 제한은 만 40세로 돼 있습니다. 40살 이하는 대통령 선거를 못 나가요. 그럼 왜 은퇴 나이는 없습니까? 아니 진입장벽은 40살로 통제해놓고 퇴장하는 나이는 정해놓지 않거든요. 전 이런 식의 불평등 구조도 네네.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보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도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적인 설계를 해놓고 정치를 바꾸라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적 여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을 조금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탁금 인상 이걸 지적한 배경이 혹시나 앞서 기탁금 인상을 비판한 김민석 후보나 정치자금법 논란으로 후원금 모금 철회하며 눈물 보인 청년 정치인 정민철 후보에 힘 실어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특정 후보 편들자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를 지적한 거냐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거냐 이거 가지고도 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창근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 양면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한 권력 투쟁이잖아요. 결국은 노선 투쟁으로 볼 수도 있고 결국 다시 그 저변은 친문이냐 아니면 친명이냐 이제 친청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또 적통을 꺼내는 순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의 이런 기타급 인상 지적도 결국 기타급 인상 지적에 가장 반대한 사람이 김민석 후보고 그리고 정민철 후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또 반대 면에서는 여야 공이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진입 장벽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네. 워낙 첨예하게 친문 구도 대 친명 구도로 대립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아무리 일반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느 쪽에 힘을 싣는 모습으로밖에 비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1: 이제 대통령은 이제 특정 후보 편들자고 하는 게 아니다.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 문제고 청년 기타급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집권 세력의 인식에 의문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직접 쓰기는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걸 듣는 분들은 이제 아니다 또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니까.
3: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 해석이 네.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제가 SNS를 봤더니 우리 민주당에서 구의원했던 청년들, 이번에 출마하지 않았던 전직 시의원들, 제가 이름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청년 기탁금 제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돈 때문에 정치를 못한다는 이 아픈 현실을 개선하려면 이 제도는 내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당장 최고위원에 출마하거나 당대표가 출마하지 않는 수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건 우리의 문제고 민주당이 청년 정치를 한다는 말이 조롱받거나 정말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특정 후보의 편을 드는 발언이겠어요. 저는 이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원외 정치인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네. 망설이게 하는 돈 정치 그것이 이제 기탁금이라는 것으로 딱 드러난 거든요.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1: 앞서 언급하신 이제 정민철 후보 기성 정치인은 몇 억 후원 받았다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에조차 열기 어렵다 참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청래 후보가 후원금 그만 보내달라라고 했는데도 더 들어왔다 4억 4천만 원 됐다라고 SNS에 글을 올린 것을 약간 뭐 비꼰 것 같기도 하고요.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야 이거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거긴 합니다. 네. 후원 다 챘다고 자랑하는 거. 근데 타이밍상으로 너무 안 좋았죠. 지금 선거 이제 기탁금 문제가 이슈, 청년 특히 기탁금이 이슈가 된 상태니까. 근데 이 그 두 글 자체가 원외 원내 어떤 차별적인 현재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 그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 얘기가 쫙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자 했는데 정말 또 안 바뀌고 그대로 이제 몇 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살살 안 바뀝니다 이런 거.
4: 그런데 아까 전혜연 네. 부원장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판단하는 인식이 이제 저의 어떤 받아들이는 인식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들 일부도 받아들이는 인식이 그렇고 국민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는 시점이 기타권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자기 후원금 많이 들었다고 자랑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비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3: 아니 그리고 이제 그건 정책내 후보님의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이재명 대통령 아니, 인식까지
4: 이재명 대통령 인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3: 아니죠.
4: 이재명 대통령 인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그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내는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예.
1: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뭐 그 배경이 뭐가 됐든 뭐 두 분이 좀 논쟁을 하셨지만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의도치 않았지만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민철 후보라는 후보의 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하냐는 그 눈물이 굉장히 뭐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청년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 정치 현실을 부딪히고 어려운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류가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순히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 고쳐야 될 제도적 문제입니다.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이창금 위원장님이나 저나 원외 정치인들이 여야 공이 모두 갖고 있는 문제이시기도 합니다.
1: 그러면 이제 원전 재검토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3: 일단 21일 네. 민주당 선관위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재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 정도로 많은 여론이 일어나는 거 봤을 때 민주당도 일부분 조정할 거라고 봅니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이게 거의 뭐 기득권화 된 걸 네. 넘어서서 이제 물이 고여서 이제 썩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정치가 좀 효능감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이유가 지금 이런 기탁금 사례 내지는 왜 원내에 있는 정치 신인들은 왜 돈을 못 걷고 왜 원내에 있는 사람들은 돈 걷어가지고 남의 돈으로 정치를 마음껏 할 수 있느냐 이런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서 고치지를 않다 보니까 하던 사람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특정 세대들이 과다대표되면서 또 특정 세대들은 과소대표되고 목소리가 지금 정치권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네네. 분들이 이제 우리 청년 세대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그럼 이거를 누가 고쳐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적인 여론이 뒷받침이 돼서 전 제도권을 압박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기득권을 걷어내지 않고서 우리가 공정 이야기하고 출발점 자체가 다른데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좀 우스꽝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원외 정치인과 원내 정치인을 봤을 때 민주당이 현역 의원인 데는 야당이 원외 당협위원장일 것이고 또 야당이 현역 의원인 데는 민주당이 원외 지역일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이게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이 문제만큼은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원외 인사가 공식적인 후원회를 열고 정치 활동을 하면은 자기가 다음에 선거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금뿐만 아니라 원내와 원외 균형 문제도 정말 함께 열린 자세를 논의할 필요는 있어요.
1: 원외 원내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은 지금 청년 정치인 특히 원외 청년 정치인과 관련된 문제까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계시는 두 분이 이제 신윤기 대표하고 이석현 평론가시니까 혹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뭐 더 하시죠.
2: 사실 뭐 청년 얘기하기 네. 시작하면 이제 한두 시간 해야 됩니다. 여러 그 문제가 있을 텐데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저는 크게 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뭐 소위 구리다 뭐 이 세 글자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얘기보다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한다면 네. 저 원칙적으로 젊음이 약간 특권이나 벼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한 사회의 주류는 40대에서 60대 사이 그 사회적 경험을 한 세대가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젊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유능함을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의 공정 정도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서 재정적 장벽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 정도 보정만 했으면 좋겠지 너무 또 청년 정치인들이 달라 해줘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설득력을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1: 저희가 2부로 넘어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2부에는 아마 유시민 작가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1: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0: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경북 일부 지방을 제외하면 일단 오늘은 전국 대부분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서울과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을 포함해 경북지방은 오늘까지 최고 60mm가량 비가 집중되겠고요. 내일은 충청권에 비가 많이 오겠고 그리고 모레 화요일에는 강원도와 서울 및 수도권에 최대 10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논산 천안고속도로 정안휴게소 부근 남았습니다. 박소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7: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기탁금을 굉장히 많이 올린 거 이제 원점 재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일부에서 좀 얘기를 나눴고요. 원외 청년 정치인들의 인식 지금 어떤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었는데 신인규 대표 말씀을 다 못하셨습니다.
8: 그러니까 저도 아까 드리려는 말씀은 결국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많은데 우리 정치권이 청년이라는 계층을 파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관조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파트가 아니라 이제 파트너십으로 동반자로 저는 청년 세대들을 받아 안아야 된다. 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원외에 있는 청년 세대들 정치하게 하려면요. 시간과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마 휴직제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저는 정치권에서 도입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 돈의 경우에도 개개인의 정치인들을 따진다면은 원해도 정치후원금 모을 수 있게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당이 배분받고 있는 국민 세금, 국가보조, 네. 국고보조금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거든요. 전 여기에 대해서도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저는 정치후원 바우처를 제공을 해서 저는 국민들에게도 돈에 대한 결정권한을 저는 돌려주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요. 네. 이 청년 문제 또 원외 정치인들의 이런 기득권에 이 저항하는 문제들이 전 해결되기가 매우 어렵다. 전 근본을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7: 몇 가지 대안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문제로 아마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을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민주당이 조용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전대를 앞두고 최근 유시민 작가가 또다시 등판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확장 노선을 선택했다. 존중하지만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 발언 평가부터 실제로 뭐 실패할 거라고 보시는지 국민의힘 장동현 대표는 120% 동감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이거 이석현 평론가 먼저 하실까요?
9: 아, 뭐 거의 망해라 고사를 지내시고 뭐 온갖 저주를 퍼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유 작가께서 대통령을 향해. 저는 근데 정계 개편이라는 말 속에 두려움이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도 확장, 이재명 정부의 중도 확장이 잘 될까 봐. 그럼 잘 된다는 것은 그동안 어떤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어떤 종교적 비즈니스를 하던 김어준 씨, 유시민 작가님 입장에서는 꿀단지가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선악 이분법적으로 만들어왔던 교리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정치적 군수업자들, 꼭 전쟁이 있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두려울 겁니다.
7: 전 의원분 들 말씀 듣죠.
10: 일단은 이제 노선을 네.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노선 내부에 대한 경쟁이나 이런 건 있었는데 이건 비판이 아니라 좀 악담으로 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고요. 또 하나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자꾸 감정적으로 격한 발언을 쏟아내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정계 개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폭탄과 같은 발언이거든요. 그걸 꺼내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내부 갈등을 더 촉진하는 것이 될까 봐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계 개편이든 뭐든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정치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나눠서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7: 유시민 작가가 또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면서 본인이 책임 있게 문제 풀어야 했는데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 시켜 처리해왔다. 욕먹을 일은 밑사람에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본인이 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 논쟁은 뭐 물론 좀 있습니다만 수사 기소 이미 분리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예외 허용에 힘씻는 말을 꾸준히 해서 또 욕도 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좀 들을까요?
11: 수사와 기소는 이미 분리된 게 맞죠. 네네. 맞고 최소한의 어떤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권을 법안에 담은 거잖아요. 이런 얘기는 유시민 작가가 참 이치 안 맞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지 자신들의 지지층, 강성 지지층, 다시 말해서 정청래 전 대표가 주장한 적통 논쟁의 연장선으로밖에 안 읽혀요. 네. 그리고 본인이 또다시 부정하는 건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기소 분리 얘기할 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오로지 하나 정청래의 당선을 위해서 이재명과 각을 세우겠다. 이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걸로 보여요. 과연 이게 유시민 작가가 노림수가 다시 민주당을 재접수하겠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과 친명은 이방인이다. 이것을 똑같이 반복 도드리표 주장하는 거라 저는 봐요.
7: 그러면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뜻이 다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개혁 관련해서 국민에게 피해 안 가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달라 이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또 검찰 보안수사권에 의해 경찰 잘못된 수사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한 과거 발언도 최근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신인기 대표님.
8: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유시민 씨는 본인 스스로를 진보 진영의 어용지식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었던 그 유시민 씨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게 거의 뭐 반명 선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의 악담을 쏟아 부은 건데 아까 우리 이창훈 위원장님도 민주당 경선이 뭐 친명 대 친문이다 전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는 친명 대 반명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그 반명이라는 것은 뭐 친문 인사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범위가 전 넓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럼 이게 반명 인사들이 일제히 다 튀어나왔을까? 전 아까 이석현 평론관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 굉장히 조급함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네. 유지하려면 증축이 필요하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갖춰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필연적인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재개발 이것도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지지층 확장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이걸 또 틀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들을 펴고 있어서 저는 별로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소구력은 없다. 그리고 비판을 할 거면은요 대통령도 성역은 아니니까 비판할 수는 있는데 논거를 가지고 해야지 이번처럼 아무 논거 없이 가짜 뉴스들을 갖다가 대통령께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7: 가짜 뉴스라고 하시면 뭘 정확히 말씀하시는?
8: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무슨 뭐 욕 먹을 일은 남 시키고 대통령 본인께서는 입장 안 내는 식으로 뭐 마키아벨리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네. 대통령께서 보안 사건에 대해서 설명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유시민 씨를 비롯한 그분들이 항상 대통령은 옳은데 그 주변에 있는 간신들이 문제다 이러면서 뭐 다른 정부 요직의 인사들을 갖다가 비판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대통령 탓이다 이래 버리면은 그 동안 본인들이 비판해 왔던 그 정부 요인들에 대해서는 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사과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인 기준 그리고 어떤 가짜뉴스를 가지고 대통령께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의 선전선동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치면서 반명의 행동을 하다가 이제 탈로가 난 거기 때문에 전 앞으로는 국민들께서도 이분들의 메시지에 신뢰를 전 갖기 매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7: 유시민 작가 이번 얘기를 선전선동성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청와대는 유시민 작가의 다른 발언 이 발언들의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개혁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0: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혜연 본장님 말씀 좀 듣게요.
1: 네. 말 그대로 가짜뉴스라든가 선동이 과도한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긋겠다. 분명하게 지금은 입장을 한번 밝혀야 된다라는 고민 속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슬픈 게 뭐냐면요. 어떻게 청와대가 맨날 이렇게 일일이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1: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빨리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정교해지는 과정이라든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자꾸 이러다 보면 이 과도한 해석과 선동이 일부 지지층에게 불안감을 자극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해방 놓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0: 네.
1: 저는 말씀드렸듯이 노선이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한 선동이어서는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유시민 작가님이 궁예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예단해서 과도하게 말씀하신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 유시민 작가의 발언 수위가 이제 ABC론으로 시작해서 재건축으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필패라는 것까지 지금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럼 이런 발언하는 이유는 뭐고 그 발언을 던지는 시기마다 의미가 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2: 아, 뭐 시기나 그 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 ABC론을 레거시 언론이 한 1, 2주 다뤘던 것 같은데요. 그 강도만큼 이제 언론의 관심도 반감되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이제 한 며칠 하고 이제 그만둘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 얘기도. 그런데 최근에 제 그 유튜브 알고에 강영욱 선생님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종편에서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결국 사람 훈육이랑 비슷합니다. 개가 자꾸 문제견이 자꾸 원하는 대로 이제 자꾸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영욱 선생님의 대응은 늘 단호하죠. 절대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우리 정치에 좀 그런 단호함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 작가님이 아무리 과거에 날렸던 세포드 군견이셨든 날리던 뭐 양측의 보더콜리셨든 방송의 결론은 늘 이제 그 방송의 결론은 늘 보호인들의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진보 진영의 생태계가 김원준 씨나 유시민 작가에게 굉장히 이제 어화둥둥 오냐오냐 하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자꾸 이게 엑스컬레이트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3: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네네. 유시민 씨의 이 반명 선언이 전 그래도 오히려 더 선명해져서 전 낫다고 봐요. 그동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혼선을 주고 이 도대체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깔끔하게 그냥 반명의 노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혼선을 저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는 본인들과 다른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제 밖에 있는 분이라고 친다면 뭐 윤석열 내란 때문에 정권을 불가피하게 이재명 정부의 탄생까지는 본인들이 허용을 했지만 다음 총선 그리고 그 다음 대선은 또 다시 본인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문이라고 하든 아니면 반명이라고 하든 본인들이 주도하는 그 대형 유튜브들과 유착된 분들이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0: 네.
3: 그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행동하지 않으면 본인들은 밀린다라는 그 조급함과 어떤 욕심이 저는 과욕이 만들어낸 어떤 대형 사고 아닌가 싶습니다.
4: 거기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던질 수 있는 게 유시민의 개혁은 뭐냐 유시민이 바라는 바는 뭐냐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주위의 친명 인사들은 이방인이다. 그러면 자신들은 정청래가 주장하는 것처럼 적통이다 한데 오히려 민주당의 정체성의 뿌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닌가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하야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주장했어요. 그럼 아마 수많은 민주당의 오랜 당원들이나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0: 네.
4: 민주당의 정체성은 DJ인데 이런 의문에 답을 아니다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점에서 유시민이 도대체 뭔지를 저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0: 그러니까 이제 DJ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시민 작가 발언에 이제 친명계는 사이비 예언자 되려는 거냐 격양된 반응 좀 쏟아냈습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했거든요. 유시민 작가는 DJ 정부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 당시 DJ 필패론 역설했지만 국민은 DJ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반면에 친문계인 윤건영 의원은 오늘 예방주사로 보면 어떨까 싶다면서 유시민 작가 옹호하는 발언을 조금 했는데 전희연 본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1: 일단 윤건영 의원님은 아마 좀 유시민 작가님을 옹호하려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나름 충정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는 건 아니겠느냐. 그래도 내용은 들어보자. 태도는 문제가 있더라도 라는 취지로 저는 글을 올린 걸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충정이라면 가해 공개적인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악담으로 들리게 했을까. 저 같으면 뭐 전화를 받든 안 받든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하든 아니면 네. 대통령 주변인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더라도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지금은 예방주사가 아니라 거의 민주당 분열을 자극하는 폭탄 심지어 일각에서 이거 독약 아니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알고요. 또 하나 유시민 작가님은 현실 정치인이 아니라 해설가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인의 준하는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과연 그냥 해설가나 작가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비서실장으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실은 정치인의 준하는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은 안 지고 혹시 훈수만 두는 정치를 네네. 하시려는 거 아닌가 그 점에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4: 지금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필패 결국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정부 2년차 얘기하는 거예요. DJ 2년차에 유시민 작가가 하야스를 얘기해요. 그때도.
0: 네네.
4: 그럼 과연 아까 던진 말의 연속선인데 유시민 작가는 그런 DJ도 부정한다는 거는 민주당의 정체성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도 부정한다는 거는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유시민 작가가 주장하는 본인이 얘기하는 대통령 오로지 노무현 문재인밖에 없는가? 그럼 민주당과 노무현 문재인은 뭐지? 이렇게 더 혼선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유시민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뭔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는 오히려 수많은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나서서 질문을 유시민한테 직접 던져야 될 시기예요.
3: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유시민 씨는 정치인인데 뭐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냈고요. 이분은 열린우리당에서 의원한 것만 빼면 다 진보정당에서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그 증축 얘기할 때 입주민들의 동의 뿌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분인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희한하게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도 민주당스러움을 이야기를 하고 유시민 씨도 민주당의 뿌리를 이야기하면서 네. 본인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유시민 씨는 이제 친노 친문인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친노로 시작을 해가지고 FTA 때는 또 반노로 갔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걸 도대체 국민들은 다 지켜보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주장들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네. 과거의 정청래가 현재 정청래를 때리고 과거의 유시민이 현재 유시민을 때리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0: 저도 말 좀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나오면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뜨겁긴 한데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정청래 후보만 노코멘트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노코멘트란 발언도 다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 뭐 이심전심일 것 같습니다. 정심 유심 같은데 속내를 대신 꺼내준 느낌은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중요한 건 정청래 대표의 선거에 좀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 작가님이 이렇게 앞에서 나서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유 작가께서 대놓고 반명 행보를 해버리시면 당장 며칠 전까지 우리 정청래 후보가 네.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고 엄청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 선동여왕의 무사무율 수준에 내가 지킨다 막 이러셨는데 얼마나 머쓱합니까? 특히 그런 식으로 심파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하셨으면 이런 유 작가의 이번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셔야죠. 그런데 노코멘트라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그동안 반명 행보를 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 같습니다.
0: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갤럽 여론조사 하나 얘기를 좀 같이 해볼까요? 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안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1%가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전면 폐지 의견은 23%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유지 46%, 폐지 39%가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층도 약간 돌아선 모습이 굉장히 눈에 좀 띕니다. 이거 해석을 좀 들어보죠. 신인규 대표 하실까요?
3: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안수사권이라는 네. 명칭 자체에 수사가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또 오해하도록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론자들이 그 주장을 섞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보안수사권이라는 것은 검찰로 하여금 경찰의 수사 독점 기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검찰의 기소 독점도 여전히 낮기 때문에 저는 보안기소권처럼 경찰이 검찰을 통제하는 부분도 저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권력기관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묻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장윤기 사건

사건에서도 네. 경찰의 부실 수사 내지는 조작 수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안에서 정치를 슬로건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것을 노래를 부르고 강경파로서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면 다 검찰주의자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0: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이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창근 위원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2: 실제 이게 현재 여론이 네.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가 46, 폐지가 39인데 더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거든요. 중도층에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유지가 64%예요. 그리고 폐지가 23%예요.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수주에 걸쳐서 모량대로 최소한의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유지돼야 된다는 게 국민들 일반적인 인식인 거예요. 왜? 이미 경찰의 부실수사, 은폐수사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정치 검찰이 정치 경찰로 되는 거는 싫다는 게 또 국민들의 여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1: 유시민 작가가 오늘 23일 뉴사이킥 출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등판을 또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까요? 아니면 도리어 거센 역풍이 불까요? 전 의원분은.
3: 네, 저는 이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보안수사권 유지 46% 폐지 39%는 지금 지지층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쪽 주장을 맞으러 보면 이쪽 주장이 또 일리가 있고 저쪽 주장을 들어보면 저쪽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시듯이 이게 지금 과도기예요. 저희 다음 지도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다음 지도부로 이 논의를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자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도부라는 몇몇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이 제도를 정교화하는 과정이 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3: 당내에서는 이제 극명하게 솔직히 나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쪽에서는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검찰개혁 좌초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는 길이도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책임 있는 여당답게 좀 더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게 팽팽하다. 다만 언제나 분노는 목소리가 더 큰 법이거든요. 그러나 이 큰 목소리가 다수의 의견이냐 네.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 23일 날 아까 제가 뉴사이킥에 유시민 작가 출연이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서 조금 수수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더 좀 이렇게 논란이 촉발될 걸로 보십니까?
4: 아, 유 작가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수습보다는 더 확장 불을 지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더 이제 큰 몸부림을 칠 것 같아요. 예전 그 저번 방송에서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본격 반명 행보가 시작되고 더 가열찬 정권 타도 수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의 상임 고문직까지 던지면서 나왔고 이미 예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예고를 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다음 주 목요일 날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뭐 별로 태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 좀 불행한 예상을 좀 해봅니다.
1: 저희가 못다한 얘기는 유튜브 연장방송 틈새 토크에서 네 분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산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어?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9: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0: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3부엔 제법 알려드립니다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4부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 코너인데요. 오늘은 금융 관련 여러 가지 쏠쏠한 정보들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 전까지 유튜브 통해 네 분과 정치대담 틈새 토크 조금 더 나눌 테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4: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5: 마음씨가 곱고 정이 많은 학생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복 받을 거야. 아주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살 거야. 하지만 학생이 좋아하는 말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말들이 아니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덕담이었겠지. 엄유진의 만화 펀자 이시툰에 나오는 어머니의 얘기였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말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상처가 많죠. 하지만 말 속에 숨겨진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서운한 마음 줄어들겠죠?
4: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7: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continue.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지난밤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진 데 이어 내일부터는 중부지방에도 강한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는 이번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1: 지난 밤사이 남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비는 어제 저녁 6시부터 12시간 동안 경북 영주에 108mm, 전남 담양에 104.5mm, 전북 임실에 73.5mm가 내렸습니다. 의성과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에는 밤사이 폭우로 주민 366명이 대피했고 지난해 대형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살던 임시주택 일부도 침수됐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를 쏟아붓는 정체전선이 당분간 우리나라 부근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잠시 주춤했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전북, 대구, 경북 등에 최고 60mm,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에 최고 8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고 이와 함께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경상권 일부와 전남권,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0: 소방당국이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이틀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가연성 물품이 많고 넓은 내부 구조가 복잡해 소방대원들이 36시간 넘게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장비 220여 대와 소방관과 경찰관 570여 명이 투입됐고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 헬기가 지상과 공중에서 물을 계속 뿌리고 있으나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허석경 인천서부소방서장은 추진 전망에 대해 진화 시점은 정확하게 측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16시간 이후 시점인 밤 11시를 계략적으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면서 결국 휴전이 깨진 뒤 첫 미군 전사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전면전 수준으로 확전하는 가운데 이란은 어떤 약속도 이행하지 않겠다면서 종전 양해각서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2: 현지 시간 금요일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던 요르단 주둔 미군 두 명이 전사하고 한 명은 실종됐다고 미 중부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사망자는 16명, 특히 이달 초 교전을 재개한 뒤 미군 전사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과 장기전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단 이란이 미군을 살해하면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을 거론해왔습니다. 이란의 직접적 타격으로 전사자가 나온 만큼 일주일 동안 해상 감시, 군수 지원 시설은 물론 교량, 철도까지 타격해온 미군이 공습 범위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미군은 이스라엘에 공중거북이 추가 배치 계획을 통보하고 유럽 기지 내 전투기들도 다시 집결시키며 전력 증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란 측 실무 협상을 이끄는 외무차관은 미국이 먼저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이란도 의무 이행을 모두 중단했고 어떤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을 대악마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해각서 서명은 가치가 없어졌다며 공세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터의 석유, 담수화 시설을 비롯해 중재국인 카타르와 바레인, 요르단 등 걸프국의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친이란 후티가 홍해 봉쇄까지 준비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중동 지역의 전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라면 달리 봐야 한다며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개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KBS 1TV 의료진단에 출연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적정한 가격 수준과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도 더 들어본 뒤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거쳐 7월 말 세법의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의 시장 퇴출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라 상장 폐지 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 사태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과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는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도박판 레버리지 ETF는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과 청년들의 종잣돈,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인데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고 사과도 없다며 김 실장은 본인이 저지른 레버리지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썼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남미와 유럽의 강호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맞대결로 내일 새벽 열립니다.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메시가 10년 전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던 그 경기장에서 다시 세계 정상을 노립니다. 조진석 기자입니다.
3: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미국 뉴욕의 뉴저지 스타디움. 메시는 10년 전 같은 장소에서 생애 최악의 밤을 보냈습니다. 남미 축구선수권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실축해 칠레에 우승컵을 내준 뒤 돌연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전국민이 나서 메시를 붙잡았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복귀해 이후 카타르 월드컵을 포함해 아르헨티나를 세 차례나 메이저 대회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마라도나의 뒤를 잇는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으로 확실히 거듭난 메시는 다시 한번 우승의 기쁨을 약속했습니다. 결승전 상대인 스페인은 메시 개인보다 오히려 팀으로 상대를 막는 데 더 집중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A매치 37경기 무패 행진에 이번 대회 7경기를 치르는 동안 실점이 단 한 골에 불과한 만큼 탄탄한 조직력과 수비를 앞세워 메시와 아르헨티나의 대회 2연패를 저지하고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팀은 공동 개최국인 미국의 프로스포츠 문화를 반영해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트로피, 메달과 함께 특별 제작된 챔피언 반지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0: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중부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수도권과 충청도,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0mm가 오겠고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새벽에서 아침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8도입니다. 강다송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0: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0: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자진 사퇴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사건과 경북 경산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재환 사건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정보들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0: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2: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 좋다.
0: 두루누리라고?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4: 중학생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용중 청주시 의원이 결국 자진 사퇴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듣겠습니다.
5: 네, 현재 경찰은 최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두세 차례에 걸쳐서 담배를 사주겠다거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해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의원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 실시를 했고요. 이후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제명은 의결을 했고 최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아직 재판에서 뭐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혐의가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4: 이번 사건이 단순히 성매매만이 아니라 상대가 이제 중학생이라는 점이 좀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5: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 성매매와 다른 게요. 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중학생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적용되는 법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법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이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이 충분한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피의자와 합의했다, 상대가 원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이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대가 중학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만 16세 미만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관계 과정에서 뭐 촬영이 있었다거나 네. 아니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또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4: 경찰 조사 받으면서 본인은 이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5: 일단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이 네. 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고서 이제 성관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고의가 인정이 되는 건데 지금 뭐 최 의원은 고의를 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주장이 뭐 인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정말로 이제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고

0: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거나 네. 아니면 채팅 내용을 봤을 때도 실제로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그리고 또 피해자의 외모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미성년자인지를 뭐 모를 수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이유도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채팅이나 아니면 사진, 메시지 내용 등이 이제 당시에 피해자가 이 미성년자라는 거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1: 근데 이게 지난 2월에 피해 학생의 부모가 최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수사 중이었다는 건데 어떻게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의아해요.
0: 네, 맞습니다. 뭐 지난 2월에 고소를 당했고 경찰에서는 이 1개월 뒤에 이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최 의원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루다가 결국 5월 중순에 돼서야 이제 경찰에서 출석을 해서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5월이면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런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천을 받고 출마를 했는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아하실 텐데요. 보통 공천을 위해서 이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 경력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뭐 병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당시 기소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적인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네네. 보통은 범죄 경력 조회서를 봤는데 이거는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후보자 스스로 이걸 알리지 않으면 정당 입장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는 이 후보자 스스로 뭐 혹시 고소 고발을 당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힘에서는 언론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는 몰랐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몰랐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런 확인서를 요구를 했는데도 후보가 숨긴 것인지 아니면 네. 애초에 이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검증할 절차가 없었던 건지 이런 부분까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죄질도 나쁘고 어쨌든 궁금한 점도 많고 뒤쪽에 저희가 의아한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좀 조사가 철저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건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좀 끔찍한 사건인데 최근 경산 아파트 살인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0: 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인데요.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된 사건입니다. 이 정재환은 범행 이후에 피가 묻은 알몸 상태로 인근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한 사실까지 알려져서 충격. 줬습니다. 경찰은 CCTV와 현장 증거들을 토대로 정재환을 검거를 했고요. 이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1: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종의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당시 통화 녹음, 현장 사진, 목격자 증언 등등으로 보면 새롭게 피의자 동선도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걸로 보면 우발적 사고였을까 싶은 생각도 굉장히 들거든요.
0: 일단 경찰 조사에서 이 정재환은 자신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런데 지인들의 전언을 보면 이 정재환은 사건 당일 친구 두 명과 술을 마시던 중에 이 친구 한 명을 폭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표적이 되어서 이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당시에 피해자는 이 정재환이 자신을 때린다고 하면서 정재환을 말려달라고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도착해서 봤더니 이미 신발장에 피가 흥건했고요. 도착했을 땐 이미 피해자가 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더 충격인 거는 친구들이 왜 그랬냐라고 정재환한테 물었더니 정재환은 방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 2천만 원을 가져와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는 이해할 수 네네. 없는 말을 했고요. 또 정재환이 불러서 친구가 쳐다보니까 그 상황에서 윙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 충격인 건 이제 피해자가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친구에게 통화를 했을 때 그 통화하던 21분짜리 녹음 파일이 남아있는데요. 이 피해자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비명 그리고 정재환의 웃음이 좀 섞여 있는데요. 녹음 파일에는 네. 제발 그만해달라는 애원하는 피해자를

0: 두고 정재원이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나 귀엽지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후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운 잔혹한 소리가 3분 이상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1: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경찰이 이제 조사를 조금 더 하겠죠. 근데 너무 끔찍해서 근데 이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지금 조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고받고 출동한 이후에 정재현과 마주쳤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를 뭐 돌리는 장면, 이거 CCTV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방향과 관련돼서도 왜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재환은 이 범행 이후에 피가 묻은 알몸체로 이제 거리를 배회를 했는데요. 순찰차가 이런 정재환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재환이 순찰차를 발견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걷다가 경찰을 향해 손까지 흔들면서 조깅하듯 달아났다라고 전해졌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순찰차의 동선 을 보면 정재환을 발견한 후에 이 정재환은 순찰차와 반대 방향으로 약 50m를 인도를 따라 도주를 했는데요. 경찰은 순찰차에서 내려서 이런 도주하는 정재환을 확인을 했는데 곧바로 추격에 나선 게 아니라 차 문을 닫고 다시 순찰차를 방향을 돌리는데 4초가 걸렸습니다. 또 이제 순찰차가 정재환을 따라가는 듯 했는데 정재환은 인도 끝 지점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근데 순찰차는 반대편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1: 네.
0: 이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에서 내려서 정재환을 추격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처음 정재환을 마주쳤을 네네. 때 바로 하차해서 제압하지 않은 데 이어서 이 도주하는 정재환의 뒤쫓은 방향도 이제 이동 방향이 엇갈리면서 이 초동 수사가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1: 우리가 이제 CCTV 그 장면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섣불리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보자마자 누군가는 뛰쳐내려서 이 사람을 제압했다면 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모든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유족은 지금 시체 손괴 혐의를 추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0: 네, 일단 신상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흉악범이라고 해서 모두 신상 공개가 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번처럼 살인과 같은 특정 중대범죄여야 되고 범행이 잔인하고 또 피해 중대성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이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국민의 알 권리나 재범 방지 또 범죄 예방 같은 공공의 이익까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재환이 자신의 혐의를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을 통해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있으면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와의 통화 녹음이 담긴 현장 그리고 현장 네. 감시 결과 등으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해서 이 신상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약간 3분 동안 좀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 유족 측은 지난 15일에 이 시체 손괴 혐의를 추가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 절단 흔적이 있었다면서 정재환에게 시체를 손괴할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은 살인 혐의와 별개로 시체 손괴 부분까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다른 얘기도 좀 하죠.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까지 낮추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논의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0: 네, 일단 현재 법에서 말하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이 만 14세 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 책임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받지 않고요. 대신 소년법상 보호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청소년 범죄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고 특히 촉법소년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고서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재명 대통령도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면서 현재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성평등부는 1차 공론화를 통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 중대 반복 범죄인 경우에는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지난 14일 그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국무회의에서는 네.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일부 범죄만 하향하는 방안은 오히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낮출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낮출 것인지 낮춘다고 하면 1년을 낮출 것인지

0: 것인지 2년을 낮출 것인지 이런 추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이 촉법 소년 연령과 관련돼서는 이제 사회적인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촉법 소년 범죄가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강력 범죄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0: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촉법 소년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 소년이 경찰 검거 인원은 2020년 9,606명에서 2025년에는 21,095명으로 약 2.2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법원에도 접수된 촉법 소년 보호 사건도 2025년에는 22,598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체 소년 보호 사건 증가와 함께 촉법 소년 비중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촉법 소년 범죄가 전체적으로 늘은 것과 이 안에서 강력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건데요. 촉법 소년 검거 유형을 보면요. 절도가 1만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 폭력이 5,520명, 강력 범죄는 826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 범죄 비율은 전체 촉법소년 범죄에서 매우 일부지만 살인이나 성범죄처럼 사회적인 충격이 큰 사건들이 언론에서 많이 알려지면서 이 국민들이 이런 사건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1: 전체에서 보면 이렇게 강력범죄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워낙 그 살인이나 뭐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긴 하네요. 근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의견도 지금 있는 거죠?
0: 네, 뭐 찬성하는 측도 있지만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그만큼 크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가장 큰 우려는 청소년을 너무 일찍 형사사법 체계로 끌어들이는 건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청소년은 아직 이런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네. 성인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을 하면 교화보다는 낙인 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후에 네. 사회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결국에는 다시 범죄 환경으로 네. 다시 돌아갈 알겠습니다.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1: 여기까지
0: 겁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지금 제주도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상권으로는 비가 계속 오는데 경남 합천군 중부지역에 호우경보가 새롭게 추가 발령됐습니다. 폭우 때문에 강원도 영월 31호선 또 화천 5호선 등 국도 일부 구간이 통제가 되고 있고요. 계속된 비로 경북 안동과 의성, 영주, 예천, 봉화 지역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니까 밤사이 피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길 정체는 이제 다 풀렸는데요. 충청권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부터 독립기념관까지 정체 남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북충주부터 충주분기점 구간도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항상 이 에너지를 오실 때마다 제가 이 받아내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받아내 보겠습니다.
2: 파이팅.
1: 네. 여름이에요. 오늘 비가 좀 많이 오긴 했는데 어제 오늘 그래도 이제 여름 휴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름 휴가철에 해외여행 가시면서 여행자 보험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요즘. 그중에서도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가장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정작 비행기가 늦어졌는데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2: 네, 꽤 많습니다. 이게 여행객이 공항에서 체감하면서 기다린 시간이랑 보험 약관에서 인정하는 지연 시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행자 보험 약관을 보면 항공기 지연은 출발 계획 시간 대비 실제 출발 시각까지의 차이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기준이 되는 시간이라는 게요. 승객이 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아니라 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오래 기다려서 이거 다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공사가 사전에 출발 일정을 미리 변경을 해서 공항에 등록을 해놨다면 이게 지연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들을 좀 살펴보니까 5시간이나 비행기가 지연이 됐는데도 보험금을 한 푼도 이제 지원받지 못했다라는 실제 민원 사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게 또 가입하신 항공 지연 특약이 정액형이냐 아니면 실속형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액형은 비행기가 약관에 정해진 시간 이상 늦어지면 실제 돈을 얼마나 썼는지 무관하게 약속된 금액을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실속형은 지연 시간 동안에 공항에서 식비, 숙박비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영수증 활용해가지고 확인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손형은 가입한 승객이 5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동안에 공항에서 나는 돈 아까워 이러면서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지급될 보험금이 0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을 가입했는지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정액형 가입했고 실손형 가입했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 다르게 하셔야 되는 거고 영수증을 무조건 청구하셔야 받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좀 미리 살펴보셔야겠어요.
1: 그러면 뭐가 좋은 거예요? 정액형을 하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기준을 좀 알려주셔야 되니까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2: 일반형으로 저는 가장 속 편하게 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냥 정액형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실속형이 비용 자체는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자체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험료도 아끼고 그리고 내가 꼼꼼한 편이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혹시 지연됐을 때 잘 쓰고 영수증도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실속형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 지연 보상과 관련돼서 되냐 안 되냐는 결국엔 약관 문제니까 이거는 뭐 가입하시는 분이 미리 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 맞아요. 본인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여행자 보험 들면 항공기 지연 외에 휴대폰 파손이나 도난 사고 뭐 이런 것도 보상해 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여행 가방에 흠집이 나거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다 보상이 되는 겁니까?
2: 다는 안 됩니다.
1: 항상 다는 안 되더라고요.
2: 항상 좀 구멍을 좀 마련해 뒀잖아요. 우선 통상적인 휴대폰 손해 특약은

0: 단순한 분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요. 현금이나 유가증권, 안경, 항공권 등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뭐 그리고 또 캐리어가 운송 과정에서 좀 긁혔다. 이거는 기능상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외관 손상 역시 실질적인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뭐 예를 들어 캐리어에 국한한다면 아예 다 부서졌다. 그래서 뭐 내 짐이 다 쏟아져가지고 짐까지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사진 찍을 수 있고 현장에서 이제 누가 다 증빙을 해줄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손해배상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도난을 당했다면 그냥 한국 돌아와서 저 휴대폰이 사라졌어요. 지갑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증빙 자료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도난을 당했다면 현지에서 네. 현지 경찰서를 찾으셔서 도난 신고서 혹은 사건 사고 확인서를 받으셔야 이걸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야, 받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요. 아니, 단순한 분실은 보상이 안 돼. 단순한 분실과 그 구별하는 게 뭡니까? 단순한 분실이 아닌 게 뭐예요? 휴대폰에서.
0: 그래서 사실은
1: 훔쳐간 거?
0: 네, 그렇죠. 그래서 경찰한테 네. 그거를 써달라. 아주 한두 줄이라도 괜찮으니까 코멘트를 써달라라고 꼭 요청을
1: 아니,
0: 해야 돼요.
1: 아니, 해외 가서 언어도 잘 안 되는데 경찰서까지 찾아가가지고 저 휴대폰 분실한 거 이거 확인서 써주세요. 이거 하라고요?
0: 이거
1: 쉽지 않을
0: 제가 도난받은 거라고 꼭 써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1: 근데 이제 워낙 휴대폰도 고가고 그러니까
0: 맞아요.
1: 또 받아오시면 보상은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왕 가입한 거라면 보상을 받으시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해외에서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이 결제한 영수증만 챙겨오면 이거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까?
0: 이것도 안타깝게도 영수증만으로는 보험금 청구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당 치료가
1: 조금 화날라고 그러는데요. 네.
0: 화내지 마세요. 네. 진정을 하시고 이게 진짜 치료가 필요했던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진단서, 처방 전 검사 뭐 결과지 등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1: 네네.
0: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다들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외 실손 의료비로 8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좀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해외 여행자 보험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청구하는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치료비 부분이다 보니까 예, 귀국한 뒤에 반드시 이제 해외 현지 병원 서류를 이제 미리 다 챙겨 오셔야겠죠. 요거까지 이제 요청하셔가지고 그 미리 현지에서 요청해서 받아 오셔가지고
1: 네.
0: 바로 신청하셔야 되고 요거는 실제 제가 사례가 있어요.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
1: 네.
0: 골절을 입어온 거예요.
1: 아 진짜 네. 어디 부러졌어요?
0: 네 실제로 발이 부러졌었어요. 이게 해외 바다
1: 뭘 그렇게 즐겁게 노시다가 또
0: 바다가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이제 까불다가
1: 네.
0: 앞에 계단이 있는지를 모르고
1: 아이고야.
0: 발이 완전 접질러져서 발이 이제 뼈가
1: 네.
0: 일정 부분 조금 산산조각이 나서 아이고.
1: 고생하셨겠네요. 네,
0: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경험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병원 가실 때에도 영수증만 챙기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진단서는 대부분 받아주거든요. 요거까지 챙겨오시면 대부분 처리가 됩니다.
1: 우리가 근데 국내에서도 실손보험 처리하려면 이거 다 서류 있어야 되는 거니까
0: 맞아요.
1: 해외도 똑같다
0: 비슷합니다.
1: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 네.
1: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생각보다 이걸로 보험금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다라고
0: 맞습니다.
1: 하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무슨 일 일어날까봐 하는 거니까요. 꼭 챙기시길 바라고 근데 이제 조금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럼 난 여행자 보험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해가지고 보장도 좀 많이 받고 다친 거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이럴래라고 하는 건 맞습니까?
0: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으나
1: 네.
0: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거죠. 해외 병원 치료비 등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여러 보험사가 비율을 나눠가지고 비례 보상을 하는 방식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 이건 국내 실손하고 똑같네요.
0: 맞아요. 게다가 치료비와 휴대폰 손해 보상에는 자기 부담금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여러 개를 드는 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여행 취소 위약금을 보장한다거나 뭐 여권 분실 시에 추가 체류비까지 지원하는 등 특약이 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만 좀 잘 유의하셔서 비교해서 가입을 하셔도 저는 좀 쏠쏠하게 혜택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해보죠.
0: 네.
1: 최근 주식시장에서 모나미하고 한성기업, 뭐 비비안 같은 장수 토종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들의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게 뭐 화제던데
0: 네.
1: 경영상에 무슨 큰 호재가 있습니까?
0: 네, 다들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특별한 호재나 실적 개선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1: 네. 네,
0: 이달부터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상장 유지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기존에는 시가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올랐었는데 이달부터

0: 1톤의 기준이 300억 원으로 상향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하신 모나미, 한성기업 등의 시가총액이 200억 원대라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 네. 토종 브랜드를 함께 지키자, 살리자 이런 좀 소위 얘기하는 애국 매수 자금이 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한 상황입니다.
1: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자자들이 지금 막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순히 뭐 토종 기업이다 뭐 이거예요?
0: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기업들이 그동안 보여준 사회 공헌 활동이나 상징성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크레미로 유명한 한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25년간 유엔 참전 용사를 위한 평화 음악회를 꾸준히 후원해 왔다 이런 미담이 퍼지면서 네.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지지 받았고요. 모나미도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노노 재팬 운동 당시에 일본산 볼펜을 대체하는 굳건한 애국 기업의 이미지가 또 남아있었고 다들 익숙하지 하기도 하죠. 네. 또 과거에 애국 소비가 단순히 물건을 사주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주식을 사서 기업의 상장 유지를 직접 돕는 새로운 형태의 주주, 행동주의로 좀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업들이 지금은 좀 급한 불을 끈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안심할 수 있느냐,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닐 겁니다. 주가 급등 덕분에 이제 한성 기업은 시가총액 900억 원을 넘겼고요. 모나미 역시 500억 원대로 올라서면서 당장의 300억 원이 상폐 기준 자체는 벗어났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내년에 1월부터 코스피 상장 유지 기준이 네네. 시가총액 500억 원으로 한 번 더 대폭 상향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는 거예요. 단기적인 주가 상승만으로는 이 기준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1: 그리고 이게 상폐 기준이 시가총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담으로 회사를 투자로 돕는다라는 개념이 맞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네. 주식을 비싸게 사주면 그 돈이 회사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돈은 주식을 판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지 회사를 돕는 건 아니어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테마성으로 지금 막 급등을 해버린 상황인데.
0: 맞아요. 그 부분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모나미와 한성기업 모두 단기 과열 양상 보이면서 이제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또 한성기업은 주가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또 일시 정지되기도 했었죠. 모나미 그리고 NX 등등등 오늘 이제 언급됐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두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수십 1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심이 또 우리가 이제 꺼지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손해도 투자한 본인에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내가 돕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기부의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추격 매수하는 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우리가 이제 그 미담 있는 가게들 가가지고 물건 돈줄, 많이 사주고 네. 우리 돈줄이라 그래서 뭐 물건도 사주고 주문도 많이 해주고 이거는 그 사장님한테 돈이 바로 가요. 그러니까 그쵸. 도와주는 건데 이거 주식 사주시는 거는 회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차라리 기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취재하고 네. 거기에 동참하시는 행위 자체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혹시나 이제 주가가 빠져서 나중에 손해보실까 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0: 맞습니다.
1: 다른 얘기도 하죠. 명동이나 면세점, 백화점을 주로 찾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트렌드가 최근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데 뜻밖의 동네로 몰려가고 있다는데 이 뜻밖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상암동.
0: 상암동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목받은 곳은 종로구 동묘 벼룩시장 그리고 옛 니트 공장터였던 해방촌의 신흥시장입니다. 특히나 동묘 앞에 골목에는 진짜 뭐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구제 옷가지라든지 낡은 손목시의 골동품 이런 것들을 막 뒤적이고 있는 그런 상황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다이소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너무 재밌다 이런 입소문이 글로벌 SNS 통해 등에서 빠르게 펴지고 있어요.
1: 네네.
0: 그리고 또 해방촌의 신흥시장도 필수 코스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옛 흔적이랑 현대적인 감각이 잘 섞여있는 뉴트로 공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60년대에 니트 공장들이 이곳에 이제 들어섰었는데 한창 번성했다가 또 쇠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낡은 뼈대는 어느 정도 살리면서도 감각적인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다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이국적인 풍경이 좀

0: 연출이 되고 있고요. 한국인들의 힙한 로컬 문화를 좀 직접 체험하고 싶다.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1: 다이소보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확 와닿긴 한데 사실은 저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런 걸 찾는군요.
0: 맞아요.
1: 그럼 이런 변화가 실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갑을 여는 경제적인 효과로도 좀 연결될까요?
0: 맞아요. 확실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7.1%나 급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골목 상권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박수치면서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뭐 단순히 어떤 특정 스팟만 인기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골목까지 가고 네. 있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1: 소니의 크리에이터도 이 동네 자주 가시나요?
0: 동묘요?
1: 네.
0: 저는 사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그 요즘 MZ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말랑이라고
1: 네.
0: 그 장난감 같은 게 있거든요.
1: 네.
0: 저도 그거 하나 갖고 싶어서.
1: 느낌 좋은 거?
0: 맞아요.
1: 말랑말랑.
0: 그 동묘 근처 가면 살 수 있다고 해서 계획을 잡고
1: 있어요. 동묘에서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0: 아니, 그 골목이 네. 성지예요. 그
1: 성지.
0: 동묘 근처. 네.
1: 꼭 거기 가서 사야 되는 겁니까?
0: 거기가 종류가 많다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볼까 싶긴 한데.
0: 딸들이랑 가보세요.
1: 장소 말고도 약간 그 체험형 뭐 이런 것도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0: 맞아요.
1: 좀 특이한 건 뭐가 있나요?
0: 네, 바로 이제 우리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 몸으로 직접 겪는 런 트립 트렌드인데요.
1: 런 트립?
0: 네, 맞아요. 그래 런 그러니까 뛰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직접 체험하고 이런 트립이 이제 접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관광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 가지고 직접 뛰고 직접 등산도 해보고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한 도심 안에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1: 네네.
0: 한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고 이럴 게 너무 많아서 외국인들에게는 너무 진짜 이만큼 좋은 도시가 없다. 여행지가 없다라고 얘기가 된대요.
1: 너무 조그만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건 아닌가요?
0: 막 달리기 코스도 너무 잘 되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1: 네.
0: 이 안전한 치안에 반해가지고
1: 아 그건 인정합니다. 네. 진짜.
0: 그리고 또 이제 한 도시만에 이렇게 산까지 잘 돼 있는 트레킹 코스까지 잘 돼 있는 곳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결합 이 형의 이 여행 체험형 관광이 아주 경쟁적으로 그런 상품 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실제로 서울을 이렇게 뛰는 거 뭐 이런 관광도 있다는 거예요?
0: 달리기 코스도 같이 하고 그리고 등산 코스까지 아예 그 상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같이 등산을 하는 거예요.
1: 돈 받고요?
0: 그 상품에 포함이 되는 거죠.
1: 아 그런 네. 거예요? 굳이?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 남의 나라까지
0: 예를 들어서 3박 4일이다. 그럼 한 네. 반나절 정도는 뭐 남산 트레킹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1: 등산까지는
0: 거죠.
1: 등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더위에 한국에 와서 한강 주변을 이렇게 막 열심히 뛰시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1: 하기야 뭐 체험이라는 게 자신의 만족이니까.
0: 아 그럼요.
1: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출퇴근길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려서 당황했던 경험들 많이들 있으실 텐데 앞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평일 낮에 직접 유실물센터에 갈 필요가 없어집니까? 이거 뭐 어떻게 준다는 거죠?
0: 네, 요거는 지금 네. 제가 현재 찾아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큰 소식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서울교통공사가 CJ대한통운 그리고 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1: 네.
0: 이제 20일부터 유실물 집 앞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1: 집으로 보내준다는 얘기네요.
0: 맞아요. 지난해에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유실물만 16만 건이 넘었습니다.
1: 아이고야.
0: 진짜 생각하시는 그 이상이거든요. 기존에는 평일 낮 시간대에 직접 방문을 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자택이나 직장 등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 이야.
0: 그래서 이용 원하시면은 물품이 보관된 유실물센터에 연락을 해서 본인 확인 절차 거치고요.
1: 네.
0: 전달받은 링크나 CJ대한통운 앱을 통해서 택배 접수하고 운임 결제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그리 크지 않아요. 배송비는 물품 무게에 따라서 2kg 미만이면은 5,000원, 2kg 이상 10kg 미만이면 6,000원, 10kg 이상 20kg 미만이면 7,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물건 잃어버렸고 유실물 센터에 이게 보관돼 있다라고 하면 직접 찾으러 가지 않고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무게에 따라서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리나라는 거의 유실물 센터로 들어간다면서요? 외국 사람들이 거의. 그거 되게 신기해하잖아요.
0: 맞아요. 실험도 하는데.
1: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그 실험하는 거 되게 많던데요.
0: 맞아요.
1: 일부러 지갑 놔두고 컴퓨터 놔두고 몇 시간 동안 이 영상 찍으면서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보자.
0: 그래서 실제로 누가 가져가는 거 보니까 아, 역시 한국도 다를 바가 없네요 했는데 알고 보니 다 유실물센터에 있더라.
1: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0: 아, 정말. 네.
1: 근데 모든 분실물을 다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0: 아니죠. 네. 안전이랑 직결이 된다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잖아요. 현금이나 유가증권, 폭발성의 물질, 뭐 살아있는 동식물 등은 당연히 택배 받으실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지하철에서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인지

0: 네네. 참고로 당일 찾지 못한 유실물은 경찰 민원 24 홈페이지에 등록되고 나서 일주일간 보관이 됩니다.
1: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하철 탈 때 그 밑에 보면 번호 있잖아요. 뭐 4-3, 4-2 그거 알고 있으면 찾기 훨씬 쉽다는 거니까 그것도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다. 복날에도 가마치 통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늑대는 힘이 셉니다. 터키만으로 뼈를 부러뜨릴 정도죠. 하지만 새끼 늑대와 놀아줄 땐 절대 제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몸을 낮추고 새끼 늑대가 밀치면 대단한 타격을 받은 것처럼 나가떨어지죠. 새끼 늑대가 사냥 기술을 몸에 익히도록 일부러 쳐주는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기는 힘보다 기꺼이 져줄 수 있는 다정함이 아닐까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2: 7월 19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비가 좀 많이 왔죠. 여전히 많이 내린 지역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 피해 없었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저녁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들려드리고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8시 뉴스입니다. 바둑 신진석 9단이 인공지능 AI와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신진석은 오늘 센수학 한경기신전 2국에서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와 4시간 50여분 290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4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신진석은 비록 2점 접바둑이지만 현존 최고 성능의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와 맞붙은 공식 대국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바둑 기사가 됐습니다. 10년 전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1승을 거뒀지만 AI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 시점에서 신진서의 2점 접바둑 승리는 이에 버금가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리랑 유럽 투어로 71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스페인 마드리드와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과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 등 5개 도시에서 10회 공연을 모두 매진시키며 관객 71만 7천 명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난 현지 시간 17일에서 18일 파리에서 진행된 공연에서는 회당 9만 2천 명의 관객이 운집해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펼친 모든 콘서트를 통틀어 단일 회차 최다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내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에서 팝스타 마돈나 등과 함께 공연을 펼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할 당시 지난 대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내부 태스크포스팀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확보했습니다. 합수부는 최근 선관위 공직선거 절차 사무 개선 TF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21대 대선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선 TF는 21대 대선 때 사고 사례를 분석해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방선거를 대비할 목적으로 선관위가 자체 출범한 조직입니다. 합수부는 이 같은 진술이 선관위 부실 운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은폐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중부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수도권과 충청도,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0mm가 오겠고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말에도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국 남방의과대학과 호주 맥쿼리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꿀벌과에 속하는 뒤형벌은 맛에 따라서 좋고 싫은 반응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뒤형벌에게 설탕물, 소금물, 쓴맛이 나는 물을 주고 반응을 관찰했더니 설탕물을 맛본 뒤형벌은 꽃에서 꿀을 빨 때 쓰는 혀 모양의 돌기를 반복해서 내밀었지만 소금물이나 쓴맛이 나는 물을 맛본 뒤형벌은 앞다리로 입을 닫거나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혀 모양의 돌기를 반복해서 내미는 건 맛있어 하고 입맛을 다시는 것과 비슷하고요. 입을 닫거나 고개를 젓는 행동은 맛없어 하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오당자 가족분들은 어떠신가요? 꿀벌처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편인지 아니면 꼭꼭 감추려고 자주 가면을 쓰고 있는 편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7월 19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우재의 마음은 마음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뒤엉벌 이야기 해봤는데요. 뒤엉벌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어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고 맛이 없으면 입을 닫거나 고개를 젓는 행동을 통해서 또 표현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뒤엉벌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었을 때는 확실히 감정 표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다들 오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먹게 되지 않나요? 그리고 맛없을 때도 맛없다 하는데 다른 감정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여러분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편인지 아니면 좀 감추고 사시는 편인지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코너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양진호 허보영 배우님 모시고 귀로 듣는 연극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서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 4부에서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할게요. 그럼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줄 희곡 가이드 배우 양진혁 씨, 허보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두 분 이번 주도 정말 날씨 더웠잖아요.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1: 네, 뭐 여전히 덥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2: 저희는 집 앞에 큰 도서관이 있어요. 네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갈 때 같이 나가서 도서관에 가요.
0: 진짜 좋네요. 진짜.
2: 너무 좋아요. 컴퓨터도 하고 책도 보고 거기 또 카페도 있어서 커피도 사 먹고
0: 너무 시원하고
2: 네, 너무 시원하고요.
1: 춥습니다.
0: 그 정도로 한 주를 또 잘 보내신 것 같고요. 네. 이 더위에 지쳐 계신 오당제 청취자분들을 위해 그래서 두 분이 또 눈이 번쩍 들 깜짝 선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인지 소개해 주세요.
2: 네. 이 여름에 문화생활을 좀 시원한 극장에서 보내시라고 연극 공연 티켓을 준비했는데요. 네. 1인 2매고요. 신청 문자를 받아서 이번 주에 한 분 또 다음 주에 한 분 이렇게 2주에 걸쳐서 티켓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좋습니다. 한 분에게 그럼 표를 두 장씩 네, 드리는 그렇죠. 거네요. 너무 기대되는데 어떤 연극인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게 8월 14일에요.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네. 서울 강동 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연극입니다. 네. 극단 명작 옥수수밭의 세기의 사나이라는 작품인데요. 제목이 세기의 사나이. 네. 3.1 운동부터 한국전쟁까지 역사적인 어떤 중요한 굵직한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 사건의 중심에서 살아간 한 남자의 삶을 따라간 연극입니다. 재밌겠죠. 네. 예, 8세 이상 관람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서울에 계신 분들 꼭 가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하셔서 귀한 연극, 재미난 연극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이고요.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광복절 맞이해서 상연되는 느낌인데 관람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으로 신청 문자 보내주시고요. 당첨자는

0: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혹시 이번 주에 안 되더라도 다음 주에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참여해주세요.
0: 네. 자 그럼 이제 본 코너로 들어가서 희곡 용띠위의 개띠 결말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지난주에 0570님께서 재밌게 잘 들었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작품 소개 또 줄거리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1: 네. 용띠위의 개띠는 1997년에 초연된 이만희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 이만희 작가는 그 박신양, 전도연 주연의 영화 약속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각본을 쓰신 작가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원작이 이만희 작가의 희곡 돌아서서 떠나라라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연극이거든요. 네. 용띠의 개띠는 만화가인 52년생 용띠 나용두와 그를 취재하러 온 잡지 기자 58년생 개띠 직연숙의 정신 사나운 첫 만남부터 다사다난한 결혼 생활까지 코믹하고 진솔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0: 네.
2: 네, 제가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0: 네,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2: 네, 만화가 나용두를 취재하기 위해서 작업실에 잡지사 기자인 직연숙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야구 중계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둘이 내기를 합니다. 한 선수가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다. 아니다, 저기 고등학교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나용두가 이겨서 네. 내가 내기에서 이겼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이 두 부부가 내기에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온갖 내기들을 해요. 뭐 63빌딩 전기료가 얼마가 나올까. 뭐 얼음 위에서 누가 오래 버티나. 뭐 이런 내기들을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애를 가지고도 막 내기를 하고 그러다가 막판에 나용두가 막 해서는 안 될 일까지 그랬죠. 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내기들을 겪는 부부의 과정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재미나게 풀어낸 내용입니다.
0: 네. 지난주에 두 사람이 아이를 낳고 또 나용두 씨가 바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한눈을 팔아서 파국으로 치닫는 장면까지 만나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들어볼 장면 어떤 장면인가요? 진짜 결말인가요?
1: 네.
0: 이제?
1: 결말 부분이고요.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남부터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부 사이의 이야기들을 네. 계속 만나봤는데 어찌 됐건 간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쨌든 너는 내 짝이고 나는 네 짝이다 이렇게 잘 살아가는 그런 해피엔딩의 결말로 향해 갈 수 있겠는가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0: 좋습니다. 이만희 작가의 희곡 용띠위의 개띠의 결말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3: 견수가 한 봐도
4: 아직도 개띠 위에 용띠가 어째 힘이 없네.
3: 아니다 아니다 용띠 위에 개띠다.
0: 용두 힘없이 일어난다.
4: 어디가?
3: 물 빼러
4: 버리고 나서 시장에 가서 콩나물 좀 사온나.
3: 콩나물
4: 300원치만
3: 300원
4: 와
3: 그래는 못한다. 사내가 돼가지고 막 시장에 가는 것도 창피한데 지사하게 300원
4: 지사할 게 뭐 있노. 우리가 옛날 같은 줄 아나. 아껴야 잘 산다.
3: 니네 망했다고 약 올리는 거지?
4: 아니다.
3: 늪에 빠진 놈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왼손놈 이 빠진 듯이 니는 오히려 통쾌해하고 있지.
4: 니 백사장에서 신혼초에 약속했지. 술도 안 먹고 열심히 일해가 식구들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했나 안 했나?
3: 했다. 그래도 300원은 너무 심하다.
4: 무슨 소리. 그때 그 헝그리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냉큼 사온나?
3: 알았다. 사올게.
4: 잠깐.
3: 와.
4: 같이 가자.
3: 와.
4: 네 생각 다 안다. 1,000원어치 사서 700원치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에 300원치만 가져올랐고 그러지.
3: 오. 호호. 니는 귀신이다 귀신.
4: 앞장서거라.
3: 혼자 가거라.
4: 어서.
3: 내는 못한다.
4: 1년간 복종하기로 했지.
3: 안 한다. 안 해. 앞으로 내기 안 하면 될 거 아이가. 관장량 내기 그거 취소다. 따라서 벌칙도 없다.
4: 앞으로 안 하는 건 네 자유다. 흔아 이미 진 것만큼은 지켜야 한대. 내는 내기에 저가 니하고 결혼까지 한 몸이시다. 할 말 있나?
3: 없다.
4: 근데 뭔 말이 그래 맞노?
3: 그때 말이야. 어? 만약에 네가 내기에 이겼으면은 어쩌려 그랬노? 진짜 궁금하다. 내가 뭐 첫눈에 반해가 단번에 결혼을 결심을 했지만은 니는 어떤 벌칙을 생각을 했을지.
4: 내가 이겼으면 그 자리에서 니를 칵 잡아뜨려 버렸다.
3: 니가 내를 잡아뜨려? 야, 니 결혼한 거 후회 안 하나?
4: 안 한다.
3: 쫄딱 망했는데도.
4: 너는 지금이 좋다. 축 처진 어깨가 좋다. 새로 시작하는 기다. 내기에 져서 벌받는다고 생각해라.
3: 살맛 없다.
4: 일본 친구들은 아직도 소식 없나?
3: 없다.
4: 어젯밤에 니

0: 나한테 한 말 생각나나?
1: 뭐?
0: 용이 승천할 때 옆에서 개가 짖으면 이무기가 된다 했다.
1: 농담이다.
0: 내가 짖어서 망했다고 했다.
1: 술 취해서 한 소리다.
0: 서방님아.
1: 힘내라고.
0: 보름 뒤에 내 생일이다.
1: 안다.
0: 생일 선물 줄 거제.
1: 그걸 뭐 말이라고 하나.
0: 초대형 냉장고가 어떨까?
1: 돈 없다.
0: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제.
1: 미안하다. 돈 없는 거 그 뻔히 알면서 내 작업실 집세도 못 내고 있다.
0: 내는 모른다.
2: 용두 축 처진 채로 일어선다.
0: 어디 가나?
1: 콩나물 300원어치만 사오라며.
0: 같이 가자.
2: 둘이 퇴장하자 포장된 냉장고를 밀고 나오는 무대 감독. 견숙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다가 발견한다. 박스 포장을 푼다. 그 안에서 삐에로 모자를 쓴 용두가 나온다.
1: 짜잔!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궁리를 하다가 초대형 냉장고만은 못하지만은 감동적인 선물일 것 같아서 써본 사람은 꼭 다시 저를 탔더라고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저를 가지십시오. 미안하다. 네, 꼭 다시 일어설기다. 네, 행복하게 해줄게.
2: 네, 용띠미의 개띠 결말을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열연을 아주 숨막히게 지켜봤는데 네. 용두 씨가 쫄딱 망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3: 이게 만화가였는데 그림을 그리시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막 이것저것 댔죠. 그러다가 잘 안 됐죠.
2: 아 그래요? 네.
0: 아무래도 이렇게 예술하시는 분들이 괜히 돈 벌자고 이렇게 친구들이 꼬셔가지고 뭐 여기 투자하고 뭐 카페 뭐 이런 거 만치킨 집 네. 이런 거 많이 차리잖아요. 대부분 좀 결과가 안 좋아요.
3: 세상 물정을 잘 또 모릅니다.
0: 네. 그냥 하던 걸로 계속 쭉 했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죠.
2: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또 용두 씨가 견숙 씨에게 1년간 복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죠?
3: 그 아까 얘기 드렸자면 얼음물 위에 오래 버티기 막 네. 얼음 위에 막 63빌딩 전기료 얼마 나오는지 가까이 내기하기 중에서 마지막에 관장약을 하고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를 내기를 해요.
2: 그런 내기도 했어요.
3: 예, 이제 관장약을 하면 이렇게 신호가 올 거잖아요.
2: 그쵸?
3: 누가 더 오래 참는가. 지견숙이 이겨요.
2: 아 현숙이 이겼구나.
3: 예, 남자가 못 참은 거지. 용두가. 그래서 1년간 복종하기로 되어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2: 진짜 재밌는 부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편이 잘 안 됐으면 또 타박할 만도 한데 견숙 씨는 오히려 지금이 좋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사이.
0: 그렇게 몹시 착하네요.
2: 어떤 마음일까요?
0: 그러게요.
3: 아마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렇게 쫄딱 망해서 딴 거를 이제는 생각을 못 하겠거니 그림만 그리겠거니 네. 그러니까 은근히 불만이었던 거죠. 그냥 그림만 쭉 그려도 되는데 이제 자기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으로 헐 하시는 게 별로 네. 마뜩지 않았던 거지. 나는 괜찮은데 아마 그것이 그 와이프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0: 제 와이프가 그런 마음을 가져주길 바라는 양배우의 마음이 아닐까요?
2: 진짜.
3: 뭐 해석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2: 아, 근데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두 분의 호흡이 정말 빛을 발했던 그런 네,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만희 작가의 희곡 용띠미의 개띠 결말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부부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 출산 갈등, 또 화합까지 쭉 스토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3: 많이 재밌었어요. 실제로 저희 얘기 뭐 내용이 같지는 않지만 저희도 대학로에서 막 철없이 연극하던 시절에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채로 결혼을 했다가 네. 지금까지 애 키우고 살면서 뭐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재밌게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대학로에서나 다른 선후배들도 배우들끼리 결혼해서 니네끼리 살 것 같으면 저렇게 그 정도 같으면 배우끼리 결혼해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해주시는 정도로 재밌게 살고 있어서
2: 네.
3: 좋았어요 내용들이.
2: 예. 우리 허배우님은요?
0: 이게 많이 싸우는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처음에 만날 때 둘 다 서울에서 만났어요. 오. 그래서 표준어로 대화를 했겠죠.
2: 처음에? 근데,
0: 네. 표준어로 서로 만난 거예요. 근데 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네. 경남 사투리로 막 얘기를 하는데
2: 처음으로
0: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네. 저는 경상도긴 한데 저는 경북이거든요.
3: 이게 경남 경북이 좀 다르니까.
0: 그래서 싸우다 하다가 뭐 뭐라고? 오빠 미안한데 서울말로 좀 해줄래?
3: 그래서 제가 네가 어 그래가지고 화를 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서울말로 하니까 화가 안 나는데
2: 아 진짜
3: 감정이 훅 죽더라고요.
2: 아 귀여우시다.
3: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 진짜 오늘 나더라고요. 그 생각 나셨을 것 같아요. 네. 연기하시면서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이렇게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양진혁, 허부영 배우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장미여관의 좋아요.
3: 시작.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이번 연휴는 3일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귀경길 다소 분산됐고요. 그래서 평소 일요일보다 정체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길 영동고속도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전 구간 시원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정체 다 풀렸습니다. 다만 충청권이 아직 좀 밀리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부터 독립기념관 구간 정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이제 수월해졌습니다. 정체는 다 풀렸는데 다만 천안 쪽 연문아들목 부근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북충주부터 충주 분기점 구간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We took the long way home.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지난 주말에 정말 더웠잖아요.
1: 네.
0: 그래서 준비해 주셨던 여름맞이 흥겨운 라틴 음악 듣고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0214님은 시원한 노래 좋네요. 잘 듣고 갑니다. 자주 네. 놀러 올게요 하셨고요. 1938님, 와, 라틴 음악 언제 하나 했는데 산타나 언젠가는 들려주시겠지 했어요. 뜨거운 열대야의 시작과 함께하는 산타나의 스무스, 정말 아주 제격입니다 하셨어요.
1: 그 전 기본적으로 또 산을 좋아하니까요. 산타나.
0: 아하.
1: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합니다.
0: 아, 시원해지네요.
1: 죄송합니다.
0: 입니다.
1: 네. 네. 참 이런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0: 아니요, 저희 청취자분들 좋아하세요.
1: 아, 그래요?
0: 네네. 아마도
1: 너그러우신 분들인 거죠.
0: 네, 그럼요. 네. 자, 뻔한 노래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1: 얼마 전에 뉴스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0: 네.
1: 이제 세상을 떠난 지 좀 됐죠. 제 인생 아티스트 한 명을 꼽으면 이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0: 네.
1: 신해철 씨가 만들거나 직접 부르거나 어쨌든 신해철 씨의 터치가 녹아 있는 명곡들입니다. 그런데 뉴스가 떴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0: 네.
1: 그 전기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뉴스였어요. 그런데
0: 네.
1: 뭐 명 감독이죠, 장준환 감독님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메가폰을 잡으시고
0: 네.
1: 그리고 그럼 주연을 누가,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신해철 씨를 연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지금 박정민 씨가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다. 예, 연기하면은 또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연기력 뛰어난 배우 하면은 진짜 박정민 씨 어디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박정민 씨가 연기하는 신해철 너무나 궁금해지는 겁니다.
0: 오, 진짜. 그 네. 신해철 씨의 팬으로서 괜찮으신 거예요?
1: 예,
0: 오,
1: 저는 뭐
0: 잘 어울린.
1: 박정민 씨라는 배우가 워낙 뛰어나고
0: 네.
1: 이걸 잘 소화할 거라는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궁금한 건 있죠. 신해철 씨의 이 목소리가
0: 네.
1: 워낙 개성 넘치고 독보적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0: 그러게요.
1: 예, 이거를 뭐 이렇게 신해철 씨의 기존 원곡에다가 이제 립싱크를 완벽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건지
0: 네.
1: 아니면은 다른 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목소리를 섞어서 마이클 잭슨도 이번에 마이클 영화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0: 오, 그렇군요. 영화 진짜 많이 기대되고요.
1: 네.
0: 그러면 오늘 신해철과 함께한 명곡들 첫 번째 곡부터 소개해 주세요.
1: 첫 번째 곡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 곡도 신해철 씨가 관여했어? 라고는 모르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1: 1993년 곡이고요. 한국의 마돈나라고 불렸죠.
0: 오, 네.
1: 엄정화 씨의 시작을 알린 사실상 데뷔곡 눈동자입니다.
0: 아, 엄정화 씨의 눈동자?
1: 네. 이거 신해철 씨가 만든 노래예요.
0: 아, 정말요?
1: 네. 그 이 곡이 이제 그 영화 사운드 트랙 수록곡이거든요.
0: 네.
1: 그때 당시에 개봉했던 유하 감독의 영화. 영화가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0: 아.
1: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오렌지족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고 신해철 씨가 맡았었어요.
0: 네.
1: 저희 집에 당연히 이 사운드 트랙 갖고 있고요. 이 영화의 OST 그리고 엄정화 씨의 정규 1집 타이틀곡이 바로 이 눈동자였습니다.
0: 아, 그럼 OST로도 쓰이고 타이틀곡으로도 이렇게 동시에 쓰인 거예요?
1: 그렇죠. 정규 1집. 그런데 이 곡은요. 사실 뭐 단순한 사운드 트랙 이전에 음악적인 측면에서 신해철 씨가 끊임없이 실험했던
0: 네.
1: 새로운 사운드 특히 전자음악에 대한 일렉트로닉 음악에 대한 어떤 도전 같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그때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면은요 정말 앞서간 사운드를 들려줬어요.
0: 네.
1: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엄정화 씨의 이 어떤 숏컷 헤어스타일과 그 빠져들 듯한 그 곡 제목처럼
0: 네.
1: 눈동자. 신해철 씨도 실제로 엄정화 씨의 눈동자가 너무 인상 깊어서
0: 진짜?
1: 예, 이 곡을 만들어서 너한테 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가요 톱10 같은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크게 히트했고요.
0: 네.
1: 이 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섹시 디바라는 예, 그런 어떤 엄정화 씨의 어떤 정체성을 처음부터 확립할 수 있었던 물론 하늘만 허락한 사람 같은 애절한 발라드도 있었지만 네. 우리는 보통 엄정화 씨를 그런 어떤 이미지를 그쵸. 굳이 따지자면 그런 쪽의 이미지가 훨씬 강하잖아요. 맞아요. 이 곡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배반의 장미라든가 아우 진짜 포이즌
0: 그쵸
1: 어우 심각했어 포이즌은 네. 네. 그리고 초대
0: 네.
1: 그리고 나중에 페스티벌 네. 같은 이런 어떤 연이은 성공들의 첫 번째 발판이 되어졌던 노래가 바로 신해철 씨가 작사 작곡했던 엄정화 씨의 눈동자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엄정화 씨의 데뷔곡이라고 할 수 있는 눈동자 같이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엄정화의 눈동자 듣고 왔습니다. 그 시작 부분에 간주가 되게 긴데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음악 네. 사운드들이 많이 들어가요.
1: 옛날에는 이런 간주, 그러니까 전주죠. 전주가 전주. 초반부터 긴 노래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죠. 네. 3분도 넘지 않는 곡들이 거의 대부분인 시대니까.
0: 맞아요. 자, 엄정화 씨의 눈동자 듣고 왔고요. 신해철 씨와 함께한 명곡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어떤 노래인가요?
1: 그 오늘 좀 제 컨셉이 조금 신해철 씨가 얼마나 다채로운 음악을 했는지를 좀 보여주자.
0: 네.
1: 그리고 신해철 씨 그 넥스트 있잖아요. 넥스트. 네네. 신해철 씨 하면 넥스트인데 그쵸. 넥스트 음악은 빼자.
0: 아.
1: 네, 많이들 아시니까.
0: 맞아요.
1: 네, 좀 그 외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곡들을 고르자라고 해서 두 번째 곡도 골랐는데요.
0: 네.
1: 전람회의 음악입니다.
0: 오.
1: 전람회 1집에 기억의 습작이 수록되어 있는 바로 그 앨범.
0: 네.
1: 1집의 세상의 문 앞에서라는 곡 가져왔어요. 이 전람회 1집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 저 고등학교 때 나왔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전까지 1집 나오기 전까지 전람회를 몰랐어요. 물론 그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타긴 했습니다만 거의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서 그대에게처럼 화제가 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0: 네.
1: 이 곡이. 그런데 전람회의 1집이 나온다는데 전람회의 1집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었던 저 고등학교 시절에 신해철이 프로듀스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철이 프로듀스를 맡았다고 적어도 제 주변은 적어도 제 주변의 제 친구들은요. 그 이유 하나로 이 앨범을 다 샀어요.
0: 아 진짜?
1: 네. 전람회 1집을. 그런데 1집을 샀어. 일단 신해철이 프로듀스 했다니까.
0: 네.
1: 그런데 첫 번째 곡이 기억의 습작이네.
0: 오.
1: 다 간 거야.
0: 그니까.
1: 다 간 거야. 첫 곡에 사실 큰 기대가 없었거든.
0: 네.
1: 큰 기대가 없었는데 기억의 습작 딱 나오고 그 뒤에 여행 뭐 이렇게 노래가들이 쫙 나오는데 하늘을 높이 했는데 전곡이 다 좋은 거예요.
0: 그러니까.
1: 네, 그래서 전람회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그때 화제가 됐었던 게 진짜 말 그대로 음악의 힘.
0: 네. 네,
1: 물론 신해철의 도움이 있었지만.
0: 그렇네요.
1: 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곡들이 몇 개 있는데 1집에 기억의 습작 다음의 곡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여행이라는 곡이거든요.
0: 네.
1: 이게 약간 재즈풍인데 여기서 신해철 씨와 전람회 김동률, 서동욱 씨가 농담하는 게 나레이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김동률 씨가 이 생브라스를 쓰고 싶은데 브라스를 그러면 돈 많이 들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0: 네네.
1: 둘이서 서동욱 씨랑 그러니까 신해철 씨가 저 부스 프로듀서니까 부스 저쪽에서 야 돈 걱정은 니네들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내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다 기억이 납니다.
0: 아 진짜.
1: 네, 제가 이 앨범을 이제 뭐 100대 명반 이런 거 꼽을 때 제가 항상 이제 음악 평론가로서 참여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리뷰를 담당했던 게 이 앨범인데. 그러면서 너무 오랜만에 들었는데 와 가사가 다 기억나.
0: 그 정도로.
1: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했던 앨범이고
0: 네.
1: 여기에서 또 신해철 씨의 프로듀서로 참여했으니까
0: 네.
1: 이제 가수로서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신해철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이 두 곡인데
0: 네.
1: 방금 말씀드린 내레이션을 들을 수 있는 여행하고요. 이 세상의 문 앞에서라는 이 곡에서는 신해철 씨가 듀엣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후렴구에서 이 신해철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서 듀엣으로 참여까지 한
0: 네.
1: 프로듀스뿐만 아니라 이 곡으로 두 번째 곡을 가져왔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전람회 신해철의 세상의 문 앞에서 듣고 올게요.

0: 전람회와 신해철이 함께한 세상의 문 앞에서 듣고 왔습니다.
1: 김동유 씨 목소리 나오고 그다음에 신해철 씨 목소리 나오고 중간에 서동욱 씨 목소리도 잠깐 들을 수 있고 네. 네, 정말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0: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힐링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고요. 다음 노래 소개해 주세요.
1: 넥스트 이전에 이제 아무래도 솔로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무한궤도로 네. 이제 데뷔를 했잖아요. 네. 대학가요제 그대에게. 근데 저는 그대에게라는 곡은 뭐 다들 아시고 이 곡을 진짜 좋아했어요. 우리 아유. 앞에 생이 끝나갈 때.
0: 오. 네.
1: 이 곡을 이제 신해철이라는 아티스트를 워낙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곡들을 들으면서 예전에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0: 네.
1: 저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어떤 어른이 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음악을 들으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곡의 가사가 그거잖아요. 네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너 어떤 사람으로 죽고 싶냐. 이런 가사예요 이게.
0: 네.
1: 그러니까 그 감수성 예민하던 시절에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0: 오. 네.
1: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잊을 수 없는 곡. 언제 들어도 진짜 감동을 주는 곡.
0: 네. 네.
1: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0: 네. 무한궤도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이 곡은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 즐겨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곡이죠. 무한궤도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차라리 정청래 떨어뜨려주세요 하라 하면서 정청래가 대표가 될까봐 어지간히 불안한 모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계로 분류되는 윤건영 의원이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외연 확장 등에 대해 필패론을 주장한 것을 두고 유 작가의 손가락이 아니라 다리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최근 몇몇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의 언행을 보면 의구심이 생긴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완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으니 군주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인천 서해구 성남동에서 승용차가 고가도로 및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이 한국 투수 최초로 2500 탈삼진 고지에 올랐습니다. 류현진은 오늘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2회 초 권혁빈을 상대로 헛스윙 삼진을 뽑아내 KBO 리그와 미국 메이저리그를 합해 개인 통산 2500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투수가 탈삼진 2500개를 달성한 것은 류현진이 처음입니다. 요르단이 홍해에 접한 아카바 지역의 국제공항과 항구에 소개령을 내렸다고 요르단 암만 주재 미국 대사관이 현지시간 19일 전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이날 X에 성명을 내고 모든 미국인은 해당 공항이나 항구로 이동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요르단 내 군사기지 방문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심화하면서 중동 내 미국 사산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습 강도가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로 풀이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중부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5.7도입니다. 강다송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쉬는 날에도 할 일이 참 많죠. 밀린 동영상을 몰아보고 SNS도 훑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리커버리 노믹스라고 해서 휴식에 집중하는 취미 활동이 유행하는 겁니다. 휴대폰을 가져갈 수 없는 곳, 이를테면 사우나에서 땀을 빼거나 사찰에 가서 잡념을 떨치는데요. 덕분에 나 자신에 몰입할 수 있고요. 전자기기 사용이 줄어서 환경에도 이롭습니다. 소모가 아닌 회복을 추구하는 생활습관, 지속가능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모아나 OST죠. We Know The Way 들으면서 3부 시작했고요. 이 노래는 김동준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젠디, 심야 영화로 모아나 보고 왔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닳고 닳게 봐서 대사도 외울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바다 가고 싶어지네요. 모아나 OST We Know The Way 신청해요. 아, 그쵸. 맞아요. 모아나 애니메이션으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 2016년에 개봉을 했었죠, 애니메이션이. 근데 이번에 7월 8일에 실사 영화로 재개봉을 다시 개봉했다고 합니다. 주인공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싱크로율이라고 하죠. 그 애니메이션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도 보고 싶었는데 동준님 벌써 보고 오셨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고 하는데 한번 저도 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유명한 OST들 오늘 소개해 주신 We Know The Way도 그렇고 How Far I Will Go, 그 모아나가 부르는 정말 유명한 그 OST도 그렇고 그대로 담겨 있어서 원작 좋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혹시 재밌게 본 영화 있다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정은지 피처링 하림의 하늘바라기 9027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6676님이 23년이나 쓴 거실 누런색 괄호 열고 원래는 흰색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누런색 에어컨을 작년에 보내줬습니다. 에어컨을 켤 때마다 시동 걸듯이 뒤쪽 모터를 몇 번 툭툭 쳐줘야 움직였는데 이제는 아예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새 에어컨을 장만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보드라운 바람 사랑해 하면서 얼마나 좋으시며 이렇게 사랑한다고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23년을 쓰셨으며 정말 에어컨이 오래 함께한 가족 같은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뭐 뒤를 툭툭 쳐줘야 움직일 정도면 에어컨 할 일을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오래 잘 쓴 만큼 미련 없이 또 보내주신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에어컨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보드라운 바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요즘 에어컨이 진짜 그렇대요. 바람의 질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찬바람이 확 쏟아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은은하게 또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서 오래 켜놔도 막 춥거나 그렇지 않고 쾌적해졌다고 합니다. 6676님 그 보드라운 바람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랄게요. 4788님은 젠디 빅오션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청각장애인 아이돌이에요. 노래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그룹입니다. H.O.T의 곡을 다시 부른 빅오션의 빛 신청합니다. 오, 빅오션이라는 그룹이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4788님이 신청 이렇게 해주시고 또 소개해주셔서 찾아보니까 세계 최초의 청각장애인 K-POP 아이돌 그룹이라고 합니다. 3인조 보이 그룹이고 2024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정식 데뷔를 했다고 해요. 오, 진짜 우리 4788님이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어떤 음악을 하는 그룹인지 너무 궁금해서 저도 열심히 한번 찾아봤는데 이 노래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788님이 신청해주신 빅오션의 빛 전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0892님의 신청곡 핑클의 루비 먼저 드릴게요.

핑클의 루비에 이어서 비고션의 빛 듣고 왔습니다. 이 비고션 분들이 그 무대에서 진동 메트로놈으로 박자를 이렇게 느끼고요. 또 모니터와 LED 시각 신호를 통해서 타이밍을 맞추면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해요.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좋은 노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788님. 6316님은 요 며칠 조금 무기력한 마음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도 오당제가 있어서 위로가 된답니다. 슬픔이 올 때 많은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음악과 젠디의 목소리 덕분에 정말 힘이 나요. 젠디도 늘 힘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6316님. 진짜 무기력한 날이 있죠. 특별한 뭐 이유가 없는데도 괜히 몸도 마음도 무겁고 그럴 때 있는데 그런 시간에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쉬어가야 되는 시기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이니까요. 우리 6316님도 편안하게 오당제 함께 해주시고 좋은 노래 들으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373님,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후반 청취자예요. 어제 문득 22년째 일하고 있다는 걸 떠올렸는데 이제 정년까지 13년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조금 센치해지는 하루입니다. 오, 22년이면 진짜 긴 시간인데 하루하루를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2373님 너무 멋지시고요. 또 정년까지 13년이라는 숫자를 떠올려 보셨군요. 앞으로의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좀 적게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운한 마음도 또 센치해지는 기분도 드셨던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지금처럼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좋은 사람들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일하시기를 응원할게요. 1104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고우림, 조민규가 함께한 기차와 소나무.

0: 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하루 종일 야속하게도 폭우가 내린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합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계속 발효 중이고요. 대구시 군위군 또 경북 청송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화요일에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지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계속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지금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부근 많이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4부에서도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4111님, 4년 만나고 결혼 준비하던 남자친구와 지난주에 헤어졌어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와서인지 꼭 제 마음 같았고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는데 쳇바퀴처럼 돌아온 출근길에 늘 같은 시간 오당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주는 것 같아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 4111님. 4년이라는 시간, 또 거기다가 결혼을 준비하던 사이였다면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가늠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4111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은 슬픈 만큼 천천히 시간 보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으니까요. 분명히 다시 예전처럼 웃는 날이 올 거고 평범한 일상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날도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111님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바라면서 저도 위로의 마음을 함께 건네고 싶네요. 5201님은 젠디 아들이 매일 메뉴가 비슷하다면서 요리를 좀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타박하네요. 제가 식품 영양을 기막히게 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도 매일 12첩 반상을 차릴 수는 없잖아요. 아들이 늘 비슷한 제 밥상에 적응하길 바라며 김범수 피처링 긱스 이희선 여사의 집밥 신청합니다. 그래요. 매일 메뉴가 비슷하다는 아들. 식품 영양을 잘 안다고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그런 것과 또 새로운 반찬을 매일 만들어내는 것도 다른 거니까요. 그죠? 매일 밥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아드님이 아마 나중에 직접 밥을 해보는 날이 오면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매일 밥을 차려준 게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5201님의 신청곡 김범수의 집밥 전해드릴게요. 그 전에 5659님이 정효빈의 혼자가 아닌 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먼저 들을게요.

정효빈의 혼자가 아닌 나, 5659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서 김범수 피처링 긱스 이희선 여사의 집밥, 5201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0496님이 항상 듣는 50대 후반 애청자입니다. 지루하지 않게 늘 사회 전반의 소식도 이야기해 주셔서 운전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요즘에 이렇게 저희 응원해주시는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우리 0496님은 아마 평일 코너 중에 오늘의 뉴스라고 그날 나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걸 자주 들으시나 봐요. 저희가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 뉴스들 쉽고 편안하게 전해드리려고 늘 노력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또 알아봐 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우리 0496님 더운 날씨에 늘 안전운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김연수님,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신청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그해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신기하게도 매년 여름이면 올해가 제일 덥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덥다 덥다 이렇게 하면은 더 덥대요. 그래서 의외로 더위를 그냥 인정하는 거. 아, 올해가 제일 더워. 그래, 오늘 날씨 더워.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좀 더 더위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막 버티려고 하기보다 오늘은 더우니까 조금 뭐 천천히 가자 이렇게 속도를 늦추면서 여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연수님의 신청곡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들을 거고요. 그 전에 제이레빗의 선잠 353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마신네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봉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방산에 넌 할 수 있어 신청해요. 몇 달 만에 만나는 아드님과 우리 공일 사모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아드님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또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제헌절이 공휴일로 이번에 다시 지정이 되면서 금요일부터 아마 쉬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다들 푹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 출근도 잘 하시고요. 5당제 출석 체크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끝곡 공일 사모님의 신청곡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에 대한 자신의 글을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면서 그건 국정과 개인 사업을 구별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은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의 한 주택에서 지붕을 수리하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약 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자택 처마를 수리하다가 감전된 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7분쯤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상리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산타페와 푸조가 부딪혀 4명이 다쳤습니다. 50대 푸조 운전자와 80대 산타페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고 푸조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중부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수도권과 충청도,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0mm가 오겠고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새벽에서 아침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5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 33도로 덥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지 기온 25.4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7: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올해 수능에는 여러 차례 입시에 도전하는 이른바 N수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 입시부터 취업까지 우리는 인생의 여러 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쟁의 역사는 놀랍게도 조선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의 과거 시험 경쟁률은 만 대 1을 훨씬 웃돌았는데요. 지금 들어도 기가 막힐 만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까지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에서 실력만 좋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었는데요. 어디에 사는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가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유구한 교육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어져 왔는지 잠시 후 전설의 김 선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 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1: 예, 오늘은 우리나라의 유별난, 네. 교육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짚어주신다고요.
2: 네.
1: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2: 일단 한국은 좀 교육열에 예. 좀 격하게 얘기하면 네. 미쳐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1: 미쳐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죠.
2: 네네. 네. 요즘엔 유치원 입시까지
1: 들었습니다.
2: 있고요.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1: 아이고 한참 입시 공부할 때네요.
2: 예예. 예. 지금 그 같은 학교의 이제 선배 그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대 입시반이 있고요.
1: 야.
2: 초등학교 6학년에 미적분을 끝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는 거죠.
1: 대한민국 초등학생은 다 영재군요.
2: 아,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학구열이 높은 동네를 가면 이제 이렇게 네. 돼버리는 거고. 근데 거기서 사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입시.
1: 그렇죠.
2: 대학 입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 교육.
1: 맞아요.
2: 사실 이런 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현상을 통틀어서 보통 이제 교육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1: 네.
2: 번역이 안 된답니다, 이게.
1: 아.
2: 번역어가 education people? 뭐
1: 그렇네.
2: 뭐라고 이게 교육열을 네. 번역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교육열이라고 씁니다.
1: 진짜 한국말 그대로요?
2: 네. 그럼 아. 알아듣는데요. 워낙 야. 유명한 표현이라서 교육열이라면 그 정도로 아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으니까
1: 네.
2: 좀 어떻게 좀 한국 사회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용어인 것 같아요.
1: 예,
2: 교육열이란 단어.
1: 저도 하나 확인했던 사례가 네.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학교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한국어 학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있죠.
1: 그래서
2: 네.
1: 한국어 학과 그냥 그 건물 동이 궁금해서 네. 가봤어요.
2: 네.
1: 근데 차마 수업은 안 해서 교실에 들어가거나 참관은 못하고 복도에 그냥 간이로 놨던 한국어 무슨 회화 사전?
2: 아, 예,
1: 회화
2: 예.
1: 책? 이런 거 샘플로 만들어 놓은 네. 게 있는데 제가 빵 터진 게 있습니다. 인사말 예시를 적어놨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그 집 아이 공부 잘하죠.
2: 야 부끄럽네요.
1: 진짜 빵 터졌어요.
2: 아, 저 부끄럽네요. 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 아 그 정도로
1: 예.
2: 그 외국에서도 한국의 어떤 교육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한국인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을 독특하게 바라보기도 하면서도 저게 한국이지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네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 언제부터입니까?
2: 조선시대에도 지금 못지않게
1: 예.
2: 교육열이 어마어마하게 셌기 때문에
1: 네.
2: 언제부터 딱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조선시대부터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 예. 그런데 조선시대는 우리가 네. 아는 것처럼 신분사회의
2: 네네네.
1: 국가인데
2: 네.
1: 아니 뭐 공부 잘한다고 뭐 일정 정도 이상 잘 풀립니까?
2: 됩니다.
1: 오.
2: 공부를 잘하면.
1: 예.
2: 근데 이제 그게 요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조선시대 신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1: 예.
2: 신분제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1: 예.
2: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천민도 있고 그다음에 상민도 있고 양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크게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신분이다.

0: 라고 하는 걸 딱 얘기하면 양인 아니면 천민이에요. 그러면 양인이 얼마나 됐느냐.
1: 네.
0: 인구수 대비라고 하면 정말 많이 잡았을 때 노비를 40% 정도 보거든요.
1: 어휴,
0: 근데 평균적으로 노비가 한 30에서 40 왔다 갔다 해요.
1: 네네.
0: 그러면 양인이 한 5, 60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 예.
0: 이들은 모두 과거를 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양반이라고 따로 부르는 뭐 그런 특수계층만 보는 게 아니군요.
0: 양반은 사실 조선 후기가 되면 사회적 신분으로서 굳어지기는 하지만 신분제도 안에서는 계층이에요.
1: 아, 예.
0: 아, 여기서 근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성은 칠 수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 남성만 이렇게 예. 포함한다고 하면 전체 인구수로 따졌을 때 넓게 잡았을 때 전체 인구의 30% 정도는 법적으로는
1: 네.
0: 관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근데 이런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 가령 유럽이다.
1: 예.
0: 우리 유럽도 좋아들 하시니까
1: 네.
0: 유럽이다라고 하면 관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나중이니까
1: 네.
0: 그러면은 유럽 사회에서 이런 이 특정 신분이다라고 지배계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귀족이잖아요. 정말 정말 정말 작게 잡으면 1%가 채 안 되고요. 아, 영국
1: 귀족은,
0: 같은 경우에는
1: 예.
0: 특히나 영국은 장남한테만 또 물려주잖아요.
1: 예.
0: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가족이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1에서 3%고요. 영국이다 그러면 1% 안쪽이거든요.
1: 네.
0: 이렇게 세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 같은 경우는 30% 정도는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대과까지 끝냈다라고
1: 네.
0: 하면 양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1: 오.
0: 그렇기 때문에 지배층이 좀 빠르게 좀 유연하게
1: 예.
0: 교체될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양반 가문이다라고
1: 예.
0: 하면 3대에서 한 4대 정도
1: 네.
0: 눈 씻고 찾아봐도 이 가문에 과거 합격자가 1차라도 합격한 사람이 없다. 양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1: 아.
0: 탈락인 거죠.
1: 이야, 양반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 잔반이라고 부르거나
1: 아.
0: 아니면 그만큼 그 지배층이 유연하게 자꾸 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동 김 씨, 안동건 씨, 뭐 류 씨, 그다음에 전주희 씨, 뭐 다양한 유명한 딱 성씨들 있잖아요.
1: 네.
0: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1: 네.
0: 이 가문을 계속 양반 집안으로 만들기 위해
1: 엄청 공부시킨 거예요.
0: 엄청 공부시킨 겁니다.
1: 아.
0: 그러다 보니 과거 합격자가 나오고
1: 예.
0: 그 양반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1: 이야, 이거 제가 아는 선입견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랐네요.
0: 아, 그 조선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1: 네.
0: 조선시대라고 하는 게 뭐 특정 누군가가 이렇게 막
1: 족벌,
0: 몇몇 가문에
1: 뭐, 예.
0: 그렇게 알고 계신데 생각보다 유연한 나라고 폭이 넓은 나라, 기회의 폭이 넓은 나라였다라는
1: 네.
0: 거죠.
1: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입니다.
0: 네.
1: 요즘보다도 낫다라는 면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연하구나.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요즘에 뭐 특정 학교들 뭐 학교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특정 학교에 그 논문도 나왔어요.
1: 네.
0: 이 학교 출신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8할 이상이 일단 8학군 자사고 특목고
1: 맞아요.
0: 인 거거든요.
1: 네.
0: 그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유리천장이랑 요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천장들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유연한 사회지? 라고 하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1: 진짜로요.
0: 네.
1: 예.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나누겠지만 일단
0: 네.
1: 제가 제일 궁금한 거. 그럼 조선시대는
0: 네.
1: 예, 과거시험. 오늘로 따지면 입시시험이죠.
0: 네.
1: 이건 어디서 공부합니까?
0: 공부 월.
1: 개성이에요? 종로예요?
0: 아, 그 얘기를 이제 여쭤보시는 거라면 변화입니다.
1: 변화군요.
0: 굉장히 또 이것도 빠르게 변합니다.
1: 예.
0: 여기서 빠르다는 건 역사 연구자 시선에서
1: 그렇겠죠, 그렇겠죠.
0: 500년 안에서 이제 1, 200년을 이제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1: 네.
0: 아무튼 처음에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동네마다 공립학교가 있어요.
1: 공립학교, 향교?
0: 맞습니다.
1: 아,
0: 향교입니다,
1: 예.
0: 향교. 지금 그 동네에서 특정 동네로 딱 들어갔을 때 지금도 그 예전에 그 동네 모습이 남아있는 그 시골들 가면 남아있는 경우들이
1: 예.
0: 있잖아요. 그럼 가면은 그 동네에 맨 가운데에는 은행나무가 하나 꼭 있거든요.
1: 예.
0: 큰 은행나무. 그걸 보면은 다 앞에 써 있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 500년 된 은행나무.
1: 예.
0: 거기가 보통 향교가 있는 자리예요.
1: 아.
0: 그 마을의 중심.
1: 예.
0: 그래서 교동
1: 네.
0: 뭐 이런 동네 이름들이 많잖아요.
1: 예.
0: 거기가 이제 향교가 있는 그 동네인데 뭐 교동 명륜동 향교리
1: 네.
0: 뭐 이런 동네들인데 여기에서 공부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체 인구의 30%에만 들어가면 남성이다라고 하면 모두가 여기에 들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공부 할 수 있어요.
1: 예.
0: 실제로 뭐 되게 유명한 양반집 가문들만 사대부들만 여기서 공부하느냐? 아닙니다. 모두가 여기 들어가고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그것도 체크를 하더라고요.
1: 예.
0: 여기서 몇 명이 1차 합격 통과했는가.
1: 이야.
0: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유명한 향교는 사대문 안에 있습니다.
1: 역시.
0: 네, 서울에. 예. 서울에 있는 이때 당시 이제 한양이죠. 한양에 있는 향교들이 유명하긴 합니다만
1: 예.
0: 지방 향교들도 대단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다. 근데 이게 분위기가
1: 예.
0: 조선 중기 이후가 되면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요.
1: 네.
0: 이제 사설기관으로.
1: 사설기관.
0: 그게 이제 서원이거든요.
1: 네.
0: 이제 16세기 이후가 되면은 향교보다는 서원에서 과거 합격자들이 많이 나와요.
1: 이야. 역시 사설이.
0: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16세기 이후가 되면
1: 예.
0: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류 지배계층이
1: 네.
0: 이제 사림들로 바뀌잖아요.
1: 네.
0: 근데 사림들은 서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항맥으로 쭉 이어져가지고 자신의 학파를 만들어 나가는
1: 네.
0: 존재들이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류 그 관원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이제 어느 서원 출신이
1: 아.
0: 지금 서울 가가지고 뭐 하고 있다더라. 그다음에 여기 이황이 만든 데라며 유성룡이 만든 데라며 여기 이이가 공부했었던 데라며 이러면 유명해져요.
1: 아.
0: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 서원에 들어가겠죠.
1: 예.
0: 그러다 보면 여기서 과거 합격률이 또 높아집니다. 그러면 거기가 유명한 서원이 되는 거죠.
1: 예.
0: 그러면 향교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서원을 사설학교인데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거든요.
1: 예.
0: 그러면 원래는 학원이었던
1: 예.
0: 학원의 느낌이었었던 서원을 국가에서 이제 사립학교 정도로 껴안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국가가 지정한 곳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립학교 느낌으로 국가가 관리할 수 있게끔 16세기 이후로는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원 출신들이 이제 그 과거 시험을 합격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서 요즘이야 뭐 다양한 뭐 진로의 선택지가 있지만
0: 네.
1: 이 당시엔 무조건 과거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0: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1: 네,
0: 아무것도 없습니다.
1: 네.
0: 무조건 과거 시험입니다.
1: 그러다
0: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데
1: 네.
0: 일단 과거 시험은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초시가 있고요.
1: 네.
0: 이제 1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 이걸 향시라고도 부르는데 지역에서 일단 치는 시험이에요. 요거를 통과를 하면 일단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던가
1: 네.
0: 아니면 지역에서 공무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직 구급 공무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을 수 있어요.
1: 예.
0: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그냥 지방에서 공무원 생활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생원 진사라고 부르는
1: 예.
0: 거거든요. 생원시 진사시로 나눠서 그다음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겠어 라고 하면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1: 네.
0: 서울로 와서 더 큰 시험을 치는 거죠. 그게 이제 대과거든요. 근데 대과 안에서도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하는 시험이 전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1: 예.
0: 임금이 시험을 직접 내는 겁니다.
1: 야.
0: 그래서 그 임금이 시험을 직접 낸 거를 통과하는 사람을 33명 뽑는 거거든요.
1: 33명밖에 안 뽑아요?
0: 그러니까 이게 과거 시험 급제자다
1: 예.
0: 라고 하면 33명인
1: 예.
0: 건데 3년에 한 번 뽑습니다.
1: 아, 3년에 한 번.
0: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져서 1년으로 11명
1: 그러네요.
0: 뽑는 거예요. 예. 정규 시험은.
1: 야.
0: 그런데 이렇게만 뽑으면 너무 조금밖에 못 뽑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균관에 있는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임금이 가끔씩 성균관에 놀러 올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럼 뭐 심심하면 놀러 올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뭐 또래일 수도 있으니까
1: 예.
0: 성균관에 있는
1: 예.
0: 친구들이랑 야 오늘 야 나 기분이 이런데 시 한번 지어봐라.
1: 아.
0: 라고 한다던가.
1: 네.
0: 야 내가 오늘 니네 테스트도 할 겸 시험 문제 내가 간단한 게 한번 내볼 테니까 요거 한번 맞춰봐. 라고 하면 시험 문제를 그냥 간단히 내요.
1: 네.
0: 뭐 시를 잘 짓거나.
1: 네.
0: 아니면 임금이 지금 가려운 데가 있는데 네. 그걸 시험 문제로 냈을 때 제대로 긁어주는 친구가 있다.
1: 네.
0: 특채로 뽑기도 합니다.
1: 와.
0: 요것도 특채로 한번 뽑을 때가 있고요. 아예 별도로 임금이 올해는
1: 네.
0: 우리 세자가 결혼하는 날이야. 특별히 나 기분 너무 좋으니까 특별시험 이것도 공채긴 합니다.
1: 예.
0: 특별시험 3년 아직 안 됐지만
1: 네.
0: 특별시험 치자라고 하면 그때 또 따로 뽑기도 합니다. 알성시라고. 네. 그렇게 다 하더라도 1년 평균으로 뽑히는 사람이 2, 30명이 차 안 돼요.
1: 그렇군요.
0: 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많을 때는
1: 예.
0: 18,000 대 1 정도 됩니다.
1: 18,000 대 1이요?
0: 정조 때 18,000 대 1 정도 되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4,5,000 대 1 정도가 이제 평균 경쟁률이었다. 그러니까 4,5,000 명 중에 한 명 뽑힌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전 인구의 30%가
1: 네.
0: 이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1: 예. 네. 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런데 우리 드라마 보면
0: 네.
1: 이 33명 뽑는 이 과거 시험
0: 네.
1: 거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장원급제자 아니겠습니까?
0: 아, 예, 예, 예.
1: 그럼 장원급제자라고 하는 건 1등으로 누가 합격했다라는 네, 것도 네, 있겠지만 네. 1등부터 33등까지 다 공표가 됩니까?
0: 다 됩니다. 그 이제 일단 그 대과의 그 몇 단계가 있는데
1: 예.
0: 사실 그 최종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최종에서 임금이 뽑는다고 했었던 건 일단 그 전에 33명은
1: 예.
0: 합격은 확정이에요.
1: 확정. 예.
0: 그 상황에서 임금이 등수를 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임금이 그 책문이라고 해서 질문을 던져요.
1: 예.
0: 그러면 거기에 대책이라 그래서 답안지를 쓰는 거거든요.
1: 예.
0: 이제 그 시험 문제들이 시험 문제들이 되게 독특한 게 많아요.
1: 예.
0: 뭐 가령 뭐 임진왜란 이제 끝났다.
1: 네.
0: 뭐 병자호란이 끝났다. 그럼 지금 나라 살림이 너무 부족하고 뭐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라.
1: 네.
0: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1: 예.
0: 어떤 경우에는 광해군이 조금 독특한 시험 문제를 많이 냈거든요.
1: 예.
0: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좀 감정적이었었나 봐요. 그 시험 문제를 낼 때 자기는 그 섣당을 금음. 12월 31일만 되면 서글퍼진다.
1: 네.
0: 인간이 왜
1: 서글픈지
0: 연말이 되면
1: 예.
0: 서글퍼지는
1: 연말이 되면
0: 서글퍼지는지를
1: 기술하시오.
0: 기술하시오.
1: 야, 어렵다.
0: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1: 예.
0: 그다음에 중종 때는
1: 예.
0: 술. 술이 지금 너무 폐해가 많다. 인간은 왜 술을 좋아하나?
1: 아.
0: 술의 부작용.
1: 아.
0: 에 대해서 논하시오.
1: 어렵네요.
0: 어렵죠. 근데 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논술 시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지선다가 아니라
1: 예.
0: 논술로 이렇게 글을 쫙 쓴 건데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가 어느 정도 돼요. 뭐 가령 이 시절이다라고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때는 이제 각주가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뭐 4서 3경부터 해가지고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유교 경전들을 일단 모조리 다 외우고 있고요.
1: 예.
0: 섣달 금음날 쓸쓸해지는 이유를 그 경전의 각주를 달아서.
1: 이야, 그렇게 써야 되는군요.
0: 네. 소학에 이런 얘기가 있고 대학에 이런 얘기가 있고 맹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야지. 그냥 진짜 그냥
1: 썰푸는
0: 걸로 답안지를 적게 됐다고 해가지고 장원이 되는 거는 아니다.
1: 네.
0: 라고 하는 거죠.
1: 그러면 누군가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33명은 다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0: 네네네네.
1: 합격했으면 됐지.
0: 네.
1: 굳이 장원급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1, 2, 3등 안에 들어갈 이유가 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0: 네.
1: 장원급제자는 뭐 혜택이 좀 뭐 있습니까?
0: 바로 급수가 올라가죠.
1: 아, 급수가.
0: 네. 이제 일단 그 장원급제가 되면은 종육품부터 시작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으로 따지면 행시 통과자 중에 요즘에는 제일 인기 있는 부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1: 요즘은 문광부 인기 많다고.
0: 아 그랬어요. 그래요?
1: 네.
0: 그럼 이제 문광부로 바로 태국
1: 갑니다. 아.
0: 그런 거에 특혜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1: 예.
0: 뭐 예를 들면은 되게 유명해서 조광조
1: 예.
0: 같은 경우에 이제 성균관에서부터 유명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중간중간에 특채로 뽑는다 그랬잖아요.
1: 예.
0: 근데 특채로 뽑을 때는 종육품으로 절대 못 가요. 7품이라든지 아니면 8품 이 정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1: 아.
0: 그래서 처음에는 중종이 조광조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을 때
1: 네.
0: 사람들이 말립니다.
1: 왜요?
0: 이 사람 충분히 장원급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 아.
0: 지금 데려가면 낮은 그 쓸데없는 데에서 일해야 된다.
1: 이야. 그 정도 인물이에요?
0: 아, 조광조 굉장히 똑똑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그다음 한 1, 2, 3등 아래 정도 들었다라고 네. 하면 임금이 딱 규정으로 총 6품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중책을 맡길 수 있는 그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1: 네. 아, 그렇군요. 나름 그건 혜택이 크네요. 네. 그러면 종 6품까지 올라가는 데는 통상적으로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0: 보통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1: 아, 그럼 굉장한 혜택이네.
0: 그렇죠. 그다음에 네. 여기까지 못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1: 그렇겠죠.
0: 네.
1: 야, 이거 뭐 그러면 이 정도 혜택에다가 물론 33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이기도 네. 할 것 같은데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하겠는데요.
0: 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합니다. 아, 그 공부의 수준이라 그러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일단. 최고령으로 최고령으로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
1: 예, 몇 살에 그럼
0: 일은 넘어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1: 야, 인생이 꿈이었군요.
0: 그러니까 평생의 직업이 이분은 학생이었던 학생. 아, 예. 학생이셨던 분들이고 이게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성균관 입학 기준으로 보면 그럼 이제 초시합격하신 분들이잖아요.
1: 네.
0: 성균관 입학했었던 사람들이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거든요.
1: 네.
0: 근데 조선 중기 이후가 되면 30대 중반이 그러니까 초시합격의 평균 나이가 됩니다.
1: 그때 기대 수명이 한 40에서 50대죠.
0: 네. 네. 그런데 34, 5살이 이제 초시합격한 평균 연령이 돼버리는 거니까
1: 예.
0: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네. 절반 넘게를
1: 예, 공부하는
0: 공부만 하는
1: 거예요. 치열한 네. 세상이었고
0: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세상이었습니다.
1: 우리가 잘 몰랐던 조선의 교육열 오늘 제대로 배우고 있는데요. 2부에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역사 커뮤니케이터 재원쌤 모시고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경쟁의 역사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네. 우리가 잘 몰랐던 조선시대의 교육열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커닝은 있었겠죠.
4: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이 예. 18,000대 이때 정조 때거든요.
3: 예.
4: 18,000대 1이면 일단 지역에서 1차로 각 지역마다 할당이 있어요.
3: 예.
4: 지역마다 많게는 한 3, 400명 정도로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 시험 이 3, 4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지역마다 시험을 칠 거잖아요. 18,000대 1이라고 하면 20만 명이 넘게 치는 거거든요.
3: 그렇죠.
4: 그러면은 그 지역마다 시험장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라 있겠습니까?
3: 그렇네요.
4: 그러다 보니까 자리 선점하려고
3: 아...
4: 노비들을 써요 또.
3: 네.
4: 그러면
3: 자리 맡아놓으라고.
4: 이때 시험 그 과거 시험장을 그린 그림들이 몇몇
3: 예.
4: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열댓 명이 뭉태기로 모여 앉아있어요.
3: 예.
4: 서로 컨닝하는 거예요.
3: 아.
4: 근데 그거를 앞에 시험 감독관이 보고 있어요.
3: 제재 안 해요?
4: 제재가 안 됩니다.
3: 안 되는구나.
4: 그냥 시장간이에요. 시장간. 어차피 향시고 하니까 그냥 풀어놓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향시 자체는 조선 후기가 되면 될수록
3: 네.
4: 무너져버린 거죠.
3: 예.
4: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앞뒤 옆으로
3: 그렇겠죠.
4: 몇 미터씩 몇 네. 센치씩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점점 많이 치니까 네. 모이잖아요.
3: 네.
4: 옆으로 그냥 보는 거죠. 뭐.
3: 똑같이 보고 쓰는 네, 거.
4: 똑같이 보는 경우들도 있었고 답안지 자체를 그냥 안에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문신처럼
3: 예예.
4: 손에다가 이런 데다가 써가는 경우도 있었고 시험관과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시험관까지.
4: 시험관과 짜는 경우도 있었고 화장실 간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시험 답안지 갖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쓰거나.
3: 야.
4: 왜냐하면 이게 시험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3: 예예.
4: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3: 네.
4: 원래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완전 도떼기 시장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는 경우들도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그 이 시기에 이건 컨닝은 아니지만 가장 유명했었던 게 대리 시험이 있습니다.
3: 대리 시험.
4: 대리 시험들.
3: 야 조선 시대도.
4: 이 대리 시험 근데 의아하잖아요. 대리 시험을 그럼 누가 쳐주나?
3: 이미 합격한 사람 아닐까요?
4: 아닙니다.
3: 아 그럼요.
4: 서얼들.
3: 서얼들이.
4: 서얼들은 과거 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오. 아니, 천민인 예. 거니까.
3: 예.
4: 그러다 보니까 얼짜잖아요. 얼짜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시험을 못 쳐요.
3: 네.
4: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일반 노비들과는 또 서울이 다르잖아요.
3: 네.
4: 노비 일을 하는 거는 아닌데 양반 집에서 대접만 못 받을 뿐
3: 네.
4: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인
3: 그렇죠.
4: 건데 시간은 많아요.
3: 네.
4: 공부할 수는 있어. 노비처럼 일은 안 해도 돼.
3: 네.
4: 근데 내가 공부한 거를 펼칠 곳은 없어. 뭐 이러다 보니까 대리시험 칩니다.
3: 야 어떻게 보면 진짜 네. 뭐라 할까요? 형님을 위해서 네. 서얼이 네. 대신 시험 보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4: 아닙니다.
3: 돈 받고.
4: 돈 받고 합니다.
3: 아...
4: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기록에 남아있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 사람한테 맡기면.
3: 합격이다.
4: 무조건 합격이다. 도망다니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3: 야
4: 도망다니면서. 왜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3: 억울하겠네.
4: 돈이라도 벌자라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리시험을 쳐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 아니 그런데 말씀 네. 듣고 보니까 부정행위가 이 정도면
4: 네.
3: 실제로 급제한 사람들 이거 정말 실력 있는 거냐?
4: 네.
3: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부모 잘 둬서 아니면 부모가 좋은데 이 시험 장소 때 미리 자리 잡아주고 네. 부모가 네 옆자리도 잡아서 좋은 서열이 답안지 쓸 건데 걔꺼 베꼈어도 되는 정도로 하고 네. 혹시 그걸로도 안 될까 봐 화장실에 모범 답안 네. 미리 갖다 넣어놨다.
4: 다 되죠.
3: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인정하겠어요.
4: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되면 말기로 가면 갈수록 네. 인정을 안 하죠.
3: 그렇겠죠.
4: 네, 근데 조선 중기까지는 지켜지다가 네. 조선 후기가 되면 될수록 그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조선 중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로 잘 되냐면 그 시험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 가문들을 조사를 해보면 가문들이 되게 다양해요.
3: 네.
4: 그리고 뭐 물론 압도적으로 많은 가문들이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가문들도 있지만 영 이거 와, 처음 들어보는 성씨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합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기로 내려가면 갈수록
3: 없어요.
4: 그런 경우가 드물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합격을 하는 과정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3: 예.
4: 과거 합격자들도 내가 과거를 합격해서 본인도 알죠.
3: 네.
4: 이 실력이 아니라
3: 운?
4: 돈이죠.
3: 돈.
4: 돈으로 됐다는 걸 알아요.
3: 네.
4: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시험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은
3: 네.
4: 이 과거 시험의 폐해를
3: 네.
4: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3: 당연히 그렇죠.
4: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하는 거죠.
3: 네.
4: 저는 이제 그런 게 그 자신들이 남겨놨었던 글이나 이런 데 되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과거 시험을 가봤더니 시험장을 가봤더니 정상적이지가 않다. 난 이런 거 도전하지 않겠어.
3: 아.
4: 이승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거 난 안 할 거야.
3: 아.
4: 그럼 나 그냥 나는 근대 학문 배우겠어.
3: 야.
4: 뭐 배제학당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과거로 합격한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서 나를 합격기 시키기 위해 썼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4: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3: 아.
4: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자기가 어느 마을에 부임을 하잖아요.
3: 네.
4: 그러면 가진 명목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3: 네.
4: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고부 군수 조병갑이나 이런 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조병갑은 그 후손들이 되게 억울할 거예요.
3: 왜요?
4: 그 거기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교과서에는 실려 있는데
3: 예.
4: 사실 이게 디폴트거든요. 모두가 그럽니다.
3: 모두가
4: 왜 자기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내가 이 고을의 군수가 되기 위해 쓴 돈이
3: 예.
4: 한 3억이에요. 그러면 인간인데
3: 본전은 찾아야죠.
4: 교수님 아 본전만 찾으실 겁니까?
3: 아니, 최소한
4: 네. 3억 투자했다. 한 10억은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어요.
3: 당연히 그렇겠죠.
4: 그러다 보니까 가진 부패들이
3: 아이고.
4: 이 과거 시험에 어떤 그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공정성이 무너져

0: 내리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스템까지 흔들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1: 네. 참 이게 또 저는 옛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반복적으로 이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화제를 바꿔서 저는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때도 뭐 합격생 많이 배출하는 동네 학군지라고 해야 될지 네. 뭐 어떤 동네라고 해야 될지 네. 그런 거 있습니까?
0: 있습니다. 이야. 명확합니다.
1: 어디예요?
0: 일단 당연히 제일 핵심은 지금이랑 똑같이 서울입니다.
1: 서울이군요.
0: 서울 중에서도
1: 이 당시는 뭐 그럼 회화동이겠네.
0: 그렇습니다. 예. 성균관이 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이제 성균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특별 시험이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성균관에서 성균관 학생들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그 성균관에서 숙식을 하고
1: 예.
0: 저희 드라마 그 성균관 스캔들
1: 네.
0: 저 그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그 봤으면서도 참 오류가 많은 게 그런 분들 아닙니다. 35살 넘는 이 시기 35살이면 예. 아마 이제 교수님이나 저 정도
1: 그렇죠. 네. 중년이죠. 뭐.
0: 네. 중년들이 이제 이렇게 네.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성균관에서 사시는 분들만 성균관 학생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숙식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네.
0: 거기 계신 분들은 일단 그 돈이 많아요.
1: 예.
0: 그 지방에서 올라오더라도 그렇죠. 여기에 돈을 내야지 예. 숙식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빵빵하고 시험 언제 붙을지도 모르고 시험이 또 특별 시험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네.
1: 대응해야 되니까
0: 계속 그냥 성균관 한 번 들어가면은 나가라는 말 안 합니다. 계속 들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 근처에는 이 해야동 근처는 반촌이라고 불렸는데 네. 해야동 근처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팔학군이나
1: 팔학군
0: 겸
1: 네.
0: 신림동
1: 네.
0: 섞인 거죠.
1: 아 대학생이니까.
0: 네.
1: 아.
0: 이제 행시랑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1: 그렇네요.
0: 느낌.
1: 그렇네요.
0: 거기가 지금 이제 거기라고 보시면 되고
1: 예.
0: 그게 아니다라고 지역에도 있습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린 잘 나가는 서원들. 잘 나가는 서원들이다. 그러면 일단 요즘에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쓰여지는데
1: 네.
0: 학맥. 학맥이라는 게 요즘에는 그냥 보다 그 무슨 파벌 느낌으로 이렇게,
1: 그렇죠.
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 학맥이 어떤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느냐의 기준이기 때문에
1: 네.
0: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나는 저 선생님, 저 유학자, 저 성리학자의 그 어떤 학술적 어떤 그 느낌을 이어서 나는 공부하고 싶어.
1: 네.
0: 그렇지만 거기가 또 과거 합격률이 높으면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특유의 학맥 문화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훌륭한 선생님이지만
1: 네.
0: 이 훌륭한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합격한 과거 합격자들도 많네. 그럼 우리 아들도 거기 한번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 학군 좋은 그 회화동 말고
0: 네.
1: 지방에는 앞서 말씀 주셨던 그 학맥을 잘 배출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을 텐데
0: 네.
1: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0: 안동이죠.
1: 안동이구나.
0: 예예예. 예, 예. 안동입니다. 안동에 몰려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안동에 서원이나 그 안동 그 근처 쪽으로 놀러 한번 가보시면 공부하시던 데들 지금도 남아 있는 경우 많거든요.
1: 많죠. 아 저도 소수서원 가봤는데
0: 끝내줍니다.
1: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0: 뒤에 구름이
1: 네.
0: 내 등 뒤로 지나가는데
1: 무서워.
0: 앞에 강이
1: 네.
0: 굽이치듯 네. 흐르고요. 그림을 제가 아예 못 그리는데 펜이랑 종이 있으면 아. 그리고 싶다.
1: 저는 여기에서 공부하면 합격하고 싶지 않다.
0: 아 계속 여기서 공부하는.
1: 공부하는 게 너 더 재밌겠다. 에이. 즐겁겠다.
0: 그렇죠. 그런 분들 근데 꽤 많습니다.
1: 아.
0: 왜냐면 여기 있으면 군역을 안 줘도 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군역이 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평생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1: 예.
0: 에이. 그만큼 풍광이 아름다운 곳들이 안동에 또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자를 또 많이 배출하기도 했다.
1: 예, 조선 시대 대치동은 안동이었다.
0: 아, 그렇죠.
1: 예, 그러면 네. 진짜 뭐 안동 권신이, 안동 김신이 과거 급제자 순위 뭐 이렇게 랭킹 매겼을 때 높겠네요. 네.
0: 많이 높죠.
1: 예.
0: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 급제자 순위도 이쪽 지역이 높고요. 과거 급제자들 중에서도 이 서원이 진짜 명문 서원이다.
1: 네.
0: 명문 학원.
1: 예.
0: 학원이라 그러면 안 되지. 이제는 사립학교가 됐으니까 뭐 자사고 특목고다. 기준이 있습니다.
1: 네.
0: 이때는 지금은 뭐 서울대 몇 명 배출했나 뭐 이건데 이때는 그런 거랑은 잽도 안 됩니다. 명문 서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0: 물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임금이 원래는 이 서원에서 그 사당에 모셔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1: 예.
0: 그런데 불천이라고 하는 걸 임금이 내려주면 이 사람은 평생 이 사당, 이 서원에서 이 사당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그 원래는 이제 3대까지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인물은
1: 아, 대대손손.
0: 이 집안에서 영원토록 사당에 모셔줘야 되고 아. 제사를 지내야 되네.
1: 아, 그래서 안동에 제사가 많은 거군요.
0: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 이 집안이 명문가다. 그 예. 불천이 조상이 많은 거예요.
1: 아.
0: 이 서원이 명문서원이다. 불천이로 등록된 그 선배들이 많아야 돼요.
1: 네.
0: 그런 곳들이 명문서원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안동 가면 몰려있습니다. 몰려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예.
1: 그러면요. 제가 얼추 아는 지식으로는 뭐 이황의 제자들 중에 유성룡이 있고 또 뭐 네. 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명문서원이라는 건 네. 결국 그 대학자가 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결례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일타 강사 역할 같은 것도 했기 때문에 명문서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0: 아, 이거 좀 어려운 얘기긴 예. 합니다만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한 사람들이 가르쳤던 거죠.
1: 아.
0: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1: 예.
0: 그 지금처럼 오지선다가 아니라
1: 네.
0: 지금 현실을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 속에서
1: 네.
0: 잘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교육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교육을 잘 시키는 곳이 또 서원이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과거 시험은 논술 시험인데.
0: 그렇죠.
1: 논술 문제의 예측이 좋았겠네요.
0: 그 예측이 좋은 건 선생님이 지금 시기를 바라보는
1: 그렇죠.
0: 안목이 있고
1: 아, 예.
0: 해안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1: 아.
0: 네, 근데 요거는 조선 중기까지.
1: 아, 그래요?
0: 후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 아,
0: 패단이 너무나 심해지다 보니까
1: 예.
0: 힘들어지는 거죠. 네.
1: 그러면 후기 돼서 패단이 심해졌다 했을 때
0: 네.
1: 후기는 그러면 정확히 어떤 지경까지 갔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제 뭐 대리 시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된 겁니까?
0: 그렇죠. 대리 시험도 있고 시험의 권위 자체가 떨어지게 아.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시험에 합격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유학적 소양이 뛰어나다라는 생각들도 점점 안 하게 되고
1: 네.
0: 이건 이제 조선의 말기로 갔을 때
1: 예.
0: 이야기인 거고.
1: 그럼 이렇게 단적으로 여쭤봐도 돼요? 그래서 갑오개혁된 건가요? 그때 과거 시험을 폐지한 게 야 이거 유명무실해졌어 폐지해 이렇게 결정된 겁니까?
0: 그것도 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1: 예.
0: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방금 말씀해 주셨었던 것처럼 지금의 과거 시험 자체가 폐단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이 시험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 동네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소문이 나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 왜냐하면 그 명문가들 그 집안 자제들이기도 하니까
1: 예.
0: 그 사람들이 굳이 과거 시험을 뭐하러 쳐? 가 되면 안 쳐도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폐단이 있고요.
1: 네.
0: 두 번째는 과거 시험 문제와 과거 시험 자체가 지금 현실이랑 뭔 상관이야? 가 돼버린 거죠.
1: 네.
0: 세상이 개항 이후로 급변하고 있는데
1: 아.
0: 이제 근대 학문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이미 세상이 변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1: 예.
0: 아직도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합쳐지면서
1: 네.
0: 시험 자체의 폐단도 너무 심하고
1: 예.
0: 이 지금 이 시험의 핵심이 되고 있는 성리학에 대한 어떤 불신들도 또 늘어나고 있고 이게 합쳐지면서 과거 시험 의미가 없다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과거 시험이 과보 개혁 이후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1: 자 그러면 과거 시험이 사라진 이유가 어찌 보면 일제 강점기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0: 네네.
1: 그럼 일제 강점기의 교육은 어떻게 바뀝니까?
0: 일제 강점기가 되면 제 1차 조선 교육령이라고 하는 걸로 교육 제도가 만들어져요.
1: 예.
0: 물론 이 앞서서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 황제의 이름으로
1: 예.
0: 교육을 한번 바꿉니다.
1: 예.
0: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대한제국 시기에 한번 만들어져요. 그 뭐 지금의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부르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데 1911년에 1차 조선 교육령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교육이 그냥 아예 완전히 그 교육의 목표, 목적이 달라집니다.
1: 예.
0: 충실한 제국의 신민을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배출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조선인에게는 그 안에서도
1: 네.
0: 적당히 배울 것.
1: 적당히 배울 거라고 써 있어요.
0: 학교 이름이
1: 예.
0: 보통 학교.
1: 아, 거기 그러니까, 들어 있구나.
0: 예, 이게 일본의 학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1: 네.
0: 단순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굉장히 복잡한데 네. 지금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학제만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일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학교가 있습니다.
1: 예.
0: 소학교를 졸업을 하면 중학교가 있어요.
1: 예.
0: 중등학교.
1: 예.
0: 중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1: 네.
0: 요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예요.
1: 네.
0: 그러니까 소학교가 6년이고요.
1: 네.
0: 중학교가 5년이거든요.
1: 예.
0: 이거를 졸업을 하면
1: 네.
0: 여기까지만 졸업을 해도 사실 엘리트예요. 그런데 내가
1: 네.
0: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
1: 네.
0: 라고 하면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1: 네.
0: 대학을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1: 네.
0: 대학 가기 위해서 나는 고등교육을 받고 싶어라고 결정을 하면 구제 고등학교라고
1: 예.
0: 원래는 그냥 고등학교인데 그
1: 네.
0: 이후의 고등학교랑 구분하기 위해서
1: 예.
0: 구제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을 가거나
1: 예.
0: 아니면 제국대학이나 대학들
1: 네.
0: 대학교의 예과에 들어가면 돼요. 나는 그냥 나는 전문직을 하고 싶다면
1: 네.
0: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요때의 대학 과정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박사입니다. 박사. 박사까지 할 거야 라고
1: 네.
0: 하면 요 과정을 겪어나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식민지 조선은 그 과정이 아예 없습니다.
1: 아...
0: 보통 학교는
1: 네.
0: 4년이에요.
1: 아...
0: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럼 4년제 보통 학교를 졸업을 하면
1: 예.
0: 고등보통학교를 갑니다. 중학교가 아니라.
1: 무조건 보통이구나.
0: 네. 고등에 보통 교육을 이수.
1: 예.
0: 적당인데 적당한 거에 조금 고등한 거. 를 배우는 거예요.
1: 예.
0: 그 요게 또 4년입니다.
1: 예.
0: 그럼 도합 8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원래 지금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전체 학제와
1: 네.
0: 맞지가 않아요.
1: 그렇네요.
0: 그러면 내가 만약 조선인인데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보통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대학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못 갑니다.
1: 아.
0: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1: 다시 처음부터요?
0: 유학을 가거나
1: 아.
0: 다시 처음부터.
1: 그럼 여기서 말한 처음부터라는 건 뭐 중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되는 겁니까?
0: 아예 이 자기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이수했다라는 게 인정이 안 돼.
1: 아 그렇구나.
0: 그러면 뭐하러
1: 예.
0: 보통학교랑 고등보통학교 보내겠어요.
1: 예.
0: 인기가 없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근대 학문을 배우고 싶더라도 이런 학교들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다 맞물려가지고 1차 조선교육령이 3.1운동 이후로 2차 조선교육령으로 바뀌거든요.
1: 예.
0: 이때부터 학제를 맞춰줍니다. 근데 이름을 안 바꿔줘요.
1: 그래도 보통학교.
0: 보통학교 6년, 고등보통학교 5년은
1: 네.
0: 맞춰줘요.
1: 네.
0: 그러면 학제는 맞기 때문에
1: 아.
0: 중등교육 이수까지는 맞춰줍니다.
1: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우리도 몇 사람들이 일본 제국대학에 유학 갔다 왔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0: 나올 수 있는 거죠.
1: 예.
0: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전과 이후가 왜 달라지냐면
1: 예.
0: 조선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1: 예.
0: 식민지 시기에
1: 예.
0: 농촌도 망해가고 그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1: 예.
0: 뭐 이러는 과정 중에 결국은 당시 일본의 그 조선 총독부가 마련해 놓은 틀 안에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제를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1: 예.
0: 그런데 1차 교육령 때는 보통학교랑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해도 안 돼요. 그런데 2차 조선교육령부터는 학제가 맞아지니까
1: 예.
0: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묘한 통치술인 건데 이제 그게 합격을 하게 되고 여기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모두가 고등보통학교로 가기 위해서 몰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초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로 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게 아닌 게
1: 예.
0: 충실한 신민이 양성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그렇네요. 또.
0: 그 이전에는 이거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안 듣다가
1: 네.
0: 어쨌든 여기를 졸업해야 취업의 문이 열리니
1: 예.
0: 사람들이 여기를 몰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1: 아.
0: 그런데 문제는 고등보통학교의 숫자가 터무니없게 적습니다.
1: 예.
0: 1년에 보통 많이 졸업한다라고 하면 3천 명?
1: 3천 명.
0: 네.
1: 야, 요즘은 거의 뭐 한두 학교 수준 정도네요.
0: 네.
1: 예.
0: 3천 명 정도다 보니까 이 고등보통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1: 예.
0: 입시 난이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1: 예.
0: 13살, 14살이잖아요.
1: 예.
0: 보통 학교 졸업하면
1: 예.
0: 이들이 15대 1, 16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1: 이야.
0: 이제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는데 떨어지면 이들이 얼마나 그 자괴감이 심하면 그

0: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1: 13살짜리가요? 네.
0: 철로에 뛰어들거나 야.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그 정도로 입학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들이

0: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대학은 식민지 조선 내내 해방될 때까지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1: 아 경성제대.
0: 경성제국대학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1: 나머지는 전문대학이라고 불렀죠?
0: 전문대학도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전문학교입니다.
1: 전문학교.
0: 특별히 허락해줘서요. 그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있거든요.
1: 예.
0: 이 예과와 같은 수준의 학 그 교육기관이다 정도를
1: 전문학교로
0: 예, 그런 느낌으로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전문학교예요. 여기는 이제 보성 전문학교라든지 뭐 연희 전문학교라든지 예. 이런 학교들이 이제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당시 경성제대에 주로 입학한 사람들은 어느 학교 출신이 진학을 했나요?
0: 경성제국대학은요. 제국대학입니다.
1: 예.
0: 이거를 마치 일본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제국이 조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학교는 조선에 살고 있는
1: 일본인들
0: 제조 일본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지금 조선에 일본인들이 살아줘야 돼요. 조선 총독부 예.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선으로 많이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1: 그렇죠.
0: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
1: 제국대학 못 다니네.
0: 네, 제국대학 못 다니잖아요. 그리고 대학 가고 싶으면 우리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야 예. 뭐야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만들어주는 게 경성제국대학인데
1: 네.
0: 그러다 보니 경성제국대학은 제국대학 중에서도 좀 일찍 만들어지는 편이에요.
1: 네.
0: 여섯 번째로 만들어져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입학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제조 일본인들도 들어가죠.
1: 네.
0: 거의 대부분은
1: 일본인들이군요.
0: 그래서 가장 경성제국대학에 가장 많은 그 입학을 한 학교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이 다녔었던 중학교입니다.
1: 어디예요?
0: 거기가 이제 경성중학교라고 예. 거기가 지금의 서울고등학교. 그리고 용산중학교라고
1: 용산고겠네.
0: 용산고고요. 조선인들 중에서도 예. 가는 경우가 있죠.
1: 예.
0: 제일 많은 그 입학을 한 학교가 지금의 경기고.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성 제2 고등보통학교.
1: 그건 어디일까요 지금?
0: 거기 경복골 겁니다.
1: 아 경복.
0: 아마 맞을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이때는 그래도 지역 학교들이 셉니다.
1: 네.
0: 평양고보.
1: 아.
0: 라든지 지역을 대표하는 고보들 있잖아요.
1: 있죠, 있죠.
0: 그 고보들이 이때도 셌기 때문에 그 학교 출신들도 많이 이때 당시 경성제대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1: 예. 이거 교육은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지금 아직 우리 저기 일제 강점기에 머물러 있지 지금 그 해방 이후는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0: 네.
1: 네. 오늘도 많이 제대로 네.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M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40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하루가 지나 밤 11시가 됐지만 소방당국이 이틀째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특히 건물 6층과 연결된 화물차 진출입로에 굴삭기를 투입해 화재 진압을 위한 공간을 확보했고 건물 외벽에서도 파괴 작업을 벌였습니다. 물류센터 연 면적이 29만 9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약 42개 크기만큼 넓은 데다 내부에 가연성 물품이 많아 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인천 서해구는 물류센터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현지 공관에 단기 체류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조속히 출국하도록 권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가 개최한 본부 공관 합동상황 점검 회의에서 김 차관은 민간시설까지 공격받고 있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중동 국가를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항공편의 취소나 역내 영공 폐쇄로 여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5.18을 희화화하는 구호를 외쳐 논란에 빚은 배재구 야구부의 전국대회 출전 정지 징계 결정을 대한체육회가 재심의합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재구 야구부 징계 관련 안건을 재심의한 뒤 징계 수위를 유지할지 아니면 감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재구 야구부의 다음 달 봉황대기에 출전 여부가 결정되는데 징계가 출전 정지 1개월 이하로 줄면 대회 출전이 가능해집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 김혜정 공희용조가 일본 오픈 결승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혜정 공희용은 중국 자이판 장수샨조와의 결승전에서 1게임에 패했지만 2게임을 승리한 데 이어 3게임을 듀스 10차례의 혈투 끝에 따내며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중부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수도권과 충청도,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0mm가 오겠고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새벽에서 아침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의지하거나 부탁할 곳이 전혀 없다는 뜻의 우리말 의지가지 없다는 의지가지 없는 가련한 신세로 지냈다. 의지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의 형용사가 또 있는데요. 사고무친하다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기댈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사고무친한 타양에서 지내니 쓸쓸하다처럼 쓰입니다.
0: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1981년에 데뷔해서 30년 동안 활동하고 2011년에 해체한 미국의 밴드 REM. 이들이 1992년에 발표한 8번째 앨범이 나왔을 때 평단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니아와 대중 사이에 위치한 모던 락의 클래식이다. 대한음악이라고도 부르는 얼터너티브의 시작을 열었던 REM은 처음엔 마니아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었던 그룹이었지만 경력을 더해갈수록 일반 음악 팬들에게도 그 실력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정점이 7집과 8집이었고 특히 8집의 첫 싱글이었던 이 노래는 영국 차트 11위를 하면서 대중에게 REM의 음악을 더 크게 알렸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R.E.M. 드라이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드라이브하면서 듣는 뭔가 질주감 있는 그런 음악은 아니지만 훨씬 더 좀 깊고 사색적이고 서정적이면서도 좀 철학적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음악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어들이 REM이라는 이 그룹의 이미지를 좀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합니다.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골드레코드라는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 골드레코드 이상 받은 앨범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를 들어보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에서 350만 장 이상 판매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1,800만 장 이상 판매됐습니다. REM의 1992년 8집 앨범 Automatic for the People을 같이 들어볼 텐데요.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음반 시장이 거의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 오프라인 음반 시장이 있었던 시절에 그때 이제 뭐 REM 쪽 이런 코너에 가면 이 앨범에는 포장지 위에 항상 명반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네, 늘 그랬었던 것 같아요. REM의 음반들 중에서 진짜 평단의 호평을 받은 앨범들이 제법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니아와 대중 사이에 위치한 모던 락의 클래식으로서 이 앨범이 항상 명반으로 꼽히곤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한번 같이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0: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의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REM의 1992년 앨범 오토매틱 폴더 페이퍼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두 곡은 이 앨범의 2번과 3번 트랙이었어요. 2번 트랙 Try Not To Breathe 그리고 3번 트랙 The Sidewinder Sleeps Tonight이었습니다. 지금 이 노래 들으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방금 끝난 이 노래는 더 토큰스의 노래 The Lion Sleeps Tonight을 샘플링한 음악이었어요. 자, REM의 이 앨범이 대중적으로도 좀 많이 알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앨범에서 유명한 음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첫 곡으로 들은 드라이브도 그랬고 그리고 Man on the Moon이라는 노래, Night Swimming 이런 노래들도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 앨범의 대표곡이라고 한다면 바로 4번 트랙 Everybody Hurts일 거예요. 이 앨범 안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뭐 이 전 세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자연재해를 입었다든가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순간순간에 항상 울리는 음악이고 전 세계인을 많이 위로했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 지금 들어볼까요? REM이에요. Everybody Hurts.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REM이 1992년에 발표했던 8집 앨범 오토매틱 폴더 페이퍼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요, 이 앨범 6번 트랙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1부에서 1번 트랙부터 4번 트랙까지 들었거든요. 5번은 어디 갔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5번 트랙이 New Orleans Instrumental No. 1이라는 연주곡입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짧은 연주곡인데 사실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상 이 앨범 전체를 다 못 들어요. 예, 좀 긴 음악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2부에서는 제가 이 뒷부분에 있는 음악들을 가능하면 다 들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시간상 약간 좀 셀렉을 해서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5번 트랙 과감하게 네 패스했습니다. 자, REM 미국에서 처음에 4인조로 데뷔를 했고요. 드러머였던 밀 베리가 1997년에 탈퇴를 하면서 이제 해체 전에는 3인조로 활동을 하다가 해체를 한 그룹입니다. 이 REM이라는 그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피터 버그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언젠가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을 중퇴를 하고 레코드점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레코드점에 정말 계속 드나드는 한 대학생이 있었대요. 조지아 대학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보컬인 마이클 스타이프였습니다. 그래서 그 레코드점에서 둘이 친해졌는데요. 이 마이클 스타이프하고 피터 버그이 당시에 이제 베이스를 맡았던 마이크 밀스와 드러머 빌 베리 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REM이 결성이 되는데 마이크 밀스하고 빌 베리는 고등학생 때부터 둘이 같이 밴드를 하면서 음악을 해왔던 사이였는데 마침 또 조지아 대학을 다녔던 거예요. 마이클 스타이프하고 같은 대학교를 다녔었던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교에서 만나서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음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대학생들 또래 학생들이 노는 곳에 가서 막 연주를 하고 음악을 들려주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80년대잖아요. 대중음악계, 팝음악계에서는 마이클 잭슨을 비롯한 그런 뮤지션들이 이제 주류를 장악하고 있었고 락음악계에서는 메탈 씬들이 좀 커지기 시작했고 또 락신에서는 서던 락, 하드 락 이런 음악들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좀 이 REM의 음악은 그냥 락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말랑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음악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뭔가 좀 신선하고 모던한데 근데 세련된 느낌도 있고 저건 뭐지? 이런 느낌을 막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81년에 인디 레이블을 통해서 첫 싱글 Radio Free Europe이라는 노래가 발매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뭐 이제 음악계에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었죠. 그랬는데 그 조지아 대학 방송국들에서 이 REM의 음악을 막 틀어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지아 대학을 대표하는 밴드이기도 했지만 약간 그때 당시의 청춘의 감성, 대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했던 음악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 이제 음악 레이블에서 저 밴드 봐라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들었고 덕분에 1983년에 데뷔 앨범 머머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 앨범이 나왔을 때 굉장한 호평을 받았었고요. 정말 놀랍게도 1982년, 83년은 마이클 잭슨 Thriller 앨범이 전 세계를 흔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랬지만 그 대중음악 전문 잡지죠. 롤링스톤즈에서는 1983년 그 해의 올해의 앨범을 Thriller 앨범이 아닌 REM의 머머 앨범으로 꼽습니다. 그만큼 이 REM의 음악들이 혁신적이었다라고 그때 당시 판단을 했었던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REM이라는 밴드가 얼터너티브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가 그 너바나라든가 펄잼, 더 스매싱 펌킨스 이런 그룹들이 한창 활동할 때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특정 스타일을 말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락 음악의 대안 형식, 좀 새로운 락 음악을 뜻하는 거고 장르적으로는 뭐 너바나는 그런지라든가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기존의 락 밴드들이 하지 않았던 어떤 대안적인 새로운 시도를 했었던 그룹이다라고 해서 REM을 얼터너티브의 시작으로 보고요. 실제로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도 REM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굉장히 절친했고 커트 코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사람이 REM의 마이클 스타이프라는 이야기도 있죠.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REM이라는 밴드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그들의 8집 앨범에서 이번에는 7번과 8번 트랙 이어서 들어볼게요. Monte Carlo Low Deal 그리고 Ignore Land 이렇게 두 곡입니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9.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REM의 1992년 8집 앨범 Automatic for the People을 들어봤습니다. 이 앨범은 12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간상 아까 9번 트랙을 패스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 12번 트랙도 오늘은 듣지 못했는데요. 예,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은 11번 트랙 나이스 이밍입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곡이고 특히 이 피아노 연주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발라드죠. REM은 2011년에 해체하기 전까지 총 15장의 정규 앨범을 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후배 밴드들에게도 영향을 줬고 특히나 오늘 가사 이야기를 좀 하지 못했는데 가사에 정치적인 이야기,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음악들을 들려준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REM으로 할 수 있는 음악은 다 보여준 것 같다라는 이유로 해체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REM이 남긴 그 15장의 앨범은 여전히 우리 음악계에도 그리고 REM의 음악을 좋아하고 찾아듣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울림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 REM의 나이스 이밍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0: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목동의 윤수리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나거나 일이 기대하던 바와 다르게 전개될 때 웬걸을 쓰죠. 예를 들면 이젠 끝났구나 했는데 웬걸 구조대가 나타났다처럼 쓰입니다. 또 웬것을 이 줄어든 말도 웬걸로 웬걸 이렇게 많이 샀어처럼 쓰이죠. 표기를 틀릴 때가 많은데요. 웬걸은 모음 우애를 씁니다. 어찌된 일을 나타내는 웬일도 모음 우애를 쓴다는 거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시간 넘도록 진화가 되지 않으면서 건물 붕괴 우려까지 제기돼 인근 상가와 공정에 한밤중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4: 네, 지난 제헌절 연휴 동안 전국 곳곳을 휩쓴 뒤 잠시 주춤해졌던 장맛비가 오늘은 중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과 제주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 이란의 공습으로 미군이 사망한 이후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응징과 보복이 격화되면서 전면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4: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7월 2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3: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폭우가 내린 상황에서도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4: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정숙 기자,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은 겁니까?
5: 네, 보시는 것처럼 아직 물류센터 건물 위로 연기가 솟구치고 있고 매캐한 냄새도 코를 찌릅니다. 불이 시작된 지 47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큰 불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소방당국이 밤샘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언제 불길이 잡힐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어젯밤 11시면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밤부터 6층 내부 불길이 더 거세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 불에 잘 타는 물질이 많은 데다 장시간 화재로 열이 축적됐고 구조물을 굴착기로 뜯어내는 과정에서 연기가 퍼지면서 내부 불길이 거세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하고 장비 200여 대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0: 있습니다. 대원들이 현재 5층에도 배치돼 불이 아래층으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 힘쓰고 있고요. 어제 오후에는 6층에 굴착기를 투입해서 건물 벽을 허물어 안으로 물을 쉽게 쏘기 위한 파괴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불길이 거센 구역에는 약 50m 높이 사다리가 달린 고가 굴절차를 배치해 새벽 내내 물을 뿌리고 화물차 진출입로에도 펌프차를 투입해 진화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1: 네, 불도 불이지만 건물 자체도 위험한 상태인 것 같은데 밤사이 대피령까지 내려졌네요. 이 기자도 안전한 곳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거죠?
0: 네, 저도 소방당국의 지시에 따라 통제선 바깥 안전한 곳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해구청이 어젯밤 11시쯤 건물 일부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센터 반경 116m 안에 있는 구민들은 즉시 대피하라고 재난안전문자를 보냈는데요. 대피령이 내려진 반경 116m 이내 건물은 물류센터 남쪽 상가와 제조업체 사무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연기와 분진 피해가 계속되면서 임시대피소를 찾는 주민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총 89가구, 주민 168명이 인근 초등학교 두 곳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구청은 대피 인원이 늘어날 상황을 대비해 인근 중학교 한 곳을 임시대피소로 추가 운영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 신석초등학교는 오늘 하루 휴교를 결정했고 성남동과 신현원창동 어린이집 31곳에도 휴원권과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앞에서 MBC 뉴스 이정숙입니다.
1: 이번 연휴에 내린 폭우 때문에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접수된 피해 신고만 해도 800여 건이 넘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2: 그젯밤 경북 안동의 한 비닐하우스 앞 도로입니다. 길이 흙탕물에 잠겨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난 연휴 사흘 동안 많은 비가 밤에 쏟아지면서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연휴 사흘 동안 전국에서 호우 피해 신고 82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가 256건, 토사와 낙서 유출 피해도 5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367세대 500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사흘간 경북 영주에는 200mm 넘는 비가 관측됐고 경기 파주 등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도 197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지난 17일 시간당 90mm에 가까운 비가 내려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대구 경북권은 어제도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정체전선이 이어지면서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경북 중북부에 최대 60mm, 강원 내륙과 호남에 최대 40mm, 충청권에는 최대 8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과 제주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3: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온난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2: 이번 주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1: 중동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휴전이 깨진 이후 처음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왔고 이란을 향해 8일째 공습을 퍼붓고 있는 미군은 전투기를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4: 요르단에 주둔하던 미군이 이란의 공격으로 사망하자 미국은 신속한 응징을 위한 연속 8일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군의 해안 감시와 방공시설, 미사일 및 드론 저장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미군 장병을 숨지게 한 혁명수비대 병력을 표적으로 공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공세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미군에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 드론의 불발탄을 폭파하는 과정에서 병사 한 명이 숨진 겁니다. 전쟁 발발 이후 17번째 미군 사망자입니다. 또 요르단 피격 현장에서 수습한 유해가 실종된 미군 병사로 추정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응징과 보복이 격화되면서 전면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임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미군의 군사력 증강도 포착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군 전투기가 추가로 중동에 파견된

0: 되고 있다며 독일, 영국에 주둔 중인 첨단 기종과 공중 구비기도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미국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홍해에 접한 요르단 아카바 지역으로 이란 미사일이 발사됐고 이스라엘까지 아이언돔 방공망을 가동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이란은 남서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미국이 타격했다며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1: 네, 이런 중동 상황 때문에 비교적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4년 넘게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도 심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2: 5층 건물 사이 도심에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주말 사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곳곳이 부서지고 불탔습니다. 아파트와 사무시설, 슈퍼마켓 등 민간시설이 피해를 입어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북동부 하르키우에선 우편 물류창고가 공격받아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미 지역 재활센터에도 유도폭탄이 날아들어 민간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미사일 41기를 발사했으며 이 중 18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도 125대가 발사됐고 이 중 108대가 요격됐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최대 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이었다고 우크라이나군은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20명이 사망하고 최소 142명이 부상했다고 당국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전날 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외곽 물류창고 등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3: 러시아 군대를 위한 드론과 항법 장비용 부품 등을 공급하는 물류창고를 특정해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2: 주말 동안 상대국 후방도심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복과 보복이 반복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수행에 도움을 준 북한에 거듭 감사를 표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안부를 전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3: 이어서 단신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추가 연장을 정치보복용 특검이라 규정하고 내일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법안이 상정되는 즉시 24시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트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사무실 임대료만 모두 64억 원에 달한다며 세금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 당사나 청와대 사무실을 차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9월 관저 이전 과정을 감사한 결과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과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면서도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g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맡은 경위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해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전국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재심의합니다. 체육회는 오늘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 징계 관련 안건을 재심의한 뒤 결론까지 낼 예정입니다. 징계가 출전 정지 1개월 이하로 줄면 배재고는 다음 달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올해 하반기 당정이 함께 추진할 국정과제를 점검합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개혁 입법과 서민금융정책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지난 1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늘부터 22일까지 매일 4시간 부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중부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수도권과 충청도,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0mm가 내리겠고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5도를 보이겠습니다.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MBC 뉴스 투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특히 경북 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안동과 의성에는 주민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도내 8개 시군에서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총 420명이 사전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안동에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침수됐는데요. 어제 크레인과 트럭을 동원해서 주택을 인근 폐교로 옮기는 작업이 있었다고 하죠. 연휴 기간 동안 휴가 떠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는데요.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늘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4도, 부산 26도, 대구 24도, 대전 24도고요. 광주 27도, 강릉 23도, 제주는 28도입니다. 오늘 정체전선이 중부를 중심으로 자리하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0: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7월 20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어제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이는 1988년 우리나라가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특히 202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천, 고창, 신안, 보청, 순천 갯벌에서 여수, 고흥, 무안, 서안 갯벌을 추가해서 등재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 심사될 예정인데요.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세계유산 전문가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을 포함해 모두 155개국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50대 남성 유튜버가 생방송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전남 신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께 유튜버 A씨가 음독했다는 신고가 시청자로부터 접수됐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A씨는 이날 시청자 중에 한 사람과 말다툼을 벌인 뒤 방송이 켜진 채 음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라이브 방송은 방송법상 정보통신 서비스로 분류돼 사전심의나 모니터링 등 관리 대상이 아닌데요. 극단적 행위가 송출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도가 개인 방송의 기술 변화와 영향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테러에 의해 18cm 흉기를 커터칼이라고 축소 기재한 김상민 전 검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는데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이를 테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쓴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실제 흉기 형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테러가 아니라는 결론을 유도하려고 허위 기재해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한편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국과 이란의 보복 공습이 재개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군에서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4: 네, 이란이 지난 17일 요르단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요. 이걸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이 됐는데 이 지난 새벽에 이제 요르단에서 유해가 확인이 되면서 이 네. 실종됐던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라크에서도 미군 1명이 사망하면서 총 4명이 이제 확인이 된 상태고요.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군 사망자는 총 18명, 부상자는 43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0: 네.
4: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19일 새벽 미군은 보복 차원에서 이란 남부 호르무즈 간주에 있는 지역 두 곳을 공습을 했는데요. 공격을 받은 시리크와 하자바드라는 곳은 이란 중부의 주요 항구인 반다르 아바스에서 100km씩 떨어져 있는 소도시들입니다.
0: 네.
4: 특히 하자바드는 항구 도시가 아니라 내륙 도시라는 점에서 미국의 공격 범위가 이란 본토 내륙까지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 네.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

0: 전망이 나왔다고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현지 언론에 장병들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다면서 이란을 저지하지 못하면 중동 지역이 더 큰 분쟁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 네.
1: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전사자가 발생한 것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베트남 전쟁을 예로 들면서 베트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느냐, 아프간에서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바이든 전 대통령한테 물어본 적이 있냐라면서 베트남이나 아프간 전쟁에 비해서 이란 전쟁에서의 미군 전사자는 많지가 않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 네.
1: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미군 전사자 발생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필요한 전쟁에 따른 대가라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미군 기지에는 사실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방공망이 있었을 텐데 이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건가요?
1: 미군의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란이 미군의 방공망을 회피하는 능력을 터득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의 발사 지점이나 비행 궤적 그리고 운용 조합을 변경해서 미국 측의 요격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이란의 발전된 미사일 기술이 미국의 방어망을 우회해서 중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더불어서 이란의 이번 요르단 공격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입증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지난주에 이란의 무기체계 90%가 소멸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0: 네.
1: 사실과는 정반대로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휴전 기간 동안에 이란이 지하 미사일 기지 입구를 다시 복원해서 이 미사일 공격 능력을 회복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은 지금 보복 또 재보복을 반복하고 있는 게 사실 미군한테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1: 네.
0: 전쟁을 왜 계속 이어가는 걸까요?
1: 일단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현재 상황이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0: 네.
1: 특히 미군 사망자가 늘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과 또 반대로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의 어떤 정치적 압박이 커질 수 있거든요.
0: 네.
1: 실제로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란 전쟁이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답한 미국인은 24%였는데
0: 네.
1: 반면에 가치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에 달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 강력 지지 그러니까 아주 그 강하게 지지하는 층은 네. 15%인데 이게 모두 역대 최저치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 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 어떤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0: 네.
1: 현재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인들은 자국민이 살해당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로 군사작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고 전면적인 보복 공격에 대한 명분을 주게 됐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고 기름값이나 물가가 자극을 받으면 이게 고스란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0: 네. 국제유가가 오르면 뭐 결국 우리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텐데 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뿐만이 아니고 홍해까지 봉쇄될 가능성이 또 커졌다고요.
1: 네.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의 휴전이 4년 만에 깨질 위기에 놓이면서
0: 네.
1: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정부군 측에서는 후티 반군과 전투를 벌일 때가 왔다라는 선언이 나왔고요.
0: 네.
1: 후티 반군에서도 전면전을 언급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게 되면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압박하기 위해서 홍해를 지나는 선박 공격을 재개할 수 있고요.
0: 네.
1: 그러면 사우디의 항만과 석유 시설을 또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선박 한 척이 홍해로 이제 우회해서 중동을 빠져나왔거든요.
0: 네.
1: 그리고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후에 홍해를 통해서 원유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홍해까지 막히게 되면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옵니다.
0: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않네요. 네. 지금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자기가 패배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대국민 연설이 있었고 원래는 이란 전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라는 네. 추측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패배색이 짙어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지난 17일 대국민 연설에서 정부가 수집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라면서 중국이 2020년 선거부터 수년에 걸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데이터를 불법으로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1: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획득했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투표에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사실을 조 바이든 전 정부가 은폐했고 중국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위해서 불법 투표지를 제조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전자투표기와 투표용지 시스템 등이 부정선거에 활용됐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대적인 러시아나 이란, 북한이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1: 일단 뉴욕타임스는 광범위한 정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선거나 최근 다른 선거에서 외국이 투표 과정이나 개표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개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0: 네.
1: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연설 내용이 사실상 불만의 재탕이고 이미 반박돼 왔던 주장들이고 논란이 많은 투표제도 개혁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도록 촉구하는 내용이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과 관련된 주장을 하면서 기밀 해제 문서들을 공개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 문서들의 내용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0: 네.
1: 선거관리부처가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어떤 일종의 문제점들, 취약점들을 모아놓은 건데
0: 네.
1: 이게 마치 새로운 근거인 것처럼 공개를 하고 중국이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해서 선거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패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트럼프의 주장은 이런데 그러면 관련해서 중국 입장은 나왔나요?
1: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주장은 순전히 꾸며낸 것이고 악의적인 비방이고 일찍이 터무니없는 말로 증명이 됐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0: 네.
1: 그러면서 중국은 그동안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제해왔고 미국의 대선에 관심도 없다 이렇게 일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핑계로 삼지 말고 중미 관계에 이로운 일을 많이 하길 촉구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0: 네.
1: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을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겠죠.
1: 네, 물론 중국이 트럼프의 재선을 원치 않았던 건 맞습니다.
0: 예.
1: 2020년 당시에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 대중 강경 정책을 펼칠 걸로 당시에 예상이 됐기 때문에
0: 네.
1: 당연히 이건 중국한테 이득이 되지 않겠죠.
0: 네.
1: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0: 네.
1: 이거는 선거 개입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0: 네, 그냥 국제 정세일 뿐인데요.
1: 맞습니다. 각국마다 선호하는 어떤 정치인이 있을 수 있죠.
0: 네.
1: 그리고 오히려 중국이 미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했다라는 미국 내 평가서도 있었습니다.
0: 네.
1: 2020년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적극적인 개입을 중국 했다라는 증거는 없다는 게 현재까지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0: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중국한테 그 미국 대선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1: 네, 그거를 인정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연설이요.
0: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구의 신 메시와 관련한 소식인데 지금 메시 지금 월드컵 결승전
1: 치르고 있습니다.
0: 네, 치르고 있는데 연장전까지 간 것 같습니다.
1: 네.
0: 아직까지 골이 안 나왔고요. 어쨌든 이 축구의 신 메시의 발언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발끈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 네, 메시가 지난 15일에 잉글랜드를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한 이후에 인터뷰에서 상황이 어렵거나 일자리가 없고 월급으로 월말까지 한 달을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있다. 네. 비록 잠시 동안일지라도 이런 기쁨을 국민들께 선물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고요.
0: 네.
1: 이 발언이 오랜 기간 물가 상승이나 경기 침체 속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의 현실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0: 실제로 메시가 뭐 그 축구협회 관련해서도 그 아르헨티나도 좀 문제가 있는데
1: 맞습니다.
0: 뭐 청소부들 월급까지 네. 메시가 직접 내줬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1: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차례 이런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어떤 힘든 현실에 대해서 네. 언급을 자주 해왔어요.
0: 예.
1: 근데 이렇게 아르헨티나 국민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아르헨티나 대통령

0: 여성한테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로 들린 것 같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민들이 월급으로 한 달을 버티기 힘들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고요. 네. 밀레이 대통령은 아예 인터뷰에서 축구 선수들이 경제를 얼마나 아냐 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됐는데 예. 여기서 메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1: 네, 메시 이름을 거론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았을 겁니다.
1: 그러면 밀레이 대통령과 메시의 발언 중에 어느 쪽이 더 현실에 가까울까요?
0: 일단 밀레이 정부가 2023년 12월 출범한 이후에 굉장히 긴축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고 네. 연간 세 자릿수였던 물가 상승률을 최근에 연간 30% 안팎까지 낮췄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4.4%를 기록하면서 거시경제 지표에서는 성과를 이룬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예. 실질 임금은 여전히 너무 낮고요. 소비 위축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네. 메시가 언급했던 월말까지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내용도 아르헨티나에서는 생활고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관용어 같은 표현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이렇게 메시가 여러 차례 우승 소감에서도 말했고 경제난을 겪는 국민들한테 기쁨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어서 뜻깊다라고 말한 것들은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봅니다.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재헌 자리였죠. 지난 17일에 국회 기념행사에는 불참을 했는데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5: 네, 장 대표가 그 올림픽공원 현장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본인을 재헌절 행사 결석하고 올공 올림픽공원 출석한 국민의힘 당대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3: 예.
5: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에 항의하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국회에서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참정권과 헌정질서 회복을 외치는 시민들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 네.
5: 장 대표는 이 집회 참가자들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쳤고요. 또 직접 본인이 올공혁명, 또 6.3 시민혁명 이런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나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3: 네. 재헌절에 이어서 토요일에도 비공개로 방문을 했고 장 대표는 어제도 올림픽공원을 갔습니다.
5: 네. 최본숙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에게 18일에도 비공개로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갔고 19일에도 갈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3: 네.
5: 17일부터 사흘 연속 올림픽공원을 찾은 겁니다.
3: 네.
5: 장 대표가 SNS에 뭐라고 썼냐면은 7월 17일 재헌절이 시민들에게는 올공데이였다라면서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0: 그 순수한 의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했고요. 한두 번 관심 있는 척하면 됐지 왜 계속 가느냐 하는 비판이야말로 제도권 정치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근데 당대표뿐만이 아니고 안철수 의원도 올림픽공원의 모습을 드러냈더라고요.
0: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안 가고 있거든요. 올림픽공원에. 예.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제헌절 당일에 현장을 찾아서 집회 참가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다만 예. 장도연 대표와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움직인 건 아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본인의 SNS에 아, 찌는 더위와 따가운 햇볕 속에서도 청년들이 묵묵히 자유와 참정권을 외치고 있었다라면서 국민의 의문과 걱정이 있다면 정치는 충분한 설명과 변화로 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이 선거 패배 책임을 당 대표가 져야 한다라면서 결자 해지를 요구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최근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이어서 의원 상당수가 거리를 두고 있는 장도연 대표의 장외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네. 이거 정치적으로 어떤 계산이 깔려있는 걸까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궁금한데요. 민주당에서는 올림픽공원에 간 이 두 사람을 비판했다고 하는데 안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0: 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이 국회에서 열린 공식 제헌절 기념식을 외면한 채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를 찾았다라면서 극단적 음모론자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공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취할 태도냐라고 꼬집었고요.
1: 네.
0: 그러자 안철수 의원 어제 뭐라고 했냐.
1: 네.
0: 제헌절에 헌법수호와 참정권의 가치를 외치는 이 청년과 국민이 계신 곳을 찾는 게 잘못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대화한 이 사람 음모론자냐 올공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있는 장소라고 맞받았는데요.
1: 네.
0: 당 내에서는 차기 당권까지 염두를 해두고 안철수 의원이 장도연 대표와 거리를 좁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조금 행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제헌절 경축식에 직접 참석을 했단 말이죠.
0: 네, 그러니까 원래 기자들에 공지된 거는 장동원 대표와 마찬가지로
1: 네.
0: 정점식 원내대표도 제헌절 경축식 불참한다라는 거였습니다.
1: 네.
0: 그런데 참석하기로 그 참석 전날 밤에 입장을 바꿨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1: 네.
0: 경축식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대신해서 제헌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을 낭독을 했는데요.
1: 예.
0: 이게 또 약간 화제가 됐던 게 전원시 원내대표는 국민주권 정당을 강조를 했고
1: 네.
0: 장동혁 대표는 당원주권 정당 강조한 부분 때문에
1: 네.
0: 공교롭게 또 하필 국민의 국민주권을 강조한 요 조항을 읽은 게 화제가 됐고요. 본인의 SNS에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며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대여투쟁으로 가면서 이 강경 기조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1: 네.
0: 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그리고 원내 필리버스터 같은 이 당보다 이게 원밖에 아니라 원 안에서의 투쟁 강조하기는 모습 때문에
1: 네.
0: 아, 이걸 주도하고 있는 원내대표 리더십이 요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참 이게 국민의힘의 투톱의 행보가 좀 엇갈리다 보니까 뭐 이런 모습이 좀 계속되는 거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0: 네. 결국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냐, 당의 주도권과 기류를 놓고 지금 엇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0: 일단 당에서는 이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 엇박자라는 것은 언론의 잘못된 프레임이라면서 두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1: 역할 분담이다.
0: 네, 당대표는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지층을 규합하는 역할에 집중을 하고
1: 네.
0: 원내대표는 중도층과 보수의 외연확장 의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올림픽공원 참여가 저조한 데 대해서는 2030 세대 중심의 자율적인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장 대표가 애초에 동행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1: 의원들한테요.
0: 네, 하지만 이게 한 번 나온 장면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여의도의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1: 그렇겠네요.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하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를 놓고 TV 토론을 좀 예정을 했다가 이게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0: 네, 사실 한동훈 의원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뭐 네. 어느 채널이든 언제든 누구라도 상관없다. 아무나 나와라 라고 했는데 그러자 같은 검찰 출신 이건태 의원이 지난 17일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방송사도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해서 바꿨고 일정도 뒤로 당기면 그러니까 앞으로 미루면서 조율까지 했는데
1: 네.
0: 그런데 이건태 의원 측에서 하겠다고 한 이튿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건태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기소를 주도한 책임을 묻고 싶었는데 지지해 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1: 네. 이건태 의원 측이 입장을 철회한 건데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0: 네. 이건태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0: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렇게도 꼬집었는데요.
1: 네.
0: 공당은 쪽팔리면 끝이다. 민주당은 끝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예정됐던 방송에 혼자라도 출연할 의지가 있다라면서 민주당 의원 중 용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앵커나 기자가 민주당 정권의 입장에서 물어달라라고 했고요.
1: 네.
0: 또 어제도 다른 글을 통해서 설마 이렇게 도망가고도 보안수사 금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른 민주당 의원 아무나 나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하지만 호응하는 다른 민주당 의원도 섭외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원래 예정됐던 일시의 해당 방송사 토론은 무산이 됐고요.
1: 네.
0: 한동훈 의원은 대신 다른 시사 주간지 유튜브 방송에서 별도의 대담을 갖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1: 네.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의원들끼리 공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0: 네. 추미애 지사가 이 검사의 보안수사 일부 허용한 민주당 의원들의 새 개정안을 두고 가장 반민주적인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했는데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서 검사의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 가능한 실무적인 오류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올해 돌려보낸 사건이 상반기에만 6만 건이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0: 네, 이게 김재석 국민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1: 네.
0: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서 돌려보낸 사건이 6만 5,913건이었습니다.
1: 네.
0: 작년에 11만 623건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이제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하는 보안 수사가 아니라 경찰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한 보안 수사 요구 건수만 이렇게 6만 건이 상반기에 넘었던 겁니다.
1: 네.
0: 이 요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에 경찰이 좀 다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경찰 내부에서는 이 요구가 너무 많아서 수사가 지연되고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1: 네.
0: 인력이 제대로 보충되지 않으면서 현장이 너무 과부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와중에 현재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이 이제 연장 후반까지 접어들었는데 조금 전에 스페인이 한 골을 넣었다고 하네요. 현재 1-0으로 스페인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이 과도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0: 네, 대통령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 요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어제 X 옛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1: 네.
0: 자신이 민주당 대표일 때 기탁금을 낮췄던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1: 네.
0: 이번 전당대회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가 1억 원이었고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0: 원외 청년 후보는 50% 감면을 받기는 하지만 네. 이 역시 단 며칠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돌려받을지 못할지 알 수 없는 수천만 원을 내는 거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민주당 선관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청년 후보 추가 감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이게 사실 이런 문제가 처음 불거진 건 아닙니다만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안의 반응은 어떤가요?
0: 친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단 즉각 호응 나섰습니다.
1: 네.
0: 이건태 후보 돈이 있어야만 출마할 수 있는 선거냐라면서 기탁금 인하에 역시 요구를 했고요. 서미아 후보도 기탁금이 청년들의 도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김영호 후보는 청년 후보의 예비 경선 기탁금이 천만 원으로 감면된 점을 언급을 하면서도 물적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높은 진입 장벽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본인이 나중에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약하기도 했고요.
1: 네.
0: 당대표 후보 중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만약 후보 난립을 걱정한 거였으면 다른 자격을 따지면 되지 설명도 없이 이게 갑자기 뭐냐라면서 너무 비싸다라고 공감을 표했고요.
1: 네.
0: 청원길 의원도 청년 기탁금을 올리는 정당이 어떻게 청년 정당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1: 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 당무 개입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0: 네. 최본숙 대변인은요.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다는 것이다. 이거 명백한 당무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1: 네.
0: 당 지도부를 향해서 내 뜻대로 룰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묵직한 지침이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비판했던 점도 들면서 본인이 야당일 땐 불법 개입이고 대통령이 되면 당원 소신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대통령은 직접 당무개입 아니다라고 SNS에 또 해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공지사항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기간입니다. 01로 시작하는 번호로 여러분께 전화가 가면 받아주셔서 MBC 라디오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듣는다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할게요. 곽지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강한 비구름대가 서해상에서 충남 쪽으로 몰려

0: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 홍성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특히 오전까지는 수도권 충남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로는 경북 중북부 중심으로 강한 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소강상태 보일 때가 많으면서 폭염도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로는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광주가 33도, 서울 28도로 남부지방 중심으로 많이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토요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연장 후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스페인이 한 골을 넣어서 1-0인 상황인데요. 이대로 스페인의 승리로 끝날지 또 아르헨티나가 또 한 번의 역전극을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월드뉴스에서 언급했던 메시의 또 라스트 댄스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9347님이 한 주가 또 시작됐네요. 여기는 수원인데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하시면서 김태우의 사랑비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요즘인데요. 그런데 해마다 이맘때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사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겁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실외기를 설치하던 노동자 두 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의 난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하천 구조, 여기에 안전 불감증이 더해져 비극이 반복되는데요. 사회의 안전망을 보강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0: 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회동 브리핑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수행에 도움을 준 북한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자회의 일정이나 기념일 등 뚜렷한 계기가 없는 시점에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를 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이 대러시아 제재 법안에 이란을 추가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지난 11일 갑작스럽게 숨진 자신의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린지가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될 예정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이 추진했던 대러 제재안 수정안으로 러시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에 미국이 최대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잦은 폭염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자 유럽 곳곳에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현지 당국을 인용해서 지난 16일 스페인 북동부 과달라라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19일까지 12,000헥타르가 넘게 불탔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유럽 노르웨이에선 지난 17일 오후 남부 드람멘의 연립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바람을 타고 마을 뒷산으로 번지며 100채 넘는 주택이 불에 타고 4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 자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유럽에서 1,135건의 산불이 발생해 188,335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 3일 임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경북 중북부에 20에서 60, 강원 내륙 산지와 전라권에 5에서 40, 충청권에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국과유산청장 허민입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자 K-헤리티지와 K-컬처, K-푸드 등 풍성한 즐길거리도 선보이는 그야말로 세계인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구촌의 보물을 지키는 이 뜻깊은 여정에 뜨거운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의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 주자들 만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후보 2부에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거취, 한동훈 의원 복당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3부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윤한님이 연장전 끝에 스페인이 기쁨을 가져갔네요. 바로 시선집중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의 우승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4: 끝났군요.
5: 예. 네. 끝났습니다. 1-0으로 끝났고요.
4: 예.
5: 레몬트리님, 전 출근 준비하면서 듣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밑에 HDOR 쓰시는 분은 오랜만입니다. 두 달째 백수라 늦잠 자다 보니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이번 주 계속 비가 온다니 모두 아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 왜 또 두 달째 백수세요 그래? 빨리 또 일을 하셔야죠.
5: 자발적 백수일 수도 있으니까.
4: 두 달이면 푹 쉬셨네. 이제 슬슬 이제 또 기지개 펴셔야죠. 네.
5: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 소식 안 그래도 HD님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비 소식이 있죠.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나는 이제 집이 없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매도 계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청와대의 설명이 뒤따랐는데요. 자, 어제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집 한 채 사고 팔기도 어렵게 대출과 거래 규제를 겹겹이 쌓아놓은 정부의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그 규제의 벽을 넘어 집을 판 것이냐.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면 대출 규제로 매수자는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재건축을 앞둔 집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까지 겹친다. 조합 설립 인가전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 승계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위험까지 떠나야 한다. 그런데도 어떻게 집 팔았냐? 대답해라. 이런 요지의 논평이었거든요. 아니 집 팔라고 다그쳐서 집을 팔았더니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집을 판 거냐고 다시 다그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그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 다그칠 일이 아니다. 왜 아니죠?
4: 아니 뭐 궁금하면 궁금증은 풀어야 되는데 하민경 대변인의 논평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매수자예요. 매수자. 그래서 어떻게 집을 판 건지 그 사연은 사실은 매도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매수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수자가 답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일단 먼저 확인시켜드리고 두 번째 기사를 찾아보고 이 논평을 냈는지 안 냈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미 그러니까 14일 국무회의 발언 이후에 기사가 쏟아졌던데요 보니까. 간단히 정리해드릴까요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실거주 목적이 있어야 집을 사드릴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가는 금액이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전에 팔아야 하는데 양지마을의 경우에는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0: 한 상태라고 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에 준하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는 아직 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보도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매수자가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 됐으니까 매도 계약서에 인수인계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다를 것 드리느냐 이 얘기를 좀 하시니까 드리는 겁니다.
1: 네. 미스트님 등 많은 분들이 팔아도 뭐라 하고 못 팔아도 뭐라 하고 어쩌라는 겁니까? 라는 댓글 보내주셨고요. 동네 박내님은 이것저것 말하지 말고 그냥 싸게 팔면 됩니다. 이런 댓글도 보내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 경선 기탁금을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모두 2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단 39살 이하 원외 청년 후보자의 경우에는 50% 감면해준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지난해 전당대회에선 당대표 후보 1,500만 원, 최고위원 후보 500만 원이었는데 이걸 확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가능하다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하자 민주당은 내일이죠?
1: 네.
0: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1: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원론적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나라 국간에서 지금 정당에 보조금 주잖아요. 국고보조금 주잖아요.
1: 주죠.
0: 국고보조금을 왜 주는 겁니까? 공영제라고 하는 대원칙에 의거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공영제에 정당 운영, 정당 내 경선은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저기 돈 많이 받아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기본적 문제의식에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용을 굳이 SNS까지 올린 이유가 뭐냐를 지금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청년 후보의 부담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 후보의 부담을 넘어서 민주당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뭘 결정을 했습니까?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50%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외 청년 후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기탁금을 물리는 지금 이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청년 문제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수성을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뭘로 가는 겁니까? 당의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탁금을 올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계기적 문제도 있지만 그 맥락에 깔려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 민주당이 청년 문제를 너무나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지금 피력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습니까? 대통령의 이 의견 개진은 당무 개입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아마 하는 어떤 논리를 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당무에 개입할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법적으로 걸리는 당무 개입이라고 한다면 비선 통하면 되는 거지. 그죠? 전화 한 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굳이 SNS에 그러면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서 의견을 개진했을까? 이 점을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최정현 님이 문턱을 낮춰서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라는 물음표 달아주셨고요. 백바지가 좋아 부사님 등 많은 분들은 왜 갑자기 올렸는지 당이 설명은 제대로 했나요?
0: 그러니까요. 네.
1: 뭐 당원들이 늘어나서 그렇다라는 얘기만 나왔을 뿐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고요. 담쟁이 넝쿨님은 선거는 돈이 아니고 정책으로 해야죠. 특히 전당대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 경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경쟁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 네.
1: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TV.

0: 뉴스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16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개의 바퀴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양쪽 바퀴가 균형이 맞고 같은 속도로 돌아야 되는데 한쪽 바퀴가 안 돌고 있으니 덜커덕거릴 수밖에 없다. 성장을 안 하니까 민주주의도 다 문제가 생긴다. 성장을 해야 양극화 등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예를 들었습니다. 52시간 노동 규제를 일률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모든 산업과 기업에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과거 고성장 시대의 상속 증여세제를 지금도 유지하는 문제. 이걸 예를 들었습니다.
0: 네, 평가를 좀 해볼까요?
1: 최태원 회장의 문제제기는 아주 고전적인 건데요. 그래서 대답도 고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자본주의만 생각하니까 저런 얘기한다. 라는 제 나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의 평등을 흔들어가지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면 자본주의의 성장 환경조차 조성되지 못한다라는 점을 왜 못 보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네. 다른 소식은요?
1: 자, 최태원 회장은 아마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소식은 자본주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반하는지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소식이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개맛살로 유명한 한성기업 아십니까?
0: 알죠.
1: 볼펜으로 유명한 모나미 이건 당연히 아실 거고.
0: 당연히 알죠.
1: 이 두 기업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영업 부진으로 인한 시가총액 미달 기준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돌았다고 하고요. 동시에 돌았던 소문도 있습니다. 한성 기업은 참전 용사를 위한 음악회를 계속 열어왔다. 그리고 모나미는 독도 후원 활동을 계속 해왔다. 이런 이야기도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 두 기업의 제품을 사서 돈줄을 내주자. 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고 하고요. 그 결과는 바로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한성기업 주가는 6월 말 4,210원이었다가 지난 16일 기준으로 14,520원으로 그다음에 모나미 주가는 1,200원에서 3,730원으로 확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자, 소비자들이 이렇게 응원을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런 윤리 경영 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면 이거 최태원식 자본주의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대답을 안 해주겠죠. 근데 바빠서. 네.
0: 네, 최태원 회장이 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우리 제도는 작은 기업은 좋아져야 하고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던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지금 소개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저도 궁금한데요. 레드헤어님은 이런 물음을 던져주셨어요. 최태원 회장이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서 일가를 이룬 게 아니라면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1: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러면 네, 넘어가고요.
0: 네, 이번에는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숙제 지금 풀어내세요 한번.
0: 아, 도마가가 주목한 뉴스 가는 건가요?
1: 네.
0: 순서가 틀린데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2: 그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그 형성돼 있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죠. 예.
0: 네, 이 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9천을 넘겼던 코스피가 6천대로 떨어지면서 지금 개미들의 걱정이 큽니다. 최근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지금 김용범 실장이 말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레버리지 ETF 상품인데요. 이에 대해서 폐지 주장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실패한 설계자라면서 김용범 실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용범 실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딱 선을 그은 거예요. 사실 상장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걸 뭐 다수의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가 개입이 되면서 국내에서는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어제만 해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하반기로 계획했던 ETF가 왜 상반기에 졸속으로 도입됐는지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 개입은 없는지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용범 실장이 본격 등판해서 청와대의 실정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방어막을 친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저는 주목을 했는데 제이빈 어떻게 보세요?
1: 평생 주식 투자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주어듣는 풍월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저희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중에 경제 어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레버리지 ETF 문제를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거기서 주어들은 풍월을 그냥 전해드리면 뭡니까? 상장 폐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 이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책임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정을 했느냐? 금융감독원장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 누워서라도 그때 말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때 하면 안 됐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뭘 지시했습니까? 보안대책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네. 뭔가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니까 정부의 잘못이 없다고 지금 방어막 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김용범 실장은 이걸 얘기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0: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주문한 보안책도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린다 등등.
0: 네네.
1: 예, 어떤 그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따져야 할 것은 이게 그러면 먹힐 거냐? 이걸 따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걸 먹혀야 되는데 지금 야권의 시선은 그걸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런 효과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써?
1: 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 게 뭐 참 특검 참 좋아하는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처벌을 목적으로 할 때 하는 게 특검이에요. 그런데 정책적 실패라고 규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야당에서는 부작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책의 문제를 범죄의 혐의로 몰아가지고 처벌의 대상으로 놓는다? 이게 원조가 뭐가 있었던 줄 아십니까? 1997년 IMF 외환위기 나왔을 때 이때 저기 이걸 범죄로 몰아가지고 기소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0: 아 그랬습니까?
1: 네. 무죄 판단 나왔어요.
0: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네, 되게 유명한 일이에요. 아니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 아닙니까?
0: 네.
1: 그걸 모를까요? 모르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0: 네. 네, 소분정님이 상장 폐지하자는 사람은 기관 외인의 소송은 국가 신뢰도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호응해 주셨습니다.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1: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아직까지도 완전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0: 큰일입니다.
1: 자, 대피령도 내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인근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지금 호소를 하고 있던데 하루라도 빨리 좀 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가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화재 발생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커녕 로켓 배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인근 물류센터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당일 오후 늦게 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안전보다 로켓 배송에 혈안이 된 쿠팡의 대응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라는 요지의 성명이었습니다.
0: 아니 이렇게 큰 화재가 났는데 시민들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로켓 배송이 늦게 온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1: 뭐 일단 그 노조도 제보라고 했으니까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이라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짚어야 되는 건데
0: 네.
1: 노조 성명 가운데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6층은 2021년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참사 때도 문제가 됐던 메자닌 구조. 그러니까 이거 복층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0: 네.
1: 이 메자닌 구조라는 점을 환기를 시키면서 메자닌 구조가 화재에 취약하고 건축 법령상 작업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임이 익히 알려져 있음에도 쿠팡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를 적극 활용했다. 라고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점에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쿠팡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습니까? 자, 그 해당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로 출근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다른 물류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인근 물류센터로 출근하라고 만약에 이렇게 고지를 돌렸다라고 한다면 다르게 볼 여지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 영업은 영업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의 접근법이 과연 이게 온당한 접근법이냐.

0: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화재 대책보다 배송이 먼저다. 이거를 국민들이 이해를 해줄까요? 잘한다고 할까요?
0: 그러니까요. 이해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근 어떤 주민들의 피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 점 지적을 하면서 오늘 JB타임즈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1588-9377.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5: 네, 민주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모신 분은 바로 정청래 후보입니다. 인사 나누고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5: 그런데 왜 후보님으로 이렇게 당대표 경선할 때만 나오시고 평소에는 좀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좀 나와주시지.
6: 자주 나오겠습니다.
5: 약속하셨습니다.
6: 예, 집하고도 가까운데.
5: 아, 지역구가 바로 여기잖아요.
6: 네네. 네, MBC를 상암동으로 옮기는데 네. 네. 제가 나름 기여를 했습니다.
5: 네, 지역구 방송 홀대하시면 안 됩니다.
6: 알겠습니다. 네. 네.
5: 이전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임에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왜 연임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6: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 지방선거 출구조사 때까지는 정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념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만은 핵심 코어 지지층 소위 전통적 지지층의 이반 현상이랄까요. 그리고 상실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그분들의 열정 헌신 이런 부분이 저에게로 투사되고 있더라고요.
5: 그래요?
6: 네. 그래서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분들이 굳건하게 민주당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균열 조짐이 좀 보이고 그것이 저로 투사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일종의 사명감 뭐 이런 게 좀 생기었습니다.
5: 투사라고 하는 지금 단어를 쓰셨는데 그거는 꼭 나가서 연임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 내지 밑으로부터의 압박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6: 압박이라기보다는요. 실제로는 당원 4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저희 의원실에 전달도 했고 또 그리고 제가 여론 민심을 살펴보건대 우리 당원들께서 민주당을

0: 민주당답게 만드는데 정청래가 좀 한번 나서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도 불면의 밤을 좀 많이 보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공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깃발을 들기로 했습니다.
1: 그러면 그 당원들이 요구하는 민주당답게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0: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찍었던 그 심정 네.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개혁으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개혁에 대한 정체성 네. 이런 부분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당원들께서는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정청래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의 깃발과 상징이 좀 찢어지지 않도록 얼룩지지 않도록 정청래가 나서서 당원들의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는 당원주권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올해 3월 10일이 제 컷오프 10주년이었거든요. 공천 탈락.
1: 벌써 10년 됐습니다.
0: 네,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네. 제가 그때 백의종군 선언했던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때 무슨 말을 했지? 근데 놀랍게도 네. 제가 당대표 때 많이 썼던 말을 그때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 뭐라고 하셨는데?
0: 지금 했던 말입니다.
1: 그래요?
0: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네. 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해찬 전 총리께서 주창했던 민주적 국민 정당이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원 중심,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 이런 당원 주권주의를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 신뢰 이런 것이 당원들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인 1표자 같은 경우도 얼추 이제 그거 다 구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경쟁자인 그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권 문제는 전당대회 전에 끝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0: 네.
1: 그러면 얼추 후보님이 스스로 지금 그 자임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0: 네.
1: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으니까 나는 빠져도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인 1표제를 흔들려고 하는 예. 그 움직임이 실제로 있고요.
1: 언제라도 변질될 수
0: 그렇습니다.
1: 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은 예.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1인 1표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대단하고요.
1: 네.
0: 또 검찰개혁 부분이 구분응선을 넘었는데 보안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 않으면 실제로 공소청, 중수청은 하나마나인 것이고 검찰청을 폐지를 한 것이 도대체 폐지를 왜 했나. 그래서 실제로 구분응선을 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형사소송법, 민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의 꼬리로 몸통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실제로 당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어떤 전제를 깔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라고
0: 예.
1: 하는 게 전당대회 끝나기 전까지 완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해야만 성립되는
0: 저는
1: 얘기거든요.
0: 당대표 시절에 예. 의원총회 같은 걸 하면
1: 예.
0: 설사 속으로 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안 돼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대세가 그랬으니까요.
1: 그런데
0: 최근에 의총에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앉아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당하게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되는 거 아니냐.
1: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0: 이런 주장을 절대 다수가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예. 이 원인 분석이 잘 안 됩니다.
1: 그래요?
0: 예. 그래서 법사위원들 제가 몇 분을 만나봐도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의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1: 예.
0: 실제로 당원들도 그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실제로 뭐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 대선이 무망한 거 아니냐

0: 이런 불안감 내지는 좀 심하게 말하면 공포감 같은 게 있습니다.
1: 아, 그런 게 있습니까?
0: 네.
1: 지금 후보님이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럼 이 질문을 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증폭론, 재건축론 그 문제의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1: 네. 왜 노코멘트를 하시는 겁니까?
0: 왜냐하면
1: 네.
0: 유시민 작가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몫이지 제가 거기에 말을 덧붙여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야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냥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1: 그런데 조금 전에 후보님이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그 놓칠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을 주신 건
0: 네.
1: 결국은 유시민 작가의 증축론과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앵커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1: 해석.
0: 해석. 예, 예, 예.
1: 저희 해석에 그러면 네. 이것도 그 톤은 달지 않겠다.
0: 네,
1: 이
0: 네.
1: 말씀인 거죠.
0: 네, 네.
1: 그건 동의의 뜻으로 저는 이해를
0: 그래서
1: 하겠습니다.
0: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말이나
1: 예.
0: 대통령과 관련된 말은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런데 만약에 당대표를 하시고자 하면
0: 네.
1: 유시민 작가의 그 말 때문에
0: 네.
1: 당원들 사이에서 지금 의견이 확 갈려져서 갈등상이 빚어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처방책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0: 그것은
1: 예.
0: 제가 직접 코멘트를 한다기보다는 저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를 들면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 김대중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도 있고 노무현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도 있고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있고
1: 네.
0: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서 이재명의 역사를 더 꽃피워야 된다. 그래서 한 뿌리 정신 아니냐 한 방향을 보고 왔던 분들이 예, 지금 작은 차이를 넘어서
1: 네.
0: 좀 단합하고 단결하자.
1: 네.
0: 그래서 기본을 더 다지고 주춧돌을 다 다지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총선을 넘고 대선을 넘자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또 당 밖으로는 통합과 연대를 하자.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하자. 통합하면 더 커지는 거고 세지는 거지 않습니까?
1: 네네.
0: 연대는 연대하면 승리했지 않습니까? 울산 이번 선거에서. 또 평택 같은 경우는 분열하니까 패배해서
1: 그렇죠.
0: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에게 넘겨주고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뭐 시대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정권 재창출, 대선 승리, 총선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그러려면 국민의힘과 내란 옹호세력을 반대하는 제 세력이 다 손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대선 때는 결선 투표제도 전당대회 결선 투표제가 아닙니다. 결선 투표제도도 도입을 해서
1: 본선 얘기하는 거죠.
0: 예, 대선 본선 때
1: 네,
0: 그래서
1: 네.
0: 각 당이 대선 후보를 내면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선 투표제일 수 있겠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진지하게 그것을 고민하자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김영진 의원하고 인터뷰를
0: 네.
1: 했는데 그 이제 평택을 재선거.
0: 네, 네.
1: 관련해서 이제 공천 비하인드를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0: 비하인드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그런 안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왕 했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뭐냐면 그 김영진 그때 이제 인재 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이었잖아요.
0: 네,
1: 김영진
0: 잘했습니다.
1: 이 의원이.
0: 네.
1: 그러면서 이제 평택을 공천과 관련해서 김용남 후보 공천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계속했는데 우리 후보님이 대표일 때
0: 네.
1: 계속 밀어붙였고 김영남 후보도 처음에는 막 손살에 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입장을 바꿔서 공천한 게 된 거다. 이 비하인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 비하인드를 맞는 비하인드입니까?
0: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1: 예. 아닙니까? 예,
0: 그렇지는 않고 제가 육하 원칙에서 팩트를 말하면
1: 예.
0: 클리어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1: 예.
0: 그런 주장과 논란에 대해서
1: 예.
0: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고요.
1: 예.
0: 어쨌든 공천이 됐고 그리고 제가 후원회장도 맡아줬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김용남 의원을 지목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평택 그 지역 자체가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이기지 못했고 조국혁신당도 이기지 못했으니 지나고 나서 후회할 자유는 있는 거죠.
1: 그렇죠. 네,
0: 제가 그 후회했다 그러니까 또 왜 후회했냐라고 뭐라고 하시던데 누구나 표현의 자유, 후회의 자유는 있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

0: 들었고 이게 총선 대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은 거예요.
1: 그런데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0: 그런데 공천 과정이 이랬다 네. 저랬다 네.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것은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100% 우리 그 후보님이 대표로서의 권한 행사했던 겁니까? 그 공천의 결과는?
0: 공천장에는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1: 저는 의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절차를 얘기한 게 아니라.
0: 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가 한테 있고 네네.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간에 이런저런 과정은 있을지라도 그것은 당대표가 책임지고 예.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불거진 일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기타급 문제가 불거지지 네. 않았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의견을 냈고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도 기타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지 몰랐어요.
1: 모르셨어요?
0: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라고 알아보니 네. 후보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비용이 실제로 많이 든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올린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뭐 담당자한테 들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 저는 제가 당대표 때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돈이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 있어요. 네, 잔고가.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선거 공영제와 준하는 것을 하자고 했으니 당에서 네. 부담을 했으면 좋겠고 네. 이거는 선거 기타감이 제가 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대 수준으로 이전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1년 전 전당대회를 할 때도 당원 명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누가 유권자인지를 모릅니다.
1: 당원 명부가 없다고요?
0: 그 전체를 주지 않습니다.
1: 아, 후보 측이 안 준다고?
0: 예예. 예. 예, 예. 그러면 150만 명인데 예. 거기에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선거 운동 비용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공이 공평하게 예를 들면 뭐 30자, 40자, 50자 이내로 당에다 제출하면 그거를 당대표 같은 경우는 예, 3명을 예, 예. 한꺼번에 전체 권리당원들에게 보내주는 거.
1: 지금 경선 공영제네요. 그러니까.
0: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예. 누구는 뭐 당원을 뭐 몇십만 원 갖고 있네, 누구는 없네, 뭐 누가 다 갖고 있네 이게 이제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냥 공평하게 그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 기타금으로 해결 안 됩니다. 150명, 150만 명이라는데 네. 거기에 문자를 보내면요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1: 그렇죠. 기타금은 기타금이고 또 선거운동 비용은 또 따로 오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것은 지금 MBC 이거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당 네. 지도부가 문자 보내는 것도 그렇게 당에서 네. 좀 공평하게 보내주면 아무런 네. 시비가 없지 않습니까?
1: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제 그만큼 고가는 차이 있다. 민주당 고가는
0: 예, 예.
1: 대표를 지냈으니까 제일 잘하실 거 아닙니까?
0: 아니 그것은 다 공지가 되고요.
1: 예.
0: 그리고 당무위에서 의결을 받습니다. 얼마나 뭐 있고 다 이렇게 결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한 5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 네. 그래요?
0: 왜냐하면 당원들이 많아지니까요. 예. 당비 내시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1: 예.
0: 그래서 당의 재정적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금도 좀 줄여주시고
1: 네.
0: 그리고 저는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1: 그런데 우리 후보님은 뭐 후원금 엄청 들어왔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그게 저는 당원들의 분노라고 할까 분노의 표현.
1: 예.
0: 왜냐하면 제가 올해 3억이지 않습니까?
1: 네.
0: 전국선거가 있어서 근데 2억 8천이 차 있는데 그리고 우리 보좌관이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이거 2천만 원을 다 채우고 3억을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서 후원 계좌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1억 5천을.
1: 1억 5천.
0: 그래서 1억 5천 범위 내에서 예. 선거운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모집하려니까 지금 기존의 일반 후원 계좌 이걸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2천만 원만 보내야 되는데 밤새 이걸 누가 토론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3억 8천이 들어온 거예요.
1: 초과된 거잖아요.
0: 그래서 2천을 이제 후원계좌 2천에 넣고 3억 6천을 돌려줘야 되는데
1: 네.
0: 3일 연휴지 않습니까? 은행이 업무를 안 해요. 그래서 그렇죠. 계좌를 닫아야 되는데 못 닫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또 확인해보니까 6천만 원이 더 들어온 거야 있는 거예요.
1: 휴일 때문에 계좌를 못 닫은 거예요?
0: 못 닫은 거예요. 그래서 평균 4만 6천 원 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8천 명이 넘거든요. 그럼 이걸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해가지고 계좌번호 확인해 다 돌려줘야 되는데.
1: 송금 수수료도 많이 나올 텐데.
0: 그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보좌진들이 지금 뭐 완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지금.

0: 일이 늘었네요.
1: 예.
0: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내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간접 홍보를 하셨습니다 지금.
1: 그러니까 간접 홍보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돌려주는 일이.
0: 그렇죠.
1: 그리고 이건 공개해야 됩니다.
0: 예예예. 예, 예.
1: 그래서 왜냐하면 아니 후원금이 뭐 3억 8천 그리고 6천이 더 들어왔다면서 후원금을 또 모집해? 이럴 수 있잖아요.
0: 근데 반대로 네.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밝혔던데. 이제 그 오히려 후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그런 케이스다.
1: 예.
0: 라고 한 걸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현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공약도 했습니다만 원외 지역위원장들 지역위원회가 불법 상태였거든요. 그게 이제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지역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그것도 또 개선을 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1: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법치국가니까.
0: 네. 예.
1: 그래서 그런 법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우리 후보님 지지 모임인 청래당이나 친청성향 SNS 계정으로 알려진 김어준 저장소 등에서.
1: 김어준 저장소요?
0: 예.
1: 그건 제가 처음 들었는데.
0: 예, 이런 게 있대요. SNS 계정이래요.
1: 네네.
0: 근데 여기서 그 우리 후보님과 이제 일종의 이제 러닝메이트 성격을 네네. 띄고 있는 네. 최고위원 후보들.
1: 네.
0: 이들을 나눠서 그 기표를 하자.
1: 예.
0: 그러니까 당원들의 생일에 맞춰가지고.
1: 아, 예, 예.
0: 1월부터 4월생까지는 아무개 후보에게 5월부터 네. 8월생까지는 또 아무 후보에게 이런 네. 식으로 하자라는 이 지침의 이미지가 공유되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1: 그거는 저는 본 것 같고요. 봤고요. 그거는 예전부터 다 늘 있었던 일입니다.
0: 그래요?
1: 예. 뭐 예를 들면 기호로 333 찍자, 누구는 찍자, 뭐 주민번호가 끝자리가 홀수는 누구 찍자, 짝수는 누구 찍자. 이것이 이번만 있는 일이 아니고 뭐 늘 있어 왔고요. 전당대회 네네. 때. 그리고 네. 상대방 쪽도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뭐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본인들이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0: 자율적 전략에 해당이 된다.
1: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탓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지금까지 그래 왔고 뭐 너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0: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후보님 알고는 계시지만 후보님 캠프하고는 전혀 무관한 당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탁금 의견을 이제 제가 여쭤봤는데
1: 네.
0: 한쪽에서 이거 당무 개입 아니냐고 또 주장을 하던데 그 성격은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우리 후보님은.
1: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0: 예.
1: 당원으로서 의견 개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이게 이제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 행위 자체에 이미 어떤 진위가 담겼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되는 걸까요?
1: 아니 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0: 네.
1: 기탁금을 좀 낮췄으면 좋겠고 또 당에서 돈도 많이 있으니 선거 공영제 성격으로 후보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0: 알겠습니다.
1: 당에서 좀 부담하자라는 것은 좋은 취지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0: 만약에 후보님이 대표에 그 당선이 되셨습니다.
1: 네네.
0: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어떻게 보실 생각이십니까?
1: 저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0: 예.
1: 민주당에는 전당원 투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합당에 들어가면 아예 법적인 형식적인 절차로 전당원 투표가 있고요. 그런데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제라고 되어 있지만 의결이 아니라 다 의견 참조입니다. 그 이외에는.
0: 예.
1: 그래서 전당원 여론조사에 말하는 것이 더 의미가 부합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당대표 되고 나면 당원들에게 전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당원들이 어느 정도나 강하게 진하게 합당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론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0: 네.
1: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좀 걸쳐서
0: 네.
1: 추진할 생각입니다.
0: 아 그런 절차를 거쳐서?
1: 네.
0: 그러면 관련해서 그때 합당 제안대로 돌아가서
1: 네.
0: 일각에서 이렇게 이거는 그 정청래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단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하고 일정한 교감하에 제안한 것 아니냐라는
1: 네.
0: 주장도 있었고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혹시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1: 저는 당대표를 할 때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네. 모든 일을 조율해서 처리했다.
0: 조율해서
1: 주장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예.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0: 네.
1: 우상호 전 정무수석께서도 대통령께서 통합은 오랫동안의 지론이다. 그리고 홍익표 현 정무수석도 통합은 대통령의 지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1: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 쉽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0: 그런데 왜 최고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 전격적으로 하셨습니까?
1: 원래
0: 예.
1: 이런 일은
0: 예.
1: 실제로는 만약에 사전에 논의 과정에 여러 가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일종의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도 전격적으로
0: 사전에 얘기가 새서 그러면 쓸데없는 논란이 불거지면 될 것도 안 된다.
1: 그러면 제안조차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근데 제가 제안한 거지 합당 선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제안을 한 것이고 제안은 어느 시점에 누군가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고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토론하고
0: 네.
1: 거기에 의견을 합쳐가는 거 과정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 제안 이후에 네.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거죠.
0: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1: 네.
0: 눈물을 보금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나와주시겠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1: 예, 뭐 기회가 되면 또 나오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였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0: 세이.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7: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흩뿌리는 정도로 무덥기만 하겠고요. 중부지방은 강한 비가 집중될 때가 있겠고 오전까지는 수도권 충청 지역에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남 홍성 예산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북부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경북 지역에는 현재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 부산 27도로 오늘도 일부 남부지방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광주 33도가 예상되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장동혁 대표가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 공원 집회에 나갔거든요.
4: 네.
1: 이 행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이게 제1야당 대표면 예. 그리고 그 정당이 수권을 목표로 한다면 항상 민심의 중앙값이 어딘지를 보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6.3 선거 끝나고 한 달여 동안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발적 변방화다. 변방의 길을 걷고 있다.
1: 자발적 변방화.
4: 네, 그러니까 누가 뭐 강요해서 또 영향을 미쳐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1: 그렇죠.
4: 그 가상자리 거기를 찾아가잖아요.
1: 그렇죠.
4: 민심의 중앙값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1: 손팻말도 직접 써가지고.
4: 직접 쓰고.
1: 예.
4: 그러니까 이건 자발적 변방화죠.
1: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4: 그게 뭐 본인의 정치 생명, 그게 연명을 위한 그래도 마지막 이 디딜 수 있는 뭐 자기 언덕이다. 뭐 이렇게 아닌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1: 네.
4: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텝이 계속 꼬여요. 그래서 중도 확장은 포기한 거냐 이렇게 뭐 물으니까 그 올림픽 공원에 나가서 그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도 확장의 길이다. 또 이거야말로 궤변 아닙니까? 저 뭐 히키꼬머리라고 있잖아요.
1: 은둔형 외톨이.
4: 근데 히키꼬머리가 나는 마당발이야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1: 그 당원 중심 정당을 상

0: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장동욱 대표가. 네. 그런데 그 당원들이 상당히 지금 오른쪽으로 더 경사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동욱 대표는?
1: 그런데 6.3 선거 이후에 최근에 신천지 사건, 뭐 통일교 사건이 나면서 예. 신천지나 통일교를 통해서 입당했던 사람들 많은 부분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0: 아 예.
1: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0: 예예예. 예, 예.
1: 있고 그러니까 당원 구성과 당원 성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장동욱 대표로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뭐 일반 국민 여론은 사실상 포기한 것 같고
0: 어허.
1: 그 당원 중에서도 윤어긴
0: 예.
1: 이런 뭐 이른바 그 강성 당원
0: 예, 예.
1: 거기에 기대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그 막 그래서 이들과 저기 손을 잡으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법인 거잖아요.
1: 예, 그런 계산법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 이제 그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정당이다 했는데 아니 수권을 지향한다면 당연히 그 국민 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이 장동욱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하고 국민 정당하고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다라는데 네. 그거 아니고
0: 예.
1: 그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주요 그 나라에서 보면 이게 정당 모델이 지지자 정당이냐 아니면 국민 정당이냐.
0: 그렇죠. 이제 포괄 정당
1: 얘기하고. 그래 포괄 캐치홀 파티라고 그래?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수권을 지향한다면 그 캐치홀 파티로 가야죠.
0: 지금 거꾸로 달리고 있다.
1: 그렇죠.
0: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동욱 대표의 거취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 당 안에서.
1: 네.
0: 의원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꿈쩍도 안 나는 게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그냥 목소리에 그치고 있거든요.
1: 네.
0: 이 현상은 왜 이런 현상이 되풀이된다고 생각하세요?
1: 그 이유는 예. 한 줄로 정리하자면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 대한
0: 아직
1: 다수의
0: 그림이 안 나왔다.
1: 예, 그 당내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림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
0: 그게 박정화 의원도 저번에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1: 예, 그래서 지금 110명 이제 권성동 의원 이렇게 돼서 109명인데 63선거 110명 중에 그 63선거 끝나고 110명이 된 거 아니에요.
0: 네네.
1: 의원수가. 네네. 그 의원수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구주류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 60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63선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그 구주류 친윤 60명이 친장과 비장으로 나뉴어요.
0: 예, 예.
1: 예. 친장은 10명도 안 돼요.
0: 예.
1: 근데 비장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비장 내에도 예, 또 한동훈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비장이 있는가 하면 예, 또 한동훈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갖는 비장도 있고. 그냥 이게요. 뭐 이제 한 가지 색깔로 이렇게 예,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향을 이렇게 뭐 한 줄 두 줄 거갖고 이렇게 분류되기가 좀 어려운.
0: 쉽게 말하면 갈래가 너무 잘게 쪼개지고 있다는
1: 그렇죠.
0: 얘기잖아요.
1: 네.
0: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큰 틀은 다만 그 국민의힘이 앞날에 있어서 큰 전환점은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
1: 그렇죠.
0: 큰 변곡점은 이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 변곡점을 끌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를 그러니까 뒷받침하고 있는 친윤 그룹 안에서
1: 네.
0: 그럼 장동혁 이후를 누구를 지금 생각하느냐 그림이 일단 공유가 돼야 된다.
1: 그렇죠.
0: 근데 아직 이게 안 됐다.
1: 그 예를 들어서 한동훈 복당 문제,
0: 예.
1: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0: 예.
1: 그것도요. 이 친장을 빼놓고는 다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점이에요. 시점.
0: 예.
1: 그러니까 총선 공천권을 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당대회 전에 한동훈도 복당시키고 이준석하고도 합당을 해서 그렇게 할지. 그렇게 하자는 쪽과 그렇게 되면 내 공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 불안해. 그러니까 내 공천 확실하게 책임져줄 전당대회는 한동훈 이준석 없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복당도 시켜주고
0: 네네.
1: 합당도 하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네네. 일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뭐 그 생각은 네.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런데
1: 네.
0: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진단에 따르면 과거 친윤 그룹 안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희석이 됐다.
1: 시간이 갈수록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본인이 무척 노력하고 있고요.
0: 그러니까 예. 무슨 포럼에도 가입을 하고.
1: 네. 예, 그리고 뭐 형님 밥 좀 사주세요 하면서.
0: 예. 예. 부산 지역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의원.
1: 근데 부산 지역은 제일 그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쉽게 결합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1당 2당 후보

0: 거기서 이제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그 득표를 보면 그 한 3분의 2는 기존에 국민의힘을 찍던 쪽에서 보수 쪽에서 온 거고 3분의 1은 전재수를 찍던 표가 한동훈한테 온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확장성이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산 의원들 특히나 부산 내에서도 좀 해운대나 뭐 수영처럼 안정적인 데 있고 안 그런 데가 있잖아요. 특히 서부산이 이런 네네, 쪽은요. 네네. 그런 그 의원들은 28년 총선 때 누구랑 어깨 걸고 스크럼 짜고 가야지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PK 의원들하고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 스크럼 짜는 사람들 그 참가자 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1: 아무튼 한동훈 의원의 기조는 복당이지 창당은 아니죠.
0: 그렇죠.
1: 창당 얘기는 왜 나옵니까? 물론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0: 아니 저는 복당 가능성이 99%라고 보는데 예. 이게 계속해서 이게 이번 6.3 선거에서 승리했으면 그거 민심을 받아들여줘 갖고 그 복당을 시키는 게 그게 정치적 그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당권파가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0: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는 이거 선거 불복 행위라고 보거든요. 천면제 선거하자. 예, 네, 부정선거다.
1: 네,
0: 천면제 선거하자. 네. 그다음에 그 한동훈이 박민식보다 3배 정도의 득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 정치인들은 그걸 수용을 해야죠. 근데 한동훈 복당 절대 없다. 영구 복당 못하게 그냥 못 박아버리자. 이게 민심에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억지를 피우면은 뭐 한동훈이 그 또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 최후의 카드 중에 하나로는 법률적 해결의 길도 있다.
1: 무슨 말씀이세요?
0: 아니, 그러니까 저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의원은 소송을 통해서 징계를 무효하고 예, 당으로 돌아갔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도 그 길은 그거는 계속 열려 있어요.
1: 아직은 남아 있다.
0: 그러나 한동훈은 그런 법률적 해결을 하지 말고 정치적 해결을 하자 해서 북갑 선거에 나가서 그렇게 한 건데
1: 네.
0: 그 결과를 지금 인정하지 않잖아요. 불복하잖아요.
1: 근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고자 하는 이유는
0: 예.
1: 그냥 복당해서 그냥 국민의힘 의원 110분의 1로 살고자 하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복당을 해서 당권을 잡고
0: 네.
1: 그래서 차기까지 바라보자라는 거잖아요.
0: 네.
1: 그 기반이 서서히 지금 쌓이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0: 네, 시간이 갈수록 그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 재건이라는 것을 그 저 부산 북가 보궐선거에서 제일 많이 입에 올린 단어가 보수 재건 아니에요.
1: 네, 네, 네.
0: 보수 재건을 무소속 또는 뭐 새로 창당해서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 복당을 해야지 보수 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길만 되면 당권을 잡을 수 있다.
0: 이게 당권 잡고 안 잡고는 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28년 총선에서 일당이 되는 것과 30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예. 예. 이게 이제 목표죠.
1: 그럼 좀 중간 정리라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여부와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는 긴밀히 맞물려 있는 건데.
0: 사실상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내다보십니까 의원님은?
0: 그런데 지금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1: 예.
0: 민주당이 새단장을 하면서
1: 예.
0: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일 거고
1: 그러겠죠.
0: 또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런 자발적 변방한 노선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지지율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6.3 선거 직후에 반짝했던 그게
1: 네.
0: 도로암이 타불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총선 그냥 해보나 마나 그냥 자연스럽게 지는 거다라는 분위기가 굳어지면 또 이제 기류가 좀 바뀔 거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0: 그래서 뭐 당내 일부에서는 이제 단풍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1: 아, 그래?
0: 예. 네.
1: 단풍 비대위 비대위로.
0: 네.
1: 조금 전에 의원님이 이준석과의 합당 이야기를 했는데 합당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0: 아,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니고 그 정점식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가 좀 뺄셈 정치를 계속 했잖아요. 찍어내고 뭐 누군 안 되고 누군 안 되고 자기 진영 내에서 그거를 이제 윤석열 노선에서 전륜 탈륜 한다는 의미에서도 한동훈 복당하고 이준석하고의 합당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1: 그러니까 네. 전륜 선언의 의미로서 개혁신당과의 합당
0: 네.
1: 상징성이 있다.
0: 네.
1: 내일 그 정점식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가 만나잖아요.
0: 네,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럼 여기서 합당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네요?
0: 뭐 좀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래요?
0: 네.
1: 그러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합당

0: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1: 제가 보건대는요. 예. 이번 6.3 선거에서 가장 그 공공한 처지가 된 게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아닐까. 아, 네. 기초의원 당선자 딱 한 명 냈는데 또 부산시장 저 자작극 네, 뭐 네, 이 네. 스캔들 때문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독자 생존이 거의 어려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0: 한계가 다 드러나 보였다.
1: 예. 예. 그래서 자력갱생이 힘들다면은 그러면은 뭐 돌파구가 뭐가 있겠는가?
0: 어, 합당밖에 없다.
1: 네, 그거 말고는 안 보입니다. 사실 수가. 네.
0: 그래요? 네. 당대당 통합이 가능합니까? 근데 삼석 정당.
1: 아니냐, 흡수 통합하는 거죠.
0: 흡수 통합으로. 네. 그것도 용인할 거다. 이준석 대표나.
1: 아니, 물론 이제 쉽게 뭐 좀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결국 뭐 흡수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 그러면 네. 그 합당은 단풍 비대위 전일까요 후일까요?
1: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이준석하고 복당하는 시, 이준석 복, 그, 저 복당이란다. 합당 네. 합당 시점과 네. 한동훈 복당은 또 어떤 관계냐 이런 게 다 복잡한 거예요.
0: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상당한 이벤트 효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0: 국민의힘 입장에서.
1: 그럴 수 있죠.
0: 그죠.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욱 체제가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음흠. 그 이후에 그 한동훈의 복당, 개혁신당과의 합당 이게 뭐 동시에 이루어질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고차 방정식이 있는 거죠.
0: 그럼 의원님이 그 그리는 가장 바람직한 그림은 네. 일단 그 바로 차기 전당대회가 아니라 비대위로 가서 네. 단풍 비대위가 주도를 해서 한동훈 복당도 이루고 네. 개혁신당과의 합당도 이룬 다음에 네. 통합 전당대회를 여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다. 혹시 이렇게 보세요?
1: 그게 제가 보건대는 당내 구성원의 가장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그래요? 네. 그 연내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
1: 그건 모르죠. 근데 가능할 수도 있고 정치는 뭐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딱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 그 제2의 김건희를 언급을 했습니다. SNS에서. 사실상 그러면서 언론의 해석은 네, 네. 한동훈 의원의 부인 네. 진은정 변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네. 해석을 하던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 뭐 그렇게 그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은 이분은 탈영한 사람 아닙니까? 군무 이탈한 게 아니라 진영을 이탈한 사람 아니에요. 진영을. 네. 그리고 그 이제 진영 이탈한 그 계기가 예, 그 5년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네. 탈락하니까 거기에 반발하면서 그 이탈한 거고 그리고 홍준표를 돕던 사람들이 다 이재명 캠프로 가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탈영을 한 사람인데 지금 그 근데 이 근거도 뭐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예, 그러면서 요새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 이 검사 정치가 이 국힘을 다 망쳤다라는 이 이제 로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요. 예. 24년 총선이 끝나고요. 예. 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4시간 동안 진하게 부부 동반 만찬을 했어요. 예. 만찬을 했고 그 이후에 본인도 인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 총리 시켜주면 내가 한동훈 다 정리해주고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그 러브콜을 계속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만찬하러 갔을 때 그때 좀 이제 소식통들 사이에서 막 떠돌았던 파다하게 떠돌았던 얘기가 그 이제 윤석열 김건희 그 두 부부는 이제 저기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0: 네네네.
1: 그 명품 하나에 뭐 몇십만 원짜리 그 명품 개 목줄을 여러 개를 맞춰서 가서 뭐 그 선물로
0: 에?
1: 뭐 했다라는 설까지 바닥에 돌았어요.
0: 개 목줄 하나가 몇십만 원 한다고요?
1: 예, 개 목줄 하나가 그 명품 또 맞춤형 수제가 있대요. 수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0: 그걸 선물했다고?
1: 예, 그런 얘기가 바닥에 돌았고
0: 예.
1: 그리고 그 이후에 몇몇 사람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예. 그게 아니면은 그 홍준표 성격에 당장 발끈하고 뭐 헛소리 하지 말라.
0: 펄쩍 뛰겠죠.
1: 펄쩍 뛰는데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 정권 밑에서 그 총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뭐 했던 분이
0: 네.
1: 지금은 이제 탈영을 해가지고 네. 무슨 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분의 이제 마지막 그 목표는 뭘까? 이재명 정권에서 총리 한번 하는 거죠.
0: 그거라고 보세요.
1: 네.
0: 본인은 그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던데 그건 아니 거의 빈말이다.
1: 뭐, 아유, 저 불러주면 갈 거예요.
0: 그렇게 보세요.
1: 그 다들 그렇게 보고 이 홍준표 전 시장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0: 진영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1: 네, 이게 탈영을 했기 때문에

0: 당내에서 그 그래도 뭐 자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1: 지금 영향력도 없고. 네. 그나저나 명품 개 목줄 얘기는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0: 그게 그 당시 이제 여기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꽤나 그 돌던 얘기입니다.
1: 근데 홍준표 시장은 또 그걸 부인 안 했다?
0: 부인한 적 없어요. 예. 네.
1: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2: 네, 고맙습니다.
1: 진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3: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4: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5: 이란과 이스라엘은 왜 싸워요? 라던가 전쟁이 났는데 기름값은 왜 오르는 거예요? 뭐 코스피 9000 돌파 주식이 뭐예요? 라고 어른이들이 많이 궁금한데 막상 물어보면 어른들이 쉽사리 설명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있습니다.
1: 네, 있죠.
5: 그 틈새를 파고든 종이 신문이 창간했다고 해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요. 이름이 우따따 신문입니다.
1: 우따따?
5: 네, 우따따. 딱따구리가 나무를 뚫는 소리가 우따따라고 하는데요. 딱따구리 안에 안전한 둥지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네. 하는데 이 후기를 좀 살펴봤더니 어린이 구독자들이 매일 우편함을 열어보면서 신문 언제 와? 라고 물어본다는 후기들이 있길래 어떤 이야기들을 담은 신문일까를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1: 아니 지금 시대에 종이 신문을 만들었다고요?
5: 그러니까요. 이 종이의 물성을 느끼면서 직접 신문을 펼쳐서 읽는 재미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종이 신문을 고집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무가지처럼 타블로이드판 크기입니다. 판형이나 종이도 실제로 이제 어른들이 보는 신문과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편집장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지은 우따따 신문의 편집장입니다.
6: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동경하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큰 종이 신문을 본인이 들고 있는가? 라는 지점에서도 되게 좋아하고 저희가 이제 우편을 보낼 때도 어린이 이름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어린이 입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나만을 위해서 오는 무언가가 있다 라는 그런 경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주로 어떤 기사들을 싣는데 그러면?
5: 똑같이 뭐 사회, 경제, 과학, 스포츠, 글로벌 네. 뭐 다 싣고 있는데 이제 메인 기사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든가 냉방권 혹은 주식처럼 어른들은 매일 접하지만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코스피 기사에서 주식과 주주의 개념을 풀어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떡볶이 가게가 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서 사장님이 가게를 더 크게 만들고 싶다. 근데 돈이 부족하다. 그때 가게를 100조각을 나눠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근데 그 조각이 바로 주식이고 주식을 산 사람들은 떡볶이 가게의 작은 주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작은 주인을 주주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풀어 설명을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의 주식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까지 이제 소개를 하는 식으로 이어가는 거죠.
1: 뉴스를 쉽게 전달하는 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5: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 시선을 좀 어린이 눈높이에 맞췄다는 건데요. 또 이제 신문을 15초 이상 읽게 하는 게 목표인 만큼 굉장히 문장이 짧고 문단도 짧고 쉽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방식보다도 내용인데 어린이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촉법소년이라든가 픽시 자전거 혹은 교내 휴대전화 금기처럼 아이들한테도 좀 중요한 논쟁거리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른의 신문과는 좀 접근법이 다른 게 우리가 보는 보도에서 픽시 자전거의 보도는 뭐 가령 제목이 도로 위 흉기 앞으로 픽시 자전거 타면 과태료 5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나온다면 어린이 신문에서는 픽시를 타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봐 라는 식으로 이제 제목을 달고 기사를
1: 그 픽시 자전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얘기하는 거죠?
5: 네네. 앞으로 이제 타면은 불법이 되는데 이런 픽시 자전거가 유행인데 이제 집에서 부모님은 반대를 하고 뭐가 문제길래 반대를 하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식으로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픽시 자전거의 원리라든가 위험한 이유 그리고 멈추는 방법 또 브레이크를 없이 탔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면 아 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1: 그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길을 열어준다. 뭐 네. 이런 취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구독자들이 직접 제보도 또 해올 수가 있는데요. 다뤄졌으면 하는 이슈를 보내오기도 하고 또 가장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보내오는데 생각보다 사실과 진짜, 진실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유지은 편집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 로블록스 게임을 어른들이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게임 진짜 안 좋아? 떡볶이를

0: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가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고 못 먹게 하고 있다. 이게 진짜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진짜를 안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한테 감추거나 말하지 않거나 몰라도 돼라고 한다고 해서 그 호기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디서든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2: 네,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선관위 이슈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어른들이 난리냐라는 그런 질문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설명해주지 못한 그런 공백이 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도 궁금한 게 생기면 AI를 가장 먼저 찾아본다고 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오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좀 받아들일 우려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보를 쉬운 언어로 전달을 하고 마지막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신문의 등장은 반갑기도 하고 또 7살, 8살의 어린이들이 종이신문을 집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새삼 반갑기도 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런데 그나저나 이 신문 만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데?
2: 그 어린이 교육자, 뭐 어린이 출판사에서 오래 일을 했던 분, 선생님이었던 분.
1: 그러면 개인들에게 이제 돈을 출연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2: 네. 회사를 꾸려가지고 편집팀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어요.
2: 고맙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3: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5: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6: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7: 잠깐만.
5: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만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7: 답답해.
6: 안 돼.
5: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6: 다이빙 해볼까?
7: 토끼야, 안 돼.
5: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7: 여기 재밌겠는데?
5: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7: 토끼야, 추워?
5: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8: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출시한 새로운 AI 모델 때문에 또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키미 K3라는 AI인데 미국의 최상위 모델에 필적하는 성능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AI 시장의 경쟁 구도가 일방적인 미국의 독주 구도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돈 원화를 보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원화 계좌를 자기 나라 은행에서 손쉽게 개설할 수도 있고 송금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또 우리가 갖게 되는 장단점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머니투데이 신문의 김근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중국이 새로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 때문에 세계가 또 놀랐다. 네.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들어보지요.
3: 네. 예.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키미 K3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전체 매개 변수,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2조 8천억 개에 달하는 AI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AI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단어를 고르고 어떤 답변이 더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숫자들이에요.
1: 예.
3: 이제 보통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더 복잡한 문맥과 지식을 처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지는데요.
1: 인공지능의 IQ 같은 거예요?
3: 그렇죠. 이제 문샷 AI는 키미 K3의 파라미터가 현재 공개될 모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제 키미 K3가 주목을 받은 건 이제 단순히 파라미터가 커서가 아니라 실제 성능 평가에서도 미국의 최첨단 모델을 바짝 따라붙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AI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Artificial Analysis라는 그 평가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의 AI 성능 지능 지수 평가에서 키미 K3는 57점을 받아서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1: 인공지능 성능에서
3: 네.
1: 동메달?
3: 네.
1: 금메달, 은메달은 지금 어디예요?
3: 금메달은 엔트로픽이고 그 은메달은 오픈 AI의 최상위 모델인데
1: 예.
3: 두 모델과 그 점수 차이가 2-3점 차이에 불과하고요. 중국 AI가 이제 미국 최첨단 모델의 턱 밑까지 따라붙은 셈인 거죠.
1: 이게 또 그리고 오픈 모델이라면서요?
3: 그렇습니다. 이제 문샷 AI는 키미 K3의

0: 모델 가중치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예. 쉽게 말하면 다른 기업이나 개발자가 이 모델을 직접 내려받아서 자기 회사 서비스에 맞게 고치거나 별도 AI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 식당으로 치면 프랜차이즈 할 수 있게 한다.
0: 네, 그렇습니다. 모델 자체를 내려받을 수 없고 반드시 자사 서버를 거쳐서 이용하게 하는 미국 AI 모델과는 확실히 다른 전략입니다.
1: 가끔씩 그렇게 중국이 인공지능 모델을 내놓아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작년인가요? 딥시크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을 때도 한번 놀랐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놀라서 주식 팔았다가 그때는 좀 후회했잖아요.
0: 네네네네.
1: 이번은 뭐가 좀 다릅니까?
0: 네, 그 딥시크가 등장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던 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도 쓸만한 AI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최신 AI 반도체를 충분히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1: 예.
0: 그런데도 학습과 추론 비용을 크게 낮춘 모델을 내놓으면서 AI 개발에는 막대한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이제 GPU와 그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 흔들었습니다. 당시 딥시크 충격의 핵심은 비용이었는데요.
1: 예.
0: 미국 기업들이 수십 조 원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를 확보하는 동안 중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으로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냈다는 점이 시장에 충격을 줬던 거죠.
1: 성능이 훌륭하진 않지만 가성비 되게 높네.
0: 그렇죠.
1: 반도체 없이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신통한 자식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는 멀리서 했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미K3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단순히 싸게 만드는데 그치. 지지 않고 성능 자체로 미국의 최상위 모델과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용료도 중국 모델 가운데서는 좀 비싼 편이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문샷 AI는 중국산이니까 싸게 팔겠다가 아니라 성능이 좋으니까 제값을 받겠다 이런 프리미엄 전략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중국 AI 기업들은 가격을 낮춰서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미국 기업들은 가장 뛰어난 성능을 앞세워서 높은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경쟁해 왔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중국 기업이 성능에서도 따라붙고 모델 까지 공개를 한다면 미국 AI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까다로운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을 재촉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신 GPU를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없으니까
1: 중국이
0: 적은 연산 자원으로 학습하고 답을 내놓는 알고리즘 최적화에 더 집중했다는 건데요. AI 경쟁이 누가 GPU를 더 많이 확보하느냐는 물량전에서 같은 장비로 누가 더 높은 성능을 뽑아내느냐는 효율 경쟁으로 좀 확장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순왕 사장이 트럼프한테 가서 자꾸 설득하면서 그냥 엔비디아 거 쓰게 해라. 그러다가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필요하면 안 줄게. 그게 차라리 낫지.
0: 네.
1: 지금부터 이렇게 끊어놓으면 그 친구들이 이제 다 개발해서 우리가 막을 거 하나도 없어진다. 이제 그런 설득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트럼프는 뒤에서 저 친구 저거 자기네 GPU 팔아먹으려고 별소리를 다 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으나.
0: 네.
1: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젠순왕의 이야기가 맞아가고 있는 거네요. 스스로 만들어낸 GPU, 스스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이제 따라붙고 있는 거니까.
0: 네.
1: 그래서입니까? 미국의 반도체 주식은 지난 금요일 날 뭐 또 한 번 떨어졌는데 이게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떨어지던 관성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충격이 있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7일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1.4%, S&P 500 지수는 1%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2.2% 내렸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5.6%, 인텔은 뭐 2% 떨어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동반 하락했고요.
1: 예.
0: 앞서 문을 연 아시아 증시의 충격은 더 컸는데요. 대만 지수는 6.5% 하락했고 TSMC는 7.3% 떨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수도 4% 급락했고요. 우리 증시는 제헌절 공휴일로 휴장했잖아요.
1: 그날 일본 대만은 이렇게 떨어졌다는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나타난 매도 압력이 오늘 좀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5%대 안팎에서 지금 거래가 5%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1: 예, 하이닉스는 4%대, 네. 삼성전자는 5%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제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을 바라보는 그 시각만 일단 보려면
0: 네.
1: 보면 뭐가 걱정인 겁니까?
0: 일단은 키미 K3가 미국 AI 기업의 수익 모델과 반도체 수요 전망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이제 먼저 미국 AI 기업들은 내부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자사 서버를 통해서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비슷한 성능의 중국 모델을 기업들이 직접 내려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면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유료 서비스 수요는 좀 줄어들 수 있고요.
1: 경쟁자 생긴 거니까.
0: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반도체인데요. 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AI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GPU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고도 최첨단 AI를 만들 수 있다면 엔비디아 GPU나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현재 예상만큼 빠르게 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AI용 HBM 수요 확대 기대를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이런 우려에서 좀 자유롭기는 어렵고요. 다만 키미 K3의 등장이 곧바로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AI 한 건을 처리하는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과 개인이 AI를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전체 연산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1: 컴퓨터 싸지면 수요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컴퓨터 매출은 늘잖니 네. 이런 반론이라는 건데.
0: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해 딥시크가 등장했을 때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기술주가 급락했지만 예. 이후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국 AI가 이렇게 발전했으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동안 시장이 가정했던 것처럼 미국 기업만 최첨단 AI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에는 분명히 균열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떻게 번질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찜찜하긴 하다는 거군요.
0: 네.
1: 그러네요. 자, 알겠습니다. 김근희 기자님 준비해 오신 소식은 이게 외국인도 원화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이제 통장 개설해서 그 안에다가 원화를 집어넣고 예금을 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걸 뭐 원화의 국제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저희는 지금까지 그게 안 됐어? 그런 생각도 뒤늦게 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2: 네, 그동안 외국인이 원화 계좌를 만들려면 한국에 있는 은행을 직접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역외 자본거래 사전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르면 9월부터 이런 규제가 사라집니다. 정부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원화 국제화라는 건 외국인들이 역외에서 원화를 조달 활용하는 데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내 예. 은행에서 한국인이 달러 계좌 튼 뒤에 뭐 이를 송금하잖아요. 그래서 예. 외국인들도 해외에서 똑같이 원화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사는 일본인이 한국 여행 후에 남은 돈을 도쿄 소재 은행 본인 계좌에 넣어둡니다. 이후에 자녀가 한국 여행을 간다고 하면 원화를 자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예금이라고 해서 그냥 달러를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이.
2: 네네.
1: 그것처럼 이제 미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 예금을 할 수 있다. 원화도 꽤 괜찮은 돈이니까.
2: 네.
1: 그 얘기라는 거군요.
2: 네. 그래서 뭐 미국 자산 운영사가 현지 은행에서 바로 원화 계좌를 만들어서 국채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가 원화 계좌에 있는 돈으로 한국 협력 업체에 물품 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시차 없이 원화 자금을 결제할 수 있는 24시간 가동되는 한국은행 역외 원화 결제망도 내년 1월부터 구축할 예정인데요.
1: 예.
2: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자유교환 통화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외국인의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해서 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1: 그동안 이런 규제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2: 네,
1: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 있지 못하게. 아마도 추측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2: 네,
1: 환율 2,000원 가고 막 그러면 나라 망하는 줄 알고 실제로 망할 뻔한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외국인들이 달러를만 갖고 있으면 달러를 파는 것밖에 못하니까 달러를 팔아주면 고맙지 환율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만 이제 외국인들을 마저 원화를 갖고 있으면 그 원화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원화를 버리고 자기 나라 돈 가지려고 할 테니까 하필 이제 환율 많이 오를 때 그 친구들이 갖고 있던 원화를 또 달러로 바꾸자고 나서면 안 그래도 불난 집에 불이 더 붙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동안 원화를 외국인들은 갖고 있지 마세요. 있을 때마다 다 이제 압수 정부한테 내놓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바꾼다는 거군요. 이제 국제적인 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규제가 없어진 거예요? 아예 완전히 자유롭게 다 외국인들도 우리가 달러 예금만 뭐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좀 규제가 남아 있긴 한 겁니까?
2: 네,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선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 뒤에 내년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해외 아무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 예.
2: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서 재경부에 등록한 해외 금융기관인 역외 원화 결제 기관을 통해서만 외국인이 원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1: 감시는 하겠다.
2: 네.
1: 모든 은행이 다 예금을 받지는 못하게 하겠다.
2: 예, 그래서 이 기관을 통해서 뭐 이뤄진 외국인 간 원화 자본 거래는 사전 신고가 면제가 되는데
1: 예.
2: 다만 국내 부동산 거래의 경우는 여전히 신고를 해야 하고요.
1: 예.
2: 또 역외 원화 결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거래에는 기존의 신고 확인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제 대신에 외국인이 원화를 빌리거나 대출해줄 때 적용하던 사전 기준 신고 금액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1: 일정 금액까지는 신고 없이도 할게 해준다는 거군요.
2: 네, 그래서
1: 완화한 거고.
2: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전 신고 체계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1: 예, 그동안 이렇게 외국인들이 원화 갖고 있는 거 막아뒀다가 원화 갖고 있으면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일 할 건 하나도 없어. 외환 위기 있을 때 괜히 달러값 올리기만 하고. 갖고 있다가 아파트만 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하기 싫었던 걸 풀어주는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우리나라가 얻는 이점은 뭐예요? 그동안 이점이 있으니까 규제를 하고 있었을 텐데.
2: 네. 아무래도 외국인의 국내 투자 때문인데요. 앞서 정부가 지난 6일에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한 데 이어서 이번 로드맵을 내놓은 것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자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를 번거롭게 했던 뭐 시차 문제나 계좌 개설 등의 문제를 함께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1: 예.
2: 정부는 이에 맞춰서 외국인 투자자가 더 쉽게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도록 다른 제도도 손볼 예정인데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제시한 자본 분야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해외 투자자들끼리 빌려주는 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원화 통장의 활용도도 높여주겠다.
2: 네.
1: 외국인들이 원화 통장 갖고 있을 수 있게. 네. 그리고요.
2: 또 외국인이 잠깐 가지고 있는 원화도 그냥 놔두지 않고 단기 금융상품에 굴릴 수 있도록 하고요.
1: 예.
2: 또 원화의 국제화는 사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수출 기업은 대금을 달러로 받은 뒤 이를 다시 원화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전 비용이 들고 환율 변동 위험도 감수해야 했는데요. 앞으로 해외 거래처와 원화로 직접 결제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이런 비용과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화 무역금융 확대 방안도 내놨는데요. 국내 기업이 방산이나 원전 등 해외 정부와 체결하는 구매 계약에서 원화 계약 시 수출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1: 예.
2: 또 기업들이 수출입 대금을 달러 대신 원화로 결제하면 정부가 수출 금융 금리를 낮춰주거나 무역 보험 한도를 늘려주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1: 우리가 예를 들면 사우디에서 원유 사올 때 원화로 사오고 사우디는 우리가 이 원화 갖다 어디다 쓰라고 하면 나중에 당신들이 TV나 휴대폰 살 때 그때 쓰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그렇군요. 일반인들이 편리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무역하는 분들 말고?
2: 네. 앞으로 해외 주식을 야간에 거래할 때는
1: 예.
2: 여태까지는 증권사가 정한 임시 환율을 이제 기반으로 거래를 했는데 이제
1: 예.
2: 시장 환율로 달러를 바꿀 수 있고요.
1: 아, 외환시장이 24시간 돌아가니까?
2: 네. 그리고
1: 예.
2: 앞으로는 해외여행 갈 때 굳이 환전하지 않아도 국내 금융 앱에 있는 QR코드로 현지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1: 원화를 직접 뭐 받는 건 아니라 실시간으로 환율이 환전이 되다 보니
2: 네네 가능하죠.
1: 알겠습니다. 부작용도 걱정을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동안 부작용 때문에 막아놨을 테니까
2: 네
1: 괜찮겠대요?
2: 아니요 일단 환율 변동성이
1: 안 괜찮겠대요?
2: 커질 수 있습니다.
1: 예.
2: 이제 일단 원화 거래가 국내 시장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24시간 역외에서 거래되다 보니 통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1: 예.
2: 뭐 투기 자본 등이 원화를 대규모 차입 했다가 매도하게 되면 환율이 급락할 수 있죠. 또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도 문제인데요.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보통 달러 수요가 강해지잖아요.
1: 예.
2: 그래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또 바꿔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국내 은행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바로 가능하다 보니까 이 충격이 국내로 전달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뭐 공공부문의 외화 자산이 유사시에 외화 유동성 공급수단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상시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고 뭐 이런 방안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외환 위기 자체는 가능성이 적어질 만큼 우리가 달러가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열어보자.
2: 네.
1: 그 얘기 같네요. 그래도 매번 이거 안 열었다고 계속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할 때도 항상 시비 걸리고 그랬던 건데 그렇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오펜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4: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3: 잠시 후 9시 5분
4: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0: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5: 네, 오늘은 청취자 박형준 씨가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을 줄이는 헤지를 위해서 투자한 반대 방향으로도 동시에 투자를 같이들 한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오르는 쪽으로 100을 걸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40 정도는 반대 방향으로 베팅을 한다는 건데, 그럴 바에는 그냥 오르는 쪽으로 60만 걸면 되지 굳이 100을 걸고 40은 또 따로 반대 방향으로 헤지를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무슨 깊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질문하신 대로 100을 베팅한 후에 40을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위험을 헤지할 거면 처음부터 60만 걸지 그러냐, 그 말이 일반적으로는 맞는데요. 이미 100을 투자해 놓은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40을 또 반대 방향으로 팔아야 되는데, 큰 덩어리에서 떼어나서 파는 것보다는 그냥 40만큼 반대로 헤지를 거는 게 비용이 저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에서 40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100은 그대로 남겨놓고 40을 그냥 반대 방향으로 베팅을 하면 안 팔아도 되고, 그럼 양도세를 안 내도 되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하는 거고요. 기관들이 운용하는 상품에 따라서는 100이라는 비중을 늘 유지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또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100을 투자했는데 시장이 좀 내릴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투자 종목을, 뭐 예를 들면 꿈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찍어준 종목으로 아주 잘 골랐기 때문에 시장이 내리더라도 내가 투자한 종목은 크게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100을 투자한 건 일단 그대로 두고, 시장이 혹시 내리면, 그래서 내가 산 종목도 조금은 내릴 테니까 시장이 내리면 돈을 거꾸로 버는 쪽으로 40 정도를 역으로 베팅을 해서 이제 헤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할아버지가 꿈에서 찍어주신 종목들 그냥 60만 사는 거, 굳이 40을 해지하지 않고 100을 안 사고 60만 사는 거 하고, 할아버지가 찍어주신 종목을 100을 유지하면서 혹시 시장이 안 좋을 경우를 대비해서 40을 반대 방향으로 거는 거는 최종 수익률 면에서 계산해보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제 할아버지가 꿈에서 찍어주신 좋은 종목이니까 투자 비중 100을 유지해서 최대한 많이 먹는 게 낫고, 혹시 시장이 좀 내려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는 40을 헤지해 놓은 걸로 해결을 하면 처음부터 60만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낫다.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질문하신 내용처럼 100을 투자하고 40을 반대 방향으로 헤지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관들이 하는 헤지 방법에는 주가가 내리면 내가 이익을 보는 그런 단순한 헤지 말고, 주가가 뭐 예를 들면 20% 이상 내릴 때만 자동으로 헤지를 하는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왜 100을 투자하고 40을 반대로 해지하냐, 그냥 60만 투자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질문은, 이제 그렇게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라는 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대강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박형준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테리 레플린이란 수영 코치는 전미 챔피언 24명을 배출한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그 챔피언 24명한테 공통점 같은 게 없었냐는 질문을 받지요.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1등을 하지 못했을 때 낙담하거나 슬퍼한 적이 없었다. 그 친구들도 가끔 실망을 하는데 자기가 연습을 빠질 때나 연습을 게을리할 때 그때 유일하게 자책하거나 심란해한다. 요컨대 최정상 선수들의 머릿속은 연습으로 꽉 차있다. 오늘 연습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 이 생각이 전부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7: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곧바로 가스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큰 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6시 50분 기준으로 아직 큰 불길을 잡지 못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초 어젯밤 11시까지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불길이 되살아나면서 48시간 넘게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 서해구청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물류센터 일부 건물에 붕괴 위험이 있다며 반경 116m 이내에 있는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고 16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스페인은 한 명이 퇴장당한 아르헨티나를 몰아붙인 끝에 연장 후반 1분에 터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단 한 차례 슈팅을 기록하지 못한 채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응징과 보복의 악순환 양상으로 격화하면서 전면전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의 이딴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을 향해 발포하고 중동 각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양측 모두 레드라인을 침범했습니다. 특히 요르단 기지에서 발생한 미군 3명 사망 실종은 휴전 이후 첫 미군 사망자이자 이란의 직접 공격에 미군이 사망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말 동안 상대국 후방 도심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키이우 등이 밤새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밤새 러시아가 미사일 41기를 발사해 이 중 18기를 격추했고 드론 125대 중 108대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전쟁 발발 이후 단일 공격으로는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경북 중북부에 20에서 60mm, 강원 내륙산지와 전라권에 5에서 40mm, 충청권에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등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의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남부지방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